0: 꼬마 거미야, 내 알을 잘 부탁한다. 지금은 잠깐 마취된 것뿐이라 곧 깨어날 거야. 미안해. 여기서 문제. 우리는 꼬마 거미의 어디에 알을 낳을까? 1번 거미의 아래쪽, 2번 거미의 등쪽.
1: 아까 애벌레가 등에 붙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등이겠지.
0: 맞아.
1: 와, 맞았어, 맞았어. 제가 맞았대요. 등에 붙어 있는 거 맞았대. 내가 등에.
2: 거미.
3: 맵시벌은 거미의 등 쪽에 알을 낳지. 등 쪽은 거미가 볼 수가 없고 다리가 닿지 않아 알을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끔 실수로 아래쪽에 낳는 맵시벌도 있어. 그러면 거미가 마취해서 깨어나 다리로 알을 떼어내버리지. 등 쪽에 낳아야 안전하지. 얼마 후 알에서 깨어나면 맵시벌 애벌레는 거미가 눈치 못 채게 등에 숨어서 몰래 거미의 체액을 쪽쪽 빨아먹지. 천천히 들키지 않을 정도로. 불쌍한 꼬마 거미는 자신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0: 왜 먹어도 먹어도 살이 빠지지? 뭐야?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이건 또 무슨? 언제 상처가 났지? 이상해. 내가 왜 이러는지. 어지러워.
1: 그렇게 쪽쪽 빨아먹어서 꼬미님이 이렇게 뼈만 남은 거였어.
4: 꼬마 꼬미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0: 거미 등에 붙어있으면 쉽게 영양분을 먹을 수 있고 거미줄이 적을 막아줘 안전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1: 아무리 자기 아이를 위한 거라지만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0: 기생 몰라? 어? 원래 남한테 붙어서 피해 주는 게 기생이야. 우리의 생존 법칙이라고.
4: 거미에게 너무 가혹해.
0: 우리야말로 지금 피해받고 있잖아. 어? 우리 소중한 이 애벌레가 이제 코치만 지으면 되는데 우리 소중한 아이를 떼어내려고 했어. 내가 데리고 나와 천만다행이었지.
3: 거미줄에 온 애벌레는 거미를 계속 빨아먹으며 커졌어. 그리고 거미를 깨물어서 거미를 조종하기 시작했지.
4: 조종한다고?
3: 그래. 거미는 시키는 대로 거미줄의 가운데로 가 애벌레가 고치를 지을 수 있게 더 튼튼하게 거미줄을 쳤지. 그리고 나서 애벌레는 거미의 남은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거미를 몸에서 떼어버렸어.
1: 숨숨. 그래서 꼬미님이 더 안 좋아진 거야.
4: 꼬미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네 애벌레는 태연히 고치를 만든 거야?
0: 맞아.
1: 숨 쉬세요.
3: 우린 애벌레에서 어른 맵시벌로 변하기 위해 고치를 지어야 하지. 여기서 문제.

0: 무슨 구멍일까? 1번 똥이 나가는 구멍, 2번 바람이 나가는 구멍.
1: 아, 진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문제는 무슨 문제?
2: 그러니까 아, 진짜.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1: 나도 조금.
2: 아, 그러니까 얼음 볼로 변할 때 열이 많이 나니까 시원하라고 바람 구멍을 뚫어 놓은 건 아닐까? 정답은 2번 바람 구멍.
0: 그럴 듯하지만 땡. 이 구멍은 똥이 나가는 구멍이지. 그동안 거미 등에서 들킬까봐 딱하게도 똥을 못 넣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못 넣은 똥 한꺼번에 넣어서 이 구멍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고치 안에서 범대기가 된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이 고치에서 나를 잃 멋진 맵시벌이 나올 것이다.
2: 진짜 당신 아니면 소중해?
1: 꼬미씨는 어떡해?
0: 아쉽지만 내 알바 아니군. 아니 그리고 우리도 목숨 걸고 꼬마 원에게 다가가는 거야. 우리 언니는 꼬마 거미에게 알라으러 다가갔다가 거미에게 당했다고. 언니 꼬마 거미들도 진화해서 이제 만만치 않다고. 서로 먹고 먹히는 게 대자연의 법칙. 난 운 좋게 승리했지. 아틀란의 법칙.
2: 진짜? 꼬미씨 정신 차리세요.
1: 꼬미씨는 빨리 병원으로 옮겨 간신히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치에서 어른 맵시벌이 나왔다. 살기 위해 누군가에겐 피해를 주는 냉정한 세계, 알면 알수록 놀라운 동물의 세계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6: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7: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5: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6: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코로와 패티의 대결.
1: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0: 먼저 갔다. 나도.

0: 패티 대단해.
1: 뽀로로로.
2: 둘 다 운동을 참 잘하네.
3: 맞아.
1: 고마워. 내가 패티보다 낫지.
0: 어?
1: 내가 먼저 도착했잖아. 나 멋지게 타느라 늦은 거야. 나도 멋지게 탔거든. 아닌 것 같은데.
2: 저기 얘들아.
1: 어?
2: 이제 축구하러 갈까?
1: 그래.
4: 재밌겠다.
1: 오, 좋아.
5: 뽀로로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러 왔어요.
1: 아싸야! 어림없지.
0: 야!
1: 어?
4: 뽀로로! 여기야, 여기!
1: 어, 혼자 할 수 있어!
4: 여기라니까!
1: 내가 할게.
0: 난 같은 편인데.
1: 거기서.

0: 내가 더 멋지게 넣었어. 마?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1: 이번엔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네요.
0: 휙! 가져라!
2: 우리가 나온 것도 모르잖아.
3: 계속 저러네.
4: 끝이 안 나겠어.
5: 어, 좋은 생각 있어.
3: 뭔데?
5: 모여봐. 이게.
3: 뭐야?
2: 돌려줘. 너희 누가 더 운동 잘하는지 알고 싶어?

0: 대결로 정하자. 어때?
1: 대결? 어떻게?
2: 우리가 준비해 줄게.
3: 좋아.
4: 다음 날 뽀로로와 패티가 루피의 집에 도착했어요.
0: 루피!
5: 들어와.
1: 안녕.
6: 딱 맞춰 왔네.
1: 뭘 하면 돼?
6: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면 돼. 더 빨리 만들면 이기는 거야.
1: 뭐? 그건 요리잖아.
6: 맞아. 아니야. 몸을 엄청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걸.
1: 그래?
6: 그렇다니까.
1: 알았어. 해볼게.
6: 그럼 준비. 야. 이렇게 하면 우와. 내가 더 빠르네. 루피. 미안.
4: 다음은 포비와 해리, 크롱이 준비한 대결이에요.
2: 이번엔 장작 패기야.
1: 뭐? 운동이 아니잖아.
2: 그렇지 않아. 장작을 펴려면 힘이 세야 하잖아.
1: 맞아. 그런가? 더 많이 패는 쪽이 이기는 거야.
6: 알겠어.
2: 그럼 시작!

0: 없지. 패티 대단해. 야! 야! 말도 안 돼. 내가 더 많지. 뽀로로가 이겼어.
1: 크랑크랑.
2: 축하해.

0: 어서 와.
1: 이번엔 무슨 대결이야?
0: 응, 발명품을 만드는 걸 도와주면 돼.
1: 뭐? 그게 대결이라고?
0: 그럼, 날 도우려면 운동을 정말 잘해야 하거든.
1: 알았어, 일단 해볼게.
2: 뭐부터 하면 돼?
0: 우선 망치랑 못 좀 갖다 줘.
1: 알았어. 가져왔어. 나도.
0: 드라이브도 좀 주고.
1: 알았어.
0: 이것 좀 잡아봐.
1: 이렇게?
0: 저거 치워주고.
1: 응. 또 뭐 하면 돼?
3: 뽀로로와 패티는 열심히 애기를 도왔어요.
0: 완성!
4: 애기, 누가 이겼어?
1: 나지.
0: 그게 잘 모르겠는데.
1: 뭐?

0: 물 좀 가져다 줄래?
1: 물?
0: 어?
1: 자, 여기.
0: 아, 좋아. 이번엔 뽀로로가 이겼어.
1: 아자! 그런 게 어딨어?
0: 어?
1: 역시 내가 낫다니까.
0: 잠깐! 아직 하나 더 남았어.
1: 뭐?
2: 정말?
0: 어?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 포비네 집으로 먼저 옮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1: 그 정도야 쉽지.
0: 어?

0: 동점이네? 어, 정말? 어쩌지?
1: 얘들아.
0: 어?
1: 잘 왔어.
0: 방금 파티 준비 끝났거든. 어? 파티?
2: 크랑크랑! 어서 와!
0: 이게 다 뭐야?
1: 다 너희가 한 거야.
0: 어? 우리가? 왜? 이 모닥불은 너희가 가져온 장작으로 만든 거고,
3: 이건 너희가 만든 반죽으로 구웠어.
0: 우와. 어, 그럼 저건?
2: 저건 불꽃놀이 기계야. 자, 봐. 어? 고마워.
4: 고마워.
1: 나도 고마워.
0: 정말 멋져. 아니야.
3: 우리가 뭘. 자, 그럼 이제 먹을까?
4: 좋아.
0: 우와, 맛있다. 정말.
2: 동점이면
5: 누가 더 운동을 잘하는 거야?
1: 네.
3: 당연히 나지.
0: 아니야, 나라고.
3: 나라니까. 나야.
0: 또 저런다.
6: 뽀로로, 패티, 이제 그만.

0: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스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시장님 괜찮으세요? 취소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3: 테라시티에 있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4: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5: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2: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6: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7: 좋아 얘들아, 기가 밀던 출동.
8: 그래 알았어.
7: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9: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쌓기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8: 기가 밀다 출동.
7: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0: 미가미가 임무 완수!
1: 우와!
2: 마침내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3: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1: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3: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4: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5: 아휴!
2: 레이, 괜찮아?
5: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6: 자, 그럼 주사 하나 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
5: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휴!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4: 레이 어디 가는데?

0: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에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죠. 어?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 잽, 쩝! 어서 출발하라고!
1: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2: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1: 다행이네요.
2: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1: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2: 그래, 너희만 믿을게.
1: 기가 빌더, 출동 준비하자.
3: 알았어, 아밍.
4: 알았어.
1: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리,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4: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1: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0: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3: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2: 얘들아, 히가봇이 나설 차례야. 히가봇 출동!
4: 알았어, 아민!
2: 포키봇 변신 완료!
5: 마이티봇 변신 완료!
2: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1: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만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3: 이거나 받아라, 고양이 덜뭉치야.
2: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6: 그래, 방패 준비 완료.

뭐야?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맡겨?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2: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3: 유루 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4: 좋아!
5: 안 돼!
6: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켜!
7: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2: 뭐야, 별로 안 아프네?
1: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6: 안 돼! 난 병원이라면 칠생이란 말이야!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모입니다. 오늘은 또 한번 수학과 함께 재미있는 AI 활용법 배워볼 건데요. 제 생각에 수학은 옆에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선생님, 나만의 과외 선생님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게 수학 알려주실 이창준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유튜버 그리고 수학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AI를 우리만의 과외 선생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1: 네. 전 아까 허성범 씨가 좋은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전 제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AI 얘기였군요. 아,
2: 선생님도 좋지만 네. 집에 모셔갈 수가 없잖아요.
1: 근데 그렇죠? 그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는 저기 학원 다닐 지금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0: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지금 궁금한 걸 지금 바로 물어봐야 되는데 네. 학원은 결국 내가 선생님한테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AI를 써보면 어떨까? 그런 네. 게 좀 저희 생각인 거죠.
1: 네. 제가 또 오늘 과외 선생님으로 이제 우리 AI를 초대하기 전에 네. 매번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0: 네.
1: 네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야 됩니다.
0: 해주는 거죠.
1: 자, 모든 수학 기호는 교과서 기준을 해줘. 곱하기 나누기 똑바로 써주고 분수는 비분의 A 형태로 써달라. 말식 변화 명확하게 해주고 계산 과정과 식의 의미를 반드시 삼게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하게 해줘. 요것들을 AI한테 부탁하면 또 정확하게 지켜주거든요. 네.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수포자. 수포자라는 단어 좋아하진 않아요. 네. 좋아하지 않는데 수포자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범 씨? 뭘 배울 때부터 이 수포자가 발생한다고 할까요? 어렵죠?
0: 수포자? 제 생각에는 뭐 미적분? 미적분 가면 이제 수학 포기할 만하다.
1: 미적분? 네. 저 밑에.
0: 저 밑에?
1: 분수. 분수를 배울 때 지금 미적분은요 이미 수포자들 다 저기 발생되고
0: 이미
1: 발생됐고요. 사실 자연수까지 아이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0: 그렇죠. 일상에 쓰는 네. 숫자니까.
1: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특히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왜 나누기 3분의 1은 곱하기 3이 되나요? 부모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부모님들이 이때부터 수학학원을 보내세요. 설명을 못하겠거든요.
0: 야 네. 그건 원래 그런 거야.
1: 네, 그런 거야. 그다음 심지어 약속이야.
0: 약속이야.
1: 약속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오늘 물어볼 건 뭐냐면 나는 요즘 왜 분수를 나누면 역수를 곱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질문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네 물어봤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해주네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 방향이 정확하다.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자, 2 나누기 2분의 1은 얼마일까?
0: 2 나누기 2분의 1. 네. 2 나누기 2분의 1.
1: 결론은 알고 있어요.
0: 우리가 알고는 있죠.
1: 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음흠. AI가 저한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상황을 떠올려서 설명해줘. 잘 모르겠다 해볼게요. 했더니, 괜찮아. 2 나누기 2분의 1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1 안에는 2분의 1이 몇 개 들어가냐?
0: 2분의 1이 몇 개 들어가죠?
1: 잠깐만. 1 안에는 2분의 1이 두 개 들어가겠네요.
0: 그쵸.
1: 네. 아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두 개 있으면, 1 아니야? 두 개.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다고 얘기해주네요. 자, 물어보네요. 그럼 이번엔 2 안에는 2분의 1이 몇 개 있지?
0: 아하.
1: 1 안에 두 개가 들어가니까, 2 안에는 그거의 두 배.
0: 그치.
1: 네 개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0: 얘는 그럼 이제, 분수가 몇 개 들어가냐로 분수 나눔을 알려주세요.
1: 네. 이 안에는 2분의 1이 4개가 들어가지. 논리 완전 맞대요. 제가 초등학생들을 알려줄 때, 4 나누기 2는 뭐니? 그럼 아이들이 2라고 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말하면 아이들이 2 곱하기 2는 4니까요. 10 나누기 2는 얼마니? 5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5 곱하기 2는 10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2분의 1이 몇 개 있으면 2가 되냐. 이걸 말식 결과수는 설명해 보래요. 2분의 1이 몇 개 있으면 2가 되느냐 이거네. 자연수랑 똑같네.
0: 자연수랑 똑같죠.
1: 똑같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걸 몇 번 하면 네 번 하니까 딱 2가 되네요. 된다. 2가 네. 되네. 그럼 답은 4 아니야? 핵심까지 왔대요.
0: 이게 포인트네요.
1: 이런 거죠, 이런.
0: 학생들이
1: 그러네.
0: 원래 구구단을 배우다 네. 보니까 네. 자연수의 나누기는 2 곱하기 5는 10이네 이렇게 금방 찾아냈는데
1: 네네.
0: 분수가 들어가니까 네. 분명 어려워했단 말이죠.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공부를 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AI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야, 자연수랑 똑같은 거네.
2: 다 아는 거야.
1: 내가 아는 거였어. 라는 이 개념.
2: 필요가 없어.
1: 네. 마지막에 왜 갑자기 곱하기 2로 바뀌었다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 이거. 아, 2분의 1에 뭘 곱하면 2가 되느냐, 이 말이잖아. 2분의 1에 뭘 곱하면 2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방향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2 나누기 2분의 1.

0: 2분의 1이 몇 개 있으면 2가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네모는 2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유를 설명해 보래요. 2분의 1이 2개 있으면 1. 그게 2개 있어야 2가 되니까 식으로 하면 2 곱하기 2. 맞지? 네.
1: 일단 아이들은 이 분수의 나누기를 배울 때 뒤집어서 곱하기라고 그냥 단순 외우기만 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게 사실은 1 안에 그게 몇 개 들어가?
0: 네.
1: 1 안에 분수가 몇 개 들어가라는 개념을 시작해서 거기에서 이제 곱하기가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런 과정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다고 느끼고요.
0: 네.
1: 분명 지금은 2분의 1이니까 1 안에 2개 들어간다는 건 명확하잖아요.
0: 네.
1: 나중에 근데 분수가 7분의 3이요.
0: 네.
1: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
0: 그렇죠.
1: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아, 결국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네모 나누기 세모는 세모에 뭘 곱하면 네모가 되니? 라는 거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꼭 익혀줬으면 좋겠는 거죠. AI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런 기술이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누기의 의미가 이거구나. 분수에 나누기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결국 자연수랑 똑같은 거구나.
1: 그렇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우리가 더하기랑 빼기가 있고 곱하기랑 나누기 있다고 배웠지만
0: 네.
1: 나중에 가면 사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더하기나 빼기나 같은 개념이고
0: 네.
1: 곱하기나 나누기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분수는 뒤집어서 곱하기가 되는 거야.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아 여기에 뭘 곱해서 이 값이 되는 건지를 찾아내는 거니까
0: 네.
1: 그리고 나누기나 곱하기는 치환된다라는 거
0: 네.
1: 그런 것들을 좀 헷갈리지 않게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0: 제가 말한 거를 이제 AI로 혼자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선생님 잘 안 되는데요? 내가 자꾸 이상한 얘기예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냐면 네네. 제가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부터 약속을 할 거야. 한국 교과서에 있는 형식을 지켜줘.
1: 맞아요.
0: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말을 식으로 바꿔줘. 이런 연습을 계속 AI한테 시켜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 수학 얘기를 시작했던 창을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1: 어허.
0: 그 창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럼 창을 열었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약속. 자, 한국 교과서 기준으로 너무 답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대답하게 해줘. 질문으로 이끌어줘라는 약속을 다시 하고 시작하시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야, 그리고 뭐 AI는 원래 채팅 기록이라는 게 남으니까 거기도 네. 들어가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한다면 더더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언제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꼭 한번 집에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쓰라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 때문에 버블점을 뺏긴 거잖아.
1: 잠깐만, 지금은 왜 우릴 도우려는 거죠? 그래, 지금은 블랙 다이아가 이기고 있으니까 연기할 필요도 없잖아.
2: 일부러 속인 게 아니야. 블랙 다이아가 가족을 찾아준다고 거짓말로 이용한 거라고.
3: 미안해. 하지만 친구가 되고 싶은 건 진심이었어. 날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너일 돕게만 해줘.
0: 우선 당장은 화이트 골드님을 구출해야 해.
1: 하지만 저 높은 배에 무슨 수로 들어가려고?
3: 배로 통하는 문을 열어야 해. 내가 다크에게 부탁해볼게. 가자.
1: 나도 가서 버블점을 되찾을게.
4: 퍼플! 나도 데려가. 이젠 마법이 없어 쓸모 없어졌지만 나는 너의 수호 요정이잖아.
3: 다크! 부탁이 있어.
5: 에 올라가려고 가면 넌
3: 각오했어.
5: 이제 저게 됐으니 마주치지 말자.
6: 여기만 뚫는다면 넓은 인간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된다.
4: 드디어 이런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왕님.

0: 마법에 잡혀버렸군. 어리석기는 마법이 없으면 넌 사라지고 말 것이다.
1: 난 항상 널 의심했는데 어째서 나를...
2: 너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 다음엔 친구로 만나자.
1: 잠깐만, 버티고 있어! 제동 핀!
3: 이게 왜 안 풀리는 거야? 무슨 수를 써봐도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왜?
2: 넌 잘했어. 화이트 골드님을 구하는 건 성공했잖아.
3: 이게 무슨... 안 돼! 가지 마요!
2: 너와 함께하는 동안 내내 가족을 만난 것처럼 따뜻했어.
3: 안 돼!
2: 넌 답을 찾아낼 거야. 난 널 믿어.
3: 선배!
1: 그레이!
0: 항상 나를 방해하는 지긋지긋한 인어공주들! 너!
4: 퍼플!
3: 내가 버블점을 터뜨리지 않았다면, 내가 버블점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모두를 지켜낼 힘이 나에게 있었다면.

0: 보라색 버블잼이 생기다니.
1: 간다!
2: 모든 마늘!

0: 잡은 너야! 너 걔네! 아! 무조건 이겨서 오라고?
1: 얘들아! 나 꼭 해낼게!
0: 겨우 저 어린 공주 하나가 날 막아내다니.
1: 그 겨우 하나가 모두를 하나로 만든 거야!
2: 앞지쳐!

0: 백성 백성들이 돌아왔어. 내가 지다니.
1: 블랙다이아님, 마법의 힘이 없습니다. 피하십시오.
2: 아직 남아있는 게 있지 않느냐. 아!

0: 들어라. 어리석은 공주들아. 누가 너희와 진짜 친구가 됐지?
1: 어? 모두 다 알렉스 같진 않아. 모든 인호가 너 같지 않은 것처럼. 맞아. 저 애들은 우리를 지켜줬어. 우린 친구야.
2: 암덕은 너야, 이 마녀야.
0: 얘들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왜 인간들이 인어를? 인간들에게 저런 용기가 있었다.
3: 이제 그만둬. 블랙다이아.
0: 내가 졌다고 생각하지? 넌 언제나 나를 무시했어.
3: 내가 암흑 마법에 물들지 않은 건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기 때문이야.
0: 이제 와서 거짓말! 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마법이 사라져 물거품이 되어버린다고.
3: 아직 늦지 않았어. 함께 바다로 돌아가자.
0: 아, 그만둬! 내 마법이! 난 세이렌님의 부활을 약속하고 암흑 마법을 받은 거야. 내가 돌아갈 바다는 없어.
1: 빅토스터, 안 돼! 버블잼의 소원을 빌 거야. 지금 모두를 지켜줘.
0: 내 버블잼!
3: 내가 친구로서 너를 먼저 안아줬어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해. 수고했어, 브리크.
4: 누굴 저래?
5: 저기? 어디 갔나?
2: 폭풍에 고래가 떠밀려왔어요!
1: 저리로 가세요!
6: 위험해요!

모두를 지켜달라고? 어리석은 소원을 빌어서 나까지 살렸구나, 겁돼. 좋아, 너희가 믿는 모든 것을 파괴해주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버섯. 오늘 저녁 반찬은 버섯 볶음인가? 잠시 먹지 말고 버섯을 관찰해보자. 버섯, 보통 이렇게 생겼다. 종류가 달라 서로 조금씩 다르게 생겼지만 왠지 닮아 보이는 버섯의 모양. 기둥 위에

넓은 갓이 달린 버섯의 모양을 보니 홀로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 같기도 하고 넓은 삿갓을 쓰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닮기도 했다.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버섯. 정체가 뭘까?

버섯으로 과학해볼 시간. 건드려보고 매달려보자. 야생 버섯들도 즐겨 쓰는 갓. 버섯의 갓과 자루를 분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갓만 따로 모아 안쪽을 보니 비슷한 모양이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주름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주름 속엔 무엇이 있을까? 다닥다닥 붙은 알갱이들. 버섯의 포자다. 포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필요한 것은 자루를 자른 버섯과 종이 한 장. 버섯 위에 살포시 휴지를 얹고 촉촉하게 물을 뿌려주자. 버섯은 습기를 좋아한다. 이제 기다려보자. 하루가 지나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개봉 박둑. 어? 저게 뭐지? 버섯의 주름살 무늬가 종이에 그대로 복사됐다? 버섯의 포자가 남기는 이 무늬는 버섯마다 다양하다고 한다.

버섯의 윗부분에 우산처럼 펼쳐져 있는 갓은 포자가 만들어지는 주름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름 속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는 포자를 지키기 위해 버섯이 갓을 쓰고 있었던 것. 포자가 날린다. 생명이 퍼져나간다.

마치 새싹처럼 땅에서 하늘을 향해 피어오른다. 습기 차고 그늘진 곳에 호련히 나타나는 버섯. 식물과 닮은 듯 다른 듯 알쏭달쏭한데 버섯도 식물일까? 햇살을 받으며 자라는 식물들. 지금 나무는 식사 중이다. 햇빛을 양분으로 바꿔주는 엽록체가 있어 식물은 초록색이다. 그런데 버섯은 초록색이 아니다. 엽록체가 없어서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버섯.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양분을 얻어 자란다. 그렇다면 버섯은 식물이 아닌 건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점은 식물과 닮았지만 다른 생명체에서 에너지를 얻는 점은 동물과 비슷하다. 식물 같지만 동물 같고 동물 같지만 식물 같은 이상한 존재. 버섯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동물보다는 식물에 가까워 보이는데 혹시 뿌리도 있지 않을까? 뿌리라기보단 톱밥 사이사이에 그물 같은 것이 얽혀있는 것처럼 생겼다. 우리가 몰랐던 버섯 아래 세상은 사실 가늘고 긴 실타래와도 같다. 땅속이나 썩은 나무 속에 뭉쳐진 균사 덩어리가 버섯의 본체. 이 거대한 본체의 아주 작은 일부가 바로 버섯이다. 일생 중 잠시 포자를 퍼뜨리기 위해 버섯을 피운 것. 동물도 식물도 아니지만 버섯도 똑같이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생명이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연에는 독을 가진 생물들이 있다. 잘 모르고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법. 버섯 중에도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독버섯을 잘못 먹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자, 여기에 하얀색 버섯, 화려한 색의 빨간 버섯,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은 버섯이 있다. 이 중 독버섯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이 버섯의 이름은 달걀버섯. 화려한 빨간색 버섯 중에는 독버섯이 많아 조심해야 하지만 달걀버섯에는 독이 없어 식용으로 쓰인다. 빨갛다고 전부 독버섯은 아니지만 반드시 확인한 뒤 조리할 것. 의외로 수수한 모습의 하얀 이 버섯이 독버섯이다. 벌레가 먹고 있다 해도 안심은 금물. 자연의 상식은 이렇게 수시로 뒤집힌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0: 눈병 났네?
1: 눈병 났어.
0: 누나 눈 아파. 누나 아야야야야야야야.
1: 뭐? 아,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잖아. 근데 집에 오니까 눈이 아프다고?
0: 아, 진짜 아프단 말이야.
1: 어, 그래? 어, 어디 봐봐. 많이 아파? 와! 아,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
0: 어, 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다고?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야?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냐고? 왜?
1: 아이고, 오잉? 호토가 또 왜 울어? 아, 울지 마!
0: 나도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네.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1: 눈은 빨갛고 눈물은 계속 나고 눈꽃까지. 호떡이 너 눈병 났네. 눈병 났어.
0: 와, 눈병?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야? 수영장에 누나랑 같이 갔잖아. 근데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수영장에서 호떡이 너한테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2: 눈병.
1: 어? 눈병 딱지다. 호떡아, 누나가 가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0: 여기는 눈마을이다. 어, 눈의 여왕님 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개요?
1: 성공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절대로.
0: 눈세포야, 눈의 여왕님이 왜 이렇게 화나신 거야?
2: 나도 화나는데 넌 화났나? 저기 저 손마을에 손공장님 때문에 눈의 여왕님도 우리도 이렇게 됐잖아.
0: 응? 손공장님이라면 손을 말하는 건가?
2: 그래, 우리 눈의 여왕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려줘.
3: 총총총총 떡떡 계십니까?
2: 어머머머머머머.
0: 네.
3: 손마을 손공장님이 보낸 손집사입니다.
0: 어머나, 손집사님이?
4: 눈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3: 아, 저희 손공장님께서 눈의 여왕님께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0: 어머어머어머, 뭐라고 쓰셨을까?
5: 신뢰하는 눈의 여왕님께 손 공작입니다. 눈의 여왕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사모하고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4: 라고 하시는데요?
1: 뭐야? 손 공작님 나한테 사랑 고백하신 거야?
0: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1: 조만간 만날 날을 정해서 전한다 전해라.
0: 라고 하시는데요?
3: 네, 글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총총총총.
0: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손 공장님한테 고백도 받고 눈의 여왕님 부러워요.
1: 어우야, 부럽긴. 어, 몰라 몰라 몰라.
0: 모르겠냐, 눈의 여왕님도 참.
2: 아, 모르는 넌 누구야?
6: 아, 저 말입니까?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7: 나의 이름은 아데노.
2: 아, 아데노?
8: 처음 듣는 이름인데?
2: 여기는 어떻게 왔니?
7: 아, 손 따라왔습니다.
8: 여긴 왜 왔는데?
2: 어디에서 왔는데?
7: 아, 수영장에서 왔습니다.
1: 아, 수영장에서?
0: 뭐야? 수영장에서?
8: 그럼 수영장에 있다가
2: 손집사님을 따라서 눈마을까지 왔다고? 왜?
6: 왜긴요, 괴롭히러 왔습니다.
0: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6: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바이러스예요.
7: 아데노 바이러스.
0: 뭐라고?
9: 비상, 비상. 눈마을에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10: 누구냐는?
6: 아, 너희들은 또 누구야?
0: 아! 아! 아!
6: 뭐야, 힘도 없잖아.
11: 굿! 혈장과 척혈구를 쓰러뜨리다니. 호떡이는 빨개지겠네. 아데노바이러스, 이 백혈구가 용서하지 않겠대. 파라파파파파파파.
0: 아아아아.
11: 세다.
0: 어떡해 어떡해, 백혈구님이 밀리고 있어.
1: 이거 안 되겠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점액세포들은 당장 나와 백혈구를 도와라.
10: 눈의 여왕님,
12: 점액세포 출동했습니다.
13: 백혈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12: 점액 발사! 점액 발사!
6: 아, 시원해. 시원하고 시원해.
14: 해석사.
10: 어? 얘 뭐야?
13: 점액을 쏘는데 오히려 시원해 하잖아.
14: 어, 여기 또. 이쪽, 이쪽.
10: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점액을 쏘아대면 호떡이는 계속 눈물을 흘릴 텐데.
12: 점액 발사! 점액 발사!
6: 아, 시원하다.
0: 눈의 여왕님, 저 녀석 이상합니다.
1: 아무리 점액을 맞아도 꿈쩍을 안 해요.
6: 백혈구, 이제 끝내주마.
1: 성공자,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보냈구나.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5: 성공자님! 오, 그래, 손집사. 어, 내 사랑의 편지는 전했느냐?
3: 전했지요. 눈의 여왕님께서 곧 연락을 주신답니다.
5: 고래? 드디어 나의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 그래, 그 아, 눈의 여왕님은 안녕하시더냐?
3: 네.
5: 오, 여전히 초롱초롱 빛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그러시지?
3: 아 네네, 그러했사옵니다.
5: 아 눈의 여왕님이 언제 연락 주시려나?
1: 손공자, 부셔버릴 거야.
12: 점액 발!
10: 어? 어? 점액 다 떨어졌다. 나도 다 떨어졌어.
6: 아, 그래? 아! 아!
10: 아! 아! 아!
6: 아! 오, 백혈구?
0: 아!
1: 점액 세포도 쓰러지고 백혈구도 쓰러졌으니 이제 호떡이 눈에 눈곱 생기겠네?
0: 네?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6: 뭔 또 누구야?
0: 네가 그 아데노바이러스야?
6: 그래!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아!
0: 네가 그 유명한 아데노바이러스야!
6: 유명한? 내가 그렇게 유명해? 여기 소문났나?
0: 소문 났지! 근데 너 수영장에 있었어?
6: 응!
0: 근데 호떡이 눈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6: 어, 그게... 내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0: 시켜서 니네 여왕님한테 러브레터를 전해주라고 한 거야?
1: 네, 아데노바이러스가 누네 여왕님을 공격한 거죠.
0: 나 이제 어떡해. 누네 여왕님 얼굴 어떻게 보냐?
2: 못 보는 거죠.
0: 에? 그럼 내 사랑은
2: 끝난 거죠?
0: 아, 망했네, 망했어. 아, 아데노바이러스. 아.
3: 아, 그래서 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지. 내가 그랬잖아. 손집사 따라서 왔다고.
4: 아, 호떡이가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는 줄 모르고 눈이 비비는 바람에 눈병에 걸린 거야?
3: 나 호떡이한테 너무 고맙잖아. 백혈구도 처리했고, 아우! 점액 세포들도 별거 아니고, 아우! 눈의 여왕에게도 치명상을 입혔으니, 아우! 아, 그럼 이제 목구멍으로 가볼까?
4: 잠깐! 목구멍은 왜?
3: 아, 내가 말 안 했나? 난 눈병도 일으키지만 여름 감기도 일으키거든.
4: 뭐? 그건 안 돼!
3: 아우,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에 갔다 왔으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했어야지.
4: 아우! 그래. 앞으로는 수영장에 다녀오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리고 호떡이 데리고 안과도 갈 거야.
3: 안과? 병원은 안 돼.

0: 비비면 안 돼.
1: 비비면 내가 들어온다. 아!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6: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4: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5: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너의 고민이 들려.
1: 어, 미안 미안.
2: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토니?
3: 사서 선생님, 여기 꽂혀있는 마법서들엔 전부 마법이 적혀있겠죠?
2: 그럼요. 멜리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신 마법서들이지요.
3: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마법이 있는데 제가 아는 마법은 네 개뿐이네요.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2: 유치원에서는 원래 마법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주니와 토니는 특별하니까 벌써부터 네 개나 쓸 수 있는 거지요.
3: 정말 그럴까요?
2: 마법 유치원을 졸업하고 마법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마법을 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잠깐 따라와 보세요.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좀 편해질 겁니다.
3: 너의 고민이 들려?
2: 신기한 책 제목이죠. 그리고 신비한 책이랍니다. 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책을 고르고 마음속 고민들을 말해봐요.
3: 책을 어떻게 불러요?
2: 너구들님이라 불러보세요. 딱 맞는 해결법 알려주지요.
0: 너구들님,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
4: 얄리 얄리 얄라 송얄라리 얄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0: 우와! 네, 알겠습니다. 야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5: 토니, 무슨 좋은 일 있어?
3: 어? 아니야, 아니야. 점심이 너무 맛있잖아.
5: 그래, 스파게티는 항상 맛있지. 응? 베리, 어디 아파? 왜 밥을 안 먹어?
0: 아니, 살찐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해야 하나 고민이라.
3: 고민? 너구들님이라면 해결해 줄 텐데.
0: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6: 너희들이 누구야? 그게 내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0: 나도 고민 있다, 핑!
7: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법이라도 배웠어?
3: 아, 그게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닌데.
5: 토니의 말대로라면 멜리나 도서관에 고민을 해결해 주는 너구들이란 책이 있어.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너구들을 가져오는 거야.
3: 몰래? 그건 나쁜 짓이야.
6: 잠깐, 사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지?
5: 베리, 슈리, 너희가 도와줘야 해. 응? 우리? 사서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불러내야 해.
0: 선생님, 응? 슈리가 읽고 싶은 책이 있대요.
2: 오, 역시 책을 사랑하는 슈리. 그런데 무슨 책이지요?
8: 동물이 많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잔뜩...
2: 동물이 많은 동물사전! 이쪽이에요!
5: 알바! 네가 제일 중요해!
7: 뭐? 왜?
5: 혹시 도서관에 오실지 모르는...
7: 로블리! 로블리!
5: 로블리를 막아줘야 해!
9: 알바, 무슨 일인가요?
7: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9: 걱정 말아요. 금방 고쳐줄 테니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5: 그 사이에 우리가 책을 몰래 가져오는 거야.
10: 모두들 정말 잘했어.
5: 그럼 누구부터 고민을 말해볼까?
0: 나부터, 핑! 너구들님, 내일 점심에 맛없는 게 나올까봐 고민이다, 핑!
4: 얄리 얄리 얄라 송얄라리 얄라

0: 반찬 없는 채소 냠냠데이야.
1: 알면 실망할 테니 모르는 게 약이네.
2: 너구들님,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3: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1: 시간 낭비하지 마라.
2: 시간 낭비? 역시 난 지금도 예쁜 거였어.
4: 얘들아, 이러다 들키면 큰일이라고.
0: 정말 대단한 책이야.
4: 너희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0: 자, 마지막 슈리 차례.
2: 너구들님, 전 너무 소심해서 고민이에요.
3: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5: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라.
0: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1: 아, 슈리가 몸이 차가워서 소심하다는 뜻이야.
0: 몸을 따뜻하게 하면 소심한 게 사라질 거야.
1: 그렇다면 달리기가 최고지.
0: 어때? 소심한 게 사라지는 것 같아?
1: 더 따뜻하게 해야 하나 봐. 장애물 코스 추가.
0: 좋아.
4: 이제 그만! 슈리가 다치고 꽃병도 깨졌잖아. 다들 대체 어쩔 거야?
2: 나는 괜찮은데.
0: 어쩌지? 고민되네. 너구들님, 저희가 병을 깨뜨렸는데 어떡하면 좋죠?
6: 너구들님!
3: 야리야리야라 숑얄라리얄라.
5: 작은 잘못은 잊고 큰일에 도전하거라.
0: 그래! 작은 꽃병은 잊어버리고 큰 꽃병을 가져오란 뜻이야.

0: 그래, 진짜 문제는 꽃병인데 꽃이 없는 거라고.
1: 아니라니까.
2: 어쩌마라. 어?
3: 꼭 가져왔다 핀.
1: 해바라기가 있었나?
3: 놀이터에 많이 있다 핀.
1: 놀이터 해바라기 설마.
0: 관찰 해바라기잖아. 어떡해, 망했다.
3: 포기하지 마, 토니.

0: 너구들님, 이제 저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야리야리야, 숑렐라리얄라.
2: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봐야 할 때.
0: 그래,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한 잘못을 돌아봐야 해. 중이?
3: 에?
0: 아니, 그렇게 멈추라는 게 아니고!
3: 에휴, 됐어!
0: 나 혼자 해결할 거야!
4: 뒤를 돌아볼 거야! 도망쳐!
5: 역시 너무들린 말이 강하네!
0: 핀핀, 어떡하려고?
6: 꽃을 다시 심어줄 거다, 핀.
0: 그래.
4: 뭐라고?
0: 아, 예!
2: 뭐야, 불이 다 꺼져버렸잖아.
4: 너구들님이, 너구들님이 어디 갔지?
0: 너구들님은 잊어. 우린 마법사라고.
4: 하지만.
0: 마법사는 마법으로 노력하는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아, 찾았다! 에너지를 넣는 주문! 준이, 마법을 쓸 시간이야!
7: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8: 준이!
9: 도니!
8: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도니, 현신!
0: 주문은 다 외웠지, 준이?
7: 뭐, 그런 것 같아.
0: 응? 주피, 주피, 주피츄!
9: 아클라타의 에너지로! 수상한 힘이야!
7: 크게, 크게 마구마구 수상해라!
0: 아, 준이, 뒤에 그런 말은 없는데.
7: 뭐?
4: 실패했나봐.
0: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
10: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11: 이 책은 그냥 재미로 봐야죠. 맨 뒤에 써 있어요. 뭐든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진짜 고민 해결이다.
1: 얄리얄리얄라 숑렐라리얄라. 스스로 이겨낸 것이 마법 같은 진짜 고민 해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 자신을 믿으면 돼. 실수하고 틀리면 뭐 어때. 부족한 건 모두 채워나가면

0: 너구들 님이 또 필요한가요?
1: 괜찮아요. 그렇지?
2: 로블리, 죄송해요.
0: 자, 늦었네요. 모두 잘 시간이 지난 거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다 치우냐고!

0: 우리는 마법 장난감.
1: 내벌레 칼로 다 막아주겠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2: 우리 애기 엄마가 예쁘게 해줬죠. 예쁘지? 마음에 들지?
3: 그게
2: 뭐 싫어? 그럼 까까 가져다 줄게.
0: 역시 경비차가 제일 빠르지.
1: 덤피는 느려서 안 되죠.
2: 내 덤피가 덤피타워.
1: 그런 게 어딨어.
2: 내 덤피는 날 수 있어.
0: 네가 난 거잖아.
2: 진짜 나는 건 이런 거지.
4: 놀이 시간은 그만. 이제부턴 4대4 피구 시간.
1: 싫다 싫어.
5: 폭풍 같은 한 시간이었어.
6: 여기 애벌레 데려왔어.
1: 나 눈에.
3: 누가 그런 거야? 쿤타야?
1: 응.
3: 이번엔 또 뭐야?
1: 코 딱지야.
3: 도저히 못 참겠어.
7: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던지고 부수고 더럽히고 소중함을 모르네. 이제

0: 좋은 방법이 있는 마법 장난감은 말했죠?
1: 같이 안 놀아주면 어떨까?
2: 맞아! 시키는 일도 하지 않는 거야!
3: 혼내주자, 따끔하게!
0: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등장하자! 장난감들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고! 자, 다들 모여봐!
4: 시작! 받아라!
5: 알파슈리 아웃!
6: 룸플리츠 상상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5: 네, 다음 공격에 늦지 않게 빨리 다녀오세요.
6: 아, 무서웠어. 잠깐 여기 있다가. 응? 거실에 누가 있나?
2: 지뢰 대포까지 위아래로 쾅!
7: 그 전에 끈끈이 괴물부터 맛봐야 해.
3: 우리 폭탄도 있어.
6: 설마 우리를
0: 제대로 혼쭐을 내주는

0: 사람이 우리에게 화가 난다고?
1: 잘은 못 들었지만 우리가 마법 장난감들을 얕잡아 본데
2: 내 이 녀석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3: 잠깐 쿤타, 우리가 잘못해서잖아.
2: 그럼 어떻게 하려고?

0: 얘들아, 빨리 움직여. 봉이와 알파는 상장을 만들어주고,
1: 응?
2: 베리는 나랑 꽃다발을 만들자.
3: 나처럼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야지.
2: 슈리는 마이크를 준비해줘.
0: 군타랑 핀핀은 나랑 같이 시상대를 만들자.
3: 그래, 너희들.
4: 물폭탄 설치를 완료했지.
5: 아이들은?
6: 피구는 아까 끝났을 텐데 왜 아무도 안 보이지?
4: 교실에 들어가서 밖을 한번 볼까?
6: 아, 조심해!
5: 아야.
6: 교실 안에는 무시무시한 대포와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고.
4: 나 깜빡했어.
6: 조심조심 들어와야 해. 트롬맨?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잖아.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어쩌지? 아이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5: 우리가 꿰어내자.
6: 혼내주기에 꿰어내기까지? 그래, 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은 모두 다 해버리겠어. 나를 따르라.
2: 얘들아, 마법 장난감들이야.
6: 어? 우리 기다렸어?
4: 설마 우리 들키는 거야?

0: 마법 장난감 시상식?
1: 우리에게 고맙다고?
2: 마법 장난감 첫 번째 상은 언제든 태워줘 상 경주차!
3: 축하 축하해!
2: 경주차는 우리와 놀아줄 뿐만 아니라 멀리 가야 할 땐 언제든 태워다 준 고마운 장난감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소중해 상의 양가족들, 둘이서 한 소리 상의 나라와 칼스, 마구 때려 미안해 상의 드럼맨, 참아줘서 고마워 상의 애벌레, 무거워도 가져왔죠 상의 점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만 남아있는데요.
4: 세상에, 이런 상이 있었네요.
2: 아틀라타의 단 하나뿐인 상일 것 같아요. 너의 모든 걸 축하해 상 케이크맨입니다. 케이크맨은 언제 어느 때나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사소한 일에도 축하해주면서 마법 유치원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5: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6: 근데 뭐가 빠진 느낌인데?
7: 파티 더핑!
6: 어? 그래, 파티! 시상식 뒤엔 과자 파티지!
7: 별별 맛이 나는 별 맛나 과자 파티!
6: 다 같이 교실로 가자고!
5: 역시 아이들이야!
6: 교실?
5: 교실로 간다고? 상을 주었는데.
8: 안 돼.
2: 얘들아, 간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4: 우리가 과자 가지고 올게.
9: 1등으로 손 씻고 1등으로 먹어야지.
5: 안 돼. 화장실에는 물 폭탄이 있어.
10: 뭐지? 뿌리 새나?
5: 문에 꿀을 발라놨어? 아우, 달다, 달아.
2: 과자 파티는 내가 1등!
4: 내가 1등이거든?
5: 아, 교실 안에는 대포와 지뢰가 있는데! 덤피, 아이들을 구해야 해!
4: 준비한 거야?
7: 우리 감동했어.
2: 다 같이 파티하자, 파티.

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ay! Yay!
2: Hide and seek, hide and seek, hide and seek, hide and seek.
1: 오늘은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을까?
3: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알파벳 단어. 그거 맞을 거야.
1: 아, 궁금해.
2: 오, 나도 궁금하다. I'm curious. 뭐지, 뭐지?
4: Find R.
3: 와, 오늘 배울 알파벳은 R야. 친구들, 이건 big R. 이건 small, 작은 R. R. R. R. R.
2: 둘 다 R.
3: 자, 그럼 오늘은 R를 시작하는 알파벳 단어들이랑 hide and seek 할 거야.
1: 예. 어떤 단어들과 숨바꼭질 할까?
2: 궁금해, 궁금해.
3: Me too. 그럼 우리 빨리빨리 빨리 와야지.
1: 오케이.
3: Kids, are you ready?
5: Yeah.
2: We can't hear you.
3: Are you ready?
5: Yeah.
3: Yay. Okay. 그럼 가본다.
1: Okay.
3: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2: Let's go. Come on. Super duper magic world.
6: Yeah.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7: Go, go, go.
1: Yay.
8: Find R.
9: 어? 여긴 어디지?
7: 아무도 없어.
9: Melody, 여기서 R 소리가 난 거 맞아?
10: 잘 들어봐. 한번 listen.
11: Ra, ra, ra, ra.
7: Ra, ra, ra, ra.
10: 들리지, 들리지?
2: 너무 작아서 안 들려.
9: 나도.
10: 그래? 그럼 조이가 소리를 보여주면 되잖아.
6: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11: Ra, ra, ra, ra.
6: They are R.
9: 어, 맘 세상, 늦었네, 늦었어.
10: 어? 토끼다.
6: Ra, ra, ra, ra. Rabbit, rabbit. 말 시킬 생각하지 마. 늦었거든?
9: Hey, Rabbit! Where are you going?
6: 재미있는 곳!
7: 재미있는 곳? Rabbit, come with me!
12: Energy!
1: Oh! 어?
10: 여기 이상해! 아무 색도 없어!
7: 맞아! And where is the rabbit?
10: 그러게, 토끼는 어디로 갔지?
12: 어?
10: 비가 오잖아.
9: Rain, rain.
7: Look at the rain. It's so colorful.
9: Wow. Oh, it's so amazing.
13: 신기한 놀이공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와, 피에로가 로봇이었어.
3: Robot, robot.
13: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7: Is the rabbit here?
13: 지금까지 멈춰 있어서 못 봤습니다.
2: 아, 그렇구나.
13: 대신 저희들의 춤을 보여드릴까요?
6: Super duper robots!
10: Wow, it's the rabbit.
9: 바쁘다 바빠.
7: 어디 갔다 온 거야?
9: 말 시키지 마. 재미있는 곳에 가야 해.
2: 어? I wanna go too. 이번엔 안 놓칠 거야.

0: 시계토끼가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줬네요.
1: 아, 저 에너지는 답답하다. 아무나 막 넙죽넙죽 따라도도 아니고.
2: 아이고, 어드벤처러스 몰라요? 모험심이 강해서 그렇잖아요.
1: 저 시계토끼가 어디로 내려갈 줄 알고요.
0: 아유, 쏘 에너지는 뭐 옛날에 아주 대책이 없었죠.
2: 맞아.
1: 아, 또 옛날 얘기.
0: 아,

0: 점점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응? 향기도 나.
1: 어?
0: 장미꽃 향기.
2: 진짜?
1: 장미꽃 향기?
2: 어디 어디?
3: 친구들한테 도와주기예요?
4: 아, 그러게요. 이번엔 저도 정말 깜짝 놀랐다고요.
3: 놀라기만 하면 어떡해요? 경고 줘야지, 경고.
0: 아, 지금 주려고 했거든요.
4: 아, 레이디 멜로디, 정말 한 번만 더 그러면 경고예요, 경고.
0: 아니, 그렇게 큰 죄인가요? 우리 예쁜 애들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해피네스.
3: 그래도 이번엔 좀 심각했거든요.
0: 알겠어요. Sorry. 조심할게요.
4: 자, 이제 그만 우리 친구들한테 알파벳 R 쓰는 법 가르쳐줘야죠.
3: 아, 맞다, 맞네. 친구들, 잘 따라서 서봐요.
4: 자, 큰 R는 1, 2,

0: 세트. 우리 친구들 토끼춤 아나? 보슬보슬 비가 와요. It's raining. Rain, rain.
1: Robot, robot. I'm a robot.
0: Rose, rose. 향기 좋은 장미꽃. Rose.
2: Rose. Rose.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 사고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0: Hello everyone!
1: 자, 오늘 super duper 위즈드들이 아니라 우리가 와서 놀랐죠?
0: Surprise!
2: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super duper English word를 만든 대마법사들이랍니다.
0: 자, 존경하는 여자 어른 앞에서는 lady 붙이기 때문에 she is Lady Joy and she is Lady Melody.
2: 맞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남자 어른한테는 Sir를 붙여요. 그래서 He is Sir Energy.
1: 아, 우리가 너무 우리 얘기만 했나 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알파벳을 찾으러 다니는 위저드들.
0: 재밌게 해주려고?
2: 여러분 궁금하죠? 그렇다면 함께 슈퍼듀퍼 위저드를 불러볼까요?
0: 자,
3: 1, 2, 3 Super Duper Wizards! Here we are!
1: Yay! Hello everyone!
4: We are the
3: Super Duper
4: Wizards!
3: Let's sing the Super Duper ABC song together!
4: Yay!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eah! Hide and seek!
2: Oh, yeah! Oh, yeah! I like to play hide and seek.
1: 맞아, 맞아. 숨바꼭질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 시간이지.
0: Find S.
2: S.
3: S. 친구들, 이건 big S.
1: 이건 small, 작은 S.
3: S.
1: S.
3: S.
1: S.
3: 둘 다 S야.
2: I like S. I really like S.
4: 아, 에너지 알았어. 아무튼 자, 우리 빨리 찾으러 가야 돼.
1: 맞아, 맞아. Hey kids, are you ready?
5: Yeah.
2: I like you.
1: That's weird.
2: I really like you.
4: Okay, Melody, go.
1: 맞아, 맞아.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4: Wow!
2: I like the super duper magic door.
4: Okay, whatever. Let's go.
1: Come on,
4: come on, energy.
2: Okay, wait for me.
6: 아, 오랜만에 했는데도 좋아요 마법이 참 잘 통하네요.
1: 그러게 말이에요. 에너지가 계속 I like 이라는 말 하는 거 봤죠?
7: 이게 바로 좋아요 마법이에요. It's the I like magic.
6: 에너지는 이제 I like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그런데 우리 애들 S월드 잘 가고 있는 거겠죠?
8: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0: I like running.
9: I like S.
10: 어? 여긴 골목길인데 there's no one here.
11: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10: 어? 서점이다. It's a bookstore.
11: 책을 파는 가게. 가게는 store.
10: Store. Store.
2: I like this. I like that. I like everything.
12: 오늘 에너지가 좀 이상해. 뭐든지 다 좋대.
2: I like this book.
10: 뭔가 퀸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
1: 재밌겠다.
2: Yeah, I really like the queen.
13: 와우, it snows.
2: 눈이다. I like snow.
10: Snow. Snow.
2: I like snow. I like snow.

0: 좋아하다니 나의 부하가 되기 딱 좋은 아이로구나.
1: 누구세요? Who are you?
0: 보면 모르겠어? 난 눈의 여왕이다.
2: The Snow Queen?
0: 그래, 너희들은 바로 이 눈의 여왕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거야.
1: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 속에 들어왔다고?
3: 이야기는...
4: Story! Story! I like stories!
0: 그렇게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나의 눈사람 병정이 되어 평생 같이 있자꾸나.
2: 에너지!
4: I like it! I like it! Oh, I like it!
0: 봤지? 눈사람이 돼서 좋다잖아.
1: No! 우리랑 같이 가자.
2: I like you, Energy.
4: Huh? I like Joy. I like Melody.
0: 뭐야? 내 마법이 풀리다니.
1: 멜로디, 빨리 에너지랑 도망치자. Hurry up!
5: 역시 I like magic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조이랑 멜로디가 에너지한테 I like you라고 하니까 눈이 스르르 노는 거 봤죠?
6: 그러니까요. 정말 감동이에요.
7: They're coming!
3: 그러니까.
4: 그러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거야. I like you.
2: We like you too.
4: I like the super duper wizards. I like everyone. I like everything.
3: 어? 잠깐, 여기서 S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7: 어?
3: Listen.
4: 오, 진짜네. I can hear it.
1: Okay, then let's go find it.

0: 자자자자. 어, 오케이.
1: Come out, come out.
2: 어? Where are you hiding?
1: 그러게. 어, 잠깐.
0: 어?
1: Oh, I like this smell.
0: 어? Smell? 응?
1: 여기서 오는 건가?
0: 어?
1: 응? Oh, oh! Oh, hey guys! Something is here! Whoa! Oh, so yummy! Oh!
0: Oh! Oh! Oh! Oh!
1: Look! 오, 야미 야미.
2: Joy, do your magic.
0: All right. Okay.
1: Okay, okay.
0: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2: 맞아. 오늘 에너지가 다 좋다고 하니까.

0: 우리 친구들도 I like 이라는 표현 자주 써봐요. 기분이 참 좋아질 거예요.
1: I like magic.
0: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S 쓰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1: 좋아요.
0: 자, 큰 S는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one. S. Small. S는 작게 one. S.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도시락 시간이에요.
1: 오늘은 둘이와 친구들의 소풍 날이에요.
2: 우와! 저쪽으로 가보자!
3: 정말 예쁘다.
4: 뭐래?
2: 달콤한 냄새도 나. 이게 무슨 소리지?
4: 그러게. 사실은 배가 고파서.
5: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맛있는 도시락이 올 테니까.
3: 정말.

0: 도시락에 오면 좋겠다.
1: 오늘의 메뉴는 뭘까?
2: 김밥이면 좋겠다.
3: 나는 샌드위치. 과일도 맛있어.
0: 난 전부 다 먹을 수 있지로.
1: 나도. 지금쯤 토니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고 있겠지?
0: 어떡해. 어디부터 가지? 이쪽. 아니, 저쪽. 난 몰라.
3: 안녕, 토니.
0: 다요, 라니.
4: 토니 왜 그래?
0: 무슨 일 있어?
5: 그게 오늘 유치원 아이들의 도시락을 배달하기로 했는데 늦잠을 자버렸지 뭐야. 어쩌지. 들려야 할 가게가 세 곳이나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
4: 세 곳이나?
1: 그렇게 많이?
5: 김밥 가게도 가야 하고 샌드위치 가게, 과일 가게까지.
1: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4: 그래, 각자 한 곳씩 들르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0: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아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얼른 가자.
4: 자.
1: 타요.
6: 동글동글 담백한 김밥을 주세요. 꾹꾹 말아서 든든해서 좋아요.
0: 다 왔다.
7: 손이 왔구나.
6: 알록달록 화려한 샌드위치 주세요. 폭신폭신 쫄깃.

것으로

0: 우리 덕분에 늦지 않고 배달할 수 있었어.
1: 에이 뭘.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
2: 진짜 고마워.
0: 이런 것쯤이야.
3: 이게 무슨 소리지?
0: 그게 나도 좀 배고파져서.
1: 선생님, 저희 핀도랑 충전소에 다녀와도 될까요? 금방 올게요.
4: 그래, 이제 꼬마 찾으러 도시락 시간이네.
0: 네. 어서 가자.
1: 사실 나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전라 좌수형 흥양 2호선에 타고 있는 능록은 사사집 종상자요. 이 배에서 노를 젓고 있어. 엄청 덥구만요. 여기 안에는 창문도 없어서 꼭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더운 것이 문제는 아니고 외선 70척이 저기 견내량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곧 출동할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미창은 배 꼬꾸라지면 그냥 죽은 목숨이니까. 저번에도 그냥 죽을 뻔했어요. 사천에서 외놈들이랑 세게 붙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엄청 셉디다. 귀선이라고 새로 만든 배가 있어요. 외놈들 대장성까지 빡 가는데 와, 바롭기다. 가면서 그냥 다 이겨버렸어요. 한 가지 꺼림직한 게 맨 앞에서 외놈을 쫓아가던 장군님이 조총을 맞았다대요. 탄환이 왼쪽 어깨를 관통해버렸는데 그 장군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그러고 지휘를 계속했다더만요. 그리고 나중에 칼 끝으로 그 탄환을 팔았다대요. 뭔? 진짜 그랬을라고요. 아, 주변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태연스럽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그 양반 진짜 그랬을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내 전쟁터는 여기요. 서 있으면 머리 위에 2층 바닥이 달똥말똥하고 창문이 없으니 밖은 안 보여요. 빛은 여기 노구멍 여기서만 들어옵니다. 낮에도 어둡고 아침이랑 밤이 구분이 안 돼요. 여기가 내 노입니다. 노 하나에 격군이 다섯 명씩 붙어요. 여수땅 출신 봉남이, 보송에서 온 세금이, 순천 출신 종 막대, 그리고 어린 신동이. 야, 아직 수염도 안 났어요, 신동이는. 나까지 다섯이서 노를 졌습니다. 전쟁을 하는 거는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같은 노권 없으면 뭐 배가 가기나 한답니까? 2층은 저녁 난세장입니다. 탁 트여 있고 만원아리가 전투를 지휘합니다. 빠르게 북을 치면 빠르게, 느리게 북을 치면 느리게, 갑자기 빠르게 치면 엄청 바빠집니다.

나는 흥양 땅에서 크게 염전하는 박진사의 간호요. 옥포에서 처음 배를 탔는데 참 힘듭디다. 세상에 험해도 이렇게 험한 데가 있을까? 사내 놈들 백여 명이 가만히 한 잔 깔고 자니까 다리를 제대로 뻗지도 못해요. 노를 모니까 힘이 있어야 하는데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있겠소? 늘 배가 고파요.

도망친 수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참았어요. 꼭 참았어요. 소문에 공을 세우면 나라님한테 이름을 바친다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각기 힘써서 공을 바치라. 외적의 머리 한 개를 베는 자는 공신이 되고, 적중에 들어있는 자도 외적을 베어가지고 나오면 죄를 면할 뿐 아니라 아울러 그 공을 녹할 것이다. 모두 알라. 또 모르죠. 나 같은 노비도 공을 세우면 벼슬을 받을지도요. 그런데 그총 맞은 장군님 말이요, 허튼 소리 안 한다고 합디다. 외놈들한테 뺏은 거는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공을 세운 사람은 양반 쌍놈 할것 없이 다 이름을 써서 위로 올려준다대요. 죽은 막대도 이름을 올려줬다 들었어요. 나는 이번에 꼭 공을 세울 겁니다. 외놈 모가지를 꼭 베서 밑창 생활 그만하려고요. 우리 같은 밑창이 위로 올라가서 뭐 어떻게 칼을 잡고 싸우겠냐 할 테지만 나는 목표가 뚜렷해요. 혹시 이 녀석들은 벌써 알지도 모르겠네요. 공을 세웠으면 장계에 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오. 찾아보시오. 흥양 땅의 사삿집 종이고 이름은 상좌요. 상좌.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아파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도로와 패티의 대결.
1: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2: 둘 다 운동을 참 잘하네.
3: 맞아.
0: 고마워. 내가 패티보다 낫지. 응? 어? 내가 먼저 도착했잖아. 나 멋지게 타느라 늦은 거야. 나도 멋지게 탔거든. 아닌 것 같은데.
2: 저기 얘들아.
0: 어?
2: 이제 축구하러 갈까?
0: 그래.
4: 재밌겠다.
0: 오, 좋아.
1: 뽀로로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러 왔어요.
0: 야! 어림없지?
5: 야!
0: 어?
4: 뽀로로! 여기야, 여기!
0: 어? 혼자 할 수 있어?
4: 여기라니까!
0: 내가 할게. 난 같은 편인데. 거기서.

0: 내가 더 멋지게 넣었어. 뭐?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1: 이번엔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네요.
0: 히어야! 받아라!
2: 우리가 나온 것도 모르잖아.
3: 계속 저러네.
4: 끝이 안 나겠어.
0: 좋은 생각이 있어.
3: 뭔데?
0: 모여봐.
3: 뭐야?
0: 돌려줘.
2: 너희 누가 더 운동 잘하는지 알고 싶어?
0: 응. 대결로 정하자. 어때?
3: 대결? 어떻게 해?
4: 우리가 준비해 줄게.
5: 좋아!

0: 다음 날 뽀로로와 패티가 루피의 집에 도착했어요.
1: 루피!
2: 들어와.
1: 안녕.
3: 딱 맞춰 왔네.
1: 뭐라면 돼?
3: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면 돼. 더 빨리 만들면 이기는 거야.
1: 뭐? 그건 요리잖아.
3: 맞아. 아니야. 몸을 엄청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걸.
1: 그래?
3: 그렇다니까.
1: 알았어. 해볼게.
3: 그럼 준비. 야.
1: 하고 이렇게 하면 우와. 내가 더 빠르네.
0: 다음은 포비와 해리, 크롱이 준비한 대결이에요.
4: 이번엔 장작 패기야.
1: 뭐? 운동이 아니잖아.
4: 그렇지 않아. 장작을 패려면 힘이 세야 하잖아.
1: 맞아. 그런가? 더 많이 패는 쪽이 이기는 거야. 알겠어. 응.
4: 그럼 시작!
1: 내가 이기겠다!

0: 될 리가 없지.
1: 패티 대단해.
0: 야! 야! 야!
1: 말도 안 돼.
0: 내가 더 많지.
1: 뽀로로가 이겼어.
2: 크랑크랑.
3: 축하해.

0: 우리 왔어.
1: 어서 와.
2: 이번엔 무슨 대결이야?
1: 응, 발명품을 만드는 걸 도와주면 돼.
0: 뭐?
2: 그게 대결이라고?
1: 그럼, 날 도우려면 운동을 정말 잘해야 하거든.
0: 알았어, 일단 해볼게.
2: 뭐부터 하면 돼?
1: 우선 망치랑 못 좀 갖다 줘.
0: 알았어.
2: 가져왔어.
0: 나도.
1: 드라이브도 좀 주고.
0: 알았어.
1: 이것 좀 잡아봐.
0: 이렇게?
1: 저거 치워주고.
0: 응. 또 뭐 하면 돼?
3: 뽀로로와 패티는 열심히 에디를 도왔어요.
1: 완성!
4: 에디, 누가 이겼어?
0: 나지.
1: 그게 잘 모르겠는데.
4: 뭐? 빨리 정해줘.
1: 아이, 그럼 물 좀 가져다 줄래?
4: 물?

0: 이번엔 뽀로로가 이겼어.
1: 아자!
0: 그런 게 어딨어?
1: 어?
0: 역시 내가 낫다니까. 잠깐! 아직 하나 더 남았어.
1: 뭐?
2: 정말?
0: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 포비네 집으로 먼저 옮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1: 그 정도야 쉽지.

0: 시험이네?
1: 어, 정말?
0: 어쩌지?
2: 얘들아.
1: 어?
2: 잘 왔어.
0: 방금 파티 준비 끝났거든.
1: 어? 파티?
3: 크랑크랑!
4: 어서 와!
0: 이게 다 뭐야?
2: 다 너희가 한 거야.
0: 어? 우리가?
1: 왜?
0: 이 모닥불은 너희가 가져온 장작으로 만든 거고,
3: 이건 너희가 만든 반죽으로 구웠어.
1: 우와.
0: 어, 그럼 저건?
4: 저건 불꽃놀이 기계야. 잡아.
1: 어?
4: 나 고마워.
5: 고마워.
2: 나도 고마워.
0: 정말 멋져.
1: 아니야.
0: 우리가 뭘.
3: 자, 그럼 이제 먹을까?
5: 좋아.
0: 우와, 맛있다. 정말.
4: 그쯤이면
6: 누가 더 운동을 잘하는 거야?
2: 네.
0: 당연히 나지.
4: 아니야, 나라고.
3: 나라니까. 나야.
0: 또 저런다.
7: 뽀로로, 패티, 이제 그만.
8: 말하는 인형.
7: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디 집으로 가고 있어요.
5: 안녕.
4: 어서와.
6: 안녕.
3: 여기.
4: 고마워.
3: 그런데 인형은 왜?
4: 보여줄 게 있어서. 짠. 새 발명품이야.
5: 그게 뭐야?
4: 이건 녹음기라는 거야. 이걸 누르고. 안녕, 난 에디야. 안녕, 난 에디야.
3: 우와, 신기하다.
4: 그렇지.
3: 그럼 인형은?
4: 보여줄게. 이걸 여기에 놓고. 에디가 최고지.
0: 뭐? 뭐 하는 거야?
4: 잘 봐. 뽀롱뽀롱 마을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 에디가 최고지.
3: 우와, 대단하다.
0: 정말.
3: 나도 해봐도 돼?
4: 그럼. 자.
3: 당연히 루피지. 인형아,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착하니?
1: 당연히 루피지.
3: 어머, 정말? 고마워.
0: 나도 해볼래.
3: 그래.
4: 누가 멋져, 크랑? 크랑! 크랑, 멋져, 크랑!
0: 이제 나 줘, 크롱!
4: 크랑, 크랑.
0: 인형아, 최고의 방귀쟁이는 누구니?
4: 크랑! 크랑!
0: 아하, 역시 크롱이었구나!
4: 크랑, 크랑!
0: 싫은데!
4: 크랑, 크랑!
0: 최고의 오줌 싸개는 누구야?
4: 크랑.
0: 맞아, 맞아.
4: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크랑,
2: 크랑, 얘들아.
4: 크랑, 크랑.

0: 그만.
1: 에휴, 저럴 줄 알았어.
0: 미안해. 인형은 내가 고쳐줄게.
2: 그랑, 그랑.
0: 어디 보자. 자, 이거면 되겠지? 크롱, 뭐해?
2: 크랑, 크랑.
0: 뭐야, 더 엉망이 됐잖아.
2: 크랑, 크랑.
0: 이리 줘. 잘하지도 못하면서.
2: 크랑.
0: 내가 고칠 거야.
2: 크랑, 크랑.
0: 그럼 이것 좀 봐.
2: 크랑. 크랑.
0: 뭐? 아까보다 훨씬 낫거든.
2: 크랑, 크랑.
0: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크랑, 크랑.
3: 아침이 됐어요.
2: 크랑. 크랑. 뭐야야?
0: 어? 으잇! 크롱 일어났어.
2: 크롱.
0: 일찍 일어났네.
2: 크롱, 크롱.
0: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럼.
2: 크롱.

0: 그게 사실 시했어.
1: 크랑 크랑.
0: 저기 크롬.
1: 크롬?
0: 비밀로 해주면 안 돼?
1: 크롬.
0: 내가 시한 거 말이야. 비밀로 해줘.
1: 크롬. 크롬 크롬.
0: 고마워.
2: 뽀로로와 크롱이 루핀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0: 안녕.
1: 크롬.
3: 안녕.
0: 루핀, 인형 고쳐왔어.
4: 와, 정말? 고마워. 너희도 같이 먹을래?
0: 응, 좋아. 정말 맛있다.
1: 크롱,
0: 응?
1: 크롱, 크롱.
4: 이거?
0: 응? 내가 시한 거 말이야. 비밀로 해줘.
1: 어?
5: 뽀로로, 오줌 싼 거야?
0: 그게...
6: 어제 크롱한테 오줌 싸게라고 하더니...
0: 그러게... 크롱, 비밀로 해준다며!
1: 크롱, 크롱!
0: 나 갈래!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흥
1: 크롱
0: 놀이터나 가야겠다.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크롱 안녕.
3: 뽀로로 안녕.
7: 우리 뭐하고 놀까?
0: 숨바꼭질 어때?
1: 크롱 크롱
3: 좋아.
0: 아홉 열 찾는다.
1: 크롱 크롱 크롱
0: 아무도 없네.
1: 크롱

0: 배고파.
1: 들어가서 간식 먹자. 쿠키를 구워놨어.
2: 빠야야, 크랑크랑.
3: 호비, 자리 좀 바꿔줄래?
2: 크랑.
1: 어, 알았어.
3: 고마워. 난 이제 가볼게.
4: 벌써 가려고?
3: 응, 난 다 먹었어.
2: 크랑.
3: 안녕.
2: 크랑크랑. 크랑.
5: 아,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러면 화해할 수 있을 거야.
6: 좋아.
2: 크랑크랑.
5: 자, 이제 시작하자.
7: 크랑크랑. 이건 여기.
3: 뽀로로다. 얘들아, 뽀로로가 오고 있어.
5: 빨리 나가자.
3: 그럼 힘내.

0: 빠야야, 미안해. 빠야야, 미안해.
1: 아니야, 내가 먼저 놀려서 미안해. 어?
0: 빠야야.
1: 그럼 거기 있었어?
0: 빠야야, 미안해.
1: 나도 미안해.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0: 그래, 그래.
2: 정말 다행이야.
3: 뽀로로, 그럼 화해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0: 지하 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 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막내딸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려고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2: 네, 제대로 잘 오셨네요.
1: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2: 그럼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큰 거랑 작은 거, 나무로 된 거, 그리고 다른 종류의 나무, 저렴한 거, 비싼 것까지. 보통 손님 막내딸 나이 아이들은 작은 크기의 바이올린으로 시작하긴 해요.
1: 좋아요. 그럼 저건 얼마예요?
2: 그게 좀 복잡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1: 어?
2: 유럽에서 수입하는 건 좀 비쌀 수도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만든 것들은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뭐랄까 음질의 차이가 난다고 할까.

0: 그게 더 좋단 말씀이시죠?
1: 상황에 따라 달라요. 누가 연주하는지, 어디서 연주하는지.

0: 레슨도 하시나요?
1: 저요? 아니요. 앞발이 많이 아파서요.
0: 이제 갈 시간이야, 빙고.

0: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대처법을 알아볼까요?
1: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 맞다! 싫어!
0: 물러서!

전자레인지에 이런 금속 제품을 넣으면 안 돼.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날 수 있다고. 전자레인지에는 이런 표시가 있는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만 넣도록.

0: 알겠나, 어린이들?
1: 알겠어요, 실수님.
2: 알겠어.
0: 여러분, 보셨죠? 전자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럼 금속 식기 외에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알아볼까요? 자, 저분들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치킨을 발견하고는 상자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데요. 어디 보자. 오, 불꽃! 쿠키오일에서 불꽃이 튑니다. 이러다 불나겠어요. 자, 이렇게 쿠킹 호일이나 스텐수저, 금속으로 된 식기들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이번엔 과자네요. 과자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는데요. 어? 과자 봉지에서 불꽃이 튀죠? 위험해요. 이런, 과자 봉지가 다 녹아버렸네요. 과자를 봉지째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잘 아시겠죠? 이번엔 달걀입니다. 달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삶아 먹으려나 봐요. 과연 잘 될까요? 네, 달걀이 터져버렸네요. 달걀이나 밤처럼 딱딱한 껍데기나 껍질에 둘러싸인 음식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압력으로 터질 수 있으니 절대 넣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배운 거 기억하세요? 금속,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펑! 안전하게 음식을 데우려면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를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사회에 분노하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본인을 숨기는 일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상대와 관계를 한다는 일은 이렇게 존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소통력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형사고 현재는 글 쓰는 작가 박미옥입니다. 저는 강력 형사로 살면서 특이하게도 프로파일링 팀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특이사건이 발생하면 출동해서 해결하는, 근데 그때 시간은 24시간 대기 365일을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직함은 행동분석팀장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우리가 프로파일링 하는 업무가 행동분석이라는 말입니다. 일상적으로는 31개 경찰서에서 이상 범죄자가 잡히면 가서 면담을 합니다. 왜 범죄를 했는지, 어린 날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본인한테 어떤 감정을 만들었는지 데이터를 모으면서 범죄 심리가 분석이 가능하게끔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나 특이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범인의 심리적 흔적을 찾아서 분석하고 범인을 추정하는 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죠. 저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범인을 잘 잡는 형사에서 고민할 줄 아는 형사, 사람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아는 형사가 된 것 같고요. 기질보다 후천적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봤고요.

0: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아, 그래도 사람 안에 희망해야 되는구나를 동시에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 30년 하는 동안에 저 타자기로 시작했거든요. 25만 원짜리 전동타 만났을 때 기뻤습니다. 96년도에 386PC 제 돈으로 사서 사용했습니다. 정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고전 범죄도 경험했고 1990년도에 PC통신, 그 아날로그적인 그 시작에서부터 2000년대 초고속 이제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아 이제 손에 쥐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무선 인터넷이 우리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범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범죄도 함께 진화되었습니다.
1: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0: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 변화를 따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사람을 사귀고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접촉 방식이 어느 정도로 달라졌냐면요. 예전의 범죄는 사람은 꼭 직접 만나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 돼요. 익명성을 갖고도 만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분노형 범죄도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AI 시절에도 프로파일러가 그 역할이 필요한지 물어요. 그리고 로봇캅이 등장하면 경찰관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겠냐는 질문까지 합니다. 경찰관은 힘만 세면 되는 줄 아시는 거 아니죠? AI가 데이터와 지식은 말하지만 현장의 맥락, 인간의 깊은 마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역동성을 매번 순간순간 읽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주는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는 마음의 마음, 아니 인간의 마음, 감정 1%가 순간을 다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결해야 해요. 순간순간 판단하고 행동하고 현장의 맥락을 읽으면서 해결해야 가능한 것이지 정말 1 더하기 1은 1이다, 0 더하기 1은 0이다 이걸로는 안 되죠. 인간과 인간 간의 협상력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걸 현장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강력 현장은 주로 인간의 감정 문제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에게 왜 범죄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억울했대요. 화가 났대요. 내가 무시당했대요. 멸시받았대요. 근데 과연 이 말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자기 표현일까요?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인이 사랑해달라고 말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헤어질 결심을 해라. 왜? 상대의 마음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남탓하는 경향의 비급함이나 나약함이 깊은 왜곡을 갖고 와서 나에게 감정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정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죠. 그리고 존재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싶어요. 편리한 걸 원하고 불편한 건 싫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대면이 가능한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 세상이 그 안에서 노는 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특히 AI는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답도 금방 돌아와요. 그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인간관계나 현실에서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넘치는 정보를 막상 현실에 적응해보려니까 어떠세요? 버겁죠? 경쟁사회, 넘치는 정보, 가치 부재, 근데 나는 고통스러워. 사회에 분노하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본인을 숨기는 일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슬픈 일을 겪었는데요.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주감정이 뭐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나는 슬픔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감정을 직면해 본 적이 잘 없습니다. 한 번은 기질적으로 불안이 많은 남학생이 저희 집 서재에 왔는데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매트리스를 보고 겁이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내려온 거예요. 그 친구의 말과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친구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함과 예민함으로 인해서 친구를 때린 적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 이야기까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때렸냐고. 어쩌다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었냐고. 그랬더니 아, 기분 나쁘게 친구가 째려봤어요. 날 왜 쳐다보냐고 때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피해 학생이 저항한다는 것이 가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손가락 마디 절단까지 간 상황이 발생했어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까지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어머님은 곁에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내 아이가 불안이 많고 스트레스에 시 노출되는 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 친구 또한도 예민한 만큼이나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대화 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자신을 째려본 것이 아닐 수도 있나요? 라고 나한테 되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링 시절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나라의 상황이 힘들어서 폭력 가해자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늘 한 사람만 걸려라라고 하는 범죄 동기도 있더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라. 타인이 굳이 나를 심각하게 째려볼 이유가 있는지 그냥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 순간의 기분에 느끼는 상황이 정말 기분 나빴을 수도 있다. 전후 맥락을 생각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이 친구가 고맙게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수긍했어요. 그리고 이 엄마와 이 아들은 그 시간 이후에 여유 있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와 가해자 어머니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사과를 했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철학에 인간은 완벽하지 않대요. 온전할 수 없대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학창시절에 내가 친구를 제대로 사귀기도 전에 내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그리고 내가 친구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너무나 아픈 기억이고 너무나 큰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인간의 기질, 성격, 감정이 매우 밀접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매번 이 상황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공간에서 일을 겪는지에 따라 참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친구의 마음에 피해자의 마음에 인생에 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침 시간에 병원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갔습니다. 치과 병원의 20대 남자가 경찰관을 보고 소화기를 들고 막 속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부분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항하려고? 도망치려고? 아니면 현실에 화가 나서 묻지마 범죄를 하려고 나왔을까요? 근데 근거를 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어이없었잖아요. 이 친구는 평상시에 밖으로 나가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오랫동안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이날도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 못하고 밖에 나갔어요. 병원을 봤는데 해필이면 이게 치과 병원이라 여러 가지 기계가 있잖아요. 가상 공간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출근한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인 거예요. 이 순간부터 게임 모드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본인이 대상자

나를 물색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총을 든 경찰관이 온 거예요. 멋진 캐릭터가 등장한 거지. 저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을 든 경찰관 캐릭터를 제압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뿌린 거예요. 이 이야기 정도 들으니까 게임 중독자 범죄였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게임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벌써 2000년 초예요. 단순히 현상과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좀 진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게임을 하면 몬스터를 잡거나 레벨을 올리면 이 뇌의 쾌락 중추신경에 도파민이 형성되면서 마음에 훨씬 빠른 보상과 반복이 온대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어떠세요? 이 전전두엽 여기 아직 덜 자랐어요.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전전두엽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충동저절이나 이성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사람을 보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뚜껑이 열렸다마. 성인보다 청소년이 게임에 적극적인 유혹과 자극을 받는 이유가 이 이유에서 오는 겁니다. 아직 전전두엽이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학업이나 직무 성과가 낮아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노력하는 대로 적각 레벨이 올라가고 계급의 성과가 눈에 보이는 이 게임의 세계, 그곳으로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성취감을 채우는 순간에 스트레스 조절이 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쉬운 위로를 거부하실 분 계세요? 그러니 중독도 쉬워요. 현실에서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게임 속 길드나 커뮤니티에서 그 강하게 느끼는 연대감과 소속감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게임을 못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자 이거 아닙니다. AI에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신속한 답변과 뇌 위주의 알고리즘, 릴스 등에 익숙해지는 사이에 우리가 인간관계의 경험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감각과 감정이 단순해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까지 여파가 가냐면 삶을 살려는 지구력도 죽고요. 인내력과 적응력을 잃어가요. 이렇게 경험이 실종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결핍, 부족, 상처를 안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족 외에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현실을 겪어야만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대면하고 부딪히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삶의 생명력도 생기고 더 단단한 내가 되어간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넘어오면서 느끼는 위기가 이런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와 감정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듬어주지 못하는 사이에 더구나 실패자, 패배자의 마음이 보태지잖아요. 사회를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 잔인한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길거리에 나타난 묻지 뭐 범죄를 갖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강연에 가면 부모님과 밀당 잘하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가장 가깝다 보니까 진짜 날 것 같은 감정도 자주 드러내잖아요. 건강한 겁니다, 그거. 생각이 다르면 다툼도 잦아지죠. 결국 가장 내 편인 그 세상에서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소통력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와 관계를 한다는 일은 이렇게 존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만 힘들고 버거운 게 아니에요. 타인도 다 버거워요. 본래 세상은

0: 이렇게 알아가는 사이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함께할 때, 내가 받고 싶은 대접, 그 대접을 내가 타인한테 할 수 있을 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내 제자들한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던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절대 울지 않으리라 막 결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강의 중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어버렸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곳이 학교 아니든 학교 밖이든 정말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0: 그건 내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1: 잠깐! 얘들아, 저쪽으로!
0: 돌려줘! 돌려달란 말이야!
2: 경찰 택배! 마을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게 둘 순 없지. 안 그래, 허기?
1: 봉반장! 네 말이 맞아! 슈퍼잉스가 나서야 해!
0: 물러서! 뭐지? 왜 부서지지 않는 거야?
2: 경찰 테이프, 발사!
0: 이건 뭐야?
3: 슈퍼잉스는 언제나 이겨!
4: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사이라면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지.
0: 난 그냥 호기를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어떻게 해도 맨날 치기만 하잖아. 호기한테 전 세계의 슈퍼윙스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난 뭐야? 하나뿐인 파트너 꽁지마저 날 떠났다고.
3: 골든보이, 꼭 호기를 이겨야 해? 그냥 친구가 되면 되잖아.
5: 맞아. 넌 주먹도 세고 멋지니까 훌륭한 슈퍼윙스가 될 수 있을걸?
0: 정말? 나도 슈퍼윙스가 될 수 있어?
1: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한번 기회를 줄게.
2: 그 말 진심이야? 골든보이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1: 괜찮아, 봉반장. 친구가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2: 다신 말썽 안 피우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한 번은 특별히 풀어줄게.
0: 말썽 안 피울게.
1: 여기 골든보이, 네가 직접 배달해봐. 이제 우린 친구니까.
0: 우와, 진짜 내가 배달해도 돼? 고마워, 호기.
1: 어서 골든보이, 주리한테 선물을 전해줘.
0: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널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3: 플라밍고 튜브잖아. 너무 예쁘다. 고마워, 골든보이.
4: 여기 사바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단다. 코끼리랑 기린, 하마도 있지. 하지만 주리는 예쁜 플라밍고를 제일 좋아해.
3: 호기랑 골든보이도 친구가 됐으니까 다 같이 물놀이하러 가면 좋겠다.
5: 그래도 돼요?
4: 물론이지. 슈퍼윙스와 함께라면 엄만 안심이야. 게다가 오늘은 든든한 골든보이도 있으니까.
3: 야호!
0: 나만 믿어.
3: 어서 가자.
5: 내가로 출발.
3: 저기 냇물이 있어.
2: 물이 하나도 없잖아.
5: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거든. 냇물이 다 말라버렸나 봐.
3: 그럼 내 새 튜브는 써볼 수 없는 거야?
1: 걱정 마. 지금이야말로 진짜 영웅이 나설 시간이니까. 봉반장, 물이 흐르게 만들자.
0: 진짜 영웅이라고? 호기, 봉반장, 너희는 앉아서 구경이나 해. 내가 해결할 테니까.
5: 너 혼자?
0: 당연하지. 다크 골든 주먹, 가라!
3: 우와! 물이다!
0: 하하! 역시 난 대단해!
1: 우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3: 드디어 새 튜브를 쓸 수 있겠다! 골든보이, 넌 진정한 슈자야!
0: 슈자?
5: 그래! 스와일리어로 영웅이라는 뜻이야.
0: 아하! 아. 진정한 슈자라고?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영웅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나쁘지 않은데?
1: 정말 잘했어, 골든보이.
2: 이제 우리도 들어가 볼까?
0: 좋지! 어서 가자!

0: 만큼 크고 무거운 게 필요해.
1: 크고 무거운 거? 아 잠깐, 딱 맞는 게 있잖아. 네 거대한 주먹 말이야. 할 수 있겠어, 골든보이?
2: 당연하지. 나 같은 영웅은 못하는 게 없다고. 어? 다크 골든 타이탄 발사! 자! 내가 뭘 했어? 나만 믿으라니까. 어? 와! 내 주먹!
1: 어? 뭔가 더 큰 게 필요해!
0: 하지만 그렇게 큰 물건을 어디서 구하지? 아, 저기! 저 바위산이면 되겠어.
1: 가지러 가자! 어서! 어?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들어올려?
0: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타! 경찰봉 확대 액션!
1: 오, 지렛대 원리! 아주 좋은 생각이야! 너무 무거워!
0: 꿈쩍도 안 하네.
2: 뭐야? 벌써 포기한 거야? 내가 본 슈퍼윙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는데.
0: 골든보이, 뭐 좋은 생각 없어?
2: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호기의 엄청난 스피드와 내 강력한 골든 주먹을 합쳐보자.
1: 잠깐, 합치다니 어떻게?
2: 바로 이렇게 다크 골든 주먹 로켓 모드 작동!
1: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추진력이 생겼어. 좋아, 이제 간다. 됐어. 우와, 호기랑 골든보이의 멋진 합동 작전이네.
3: 정말 멋지다.
1: 호기 골든 로켓 스피드.
3: 우와,
1: 슈퍼윙스가 해냈어!
3: 최고야, 골든보이!
4: 거기 서!
1: 고마워, 골든보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3: 후기! 배달은 잘 끝나... 뭐야? 얘가 왜 여기 있어?
2: 오늘은 내가 슈퍼윙스를 엄청 도와줬거든.

0: 괜찮아, 아리. 골든보이는 이제 친구야.
1: 뭐? 진짜로?
0: 물론이지. 오늘 정말 최고였어. 그래서 골든보이, 널 공식적인 슈퍼인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2: 뭐? 정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1: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지.
0: 여기 받아, 골든보이. 네가 슈퍼잉스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증거야.
2: 우와! 내가 진짜 슈퍼윙스 홍보대사가 된 거야! 야호!
3: 어? 얘들아, 본부로 돌아올 시간이야. 월드 우주 본부를 재가동할 준비가 끝났어.
4: 그게 정말이야?
0: 골든보이, 슈퍼윙스가 되다!
2: 우와! 내가 월드 우주본부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0: 넌 이제 슈퍼윙스 홍보대사니까 언제든지 환영이야! 우리 왔어!
4: 아, 드디어 왔구나!
1: 수고했어!
2: 안녕!
4: 골든보이?
5: 어? 네가 여길 왜 와? 또 무슨 속셈인 건데?
2: 워워, 진정해. 나도 여기 올 자격 충분히 있거든.
0: 그래, 맞아. 골든보이는 변했어. 케냐에서 정말 대단했지.
4: 믿기 어렵겠지만 호기 말이 맞아.
2: 들었지? 난 이제 진정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라고. 지금 당장 증명할 수도 있어. 이거 봐.
6: 우와! 진짜 슈퍼윙스 볼이잖아!
5: 그래도 아직 널 완전히 믿을 순 없어. 계속 지켜볼 거야.
4: 그래, 맞아. 우리 같이 지켜보자. 하지만 먼저 우주본부를 다시 가동시켜야 해.
6: 옳은 말이야. 그리고 재가동시키기 전에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4: 여기 점검용 태블릿이야. 아리, 넌 색별이를 도와줘. 꽁지는 에너지 수신기를 확인해주고, 호기는 골든보이랑 같이 내부를 점검해줘. 다들 준비됐지? 그럼 시작!
7: 알았어!
0: 골든보이, 점검하면서 본부 안내도 해줄게. 가자!
2: 재밌겠다!
8: 아직도 정리할 게 한참 남았네!
0: 도니!
8: 안녕, 호기. 마침 잘 왔어. 어, 너도 왔구나. 얘긴 들었는데.
2: 소문이 참 빨라, 그렇지? 근데 여긴 대체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8: 본부가 멈출 때 충격으로 물건이 다 어질러져 버렸어. 아직 정리를 다 못했고.
0: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끝도 없겠는데?
2: 이 정도쯤이야. 나만 믿어. 어? 다크 골든 주먹!
0: 우와! 우와! 창고 정리가 한 번에 끝났는걸!
8: 너 아주 훌륭한 주먹을 갖고 있구나!
2: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0: 여기가 슈퍼윙스들의 방이야.
2: 우와! 각자 쓰는 방이 따로 있는 거야? 좋은데?
0: 이제 내 방을 보여줄게. 여기가 내 방이야.
2: 우와! 오!
0: 골든보이!
2: 어?
0: 이것 좀 봐.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들이야. 이건 호주에서 앤디랑 찍은 거고, 이건 한국에서 채아랑 찍은 거.
2: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정말 많네.
0: 다 소중한 추억이지.
2: 나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사진도 더 많이 찍었을 텐데. 이건 뭐야?
0: 네팔에서 예티들이랑 만났던 날 사진이야. 아리!
2: 뭐야? 우와! 안 돼! 맞아. 그때 슈퍼윙스 때문에 꽤 고생했었지.

0: 다음 장소는 대체 무슨 일이지?
1: 거기.
0: 티키 타키, 무슨 일이야?
2: 중력 제어 장치가 고장 난 것 같아.
1: 저기 좀 봐.
0: 이런, 우주 본부가 멈출 때 오류가 생겼었나 본데.
1: 우주 형을 부를까?
3: 그럴 거 없어. 내가 해결할게. 보통 주변에 비상용 수동 제어 장치가 있거든.
0: 정말 대단해, 골든보이. 잘했어. 경납고, 이상 없음.
2: 후기, 점검 다 끝난 거지? 재가동을 시작하자. 보관실에 있는 스타코어를 외부의 에너지 수신기로 옮겨줘.
0: 알았어, 누나. 이쪽이야, 골든보이. 여기가 스타코어를 보관 중인 곳이야. 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글을 꼭 써야 해. 받아.
3: 고글이라고? 왜?
0: 코어의 강한 에너지로부터 보호해주거든. 신비한 힘이 가득하니까.
3: 우와, 정말 놀라워. 내 기억보다 훨씬 더 밝은데? 그보다 무슨 신비한 힘이 가득하다는 거야?
0: 스타코어와 접촉한 공룡들한테 엄청난 능력이 생겼었어.
3: 정말이야?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0: 그렇다니까. 꽁지한테 가져가자. 지금쯤이면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4: 주인님, 어디 계세요? 당장 스타코어를 되찾아야 합니다.
3: 나 지금 슈퍼윙스 본부에 와 있어.
4: 거기서 뭐 하세요? 오, 스타코어를 되찾으러 가셨군요.
3: 뭐, 그렇지.
4: 그럴 줄 알았어요. 어서 찾아서 돌아오세요.
3: 맞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스타코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건 바로 나라고.
0: 다 됐어.
3: 어?
0: 이제 가자.
1: 아무 문제 없네.
2: 꽁지야, 그쪽은 다 끝났어?
1: 그럼. 저기 온다.
0: 꽁지야, 스타코어 가져왔어.
3: 나도 한몫했지.
0: 좋았어. 이제 스타코어를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해야 해.

0: 이제 꽁지머리에 있는 조각만 합치면 돼.
1: 아, 그럼 난 다시 평범한 꽁지로 돌아가게 되겠지.
2: 괜찮아, 꽁지야.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넌 여전히 최고의 친구니까.
1: 응.

0: 아유, 꽁지야. 우와!
1: 굉장해.
0: 다 됐어. 이제 다 같이 본부로 돌아가자. 어? 골드보이, 물러서. 너무 위험해.
1: 이 엄청나고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본부를 재가동하는 데에만 쓴다고? 나라면 다르게 쓰겠어.
2: 어? 안 돼!
1: 덕분에 슈퍼윙스 놀이 완전 재밌었어.
0: 공지야, 본부로 가서 알려줘.
3: 공간 이동 액션!

0: 저기 있다!
1: 그 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골든보이!
2: 함부로라니, 그럴 리가. 제대로 쓰는 거지.
0: 안 돼! 그만둬!
2: 지야! 우후! 이거 완전 최고잖아! 좋아! 스타코어를 돌려받고 싶으면 내 주먹부터 이겨봐!
1: 조심해! 각자 흩어지자! 섀도우 스피드!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해치의 역습.
1: 난 여기서 내릴게.
2: 응? 난 주차하고 따라갈게.
1: 저쪽이야.
3: 왔냐?
4: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일템 출동!
5: 웬 차들이 이렇게 많아?

0: 뭐야?
1: 어? 누가 불러? 어? 어?
2: 삐립! 삐립! 삐리리!
3: 찾았다! 없애버려!
4: 수가 없잖아.
5: 인정이 없어요.
4: 다 들린다. 잡아야 해.
3: 하자자자.
5: 어?
3: 하자자자자. 피해.
5: 어? 어? 어? 어? 어?
4: 공격. 치.
3: 가라뉴!
0: 이게 다 뭐야?
3: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어. 가라뉴!
5: 골데리요!
2: 잘한다.
3: 좋아. 응? 알아요. 알아요.
4: 뭣들 하는 거야? 한 번에 다 공격해서 끝내버려.

0: 밀어붙여라!
1: 어떻게 한 거야? 기본이지?
2: 피하자! 가자!
0: 쫓아가!
2: 아라리오! 가자자! 아라리오!
1: 방금 최고
3: 강아지 아니야?

0: 비비비
1: 르르르 끝내리요.
2: 아, 항복.
0: 비비비
3: 삐리삐리삐리 잡았다.
1: 오예.
3: 당장 데려와.
4: 써니라고 했지.
5: 너 잘 만났다.
6: 이렇게 반가워할 줄은 몰랐는데.
4: 그런데 해치는 어딨지?
6: 찾아보시지.
4: 뭐 어차피 여긴 숨을 데도 없어.

0: 뭐야?
1: 야! 용화당!
0: 싹 다 잡아주지! 이 팀 출동해!
1: 아!
0: 가자! 방해꾼 녀석들 모두 없애주마!
2: 그렇게 큰 소리 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0: 뭐야?
3: 그런데...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야! 해치구나!
4: 아라리요? 이제야 알아보다니...
0: 뭐야? 그럼...
2: 일부러 잡힌 척하고 들어온 거지. 아이고, 팔이야.
3: 윌리리야!
2: 윌리리야!
0: 모두 공격해!
3: 공격!
4: 아라리요?
0: 제법이군. 3팀 출동! 4팀도 출동!
5: 어디서 자꾸 나타나는 거야?
4: 아라리요?
2: 안 되겠어! 아차!
3: 그래봤자 토가내든 생쥐야. 뭐냐?
0: 뭐야?
6: 에이 참, 여기 있었네.
2: 너 뭐하다가 이제 오는 거야?
6: 주차하고 온댔잖아. 열심히 왔구만, 잔소리는.
0: 공격! 공격해! 널레리야!

0: 아무거나 만지면 어떡해?
1: 꺼질 줄 몰랐지.
0: 아유, 진짜.
1: 저거야! 어?
2: 아라리오! 왜 안 되는 거야?
1: 어떡할 거야?
0: 아유.
2: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지.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스러우기도 애매하고, 이기스러우기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야,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사막 대모험 1.
1: 정말 덥다. 저쪽에서 잠시 쉬어야겠어.

0: 이제 살 것 같네. 친구들에게 연락이나 좀 해볼까? 여기는 캠프.
1: 안녕, 캠프.
0: 안녕.
2: 캠프, 샌드빌엔 잘 도착했어?
0: 지금 막 도착해서 잠시 쉬는 중이야.
3: 그렇구나. 날씨가 많이 더울 텐데 힘들진 않아?
0: 괜찮아. 스타 샌드의 별똥별을 볼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나저나 이 구조 신호기 정말 좋은데 이렇게 멀리서도 너희들과 연락을 할 수 있다니 말이야.
4: 그게 다가 아니야. 본부에서도 네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3: 맞아. 지금 네 위치를 보니 부메랑 언덕 근처네. 스타 샌드로 가려면 부메랑 언덕을 넘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 거긴 모래폭풍이 자주 불어서 위험하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0: 물론이지.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언덕은 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갈 거야.
5: 잘 생각했어. 여행을 할 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0: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줄 테니까 걱정 마.
1: 알았어.
2: 캠프, 그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0: 그래, 모두들 고마워.
3: 별똥별을 보러 사막까지 여행을 가다니 캠프는 정말 대단해.
1: 맞아.
0: 됐다. 와, 별이 참 많네. 오, 시작한다. 이렇게 멋진 하늘을 친구들과 함께 본다면 더 행복할 텐데. 에? 저건 뭐지? 으아!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으아!
6: 무슨 일이야, 캠프?
0: 저게 뭐지? 이건 우주에서 날아온 돌이잖아! 야호! 캠프가 운석을 발견했다! 야호! 야호! 야호!
6: 와! 캠프! 캠프!
2: 승리하신?
3: 얘들아, 이 소리 좀 들어봐.
0: 저게 뭐지?
4: 와! 캠프의 비명 소리야.
3: 맞아. 좀 전에 캠프의 구조 신호기가 켜졌었는데 이렇게 비명 소리만 남기고 저기 스타 샌드에서 신호가 끊어졌어.
5: 캠프한테 큰 사고가 난 게 분명해.
3: 응. 우선 사막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게 어때?
4: 이미 해봤어.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아.
2: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캠프를 구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4: 하지만 얘들아, 너희 모두가 캠프를 구하러 갈 순 없어.
7: 모두가 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4: 너희 중 누군가는 마을에 남아야 해.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니까.
7: 그건 그러네.
5: 그렇다면 나랑 로이가 가는 건 어때? 헨리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나는 게 쉽지 않을 테고 혹시 마을에 위급 환자라도 생긴다면 앰버의 도움이 꼭 필요할 테니까.
3: 폴리 말대로 지금 상황에선 그게 최선인 것 같아.
2: 나랑 폴리가 캠프를 구하러 갈게.
3: 좋아. 그럼 난 캐리에게 연락해서 스타 샌드까지 가는 길을 부탁해볼게. 캐리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야. 폴리와 로이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해줘.
8: 알았어.
3: 캐리, 늦은 밤에 와줘서 고마워. 도움을 청할 곳이 너밖에 없었어.
9: 잘했어. 이런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7: 얘들아.
5: 어?
7: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해.
5: 걱정 마. 캠프를 구해서 무사히 돌아올게.
2: 우리가 없는 동안 마을을 잘 부탁해.
3: 응. 너희들 못 가지. 열심히 지키고 있을게. 도착하면 연락 줘.
8: 알았어.
5: 그럼 다녀올게.

0: 어떻게 나가지? 여보세요? 여기 캠프 있어요? 거기 누구 없나요?
1: 없나요?
0: 없나요?
2: 아무도 없는 모양이네.
0: 맞다! 구조 신호기!
2: 에잉? 이게 어디로 갔지?
0: 정령, 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단 말인가!
2: 아니야, 침착해, 캠프. 분명히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여보세요? 여기 누구 없나요? 방금 뭐지? 전갑!
3: 얘들아, 샌드빌에 도착했어.
4: 저 멀리 보이는 게 부메랑 언덕이야. 이제 내릴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3: 알았어. 캐리, 우린 준비됐어. 와, 곧 부메랑 언덕이야. 갑자기 바람이 심해지는데.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
5: 걱정 마, 우린 여기서 내릴게.
3: 어?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정말 고마워.
4: 천만에. 그럼 행운을 빌게.

0: 부메랑 언덕이 생각보다 꽤 크고 넓은데 언덕을 돌아서 스타샌드까지 가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1: 그래? 어쩌지?
2: 폴리, 스타샌드엔 무사히 도착했어?
3: 아니, 아직.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4: 캐리가 부메랑 언덕을 넘지 못했거든. 이제부터 우린 언덕을 걸어서 넘어갈 거야.
2: 부메랑 언덕을 걸어서 넘어간다고? 모래 폭풍이 불면 위험할 텐데 괜찮겠어?
3: 한시라도 빨리 캠프를 구하려면 이게 최선인 것 같아.
2: 가는 길이 생각보다 더 위험할지도 몰라. 정말 조심해야 해.
4: 걱정 마. 그럼 우린 출발할게.
2: 알았어. 별일 없어야 할 텐데.
1: 사막에서 걷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0: 바람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모래 폭풍이 시작됐어. 단단히 준비해.
1: 저건 뭐지?
0: 회전초야. 조심해 폴리. 폴리 꽉 잡아.
1: 이러다 같이 떨어지겠어.
0: 폴리, 괜찮아?
1: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지?
0: 아무래도 모래 언덕 사이로 떨어진 것 같아. 사방이 막혀서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겠어.
1: 그러게. 어? 누가 오는 것 같은데?
2: 폴리! 로이!
0: 드로니!
2: 모두 괜찮아?
5: 우린 괜찮아.
2: 다행이다. 금방 도와줄게. 얘들아! 서둘러! 지금 가!
6: 난 사막구조대 샌디야.
4: 난 폴리.
5: 난 로이야.
6: 궁금한 게 많겠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서 나가자. 키튼, 준비됐어?
7: 응, 거의 다 돼가.
6: 됐어, 올려줘.
7: 좋아.
4: 우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6: 참말해. 때마침 너희들을 돕게 돼서 다행이야.
8: 여긴 사막구조대 대장 샌디고 저쪽은 수송과 장비를 담당하는 키튼이라고 해.
7: 드론이에게서 너희들 얘기 많이 들었어.
6: 만나서 반가워.
5: 우리도 반가워.

0: 그런데 너희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1: 진한테서 너희들 소식을 들었어.
2: 정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1: 아, 어젯밤 스타샌드에 운석이 떨어졌거든.
3: 운석이 떨어졌다고?
1: 응. 그래서 통신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조금 전에 해결됐어.
2: 그랬구나.
4: 그리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캠프도 운석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 같아.
5: 캠프의 마지막 위치가 운석이 떨어진 곳과 정확히 일치하거든.
2: 그래? 그럼 우리를 캠프가 있던 곳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6: 물론이지.
4: 하지만 부메랑 언덕을 넘어서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우리가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줘.
0: 우와, 정말
1: 고마워. 폭풍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여길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어.
4: 응,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정비를 받은 후에 캠프를 찾으러 가자.
0: 알았어.
7: 아무도 없나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0: 사막대모험 2.
1: 폴리, 로이, 안전지대로 들어왔어. 여기서 잠깐 쉴게.
2: 고마워, 캡틴.
1: 천만에. 자, 그럼 이쪽에 자리를 잡아볼까?
3: 우와, 정말 멋진 본부야.
1: 사막은 너무 넓어서 이동 기지가 아주 쓸모있지.
4: 너희 본부만큼 편하진 않겠지만 휴식을 취하기엔 충분할 거야. 그럼 나랑 드론이는 주변의 날씨를 확인하고 올게.
5: 친구들을 부탁해, 키튼.
1: 알았어.
4: 다녀올게.
3: 다녀와.
1: 정비는 저쪽에서 받으면 돼. 날 따라와. 어?
6: 멤버!
7: 헨리, 해안가 점검은 잘 끝났어?
5: 응. 필로 씨는 좀 어떠셔?
7: 감기가 심하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
5: 그랬구나. 폴리와 로이는 아직 연락이 안 되는 거지?
7: 그런 것 같아.
5: 아...
8: 다녀왔어, 진!
7: 얘들아, 방금 폴리에게서 연락이 왔어.
5: 정말?
7: 응. 부메랑 언덕에서 잠시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사막 구조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대.
5: 휴...
7: 사막 구조대도 만났으니까 캠프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 거야.
5: 응, 정말 다행이다.
1: 모래가 정말 많이도 끼었네.
9: 아, 간지러워.
1: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니까.
10: 로이, 방금 구조본부에 소식을 알렸어. 우리랑 연락이 닿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던 모양이야.
9: 그래? 캠프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우리까지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네.
1: 그 캠프라는 친구 말이야. 난 무사할 거라 생각해. 여행하면서 이보다 더한 위기도 넘겼던 친구니까.
10: 캠프를 알고 있어?
1: 직접 만난 적은 없어. 하지만 난 캠프의 여행 잡지를 구독하고 있거든. 여행지에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탈출한 경험도 많고 아주 용감한 친구더라고.
10: 맞아. 캠프라면 지금쯤 어딘가에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9: 어?
5: 모래 폭풍은 멈췄어.
7: 좋아. 그럼 친구들에게 알리자.
5: 얘들아!
7: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출발해도 될 것 같아.
10: 그래? 마침 우리도 정비를 다 마쳤어.
9: 응. 당장 출발할 수 있어.
5: 그 바퀴로는 사막에서 달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11: 그래? 어?
1: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여기 몬스터 타이어만 있으면 해결되니까.
11: 몬스터 타이어?
7: 이 타이어를 달면 우리처럼 모래 위에서도 쌩쌩 달릴 수 있을 거야.
9: 우와, 정말?
1: 어서 타봐.
10: 응? 이야, 이거 신기한데? 마치 내 몸처럼 편하게 움직여.
9: 어, 고마워, 키튼.
1: 정말해.
7: 자, 그럼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으니 이제 출발해볼까? 드론이, 먼저 가서 캠프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줘.
5: 응?
7: 나머진 날 따라와.
9: 알았어.

0: 여기가 어디야? 저쪽이 최고인가? 아니, 저쪽인가? 길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아.
1: 샌디, 캠프의 흔적을 발견했어. 어? 알았어, 모두 서두르자. 여기야!

0: 드로니! 이쪽이야! 모두 날 따라와!
1: 캠프의 캐러밴이야?
0: 어, 운석은 저쪽에 떨어졌고.
2: 운석이 떨어졌을 때 힘이 어마어마했었나 봐.
3: 그러게, 땅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0: 이 아래는 수로가 있어서 지반이 약하거든. 땅이 무너지면서 운석도 저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 그리고 근처에서 이걸 발견했어.
2: 이건 우리가 캠프에게 준 구조 신호기야.
4: 역시 캠프는 운석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게 분명해.
3: 도대체 캠프는 신호기만 남기고 어디로 사라진 거지?
0: 나도 그게 이상해서 이 근처를 다 찾아봤는데 캠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
2: 그래? 아, 운석이 수로로 떨어졌다고 했지? 그렇다면 캠프도 그때 함께 수로로 떨어진 게 아닐까?
5: 그래, 지금쯤 수로 안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고.
4: 그럴 수도 있겠는데. 드로니, 지하 수로 안을 자세히 확인해 줄래?
0: 좋아. 수색 시스템 가동!
6: 정말?
0: 응, 수로를 따라서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
2: 좋아, 이제 캠프의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나랑 로이가 캠프를 구하러 갈게.
5: 응. 잠깐, 여기 지하 수로는 미로처럼 복잡해. 너희들끼리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야.
4: 맞아,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2: 정말?
3: 고마워, 샌디.
4: 별 말씀을. 그럼 서두르자. 계속 캠프의 움직임을 확인해줘.
0: 알았어.
4: 좋아, 간다!
5: 그럼 행운을 빌어!
0: 응,
6: 다녀올게!
7: 아, 힘들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8: 빛이다! 저쪽에 분명히 나가는 통로가 있을 거야! 살았다! 캠프 살려!
4: 드로니, 무슨 일이야?
0: 샌디, 캠프가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
5: 뭐?
9: 움직임이 너무 빨라. 지금 경로로 갔다가는 캠프를 놓치게 될 거라고. 캠프를 앞지를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모두 서둘러줘.
4: 알았어. 좋아, 모두 날 따라와.

0: 자, 이쪽이야. 서둘러. 해부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저기 캠프야.
1: 너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2: 내가 잡을게. 캠프,
0: 폴리,
2: 내 손을 잡아.
0: 폴리, 살려줘.
2: 진정해 캠프.
0: 손이 미끄러워.
2: 로이, 어서.
1: 좀 와.
0: 캠프 살려. 로이.
1: 안심해 캠프. 이제 무사해. 샌디, 나갈게.
0: 단단히 붙잡고 있을 테니 천천히 빠져나와.
1: 어?
0: 정말? 캠프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3: 어?
0: 야호!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
4: 사막 구조대에게도 우릴 대신해서 고맙다고 전해줘.
5: 알았어. 그럼 곧 만나.
1: 자, 다 된 것 같아. 한번 켜봐.
6: 잘 나오네. 고마워, 키튼.
1: 별 말씀을.
7: 샌디, 드론이, 키튼. 이렇게 캠프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너희 덕분이야.
1: 우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0: 정말! 우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4: 맞아.
1: 너희들도 듣던 대로 멋지고 용감한 친구들이었어. 물론 캠프도.
6: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야. 오늘 같은 날 노래가 빠질 순 없지. 사막의 어둠 속에 빛이 있었네. 그것은 샌드빌 그저대. 사막의 절망 속에 희망이 있었네. 그것은 브룸스타운 그저대. 뜨거운 해가 지면 아름다운 별이 뜨네. 캠프와 친구들은 힘차게 살아가리로.

0: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진짜 예쁘다.
1: 그치?
2: 누구 결혼해?
0: 미쳤다.
3: 하얀 꽃들이 천장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4: 결혼하냐?
3: 우와.
2: 아무튼 오늘 우리 이번 시즌 마지막 촬영이야.
0: 진짜
2: 감사합니다.
0: 마지막이야.
3: 나는 특히 시즌 3가 너무 재밌었어.
2: 맞아. 왠지 알아. 뛰어다녔거든.
3: 맞아. 내가 원하는 거였거든.
2: 그러니까.
5: 나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
3: 근데 그만큼 너무 재밌어가지고.
2: 누나 너무 힘들었으면 다음 시즌은 쉬어 누나.
5: 아니 너 먼저 보내.
6: 애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치어리더 만났잖아. 갑자기 따뜻한 손을 잡으니까.
2: 손도 잡았어? 위지 아자. 저희는 몰라요. 저는 안 잡았어요.
6: 아니 형도 잡았어요.
2: 뭘 잡아?
6: 아니 누나도 잡았어.
5: 난 잡았어. 난 잡았어.
0: 아 감사합니다.
7: 네, 안녕.
2: 네, 야스 한 번만 해도
3: 돼요? 아, 네 그럼요. 네 그럼요.
2: 아 안 돼요?
3: 안 된대.
2: 안 된대요.
3: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저는 여자 중에 설레네요.
8: 아 저는 가까이 보는 거 처음이에요. 아
3: 반갑습니다.
8: 감사합니다.
9: 저도 네네.
8: 아이 형아.
2: 아니 다 하길래.
6: 자 다시 말할게요. 자 아수르 했지만 아수르 하자마자 너무 따뜻했어. 나도 모르게.
2: 그럼 우리 재용이 최애 에피소드 이유. 그는 치어리더 손을 잡았다.
6: 아니 그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나도 남자야. 형도 안.
3: 나도 남자래.
2: 나는
6: 그렇게 가보자. 형 남자 좋아해 여자 좋아해.
2: 아니 여자 좋은데.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편 뭐야? 하나씩 뽑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6: 나는 아무래도 캐대연.
2: 캐대요.
6: 재밌었고 너무 힘들었고.
5: 맞아. 그날 비웠지. 근데 난 너무 재밌었어. 조이?
2: 그럼 누나? 그럼 누나도 캐대요?
6: 진우? 진우.
2: 아, 진우.
6: 아비! 이거 진우야.
2: 아비가 무슨
6: 밥이야.
2: 너 밥이야.
6: 뭘 밥이야.
3: 오빠 밥이지.
6: 내가 무슨 밥이야. 오!
5: 오! 소리
2: 여기야말로 진짜 캐대연의 찐 성질. 오! 국립중앙박물관이야.
3: 국립중앙박물관.
2: 아, 진짜 오랜만에 갔지.
6: 우리 집 너무 넓었어. 나
2: 맞아.
6: 나 깜짝 놀랐어.
10: 제가 지금부터
3: 정짜다.
2: 아, 나 저기 진짜 신기했어.
10: 구조블럭이에요.
2: 제가 이거 체요.
11: 누나 진짜 바닥이 바뀌는 게 진짜 민감해진다.
3: 맞아요. 그치?
10: 드디어 저희는 공간 오감 입구에 도착했고요.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 답답해. 보고 싶어.

0: 나는 저 때 알았어. 아, 내가 제일 예민했었구나. 그러니까 눈을 가리니까, 와, 이게 무서워.
1: 맞아, 맞아.
0: 한 발짝을 못 뛰겠어.
1: 다 힘들어요. 재영이도 공포 겪고.
0: 언니가 존경스러웠어.
2: 진짜.
3: 이거 얼굴이야.
0: 그러니까 재용이한테 좋다고 했던 게 이 종이야.
1: 이거.
0: 나 재용이 때문에 준비한 거야.
1: 아, 맞아. 아, 나 이거 신종. 평생 이거 잊지 못해.
2: 뭔데?
4: 띵.
0: 이거는 귀로 들리는 소리잖아.
2: 우와.
1: 잠깐만,
3: 느낀다. 느껴? 찐다.
5: 나 진짜 신기한 거 있는데.
2: 신기해? 응,
5: 보청기 빼고 드러시대랑 차이점이 없어.
2: 아, 없어?
5: 느낌이. 너무 똑같아서 내가 내가 보청 끼고 있나? 약간 착각한 거 같아.
2: 눈으로 진동이 오니까.
5: 근데 너무 과장해서는 있음한 사람도 있긴 한데 진짜로.
1: 이야.
2: 그니까 이거 너무 신기했어.
1: 명장면이었지. 내가 착각했어. 내가 소리 들었나? 내가 소리 들을 수 있나? 약간 한순간 좀 착각했어 그때는.
0: 너의 답변에 굉장히 뿌듯했어, 누나가.
1: 맞아.
2: 나는 근데 소리가 진동도 같이 있다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
1: 우리 전화를 종소리 한 20번 듣고 갔잖아.
0: 맞아.
2: 내가 제일 좋아.
1: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2: 나는 다시 생각해도 캠핑.
1: 캠핑?
2: 우리 리랑이 언니, 그리고 친구들이 와줬잖아.
0: 맞아, 맞아.
2: 나는 캠핑이 진짜 야생이고 힘들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무 힐링되고 좋았어.
1: 우리 뿐만 아니라 캠핑하고 있어.
2: 와. 너무 좋다.
6: 와, 조금 더 여기 더 틀어야 돼.
0: 내가 운전을 못하지만 내가 빼놓고 운전을 하고 싶어.
1: 저도 왜 차를 몇 번 넣었다 뺐어요.
2: 해 지는 줄 알았잖아.
0: 근데 이게
6: 다리요?
2: 다리요?
6: 아유.
1: 맞아?
2: 잠깐만.
7: 우리가 지금 노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이 있어.
1: 근데 잠깐만 내가 조금 긴가민가 하는데.
0: 전문가.
1: 좀 캠핑이 좀 좋았으면 좀 아시긴 하는데 혹시 맞죠?
2: 맞아요.
1: 제가 진짜
2: 맞아요.
1: 아, 제가 좀 봤었거든요.
2: 아, 그래요? 어머, 반갑습니다.
6: 어머,
2: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재영이는 여자 인플루언서 다 알아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2: 지금 때요.
1: 진짜
2: 재영이한테
1: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8: 하지 마세요.
1: 하지 마요. 아니 근데 나는 캠핑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봐. 날 즐거 보다.
8: 캠핑도 좋아해, 치어리딩도 좋아해. 뭐. 아,
1: 알겠습니다. 자, 보시죠.
8: 맞아.
2: 진짜.
0: 확실히 수월해졌지.
8: 사실 누나도 조건이 똑같았다. 이거 처음 보는 거였어.
0: 이렇게 따그랐다.
6: 역시 이랑님 약간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아니면 이렇게
2: 장작을 조금 팰까 봐요.
6: 오, 패야 돼요?
8: 와, 저 도끼.
6: 대박.
8: 도끼 들고 다니는 여자.
2: 나는 그래도
6: 얇은 거, 얇은 거 여기 있어요. 와. 오, 깨졌다.
2: 됐다.
6: 오.
1: 나이스.
8: 봐, 재용이의 힘은 훨씬 세는데 안 바뀌잖아.
1: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거의 한 몇 시간 동안 잔작을 팼던 거 같은데 지금 방송 보니까 하나만 팼는데
0: 아니, 그리고 나도
1: 몰랐어.
0: 아쉬운 부분 있어. 나 불 진짜 열심히 뗐거든?
8: 맞아.
0: 불이 하나 났더라고.
8: 내가 삼겹살을 몇 개를 넣었는데
2: 내가 은박지를 얼마나 열심히 쌌는데
0: 한 개 딱 넣었거든? 미쳤어?
8: 진짜?
0: 와, 미쳤다. 와, 냄새.
8: 와, 야, 이게.
1: 아, 이번에 너무 미쳤는데?
8: 와, 진짜 맛있었지. 미쳤네. 진짜 인생 고기였는데.
2: 이거 와. 애들이 끝까지 저한테 닭고기라고 속였던 거예요. 방송이 안 나갔는데.
8: 저희는 닭고기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닭고기인 줄 알고 먹었어요.
2: 고기라고 속였어.
0: 아, 저게 맞는 칼이야, 맞는 칼.
8: 도끼 소리 진짜.
2: 너무 고소해. 잘 됐어요, 언니? 이게 대나무 그 향이 좀 되어 있어요.
1: 여기요.
0: 와.
7: 아, 진짜 맛있다.
2: 맛있어.
0: 미쳤다. 이게 나는 아무래도
1: 아, 나일 것 같아. 카리아 그라시.
8: 카리아 그라시.
0: 알 것 같아?
2: 어, 하나, 둘, 셋 하면 말하자.
8: 맞춰봐.
2: 하나, 둘, 셋.
8: 산천어.
0: 산천어도 잡는 것도 너무 좋긴 했는데 우리들끼리 막 넘어지고 일어나고
2: 동계올림픽.
8: 우리 몸살 다 났어.
1: 아, 형이 자꾸 날까지 잡아 당기니까 나도 맞아. 넘어졌잖아.
8: 나 얼음 귀신, 물 귀신 말고 얼음 귀신.
0: 나는 너무 재밌었어, 그 날이.
2: 아. 여기 되게 놀거리가 많잖아.
8: 맞아.
2: 그럼 아이씨. 우리가 뭘 해야겠어? 아.
6: 우리 열심히 놀아야지.
2: 아니, 대결을 해야지.
6: 열심히 내기를 해야지.
2: 일명 우리

0: 나는 어떻게 어디야?
1: 부모님 생애 첫 빨면이었다며.
2: 저게 뒤로 타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타야 돼요.
0: 아니야, 근데 나도 중간에 돌았거든? 나는 한 팔이 없어서 돈 줄 알았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돌더라고.
2: 돌아버려요. 다 돌아버려요.
3: 마지막 재밌게 타자. 골 짜이킥! 하!
2: 안 돼!
4: 날 밀어줘!
2: 아, 이거 나온다.
0: 아, 근데 잠시만요.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2: 알아요.
0: 아, 근데 이게 너무 짧게 들어갔다.
2: 맞아.
0: 그치?
2: 아.
0: 우리 진짜.
2: 아, 정말. 이게 진짜 킥이었어요.
4: 네. 나 태용이 아니야. 나 태용이
2: 태용아.
5: 시가.
2: 파이팅!
6: 오, 씨.
5: 파이팅!
0: 누워. 누워. 그냥 누워, 누워. 누워, 누워.
6: 뭐야, 뭐야. 누워, 누워. 나 잡는 게 어딨어?
7: 나 깜짝 놀랐어. 나 운동가 저렇게 힘센 줄 몰랐어.
0: 야, 재우이가 야가더라고.
4: 안돼!
6: 아, 여기 팔이었어. 팔이었어.
4: 야, 이거, 야, 이거 이렇게 또 못하겠네.
7: 아,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0: 아니, 자꾸 팔을 빼. 팔이 없어, 팔이 없어.
2: 저 장면이 확실히 세비고 4년 동안 우리가 찍으면서 제일 많이 웃은 씬이야.
6: 진짜로. 정말 다 기절할 뻔했어, 진짜. 아, 너무 웃겼어.
7: 나는 딱 있어. 나는.
1: 제... 알 것 같아.
7: 알 것 같다고?
0: 나도 뭐, 알 것 같아.
7: 뭐 마음대로.
0: 오빠가 갖고... 제일 좋아했던 시즌이 있어.
8: 알 것 같아.
1: 뭔 것 같아?
8: 수원이는 뭐 화상인 거 아니야?
4: 에이,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0: 연애지, 맞지?
7: 나는 연애 결혼편이.
9: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6: 네.
9: 굉장히 디테일해요. 주량은 어떻게 되는지,
10: 아, 주량.
9: 네, 흡연을 하는지, 혈액형은 어떻게 되는지 정보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아래 있습니다.
0: 어디요? 어디요?
9: 본인 외모 점수를 매력적으로 체크해 주셨는데.
6: 아, 잠깐만, 그런 거 말씀하시면
0: 아니, 아, 7점이라고? 나랑 같은 7점이라고?
11: 이거 알아? 그 장애인 맨날 그 통계를 낸단 말이야, 국가통계에서. 장애 유형별로 같은 장애끼리 연애 결혼 제일 많이 하는 장애 뭐게? 있어.
0: 시각.
11: 나...
0: 청각.
4: 아, 청각.
11: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9: 왜냐면 서로 대화가 수화로 할 수 있잖아요.
11: 아, 진짜 연애 모든 걸 다 그냥 빼고 계시네요.
0: 아, 그러니까.
1: 장애인이 저한테 대시 안 했고, 제가 좋아해 본 적은 있어요.
11: 그 오빠 누나가 좋아하자마자 그냥 바로 신부님 되셔버렸잖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
0: 그러니까. 의도된 거 아니야?
11: 그러니까. 누나가 좋아하자마자 바로 그냥 도망가셨잖아, 지금. 너네, 재영이는? 장애인과의 연애.
8: 아니, 한 번에 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만날 생각 없어. 나는 솔직하게 애가 장애 갖고 있고 없잖아 지금 키가.
0: 언니 오빠들은 외모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9: 전혀 안 했어.
1: 아, 나영이 너는 외모가 처음이야. 딱 봤을 때
9: 호감이 가야.
0: 그치. 1차. 가야. 1차 가야.
11: 선생님 듣다 보니까 다들 외모 혼자는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듣다 보니까.
2: 내가 딴 게 아니라 나는 이 그 편을 찍으면서 되게 느낀 게 우리가 세비고랑 같이 나이 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가 4년 전에 처음 찍을 때만 해도 사실 결혼이 되게 남 얘기 같았잖아.
0: 결혼했는데 너만 남자 안 했어?
2: 아니야. 근데 이제는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게 막 느낌이 실감이 들 때 딱 이런 편을 준비해 주셨어. 아무튼 아 각자 이렇게 서로 생각했던 게 다른 맞아. 것도 되게 재밌다.
0: 이렇게 다 다른지도 몰랐다.
12: 시즌 3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상을
2: 어?
12: 시상식을 거행해 드릴게요.
2: 따다다. 진짜요? 진짜요?
0: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니 뭐야 누나. 아 깜짝아.
4: 예쁘다 예쁘다.
2: 누나 색깔이 엄청 된 것 같아요.
0: 선물을 많이 갖고 오셨어.
4: 잔뜩. 뭐야 뭐야. 우와 짱짱 짱짱.
2: 라라라라라라.
1: 상장. 방송국 영웅상.
2: 오!
1: 박채웅. 오! 위 사람은 이번 시즌 새롭게 투입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형 누나들을 살뜰히 보살피는 것은 물론

0: 물론 신인답지 않은 입담과 배짱으로 더 당돌해질 활약을 기대하며 이 상을 수여함.
1: 어, 제일 큰 거예요.
2: 제일 큰 거.
1: 야, 뭐야, 열어봐.
2: 열어봐, 뭐야, 열어봐.
1: 뭐야. 아, 버터 뭐야? 슬라임이야. 아, 진짜로? 뭐, 받는 건데.
2: 어, 진짜로?
3: 이거 홍균 오빠. 홍균 오빠 짜증나게 할 때.
2: 이렇게, 이렇게.
1: 이렇게? 이렇게. 어,
2: 홍균이 생각하면서.
4: 과연?
2: 과연?
4: 뭘까요?
0: 상장. 한계 돌파 집념상.
1: 아, 이건 나네. 이거 분명히
2: 남대?
1: 나네.
2: 이거 남대?
1: 이거 분명히 나게
0: 더. 김나윤. 아~ 이 사람은 누구보다 강력한 승부욕으로
1: 아,
0: 매 회차마다 눈에 불을 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그 결과 프로그램의 긴장과 몰입도를 끌어올렸기에 이 상을 수여함.
1: 아, 인정이야. 이거 완전 인정.
2: 아, 감사합니다. 아,
1: 미니 소방관? 나 표정이 어둡다.
2: 잠깐만요.
3: 나 필요해.
2: 잠깐만요.
3: 아니, 필요해? 나 필요해, 필요해.
1: 진짜로?
2: 방화가 세비공고에
3: 세비공고에 그 긴장감을 너무 줘가지고.
1: 아, 맞아요.
3: 감사합니다.
1: 됐어요. 나윤이가.
2: 나도 무슨 상 받을 줄 알겠어.
1: 아니, 뭐?
2: 댄싱 머신상.
1: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만 뜯어 싸웠다. 스페이스 끄면 안 될까요?
2: 아니, 화난다고? 아이,
1: 자, 이제 누굴까, 다음?
2: 아, 이제 기대된다.
1: 댄싱 머신인가?
2: 기대된다.
1: 댄싱 머신.
0: 상장. 콘텐츠 부흥 공로상. 신홍윤.
1: 아, 역시. 역시. 콘텐츠에는 나지.
0: 위 사람은 촬영 내내 깜쪽거림을 멈추지 않았고
1: 맞습니다. 매기는 거 아니에요?
0: 촬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2: 아, 맞았어요. 맞아, 맞아.
0: 결국 분량을 모두 살려냈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함.
1: 오! 오! 오. 오. 아, 거짓말하지 마. 형 안 좋아하잖아.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0: 상장. 감동 창조 고문상.
2: 잠깐, 진짜 고문이요?
0: 고문.
2: 고문.
1: 누나 춤 보는 게 고문이라고? 이거.
0: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심지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래와 춤을 멈추지 않으며
2: 맞아, 맞아.
0: 웃음과 감동을 창조하였기에 약간의 감탄과 소량의 부끄러움을 담아 이 상을 수여함.
1: 아, 맞아. 누나가 제일 작아.
2: 짜잔. 아니야?
1: 뭐야? 이거,
2: 리,
1: 이거.
2: 리본핀 아니야?
1: 수세미. 수세미야.
2: 아, 진짜 리본핀 맞잖아. 리본핀이.
1: 맞아,
2: 리본핀이.
4: 근데 진주님이다.
2: 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4: 하나, 둘, 셋.
1: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정말 감사한 한 명의 어떤 게스트 분들을 각자 생각을 해서 정해봤잖아. 누나, 누가 뽑혔을까?
2: 모르겠어.
1: 누굴까? 모른다니까, 누나? 누구? 과연! 와!
5: 김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세상을 비집고 F4에게 텐든보다 든든하고 랜턴보다 밝은 친절한 존재가 되어 주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3: 언니가 짱이야.
1: 좋다.
3: 진짜.
6: 앞에 보시면 다섯 개가 있어요.
2: 네.
6: 우리 예쁘다. 손이 맞춘. 어떤 게 여러분들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 네네. 네.
1: 오이.
3: 오이 뭘까?
1: 오이 찍을까?
2: 오이.
1: 박재국 맨손잡기.
2: 아, 맨손잡기가
6: 맨손잡기?
2: 오이?
6: 아,
2: 아니, 아니, 아니.
1: 저는... 근데 너무 약하지 않나? 박재국 맨손잡기. 그게 뭐 강한 장면이야?
7: 아니, 3위, 3위. 3위 뭐,
1: 딱 그 정도야? 오이 정도, 오이 딱이야.
7: 나 형, 형 대신 희생했어. 형 통화 아직 안 썼어.
1: 아주 좀 울릴게.
8: 잡은 거 아니야? 제발.
2: 아직 안 정했어. 아직 안 정했어. 아직 안 정했어. 아직 안 정했어. 아직 안 정했어.
1: 이거 뭐야? 대체요? 아,
2: 오빠 넘어질 때?
7: 마상인구야.
5: 이제 헬체음 안 밀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0: 움직이지 않는 휠체어.
1: 오, 맞다, 맞네. 아, 맞다, 맞다. 맞다. 살았다.
7: 자, 자, 여러분. 진짜 안 밀렸어요.
1: 아, 진짜. 명장면이 진짜? 맞아요.
3: 이동하겠습니다.
2: 국경.
9: 네. 우와. 언니, 어두워서 이제 잘 다닐 수 있어.
3: 선글라스를

0: 쟤가 상처를 잡은 거랑 너가 맨손 잡게 한 거. 난 이거 세 개가 무조건 살았을 것 같아.
1: 국민이 소단팝 춘 거는?
0: 그건 아니야. 그건 28이야. 28이가 딱이야.
1: 아니 왜? 아니, 차라리 아니,
2: 나는 그 산천어에서 이제 언니가 그 이제 산천어 잡으라고 그 춤을 외웠던 거.
1: 아, 춤.
0: 근데 그러면은 올 산천어야.
1: 춤이나 춰야겠다.
3: 아, 추워. 이제.
4: 댄스 할리 댄스야 뚜야 할리.
3: 저 이게 아직 그만 안 인정하지 마. 난 모르는 사람이라 하다.
4: 산천어 잡혀라. 예예예.
3: 아 근데 막 저는.
5: 저의 시국 야구를 할 때 던질 때 캐치볼 그 하주서 선수라 던지겠습니다.
1: 자 갑니다 갑니다 막내.
6: 와. 야 너 뭐야.
1: 갑니다 막내.
6: 와. 야 너 뭐야.
7: 되게 다르네.
8: 캠파이어예요? 전설의 딱밤.
6: 아 이게 어떻게 가능이야.
7: 가자 훈련.
8: 가자.
7: 훈련 하고.
8: 아카 오빠. 하나, 둘, 셋.
6: 귀여워.
8: 어우, 소리 뺐는데? 괜찮아? 이게 4등인 거 아니에요?
6: 이게 어떻게 4등이야? 맞아봐요. 아니, 이게 어떻게 4등이야? 진짜.
8: 이거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6: 와. 이거. 우리가 왔거든?
1: 뭐야,
6: 여기거든?
1: 여기 어딘데?
6: 그러니까 딱 얘기한 데
1: 왔는데.
3: 이겨봐요. 마스크는.
9: 아, 여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미니입니다. 아, 뭐 오늘은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했지만 이제 방송을 앞으로 뭐 잘 부탁하면서.
1: 아, 진짜 맞아?
9: 구경할까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10: 자,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두 개는 맞추겠지.
1: 두 개는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인물은 나 아니면 나윤인데.
5: 반갑습니다.
1: 야, 노란 나라 홍대에서.
5: 아, 반갑죠?
1: 강탈출한 거.
5: 우리가 막 팀이 때문에 맨자맨이지 않을까.
0: 그거 36위.
1: 그거 아니야.
0: 36위가 딱이야. 그거는.
2: 내 생각에는 그거. 계속 얘기했잖아.
1: 그러니까 나.
2: 골프 홀 안에 딱 넣는 거. 눈 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고. 얼음 골프.
1: 저도 얼음 골프.
0: 저는 물고기를 부르는 춤.
3: 있나요? 둘 중에?
2: 보이지 않아도 넣어요.
5: 아, 여기 있거든? 근데 좀 더 앞으로 가야 돼.
1: 간다, 얘들아.
5: 쳐.
3: 자, 앞에 가서 세레모니 하시오, 세레모니.
6: 아니, 실화야? 아니, 이거?
2: 아니, 이거, 뭐야?
6: 아니, 이게 뭐야?
2: 와, 난 진짜, 나는 저때 정은 언니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5: 근데 제조가 지금 운동 신경이 아니라 제가 다 도와준 거
2: 필요 없어.
1: 그런 건 필요 없어. 내가 알지? 야구공도 잘 맞아. 던졌고.
5: 아, 깜짝 놀랐어. 잘 던져.
1: 그다음에 볼링도 잘했지.
6: 맞아.
1: 양궁도 쐈지.
0: 분당 주민 여러분, 우리 눈 안 보인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아주 힘셉니다.
3: 경기 더 했어.
0: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1: 학급으로까지. 네.
8: 아, 저는 근데 1위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맨손 잡기.
0: 아, 맨손 잡기.
2: 아, 맨손 잡기?
0: 아, 나 근데 그건, 나 맨손 잡기도 없어. 맨손?
5: 어, 맨손.
0: 아, 맨손. 오케이.
3: 아, 딴 말 하면 안 된다.
0: 맨맨.
5: 맨맨.
2: 아, 그럼 하나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참 잡은 걸로 할게요.
0: 그럼 맨손 잡기.
2: 저도 맨손 잡기.
0: 좋아.
2: 오케이.
1: 뜨른, 뜨르른.
6: 아, 맞네. 노페인 노게인이면 박재웅이지, 뭐야.
1: 진짜로?
6: 네,
2: 아, 진짜로?
6: 아, 그렇지. 얻을 수 없다.
5: 감사합니다.
11: 마디를
0: 가까이 붙어줘. 아!
2: 재웅아!
11: 어머, 왜? 오늘 웃기는 유아들 많네. 유아들 많네.
0: 잘 담갔어.
2: 괜찮아. 재웅, 회장 봐봐. 재웅,
6: 하는 거 아니야? 재웅, 제발. 와!
1: 너가 볼링 넣는 모습보다 산천어 맨손을 잡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0: 와, 너는 볼링보다 이제 그냥 물고기
1: 그래,
0: 잡아.
1: 그래, 너는 이제.
5: 그럼 볼링 그만두겠습니다.
1: 업으로.
5: 영원한 세빙호.
3: 아, 너무 잘 봤습니다.
0: 아, 열심히 했다.
5: 아, 재밌었어.
10: 그 축하 영상이 있어요.
6: 축하 영상?
1: 축하 영상?
10: 그래도 잘 지내고 있죠? 어떻게 소식이 없어, 그날 이후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그러니까 문득 생각이 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시즌4가 또 시작하게 되면 그때 제주도로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럼 그때처럼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그때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고 있어요.
12: 안녕하세요. 저는 세비구 시즌3 2화에 출연했던

0: 야구장에 왔는데 후련하게 보여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해가며 많은 도전을 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슬프도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네, 안녕하세요. 하나일비스 하지석입니다. 네 명의 장애 청년들이 맞서는 모습들이 되게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보았고 앞으로도 세상을 항상 붙잡고 나아가고 도전하고 그런 모습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붙잡고 파이팅!
1: 수고하십니다! 와! 와, 교수님!
3: 저에게는 아주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4: 남들보다 불편한 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어떤 열정과 의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5: 시즌3는 확실히 그 우리가 액션이 많았잖아. 맞아. 이 영상에 대한 이 피드백이 좀 많았던 것 같아. 3000원 잡으셨네요. 재웅이 맨손 뭐 이거 맞아. 성공하셨네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와 이번 시즌3 진짜 재미있게 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맞아. 들었었어.
6: 나는 그 학교 내가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 선생님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교육 자료로 쓰는 것들을 왕왕 많이 봤어. 그래서 교육 자료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걸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곳도 있었어.
5: 그 내 DM으로 왔는데 뭐 언니한테 뭘 보냈대.
7: 아, 나한테 왔지. 우리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열혈 시청해주신 분이 그동안 받았던 감동과 자기가 느꼈던 행복을 담아서 노래를 AI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
1: 진짜?
7: 노래가 준비되어 있나요?
1: 멋있다. 와! 기대된다.

0: 좋다.
1: 오, 진짜 좋다.
2: 그냥 갑자기 마음이 뭔가 따뜻해져. 오.
3: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마무리!
1: 아, 벌써요?
4: 아쉽다. 우리 이제 인사할 시간이야.
1: 시즌3 재밌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와,
5: 감사합니다.
1: 진짜 감사합니다.
4: 시즌4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1: 고! 기다려라.
4: 세상을. 세상을.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멋있는 제주의 풍경을 뒤로하고 예쁘게 앉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 바로 제주에 사는 몽이랍니다.
1: 너무 빨렸어. 몽이 너무 빨리 했잖아.
0: 이번에 인증샷 편하게 찍을 수 있도록 유채꽃밭 배경으로 얌전히 앉아있는 몽이. 와, 가는 곳마다 그림이다. 시원하게 뻗은 삼나무 숲길도 제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소죠. 쉿! 여러분도 몽이와 함께 숲의 소리를 감상해 보시죠. 와, 제주도에 살면 산책을 가도 바다 뷰가 쫙 펼쳐져 있겠네요. 몽이가 멀리서 뭔가를 본 것 같죠? 방금 보셨나요, 여러분? 제주도 돌고래를, 와, 그것도 산책하다가 이렇게 막 보고. 좋겠다, 몽이야. 어디 돌고래만 만나게요? 길 가다가 조랑말이랑 인사도 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사는 제주몽씨 몽이라고 해요.
0: 가끔 기분을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배를 타고 섬 속의 섬, 부속섬 여행을 떠나기도 한답니다. 와, 눈이 맑아지는 느낌! 우리 몽이는 등산도 잘하네요. 이야, 이거 CG 아니죠? 진짜 멋있다. 어머, 몽이야, 갑자기 왜 그래? 얘 왜 이래요? 지금 뭐...

0: 뱀 흉내내기 뭐 그런 거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죠?
1: 이렇게 땅바닥에 이 몸을 비비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0: 몽이의 땅 비비기, 몽이가 기분 좋을 때마다 보여주는 시그니처 포즈라고 하네요.
1: 여기서도 힘낸다. 비비자 비비자.
2: 뭐야, 쟤 왜 저래? 몰라, 아까부터 저랬어.
0: 몽이의 하루하루가 항상 행복한 이유, 눈을 즐겁게 하는 제주 풍경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반려인이 함께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몽이와 반려인의 그림책 같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많이 펼쳐지길 바랄게요. 이번에도 역시 조금 특별한 산책을 즐기는 친구입니다. 매 주말마다 반려인과 함께 자전거 나들이를 떠나는 망치인데요. 영상이 바뀔 때마다 장소가 계속 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주변의 아름다운 산책 명소를 돌아다니며 망치에게 예쁜 풍경들을 선물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절이 돌고 돌아도 멈추지 않는 망치의 자전거 나들이. 앞으로도 쭉 계속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바다를 향해 멋지게 달려가서 경이로운 장관을 선사하는 오늘의 주인공. 올드 잉글리시 십독은 양떼몰이에 능숙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친구는 새떼몰이가 특기인 것 같죠? 이번 소개할 친구는 장난꾸러기 임소맥.
3: 여러분, 저도 땅 비비기 잘해요.
0: 띠 많은 재롱둥이 소맥이는요, 수영도 꽤나 잘하는데요.
3: 너 잘하죠?
4: 잘한다!
3: 땅 파기도 완전 잘해요. 이거 봐.
4: 잘하네.
3: 칭찬 좋아. 더 해줘, 집사야.
5: 꽃이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야?
3: 어, 두 개? 오케이, 내가 잡아줄게.
0: 이어서 등장하는 보너스 묘기.
3: 이거 봐라, 나는 아빠랑 그네도 간다.
0: 열정 만렙, 재롱둥이 임소맥. 오고고, 잘했어요.
6: 우리 진구.
0: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고양이 진구입니다.
6: 진구, 신기한 거 많지? 응?
0: 아빠 품에 아주 가만히 안겨있네요. 진짜 얌전하네.
6: 진구, 걸어봐, 진구. 다리가 꼬이겠다. 없다 지금 다리가.
0: 네, 사실 진구는 다른 고양이들처럼 잘 걷지 못한답니다.
6: 응? 됐어? 응?
0: 태어날 때부터 뇌수두증을 앓았던 진구는 최근 수술을 받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빠 품에 안겨서 예쁜 꽃과 나비도 보고 싱그러운 풀냄새도 맡아보면서 조금씩 걸음마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6: 뭐야, 일로와. 뭐야. 알치, 엄마한테 왔어. 알치.
0: 꽃잎이 비처럼 내리는 동화 같은 풍경 속에서 아빠와 도란도란 교감하며 추억을 쌓아가는 진구. 오, 한 발짝, 두 발짝. 이제 쓰러지지도 않고 제법 잘 걷는 것 같죠?
6: 진구야.
0: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는 가보고 싶은 방향대로 자유롭게 걸어보기도 하는 진구.
5: 진구.
0: 가끔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보는 진구인데요. 진구가 자신의 힘으로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0: 끝까지 기다려주는 친구 아빠. 기특한 친구에게 쓰담쓰담 칭찬과 친구가 좋아하는 캣 그러스를 선물해 주시네요. 아유, 잘 먹는다. 근데 친구야, 그건 먹는 게 아닐 텐데.
1: 이건 맛없어.
0: 호기심 많은 고양이 친구. 더 아름답고 예쁜 세상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친구의 당찬 발걸음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휴대폰 속 사랑스러운 모습들.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자랑해주세요.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2: Call me Ishmael.
3: All things have already been ordained. Oh God, have mercy on them.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스포츠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죠. 친구와 일상적으로 즐기기도 하고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고요. 이번 시간엔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 운동선수들을 만나봅니다.
1: 여기 파도를 타고 떠밀려온 플라스틱 조각이 많은데요. 자, 보세요. 정말 많죠?
0: 한겨울 로키 산맥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건 그만큼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한 올림픽 스노우보드 선수가 이곳을 지키려 애쓰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즘은 스노우보드를 보기 어렵지 않지만 그레첸 블라이어가 어릴 때만 해도 주요 종목에 들지 못했습니다.
2: 7살 때 막연하게 올림픽 경기에 나가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게 운동을 시작한 계기였어요. 그땐 뭘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는지 전혀 몰랐죠.
0: 그런데 그레첸이 10살이 되던 해 가족이 함께 에스펜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스노우보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 뒤 그녀는 미국을 대표해 당당히 2006년 올림픽 경기에 출전했고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죠. 훈련이나 경기로 세계의 여러 산맥들을 방문한 일은 어떤 각성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상을 감지하게 된 건데요.
2: 한 번은 세계 챔피언 대회가 열리는 프랑스 알프스에 갔었는데 그때가 1월 중순이었는데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경기가 취소됐어요. 그때 정말로 겨울 날씨가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전 기후학자는 아니지만 눈이 많이 쌓인 곳을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프로 스노보드 선수라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고 이 사실을 꼭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0: 기후 변화 문제를 알리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2: 겨울 보호단이라는 단체와 일하기 시작했어요. 프로 스노보드 선수인 제레미 존스가 결성한 모임이죠. 우리 단체의 목적은 더 많은 이들에게 실상을 알려서 더 많은 이들이 보호활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예요.
0: 이곳 아라파호의 베이슨에서 그레첸은 겨울 보호단 산하 뜨거운 지구를 지키는 겨울 스포츠 선수들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연중 지역 학교나 공동체를 방문, 경기를 치르는 동안 산에서 목격한 변화에 대해 알리는 자리죠. 아직 모임까지는 시간이 있고 마침 눈도 내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올라갔다 올까요?
2: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0: 잠깐 동안 겨울을 즐기고 그 네. 겨울을 보호하러 가는 거죠.
2: 좋아요.
0: 가시죠. 전 열렬한 스쿠버 다이빙 애호가이고 주로 바다 부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이지만 겨울이 오면 산으로 가서 스노우보드 타기도 빼먹지 않는 편인데요. 심지어 세계 챔피언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그레첸과 함께 눈밭을 누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마침 눈의 상태도 늦봄에 산을 즐기기에 딱 알맞았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의 스키장이 다 이런 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적설량이 점점 적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수들의 이런 활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후가 저녁으로 접어드는 시간, 강연장의 좌석이 차차 들어차기 시작했죠.
2: 제가 2010년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밴쿠버로 갔을 때 어떻게든 경기를 치러야 하니 고산지대의 눈을 헬리콥터로 실어 나르더라고요. 트럭으로도 실어 나르고요. 자꾸 비가 내려서 눈이 녹지 않게 방수포를 덮었어요. 정말 슬픈 광경이었죠.
0: 그레첸과 동료 선수들은 이런 강연을 통해 산을 즐기는 이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보호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어떻게 기후변화 문제와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연결할 생각을 하셨나요? 모든 운동선수가 이런 일에 관심이 있지는 않거든요.
2: 솔직히 저로선 앞으로 나서지 않는 게 더 어려웠어요. 어딜 가든지 몸으로 체감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기후변화가 산이나 스노보드 등 제가 소중히 아끼는 것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0: 수년간 공동체를 돌며 강연을 한 끝에 이들은 국회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2: 우리가 자료를 꼼꼼하게 모아서 분석해봤더니 겨울 스포츠 산업 규모가 720억 달러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야외 레저 스포츠의 경우는 대략 추산해도 자그마치 8,860억 달러나 되고요. 정말이지 엄청나요.
0: 엄청나네요.
2: 그에 비해선 우리 목소리가 너무 작죠.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더 영향력이 크잖아요. 여기서 제 얘기를 잠깐 좀 하자면 사실 전 운동선수가 되기 전엔 몹시 수줍음을 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면서 저도 몰랐던 제 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이젠 사람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서 강연을 하며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할 만큼 용감해졌죠.
1: 해변 청소부터 시작합시다.
0: 이어서 해변 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프로 서퍼를 만나보고, 물을 위해 싸우는 프로 복싱 선수를 찾아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운동을 이끌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한 경기장을 방문합니다. 이번엔 해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평소 물에서 살다시피 하던 중 우리의 바다와 해변을 되도록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1: 저는 자라면서 따로 파도 타기를 배우거나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바다가 놀이터였어요. 우리 수상 스포츠 쪽에서 쓰는 말로 소위 워터맨이라고 하죠. 그때그때 달라지는 바다의 상태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랄까요?
0: 제인 슈와이처는 마우이 섬에서 태어나 자랐고 평생 물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왔죠.
1: 윈드서핑을 하건 파도를 타건

0: 보트를 타건 패들을 하건 바다는 특별한 이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죠.
1: 어린 시절 매일처럼 즐겼던 물놀이는 전 세계의 바다를 돌며 다양한 수상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프로 선수로의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뒤 그는 이 영향력을 좋은 일에 써야겠다고 결심했죠.
0: 이런 삶을 살다니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떠올라요.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전 세계 좋은 곳은 다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때부터 언젠가 고향에 자리를 잡고 뭔가 온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해변 청소부터 시작합시다. 봉투 가져가세요. 누가 말해준다 내게 하는 거예요.
1: 오늘은 제인이 마우이 섬에서 무려 행사를 여는 날. 주로 어린이들을 초대했는데요.
0: 세계 곳곳에서 온 어린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바다에서 재밌게 노는 법도 알려주고 안전하게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아마 지난 10년간 1,000명도 넘게 다녀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커다란 플라스틱에 아주 오랫동안 바다를 떠다니다가 작은 조각으로 잘게 더 잘게 부서지면 이렇게 돼요.
1: 제인이 바다와 해변에서 감지한 가장 큰 변화는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조각이 쌓이고 있다는 것.
0: 그러니까 파도 가장자리의 마른 모래나 젖은 모래밭에 플라스틱 조각이 쌓여있는 이유는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쓸려왔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정말 많죠?
1: 이 행사를 통해 제인은 어린이들에게 스포츠와 환경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0: 어린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해변에 떠내려 와 있는 걸 보고 무엇이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여기서 산호초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크림에 대해서도 배워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기서 배운 걸 얘기하고 주스 마실 때 빨대를 안 쓰겠다고 한대요.
1: 즐거운 물놀이와 함께 제인은 물속과 물밖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립니다.
0: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 파도 타기든 스쿠버 다이빙이든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을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갖게 된다면 저로선 더할 나위 없겠죠.
1: 마침 SNS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제인은 매일매일 5만이 넘는 팬과 팔로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훈련 소식이나 경기 소식만 알리는 게 아니에요. 전 제 삶과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아주 간단한 활동인데요. 해변에서 플라스틱 줍기로 서스테이너블 서프라는 단체와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바다에 놀러 온 사람들이나 해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아무튼 부근을 지나게 되면 플라스틱 조각이나 쓰레기가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줍자는 게 우리의 제안입니다.
1: 사실 제인은 굳이 어린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매번 바다에 나갈 때마다 쓰레기를 줍지 않고도 파도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포츠라는 자신의 기반을 활용,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죠.
0: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아요. 직업이 해양 스포츠 선수라서 바다와 자연을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생활 방식이 바뀌고 모든 걸 자연의 좋은 쪽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전 그런 선택을 깊고 푸른 선택이라고 불러요. 보통 초록이 자연의 상징이지만 전 파랑이 더 좋아요. 이거야말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전 바다로 나가고 싶고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제 발판인 해양 스포츠를 활용해서 변화를 이끌고 환경을 보호할 겁니다.
1: 곧이어 세계 복싱 챔피언을 만나 복싱도 배우고 농사도 배워봅니다. 자, 다시 육지입니다. 오늘은 환경을 지키는 운동선수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캘리포니아 중부의 복싱 챔피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링 밖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한 체육관. 복싱 세계 챔피언 호세의 훈련 현장입니다.
2: 1999년, 그러니까 8살 때 처음 시작했는데 재밌어서 계속했죠.
1: 그리고 2012년, 19살이 되던 해에 호세는 미국을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이어 첫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딴 건 6년 뒤인 2018년에

0: 일이죠. 하지만 복싱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호세는 뿌리를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중부 에버넬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죠.
1: 강인한 분이셨어요. 그게 반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네, 캘리포니아 그렇죠. 중부는 날씨가 혹독해서 더울 땐 37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아버지는 우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셨죠.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 마을이나 캘리포니아 중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제에도 농사의 비중이 크죠.
0: 그런데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사상 최악의 혹독한 가뭄이 들이닥칩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작물이 죽고 호세의 부친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호세는 프로선수로 뛰기 시작하면서 물이 부족한 지역을 도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니까 복싱이 단순한 훈련이나 경기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 거군요. 삶의 방식이자 마을을 살리는 길이 됐잖아요.
1: 제가 운동선수라서 이 문제를 알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물 부족을 해결하고 물 접근권을 얻기 위해 애쓰는 두 리더인 라틴계 수자원연합, 이민자 농구협회와도 협업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0: 호세는 캘리포니아 중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매년 프레스노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물을 건 복싱이라는 대회죠. 복싱 팬들을 불러모아 경기도 보여주고 물 부족 문제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13,000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합니다. 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나요?
1: 물은 캘리포니아 중부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많은 물이 낭비되고 있어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빗물이요.
0: 한참을 링 밖에서 벌어지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이번엔 링 안에서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1: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한번 치고 3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놓쳤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멀리서 말고 좀 더 가까이에서 쳐보세요.
2: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실수. 별거 아닌 것처럼 치던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네요.
1: 다음은 이렇게 손을 바꿔가면서.
0: 이게 바로 세계 챔피언 수준인 거죠. 다음으로 헤비백에 도전했는데요. 초보자가 제일 먼저 배우는 걸로 가르쳐주세요.
1: 복싱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잽입니다. 잽부터 모든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잽을 날릴 때는 한 발이 같이 들어가요. 잽하고 발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서요. 좋아요. 발을 더 깊이.
0: 더 깊이.
1: 좋아요. 그리고 발을 고정하고 몸을 돌려서 잽. 좋아요.
0: 네.
1: 이제 배운 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돼요. 쿵쿵 파. 알겠죠?
0: 아하. 네. 해볼게요.
1: 잘했어요.
0: 어설퍼요. 프로 복서로서 몸을 단련하는 과정과 집중력은 엄청났습니다. 세계 챔피언에게 복싱의 기본을 배운 건 영광이었죠. 그리고 또 그만큼 인상적이었던 게 호세가 링 밖의 싸움을 위해서도 똑같이 힘을 기울여 헌신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보통 복싱을 볼 때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프로 선수라는 위치가 물 부족 문제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1: 전 미디어를 통해 복싱을 보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열심히 분발할 수밖에 없고 세계 챔피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게 돼요. 세계 챔피언으로서 발언을 해야 링 밖에서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줄 테니까요.
0: 곧이어 한 프로 풋볼팀의 멋진 홈 경기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재생에너지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번 시간엔 운동선수로서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스포츠 경기장으로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초록 필라델피아에서 이는 색깔

0: 그 이상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초록은 프로스포츠 챔피언을 상징하죠. 그리고 경기장 밖에선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죠.
1: 구단주가 처음부터 우리가 모범이 되자고 계획했습니다. 그럼 다들 우리를 따를 거라고요. 세계 최고의 스포츠 팀으로서 그리고 슈퍼볼 챔피언으로서 지속 가능성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했죠.
0: 2003년 개장한 링컨 파이낸셜 필드는 스포츠와 환경 친화를 함께 묶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15년이 지난 지금도 에너지 효율의 모범으로 남아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경기장 주변 곳곳에 세워진 만 천여 개의 태양 전지판인데요.
1: 우린 태양 전지판을 설치할 때 일반적인 규모 말고 NFL에서 가장 큰 규모를 원했죠. 태양 전지판을 붙일 때도 전략적으로 배치했어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붕도 빼곡하게 덮었는데 경기장엔 어떻게 붙여야 미적 감각도 살릴까 고민했죠.
0: 하루 평균 약 10만 대의 차량이 펜실베이니아 95번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요. 이곳을 통과하는 이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외벽에 붙여진 태양 전지판. 눈에 띄는 에너지원은 태양 전지만이 아닙니다. 총 14개에 이르는 풍력발전 터빈이 양 끝에서 돌고 있죠.
1: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풍력발전기입니다.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생산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설치했죠. 풍력 터빈과 태양 전지판은 NRG와의 협업을 통해 조성된 건데요. 우리의 환경 친화적인 전략뿐 아니라 경기장이 지속 가능성 실현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죠. 저기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우리 풋볼팀이 홈 경기 10번을 치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6배나 됩니다. 이 경기장에 연간 필요한 전력량의 약 33%를 저기서 충당하고 있어요.
0: 태양 전지판이나 풍력 터빈처럼 잘 보이는 설비 외에 경기장 내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경기나 이벤트 중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는 거의 100% 재활용되고 관중석을 청소할 때 환경 친화 세제를 사용하며 전구를 모두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연간 전력 사용량을 파격적으로 줄였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경을 위한 설비도 늘었습니다. 2003년 처음 문을 연 이래 경기장의 연간 전력 사용량이 무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1: 우리 풋볼팀 구단주끼리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린 스포츠 경기장 그 이상을 원한다고요. 필라델피아의 시민으로서 필라델피아에 큰 족적을 남기려면 환경 문제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0: 스포츠나 스포츠팀이 늘 환경과 연결되진 않겠지만 프로 운동선수로서 또는 프로 스포츠팀으로서의 위치를 활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고무적입니다. 만약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전 아직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에 불과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2: 누구나 나름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누구든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잔잔하게 퍼뜨려 나가면 돼요.
1: 프로 선수라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요즘엔 운동선수들이나 다른 영향력 있는 이들이 함께 무언가를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세계 챔피언을 포함해서 제가 가진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어딜 가든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 부모님은 제가 복싱 선수로서 얼마나 큰 선수가 되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건 상관없이 다 나눠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 차마 나서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말하고 있어요. 저 같은 챔피언이 앞장서서 주장하면 주저했던 이들도 나와서 같이 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1: 한창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성에 적극적인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같은 스포츠팀이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해요. 그래, 스포츠 근사하지. 슈퍼볼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도 근사해. 근데 그보다 더 멋진 게 뭔지 알아? 기후변화 문제의 목소리를 보태

0: 되고 에너지 활용을 혁신하는 거야. 그게 진짜로 중요한 일이라고.
1: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 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2: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3: 전교 3등.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카세트 플레이어.
2: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3: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3: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2: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3: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2: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3: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2: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3: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철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고

0: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된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만약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주 비행사에게 의료적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1: 부상의 위험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럴 땐 로봇 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0: 화성까지 장거리 여정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2: 지루해질 테고, 고립된 느낌이 들 테고, 그리고 외롭고 답답해질 겁니다.
0: 인간이 지구를 떠나 먼 우주로 나가야 할 때 맞닥뜨리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주에서 긴 시간을 머무르다 보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필요한 의료기기를 전부 우주선에 싣고 갈 수는 없는 노릇.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전문의가 유용한 의료 장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걸 가져갈 필요가 없이 우주에서 프린트하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우리는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의료용품을 납품하게 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3D 프린터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전 에밀리예요. 반가워요.
3: 안녕하세요.
0: 줄리린 웡 박사는 3D4MD의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3D 프린터로 의료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를 창업, 경영 중이죠. 웡 박사는 기기 및 용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진을 만나기 쉽지 않은 오지의 주민이나 어두운 우주 공간을 긴 시간 비행해야 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3D 프린터는 미래형 왕진 진료 가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우주 탐사에서 3D 프린터로 제작된 의료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3: 사실 장거리 우주 비행에 모든 걸 다 가져갈 순 없죠. 다가올 미래에는 3D 프린터와 프로그램만 있으면 돼요. 그걸로 필요할 때마다 의료용품이나 부품, 도구, 심지어 현장에서 주거지까지 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0: 1970년 아폴로 13호가 임무를 수행하던 중 비극적인 사고의 위기를 겪었죠. 달을 향해 가던 도중

0: 산소 탱크가 폭발한 건데요. 우주선을 수리할 수 있느냐에 새 우주비행사의 목숨이 달린 상황.
1: 아폴로 13호의 우주비행사들은 호흡을 통해 스스로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질식할 위험에 처했어요.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우주비행사들을 구하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간단한 수리법을 찾아내야 했죠. 지구까지 다시 돌아오는 동안 버틸 수 있도록요. 만약 아폴로 13호에 3D 프린터가 있었다면 압박이 훨씬 덜했을 거예요. 우주비행사들은 물론이고 지상의 관제센터 스태프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지상의 전문가들이 3D 프린터를 활용한 해결책을 찾아내서 우주선으로 파일을 전송해주면 현장에서 바로 3D 프린터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0: 인간이 우주 정거장을 띄워 우주에서 생활해온 건 2000년부터. 경험이 쌓이면서 우주에서 더 잦은 부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1: 우주비행사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상이 바로 손을 다치는 거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무중력 상태의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손과 팔이 발과 다리를 대신하게 되기 때문이죠.
0: 우리는 3D 프린터와 함께 다양한 제품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엔 청진기와 의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1: 네,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우리 3D 프린터로 맞춤형 손가락 보호대를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0: 좋아요.
1: 우주 비행사용이니까 나중에 우주에 갈 기회가 생기면 쓰셔도 돼요.
0: 네, 그러죠.
1: 먼저 에밀리의 손가락을 좀 빌릴게요. 몇 가지 측정을 해야 해서요.
0: 네,
1: 수치를
0: 좋아요.
1: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3D 프린터로 제작이 가능한 맞춤형 모델을 구성해줄 거고 그걸 프린터로 보내면 프린터에서 알아서 제작을 할 거예요.
0: 네, 해봐요.
1: 네, 좋아요.
0: 혹시 모르죠? 우주에 나갔다가 손가락 중 하나를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보호대가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보호대의 재료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스프로에서 분사됩니다. 우리가 우주선에 있고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면 되죠. 됐어요.
1: 나왔네요.
0: 멋져요. 뜨겁나요?
1: 금방 식어요.
0: 식으면서 원래 색깔로 바뀌는 게 보이는데요. 저기 저 청록색이요. 손가락에 딱 맞아요. 이걸 끈으로 고정하는 건가요?
1: 벨크로를 붙이면 바로 고정돼요.
0: 네. 저만의 손가락 보호대예요. 곧이어 화성으로 가는 여정의 가장 큰 걸림돌을 알아봅니다.
2: 가장 위험한 건 우주 방사선일 겁니다. 매일매일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0: 자,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다음 목표는 화성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화성까지 안전하게 왕복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번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대해 잘 아는 전문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켄 캠너. 그는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곳을 탐사하며 극한의 환경에서의 인간의 몸과 정신 상태에 대해 연구한 바 있죠.
2: 저는 정형외과의고 수부외과가 제 전문 분야죠. 한동안 본업을 제쳐놓고 탐사팀을 따라다니며 탐사대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팀 닥터로 일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인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연구했죠.
0: 전문의이자 탐험가인 그는 탐험가 클럽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탐험가 클럽은 과학 탐사를 지원하는 국제단체죠. 1904년 창단된 이 단체의 회원 중에는 지구의 끝자락까지 탐사한 탐험가는 물론이고 용감한 우주비행사도 있습니다. 켄은 에베레스트를 6차례 등반했었죠. 그중 두 번은 미 항공우주국의 훈련 등반의 팀 닥터로 동행, 극한의 고도에서의 인체의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계에 도전하는 이들을 많이 만났죠. 이제 다음으로 도전해야 할 미지의 영역은 우주공간.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에 몸을 싣는 이들은 인간의 한계에 맞서야 하는데요.
2: 장거리 우주비행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0: 과 비좁은 캡슐에서 몇 달간 지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 곧 지루해질 거예요. 고립된 느낌이고 외롭고 그리고 우라가 치밀 겁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동료 의사 중 하나가 남극 탐사팀의 의사로 동행해서 약 6개월간을 남극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로 지낸 적이 있어요. 그 친구 얘기가 한 대원이 자꾸 찾아오더래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다른 동료 대원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포크를 쥐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요. 그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화성으로 갈 땐 문제가 남극보다 훨씬 심각해지겠죠.
0: 다행히 우주 비행사가 우주 방사선과 지루함을 이겨내고 마침내 화성에 도착한다고 해도 그때부턴 지구의 3분의 1에 불과한 화성의 중력에 적응해야 합니다. 약한 중력 속에서 몇 달을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육과 뼈가 약해지게 돼 있죠.
1: 보통은 우주 캡슐에서 나오는 우주 비행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걷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휠체어로 옮겨야 해요.
0: 처음으로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탐험가는 미지의 세계의 도사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성 탐사는 가장 위대하고도 위험한 도전에 속하죠.
1: 일단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모든 불리한 조건을 전부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아서 포기했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0: 곧이어 기나긴 우주 비행의 지루함을 버티는 방법 중 하나가 우주 비행사를 동면에 들게 하는 것.
2: 일주일 이상 신진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다는 거죠.
0: 스페이스웍스의 대표인 존 브래포드는 미 항공우주국과 협업, 우주비행사가 어떻게 하면 장기 우주탐사를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 중엔 우주비행사의 체온을 낮추는 방법으로 신진대사를 늦춰서 일종의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도 있다는데요.
3: 무기력 상태보다는 동면이라고 해야 이해가 쉽겠죠? 곰이 그 좋은 예인데요. 곰이 겨울잠, 즉 동면 상태에 들어가면 체온이 5도 정도 내려가거든요.
0: 만약 우주비행사가 예를 들어 화성까지 가는 긴 여정 내내 동면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점이 많을 건 확실합니다. 먹는 것만 해도 70%를 아낄 수가 있어서 식량을 싣는 공간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비좁은 우주선에서 몇 달을 보내야 하는 스트레스에 고통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존 리텐버거는 피츠버그 대학교 메디컬 센터 소속의 전문의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늦추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2: 덱스메데토메딘이라는 약을 주사하면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체온을 내리는 동안 오한이 나지 않게 해주는 효과도 있죠.
0: 닉은 신진대사를 늦추는 실험의 자원에 현재 체온을 낮추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의 체온 조절 방식은 본디 심각한 뇌손상이나 심장마비 환자의 장기가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던 방법이죠. 그런데 리텐버거가 또 다른 활용법을 알아냈습니다.
2: 이 방법을 우주 비행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성까지 가는데 반년 넘게 걸리니까 잠든 상태로 가는 편이 훨씬 낫거든요.
0: 만약 체온을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편리한 점이 많죠. 일단 모든 인원이 함께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절반은 2주 동안 동면 상태로 지내게 하고 나머지 절반이 활동을 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교대하고요. 실험팀이 아이스팩으로 닉의 체온을 더 낮추려 애를 씁니다.
2: 시작됐어요. 심박수가 80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약 65고 계속 떨어질 겁니다.
0: 마침내 체온이 33도까지 떨어지자 닉이 졸음에 겨운 듯 누워서 눈을 감

0: 삼아버립니다.
1: 심박수가 50까지 내려갔어요. 아마 혈압도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0: 연구원이 주기적으로 닉을 깨워 상태를 점검합니다.
2: Okay. On scale of 1 to 5, how cold are you?
3: 4.
2: And how comfortable are you on a scale of 1 to 4?
3: 3.
2: Awesome.
0: 이번 실험을 기반으로 화성으로 가는 우주 비행사들이 동면 상태에서 비행하게 될까요?
1: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진대사를 몇 시간 또는 며칠, 심지어 일주일 이상 조절하는 기술이 머지않아 완성될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0: 2시간 뒤 체온 실험이 끝났습니다. 닉의 체온은 다시 올라가는 중.
1: 마치 피자 상자를 들고 있는 것처럼 두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이제 그대로 몇 초만. 좋아요. 수고했어요. 카메라 보고 웃어줄래요? 고마워요.
0: 닉 같은 자원자 덕분에 체온을 낮추는 실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죠.
1: 헌신적인 분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고 꼭 성공시키고 싶고 인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한 분들이요.
0: 이들의 목표는 체온을 낮추는 기술을 활용해 다수의 우주비행사 같은 우주선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화성으로 보내는 것.
4: 사람은 계속 먹어야 하고 호흡을 해야 하고 물도 많이 써야 하죠. 거기에 드는 공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화성이 한층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0: 곧이어 우주에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미니로봇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재 제작 중이라는데요.
4: 이런 로봇이 있으면 굳이 외과의가 아니라 다른 과여도 수술을 집도할 수 있습니다.
5: 이거 되는 거예요?
0: 우주비행사가 우주정거장에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보통 6개월. 그런데 만약 심각한 부상을 당한다면? 그럴 땐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 치료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 화성을 향해 먼 길을 떠난 우주비행사가 있다고 합시다. 혹시 부상을 입는다면? 머나먼 우주로 유인 우주선을 내보낼 생각이라면 모든 가능성, 특히 위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게 기본이겠죠. 이곳 네브래스카에 자리한 버추얼 인시전에선 우주에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로봇을 목표로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보시죠. 이곳에선 일반 외과 수술이 가능한 소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어디에나 쓰일 수 있죠. 심지어 우주에서도요.
1: 그냥 손으로 잡는 거라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걸 잡고 싶으면 손을 옆으로 뻗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옆으로 돌리면 돼요. 손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잡아요.
0: 드미트리 올레니코프는 버추얼 인시전의 공동 창업자이자 외과의입니다. 요즘 병원의 수술실에선 로봇을 활용한 수술이 점점 일반화되어가는 추세라는데요.
1: 전 로봇 수술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환자들한테 이번 수술은 로봇으로 하자고 하면 항상 이렇게 물어요. 수술을 누가 하는데요? 선생님이요? 로봇이요? 그리고는 저보고 해달라고 하죠. 그럴 때마다 일일이 설명을 해줍니다. 수술을 로봇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로봇을 조정하고 움직임을 제어하는 건 저라고요. 로봇을 쓰면 손떨림도 적고 더 정확하고 수술 부위를 3D로 볼 수가 있어서 더 좋아요. 로봇이 제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셈이죠.
0: 사실 그가 동료들과 미니 수술 로봇을 개발한 이유는 복부 수술에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배에 큰 상처를 낼 필요가 없고 최소한의 절개로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우주비행사가 로봇을 써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게 가능할까요?
4: 우주에서의 임무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금방 상황이 악화될 수 있죠. 따라서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장비를 갖춰둬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역량을 갖춘 장비가 있으면 외과의가 없어도 수술이 가능하고 다른 과도 외과의처럼 수술을 할 수 있어요.
0: 그리고 로봇이 작고 가벼워서 멀리 우주 탐사를 나갔을 때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4: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1톤짜리 로봇을 만드는 것보다 1kg짜리가 낫다고 해요. 활용도가 훨씬 높거든요.
5: 맙소사, 이런, 전 안 되겠어요.
0: 우리가 로봇이 없는 상태에선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긴 수술 도구로 작은 원통을 집어보기를 권했죠.
5: 지금 이 도구를 써보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서 여기 제가 쥐고 있는 손잡이를 살짝 움직여도 저 끝에선 동작이 더 커져요. 정말 어렵네요.
1: 네, 실제로 수술실에서는 작게 절개된 부위 속에 집어넣고 움직여야 해서 마찰도 일어나요. 옆으로 움직이건 위아래로 움직이건 조금 더 힘을 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확한 동작이 어렵죠. 그런데 로봇의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내부에 장착된 모터로 움직이니까요.
0: 미니 수술 로봇을 우주로 내보내기 전 무중력 상태에서 시험을 거쳐야 하는 건 필수죠.
1: 우린 이미 공군과 함께 무중력 비행을 했습니다. 우주에 나가서도 로봇 수술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얼마든지 쉽게 익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깜빡했지 뭡니까? 로봇 장비를 조종하는 학생들의 몸을 고정하는 걸 잊어버린 거죠. 우리 로봇은 제자리에 잘 있는데 학생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0: 약간의 연습을 거치며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올레니코프 박사의 도움을 받아 미니 수술 로봇 조종에 도전했는데요.
1: 네,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5: 로봇이 제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다니 정말로 신기한 거 있죠, 맙소사.
0: 다음 단계는 묶어놓은 고무줄에 검게 표시된 부분을 정확하게 절단하는 것. 어떡해. 절개용 도구는 로봇의 오른팔에 장착했죠. 자, 잡았고요.
1: 좋아요.
0: 하나. 자, 그리고 둘.
1: 성공이에요.
5: 우와, 해냈다.
1: 잘했어요.
0: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자 곧바로 색다른 도전이 이어졌는데요.
1: 나하고 실력을 겨뤄봅시다.
0: 곧이어 올레니코프 박사와의 한판 대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5: 어쩜 좋아, 지금 너무너무 떨려요.
0: 과연 결과는?
1: 셋, 둘, 하나, 시작.
0: 이곳은 버추얼 인시전. 우리는 올레니코프 박사와 간단한 게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미니 수술 로봇을 사용해 두 개의 작은 원통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더 짧은 시간 안에 옮기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요.
5: 우와, 오른쪽 도구에서 왼쪽 도구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요. 역시 전문가의 솜씨는 다른 것 같아요. 자, 끝. 아, 20초 걸렸네요. 20초라니.
0: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잘해야 할 텐데요.
1: 셋, 둘, 하나, 시작.
5: 아, 생각보다 훨씬 멀어요. 자, 조심조심. 아, 그렇지.
0: 와, 하나 성공.
5: 아, 어쩜 좋아. 지금 너무너무 떨리는 거 있죠?
0: 좋아. 가자, 가자, 가자.
1: 그만, 기록은 35초 22.
5: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요?
1: 잘했어요.
5: 전 만족해요.
1: 잘했다니까요.
0: 머나먼 화성으로 우주비행사를 보내기 위해선 여정을 안전하게 마치게 해줄 기술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우주방사선을 막는 일이나 심각한 부상을 치료하는 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무수한 난제 중 하나일 뿐이죠. 화성에 인류의 발자국을 남기는 일은 또 다른 도약이 될 겁니다.
1: 자, 수고했어요.
5: 감사합니다. 와!
1: 좀 더 연습하면 수술도 하겠어요.
5: 좋아요.
6: 와,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6: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저희는 이제 건반과 드럼의 듀오로 연주 음악을 하고 있고요.
1: 흔하지 않은 구성의 악기 팀이다 보니까 저희는 악기가 단축되어진 만큼 둘만의 호흡이 분명하게 있고 저희가 이겨낼 무게는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무게만 잘 이겨내면 좋은 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2: 저 체감한테 라이브 편곡 맡겼어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해보고 싶은 거를. 네.
0: 혹시 다들 미술관 가보셨나요? 큐레이팅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플 스콜리딩이라는 음악입니다. 물결의 부딪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물결이 부딪히고 또 물결이 흐를 때 또 온도도 변하고 색채도 변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물멍하듯이 잘 바라봐 주시고 깊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기가 막힌다. 심상치 않은데요?
1: 언제 되는 팀은?
2: 폴리아모리 팀. 네.
3: 폴리아모리요.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4: 저희는 2인조 인스트루멘탈 포스트랍이고요. 한 2명이서 음악을 만들지만 정말 큰, 정말 웅장한 사운드를 만드는 폴리아모리입니다. 일단 똑같은 이 폴리아모리 음악을 3명이서 하고 4명이서 하면은 지금 보는 멋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딱 2명이서 하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저게 되는 약간 이런 신기함을 주고 싶었고 귀 아플 거예요. 정말 크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0: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얼굴이에요, 사실. 음악을 정말 잘하는 얼굴이거든요.
1: 핍핍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두 분의 멋진 요 비주얼하고 팀명이 핍핍이니까 요게 좀 상반된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의도된 것인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2: 어느 부분이 상반된 건지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질문이라서.
1: 내 스타일이다. 어떡하지? 어, 너무 제 스타일이세요. 방금 네. 어, 질문이 이상하게
2: 아예 납득이 안 되는 질문.
1: 그러니까 나도 납득이 아예 좀 그냥 귀여운 팀인데. 네,
3: 온라인 사이트에 형이 이제 업로드한 노래를 듣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4: 제가 픽업을 갔는데 야쿠자처럼 그런 차림새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머리도 막 길고 막 해가지고 이상한 화려한 셔츠 같은 거 막 입고 그래서 저 사람 아니겠지? 다 이 생각했는데 이 친구였습니다.
3: 그러고 탔는데 돌멩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또 눈알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꼬마돌 앉아있어서 이제 당황했습니다.
5: 오늘 무대를 위해 네. 그냥 필살기가 있을까요?
4: 저희 음악이 필살기입니다. 저는 진심이네, 약간 그런.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 진짜 좋아, 노래. 노래 너무 잘 만들어.
3: 여기는
2: 지금 사람들 다 좋아했을 것 같은데?

0: 오만하다, 떨떠름하다, 귀찮아한다.
1: 좀 귀찮은 모습을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2: 허키용
3: 글쎄요.
0: 진짜 참 프로듀서.

0: 최우수 레벨 힙합 음반 부문 수상자는 허키시바 새끼.
1: 하여튼 요 상이 제가 앞으로 음악할 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프로듀서 허키시바 새끼.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했는데 진짜 그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DJ도 해봤고 이렇게 되게 랜덤하게 작업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했던 것만 치면 다 해봤습니다, 거의. 여기 놓여져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거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거 결국에는 혼자 못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다 친구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같이 놀아야 되고, 외톨이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저도 그렇게 되기 진짜 싫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친구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날 것처럼 나 호랑이에 또 취했어. 스피드 판 DJ 할아버지 앤 할리를 지어 입만 유식 새로운 파도 바로 내 레이블 오케이.

0: 전기백은 20살 만 되게 어릴걸요?
1: 따라 하고 카운트 두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걸로. 네. 하나, 둘.
0: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뭔가 자기 꿈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고 부럽고 한편으로는 돕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도움 받고 싶기도 하고.
2: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그냥 음악의 약간 본질을 아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프로듀서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스페이스 공감이니까 아 밴드셋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런 밴드셋 무대들을 보고 재밌던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드럼까지 들어오면은 진짜 제대로 된 세션이 완성되고 제가 꿈꾸던 그런 무대를 할 수 있으니까.
0: 이거는 계획에 없었던 일인데 드럼을 치는 것은 그래도 제가 불렀는데 뭐라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0: 아, 쟤 진짜 근데 좀, 쟤 좀 좀 특이해요. 진짜 이상해.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1: 허키 형하고는 조선 세비지라는 노래로 처음 형을 알게 됐고요. 윤활유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제가 이제 어떤 곡을 작업하다가 보면 그런 작은 디테일에 너무 매몰돼 있을 때 이제 허키 형이 좀 이성적으로 꺼내주고 더 멀리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좋은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0: 대통은 공연을 정말 잘하고 저는 공연 잘하는 아티스트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잘 오시네요.
1: 비상사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도 버키 형과 같이 했던 Yeah.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 허키 형과 처음 이제 또 알게 됐을 때 처음 같이 작업한 노래.

산골 사시사철이 푸른 기운으로 짧고 먼저 비옥한 흙 위에 털을 잡고 친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텃밭을 갖고 긴 군방들 문 옆집에 김씨 파란 하늘 위로 목매운 연길 피우고 있지 불을 지피고 빨아당기지도 깊이 향이 짙은 초록색 기운을 머금은 이끼 큼지막한 보름달이 뜬 밤하늘 진이 황금 영을 타고 태백의 자야 신화로

0: 감사합니다.
1: 제가 또 이미지는 이런데 교육적인 내용의 곡이 꽤 있거든요. 가장 먼저 불릴 수거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의심 무렵 불린 플라스틱 기름때를 깨끗이
2: 약을 치지 않은 레시피. 우리가 몸을 예방 차원에서 건강하고 항상 튼튼하게 지키자는 입장에서
3: 유연성 운동이 있고요, 근력 운동이 있고요. 뿌리 채소의 대표는 당근. 열매 채소의 대표는.
1: 저는 부산에 있을 때 농사를 한 2년 정도 해봤거든요. 텃밭 채소, 오이, 가지, 토마토. 뭔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계절에 밀접하게 계절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경험을 했거든요. 자연이 제일 저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0: 밥이 뭐야?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제일 우리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 잘 골라 먹어야 돼요. 항상 제철 음식들 잘 챙겨 드시고 형 제로콜라 좀 끊으시고요. 렛츠고! 건강식!
3: 채소의 대표는 당근. 열매 채소의

햇빛 후식으로 벌꿀에 절인 개피 오미자와 매심의 진한 애기 주는 풍미가 걸출한 MC 난 흔해 빠진 잡곡들 사이 백미 농약을 치지 않은 레시피 제 공의 허지시바

0: 감사합니다.
1: 표는 부적이 네 기준이지 그건 이 나라에서 누구든 볼만한 없다는 애가 오히려 가짜 아님 사짜야 와중에 보는 놈들이 사짜지
2: 또 빼놓을 수 없는 친구가 저의 요즘 그 유튜브에서 저에 대한 그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자꾸 퍼뜨리고 다니는 어떤 악의 세력 중에 한 명인데요. 악의 세력.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이센스 모시겠습니다.
3: 아하, 예.

0: 저부터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이렇게 친하게 된 것도 되게 초반이었고, 이 친구 참 흥미롭군.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1: 이제 작업 첫 시작인데, 그 형이 저의 예전 앨범부터 아예 쫙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센스씨, 이제 라임을 더 써야 된다. 에? 나 라임이 되게 많은데. 또 새 앨범을 내려면 좀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된다. 충분히 고민한 것 같고, 진짜 적절한 어떤 피드백인 게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고, 느껴서 한 말인 게 느껴졌고, 그래서 첫 만남에 그냥 바로 믿은 것 같아요. 작업할 때 제가 막 가사 쓰고 있고 이러면은 이 자세로 이렇게 허공보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제가 웅얼웅얼 하는 거, 그거를 그냥 계속 듣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뭘 할 때 이렇게 바로 반응 오고 이러니까, 아 형은 음악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났다. 그래서 되게 믿음직한 느낌. 아, 귀인이죠, 저한테는. 형, 저금통 만약에 말도 안 되게 100만 장 팔려. 형, 그럼 뭐 할 거야?

거예요. 저는 음악 하려고 돈 번다. 음악에서 돈 벌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걸 보고 그때 삥 맞았거든요. 아 저래서 잘하는구나. 뭐 심드렁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표정이 그런 거고 진짜 다 도와주고 저한테 유효타를 많이 터뜨리게 해줬죠. 아 너무 허키형 찬양으로 가는데 다른 질문 없나요?

0: 펜스는 제가 볼 때는 공연 자체는 정말 최고 아닐까? 힙합 아티스트 중에서는 역대급 아닐까요?
1: 이센스입니다. 이센스. 허키 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저 형의 거짓말을 파괴하고 다니는
2: 나는 나란 거 가지가 나란 거
1: 나란 걸 하지 않지
2: 나를 할일 알아 go 나는 나란 거 가지가 나란 거 man

0: 세워 입히추. 부채인사 조심 한번 더 세워 입히추. 플레이어. 아, 편집 좀 너무 많이 줬다. 아, 편집 알아서 해주겠지.
1: 야, 그거 내가 해야 될 수도 있어. 굉장히 힘든 일이야.
0: 물 한 잔 마실게요.
1: 욕 좀 자제하세요.
0: 아, 그렇습니다.
2: 저는 다 좋은데 What the Hell이라는 노래가 좀 기억에 나는 게 저가 혼자 그걸 작업했다라고 하면 뭔가를 더 많이 했을 텐데 분명히 옆에서 댄스가 이거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옆에서 말을 해줘서 그냥 그 작업하다 멈춘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만드는 거죠. 이게 누군가랑 같이 뭘 한 공간에서 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거구나. 그게 이제 협업의 묘미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런 거를 더더욱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3: 와, 협업의 묘미를 느꼈다는 말을 요렇게나 듣지 직접 그런 말을 절대 안 해요. 최고의 찬사가 뭔지 아세요? 끝! 허, 울겠노. 하차.
0: 후진이 있어.

0: 아,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헌키 형이 너무 좋은데 불러줘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갑니다, 여러분. 욕한 거는 다 무대 장치예요. 코미디언이 관객 욕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무대 하려던 거 아니었습니다, EBS. 땡큐.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스, 피스. 헌키 시마 새끼, 사이코패스.
1: 저는 무대에 서는 것도 재밌어 해요, 사실. 근데 저 좀 관종이라 그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사실 저 이런,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으면 제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되게 유명한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씩 있어요. 되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상상을 하죠. 모든 음악인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듣다가 이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곡을 만든 기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진짜 기분 좋겠다. 그런 막연한 상상. 평생 하고 싶어. 평생 그러니까 음악이 없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돌이켜보니까.

0: 신기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네, 진짜 오랫동안 그렇게 신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항상 잘 됐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 했으면 좋겠는 그런 친구들. 예! 이러면서 잘한다. 뒤에서 응원하는 느낌?
1: 화이팅!
2: 그 질문 보고 허키 형이 만약에 방송 보면 허키 형 스페이스만 누를 것 같거든요. 아 이건 못 보겠다. 저도 비슷한 기분이에요. 따로 얘기할게요.
3: 허키 형 첫 번째 노래 시작. 딱 바로 시작할 때가 저는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4: 아 허키 형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걱정돼요. 조금 당뇨의 위험이 있다. 밥 먹고 이제 산책 필수로 하고 헬스장 가서 이제 근육 만들고 해야죠.
0: 저 배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 어! 아, 다리가 안 빠져! 아! 어!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6: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5: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6: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5: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7: I'm injured. I'm injured.
6: 너 뭐해?
5: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6: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5: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어! 버스 온다!

0: teach them properly, Major.
1: Yes. Attention, company! Ready! Aim!

0: Excuse me, sir.
1: What is it?
0: We've caught a deserter.

If you men will take no pay, then none of us will.

0: Reload!
1: Oh, reload!
0: Hey!

Were you ready, Kana?

forth to heaven.

Teddy Boy.

Rocket Rollins! Pass away, Rollins!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카트만두 계곡은 사방이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히말라야가 병풍처럼 펼쳐지고, 남쪽과 서쪽 역시 만만치 않게 높게 솟은 봉우리들이 계곡을 감싸고 있죠. 잔드라기리 언덕 정상까지는 케이블카가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걸 타지 않겠다면 남은 선택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구불구불한 도로뿐이죠. 언덕 대부분은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곳 보산 언덕처럼 정상에 리조트가 자리 잡은 곳도 있고, 사원과 수도원이 들어선 곳도 있죠. 카트만두는 다민족 도시입니다. 힌두교와 불교라는 두 개의 큰 신앙이 이곳에서는 서로 다투지 않고 나란히 숨쉬고 있죠. 화이트 곰파, 정식 명칭으로는 둑 아미타바 사원이라 불리는 이 티베트 불교 사원은 푸르른 언덕 위 고요한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2015년 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죠. 붉은 사원을 뒤로 하고 이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카트만두 시내 중심부로 향합니다. 더르바르는 궁전이 있는 곳을 뜻하죠. 카트만두 계곡에는 이런 광장이 세 곳이나 있는데, 서로 몇 킬로미터 거리 안에 모여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원래 이곳들은 각각 독립된 유아르 왕국의 왕궁이었으며, 그 뿌리는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1700년대 네팔이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면서도 이곳 유적들은 고스란히 보존됐고,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곳은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 또는 바산타푸르 더르바르입니다. 1800년대 후반 왕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실제 왕궁으로 사용된 곳이죠. 2008년 왕정이 폐지된 뒤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카트만두 더르바르에는 수많은 종교 건축물이 모여 있죠. 17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부지 안에는 종교적,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가 52곳 넘게 자리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가 17세기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의 대지진은 이곳의 몇몇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죠. 복구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광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흰색 건물, 가디 바이타크는 20세기 초에 세워졌죠.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를 본떠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당시는 서구 건축 양식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습니다. 가디 바이타크 옆으로 어두운 안뜰을 품은 소박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곳은 쿠마리 가르, 즉 살아있는 여신으로 여겨지는 어린 소녀 쿠마리가 머무는 저택입니다. 대사제들에 의해 선택된 쿠마리는 사춘기가 되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그 뒤엔 새로운 쿠마리가 다시 선택되죠. 판차무키 하누만 사원은 옛 왕궁의 벽 속에 파묻힌 듯 자리한, 지붕이 다섯 겹으로 겹쳐진 독특한 양식의 건물입니다. 다만 이곳은

오직 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은밀한 공간으로 남아있죠. 1564년 완공된 달레주 바와니 사원입니다.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꼽히는 곳이죠. 여신 달레주 바와니는 14세기에서 15세기 말라 왕조 왕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 사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힌두교도라면 다샤인 축제의 아홉째 날 딱 하루만 참배할 수 있죠. 힌두교도가 아니라면 사원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장 아래쪽에는 시바의 분노한 형상 칼 바이라브를 새긴 부조가 있죠. 5에서 6세기에 만들어진 이 조각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목숨을 잃는다는 믿음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은 일찍이 초기 형태의 거짓말 탐지기이자 재판정의 역할을 맡아왔죠. 카트만두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한때 독립된 왕국이었던 박타푸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성기의 박타푸르 더르바르 광장은 지금보다 훨씬 넓었죠. 당시엔 99개의 안뜰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오늘날 남아있는 건 15개뿐입니다. 14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세워진 수많은 사원과 궁전들은 1800년대와 1934년 그리고 2015년의 지진으로 거듭 상처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영영 사라져버린 건물들도 적지 않죠. 이 일대의 중심에는 냐타폴라 사원이 우뚝 서 있습니다. 냐타폴라는 문자 그대로 다섯 층이라는 뜻인데 박타푸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자 네팔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사원이죠. 1702년 완공된 이 사원은 카트만두 계곡의 단 두 곳뿐인 5층 사원 중 하나입니다. 계곡의 수많은 건물을 무너뜨린 강진과 2015년 규모 7.8의 대지진까지 모두 버텨낸 걸 보면 당시 건축가들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 구역의 끝자락에는 흥미로운 유적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스탈라 두르가 사원을 비롯한 작은 건축물들이 그 주인공이죠. 말라왕의 작은 석상 기둥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1700년대 중반 통금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거대한 종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 종이 울릴 때마다 동네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곤 해서 사람들은 이 종에 짖는 종이라는 애칭을 붙여줬죠. 기둥 뒤편의 황금문은 당대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55개의 창문을 가진 옛 왕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 가운데 하나죠. 불과 2016년까지만 해도 실루 마하데바 사원은 텅 빈 받침대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2015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지진 이전에 그 건물 역시 이미 한 번의 재건축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1934년 지진으로 손상된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지어졌는데 그 형태가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 사람들은 호박이라 부르기도 했죠. 지금의 실루 마하데바는 완전히 새로 지어져 17세기 당시의 테라코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박타푸르는 이런 더르바르 복원 사업에 있어 지역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원칙을 고수해왔죠. 반면 다른 두 도시는 해외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세 곳의 위대한 더르바르 광장 중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카트만두 중심에서 남쪽으로 4km 떨어진 파탄입니다. 2015년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많은 건물들이 복원됐고 방문객들은 숨이 멎을 듯한 건축미와 마주하게 됩니다. 파탄은 카트만두 계곡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그 역사는 서기 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다만 오늘날 보고 있는 건축물 대부분은 1600년대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거대한 달레주 종은 1736년에 설치됐는데 옛날에는 이 종을 울려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죠. 왕궁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안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벽 바로 옆에는 망가히티가 있는데 신화 속 짐승의 입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정교하게 조각된 석조 급수시설이죠. 이 우물을 마주하고 선 것은 빔센 사원입니다. 상업의 신을 모신 이 사원은 화려한 금빛 장식과 조각으로 가득한데 어쩌면 이 화려함이야말로 사업으로 성공한 이들이 신에게 바친 헌신의 크기를 보여주는 듯하죠. 이 구역을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왕궁의 가장 북쪽 안뜰인 마니 케샤르 초크에 다다릅니다. 이곳은 완전히 복원된 상태로 사실 이 왕궁은 건설된 이후 세 번의 대지진을 겪으며 그때마다 복구 작업이 필요했죠. 오늘날 이곳은 파탄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파탄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물로 꼽히는 것은 1637년 말라 왕조의 시띠나르싱 왕이 세운 크리슈나 만디르입니다. 이 사원은 흔히 쓰이던 벽돌과 목재 대신 통돌을 깎아 만들어졌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지어진 네팔 최초의 석조 사원이며 2015년 대지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각 곳곳에 새겨진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들은 북인도 건축 전통의 강한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구름도 잠시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 이곳에는 도시의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1: 많이 컸네.
2: 우리는 30살 잘 지었나?
1: 당신이 잘 짓지. 너무 잘 잤네.
2: 제가 뭐?
0: 신혼부부가 따로 없네요. 산골에서는 사랑도 더 깊어지나 봅니다.
1: 싱싱해. 처음에는 산속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적으로 여유롭고 즐기는 시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대식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바쁘죠.
2: 또 얼마나 많으신가?
1: 보실래요? 가자. 가자, 가자. 네. 일로 와. 왔어요. 왔어.
3: 몇 마리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
1: 여기 지금 15 애기들이 있어요.
3: 15마리요?
1: 네네.
0: 아직

0: 놀라긴 이릅니다. 이 집 식구가 좀 많은데요. 중년견을 비롯해 대형견,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노견들. 여기에 고양이들까지 더하면 무려 41마리 대가족.
1: 모두 유기 되고 길에서 학대당하고 방치당하고 모두 아픈 애기들로 구조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0: 사랑이 가득한 산골 부부의 보금자리로 떠나볼까요? 산골의 아침. 매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식사 준비. 몸에 좋은 재료들이 하나 둘 도마 위에 오르는데요. 자연 속에서 지내다 보니 끼니도 건강하게 챙겨 드시나 봐요.
1: 아픈 애기들로 구조를 하다 보니까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 끼니마다 영양식으로 좀 만들어서 먹이고 있어요.
0: 네? 지금 만들고 계신 음식이 강아지 밥이라고요?
1: 그래서
0: 어찌나 정성을 쏟는지 아이들 건강을 위해 재료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답니다.
1: 예, 간수가 이게 애기들한테는 좋지가 않잖아요. 소금 염분기라. 예,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황태도 다 염분기를 빼지요.
0: 강아지 밥인데 왜 제가 군침이 도죠?
1: 얼른 와 맘마 먹자.
0: 음식을 만드는 정성도 정성이지만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 한 끼를 준비하고 나눠주는데 꼬박 한 시간이 걸린다고요.
1: 오야.
0: 마침내 기다리던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골고루 들어간 든든한 한 끼. 이 녀석들 아침부터 몸보신 제대로 하겠는데요. 강아지 밥 차리는데 누구보다 진심이 나네. 삼시세끼를 직접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매끼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
2: 먹자.
0: 좋은 식재료만 보면 아이들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잘 먹어야 몸도 튼튼해지고 혹여 아프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요.
3: 케이크 너무 맛있다.
1: 각자 몫을 먹고 혹시나 부족한 애기가 있으면 더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았어요. 오이. 그 잘 먹네 우리 일진. 오야.
0: 정말 어찌나 잘 먹였는지 하나같이 토실토실 건강미가 철철 넘칩니다.
4: 애들이 살찌는 이유가 있네.
1: 양껏 먹여야 될 것 같아. 양껏. 그래야 제가 배불러요. 너무 잘 먹네 우리 애기. 옳지.
5: 왜 먹이줘요?
1: 그냥 매일 손으로 주는 습관화가 돼가지고 간식 같은 걸 손으로 다 먹이니까. 곱게 키워서 그래. 곱게 키워서. 너무 곱게 키웠더니.
6: 여기가 유기견 보호소인가요?
1: 유기견 보호소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이에요 다.
6: 그럼 다 등록된 그런.
1: 그럼요. 다 저희 애기들이에요.
0: 부부는 41마리 전부를 직접 구조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두를 가족으로 품었습니다.
1: 저희가 6년 전에 산에 들어올 때 총 18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나머지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그 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0: 처음 산골에 왔을 때 이미 식구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버려지고 상처 입은 녀석들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답니다.
1: 우리 굿즈는요. 6개월 때 도시에서 살다가 이 아이를 처음에 입양하셨던 분이 도베르만의 로망으로 해서 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어린 애기를. 근데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니 아이가 배변도 대형견이다 보니까 배변도 많이 하고 또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무서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아파트에서 함께 키울 수가 없어서 파양을 하셨어요.
0: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소중한 생명.

0: 갈 곳 없는 구찌에게 부부는 손을 내밀었고 구찌의 평생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1: 아, 이거 신났네.
2: 구찌야, 너네. 아이고, 아이고, 잘 뛰네, 구찌. 구찌야, 아이고, 잘하네.
0: 구찌처럼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는 녀석들.
1: 엄마, 간식 줄게. 간식 줄게.
0: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1: 엄마, 간식 줄게. 간식 먹자. 간식 먹자. 엄마, 언니. 엄마, 없다. 자, 누가 먹을?
0: 간식 하나를 주더라도 좋은 것만 골라서 내어주는데요.
1: 루비 사과 좋아하지. 응. 옳지.
3: 과일을 자주 줘요?
1: 네, 자주 줘요. 점심 간식으로는 사과 같은 거, 이제 제철 과일 그렇게 많이 먹이고 있어요.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0: 아이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일은 아내가, 견사를 깨끗하게 치우는 일은 남편이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대충이란 없는데요. 뭐라든 정성을 다한다고요.
2: 얘들이 이제 그 벼를 보거나 소변을 보잖아요. 소변 보는데 뿌려놓으면 그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서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1: 여보, 상수밭에 물도 줘야 돼.
2: 또 줘야지 뭐.
1: 예.
0: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내의 부탁으로 산골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남편.
4: 이 밭에는 뭐 무심을 먹으신 거예요?
2: 고구마, 감자, 옥수수, 파프리카, 대파, 양배추, 청양고추, 오이고추, 까지, 상추, 오이, 작물이 많아요. 열매까지 될걸요? 이제 고추만 저희가 먹을 거고 과지하고 나머지는 다 애들 거죠.
0: 아, 강아지 전용 밭이었군요. 남편은 산골에 와서 살림꾼이 다 됐습니다. 아이들 삼시세끼 챙기느라 바쁜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
2: 빨래도 해야죠. 그것도 해야죠. 해달라면 다 해야죠. 남자 여자가 없잖아요. 동물을 키우면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그런 거는 없다고 봐야죠.
0: 와, 요리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 손놀림 좀 보세요.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5: 그 아버님 왜 그 지금 요리하시는 거예요?
2: 애들 엄마 밥을 해줘야 되나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담당이잖아 제가. 애들 엄마는 강아지들 밥 담당이고 저는 애들 엄마 담당이고.
0: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느라 바쁜 일상. 도시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상상도 못한 삶이라죠. 그럼에도 싫은 내색 한번 한 적 없다는 남편. 겉모습은 무뚝뚝해 보여도 아내를 누구보다 아끼는 사랑꾼이랍니다.
1: 너무 맛있어.
5: 느껴보니까
1: 네.
5: 살림을 제 아버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거의 다 하죠. 예, 저는 애기들 밥 만드는 거, 그거 하고 남편이 거의 여기 산골 살림을 다 사는 거예요.
5: 불만 없습니까?
2: 불만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저는 어차피 이 엄마 뜻을 존중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와서 그냥 시골 가서 살자 했을 때 들어와서 애들 키우자 했을 때 두 말도 없이 왔고 손 옳지.
0: 아내로 인해 시작된 대가족 돌봄.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남편도 녀석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고 있는데요.
2: 이 엄마도 사랑을 많이 주지만 저도 마을 안에서 그 제가 애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가족 같은 존재죠.
5: 와, 뽀뽀.
0: 급기야 남편은 아이들을 위해 직접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0: 밤에 잠도 안 자고 이 노래를 만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많이 와닿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1: 그날 오후 단골 동물병원을 찾아온 부부.
2: 보호자분이 네. 진료보러 자주 오시나요?
3: 네, 자주 오시죠. 네, 워낙 그 키우시는 강아지도 또 돌보시는 강아지도 많으시고 그리고 고양이 친구들도 많이 돌봐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친구들이 좀 안 좋을 때 많이 오십니다.
1: 산골에는 마땅한 동물병원이 없어서 차로 왕복 2시간 거리를 오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0: 모두 아픈 아이들만 구조를 하다 보니 병원비가 어마어마했고요. 거의 1년에 1억씩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총 한 15년 하면서 15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이제 노후 자금.
1: 15년 동안 이어진 구조와 돌봄으로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부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0: 처음에 아픈 아이들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병원비 감당을 할까 막막하죠. 눈앞이 깜깜하고. 근데 아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 위로가 돼요. 아, 참 잘했다. 아, 또 한 생명 살려놓았구나.
1: 산골에도 찾아온 무더위. 어휴, 날도 더운데 난로에 고구마를 구우시네요.
0: 고구마는 우리 노견 아이들 사료들을 잘 씹지 못하니까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군고구마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떼요. 1년 365일.
4: 그 희망이가 군고구마밖에 안 먹어요. 이거 삶아주면 곧 안 먹어.
1: 올해 22살이라는 희망이는 14살 때 부부에게 구조됐는데요.
0: 그 당시 아기가 상태가 좀 안 좋았었어요. 이렇게 치매도 있었고 귀도 많이 아팠고 그랬었죠.
4: 굉장히 심하고 그만 좀 작았어요. 근데 저희한테 와서 컸어, 키가.
0: 그러니까 아기를 안 먹여서 안 키운 듯한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 길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에요.
1: 그래도 혹시 유실된 건 아닐까 보호자를 찾기 위해 애를 써봤지만 끝내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늙고 병든 채로 버려진 희망이의 가족이 되어준 부부. 산바람이 반겨주는 산꼭대기 쉼터. 부부의 피서 명당인데요. 사실 이곳도 아프거나 안정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랍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이 훌쩍 넘은 희망이도 이곳에 자주 와서 휴식을 취한다는데요. 어구어구, 어유, 우리 희망이 신났죠요? 살림꾼이자 사랑꾼 남편. 대가족 돌보느라 수고한 아내를 위해 이번엔 노릇노릇 고기 굽기에 나섰는데요.
0: 당신 고생 많았지.
4: 많이 먹어요?
0: 네.
1: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더욱 돈독해졌다는 부부 사이. 부부싸움을 했다가도 녀석들만 보면 어느새 웃음이 나고 저절로 화해가 된다고요. 이러니 예뻐할 수밖에 없겠죠.
4: 희망이 맛있어?
0: 잘 먹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희망이가 온 지가 어느덧 꽤 되었어. 그죠?
4: 8년?
0: 예.
4: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나이 많이 먹었네.
0: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줘서 너무 고맙지.
4: 희망아, 아빠가 노래 하나 만드는 거 틀어줄까? 희망이 위해서.
0: 우리 희망이 노래 들어볼까요?

0: 힘든 날들이 많았었죠.
1: 많았죠. 저희 일도. 울고 막 할 때도, 애 막 울고 불고 할 때도 많고.
0: 힘든 날도 많았고. 그래도 아이들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저희들이 자식처럼 다 거둔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함께 마지막까지 책임감 가지고 잘 보내주고 마무리하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게 구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1: 희망이 내년에 또 23살 되면 아빠가 노래 또 만들어줄게. 알았지?
0: 오래오래 사세요.
1: 대학교 졸업해야지 희망이, 그지?
2: 부부는 녀석들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날.
1: 사무실을 만들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심고. 나무 좀 이제 좀 손이 우러질 수 있는 나무를 골라서 심고. 손이 고양이는 사실 필요가 없고 강아지 것만 하나, 수영장 하나 나눠서.
3: 지금 무슨 말이야?
1: 아, 조감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어떻게 질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조감도를 대충 그려서 나중에 이렇게 애들 환경을 만들 때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운운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의를 좀 한 거예요.
2: 언젠가 이곳에 새 보금자리를 지을 계획이라는데요.
3: 여러분 지금 꿈꾸면 어떠세요, 기분이?
0: 너무 행복하죠. 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1: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길 바래요,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한번 살다 가게. 그게 저희 꿈이에요.
2: 부부가 그리는 행복한 미래.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0: 병아리콩, 닭가슴살, 피망, 단호박, 오트밀. 아침에는 이렇게 부담되지 않게 좀 편하게.
2: 오늘 아침도 정성 가득 담긴 영양 만점 식사를 챙기고 어느새 점심시간. 이번엔 간식을 준비하는데요. 메뉴는 무더위를 날려줄 얼음 도움도 시원한 수박화채. 질릴 틈 없는 다양한 메뉴. 반려견 맛집이 있다면 바로 여기 아닐까요?
4: 시원하고 달콤하고 하여간 끝내줘요.
5: 얼른 빠빠 먹어. 옳지. 이거 줄까? 시루 이거 먹을래? 옳지, 옳지, 이리 와.
0: 시루야. 우리 시루. 어그 이뻐라, 우리 애기.
2: 무슨 일인지 간식도 시루야. 마다하고 슬슬 피하는 시루야,
0: 시루. 일로 와, 시루야. 우리 시루 예쁘다. 예쁘다, 우리 시루 일로 와. 무서워, 무서워. 아이가 많이 무서워해요.
2: 설기 역시 사람을 무서워하는데요.
0: 시루와 설기는 깊은 산골짜기에 두 아이가 버려졌어요. 아기 때. 2개월 때 버려졌대요. 그래서 길에서 이제 다른 집 아이들의 사료를 훔쳐 먹거나 아니면 산에 있는 지렁이나 이제 뭐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연명을 하면서 살아온 아기들이라.
6: 설기야. 세상에.
5: 위에 머리 쪽에서 뭐.
6: 아이고. 이제 갓 눈을 떴어. 니들도 편안한 자리로 가면 되잖아, 시루야.
2: 극적으로 구조는 성공했지만 새끼 때부터 줄곧 산에서 지낸 탓일까요? 사람의 손길을 멀리하고 다가가면 예민한 모습을 보였던 시루와 설기.
0: 이리 와.
2: 그로부터 4년 후.
0: 아니 그래서 어떡하려 그래. 발톱도 안 깎고. 어? 아유 애타네 애타. 우리 설기 예쁘다, 그치?
2: 시루와 설기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0: 발톱이 휘었어요 많이. 설기야.
2: 어휴, 이 정도면 걷기도 불편하겠는데요.
0: 설기야. 시루야 일로 와. 간식 먹자, 얼른 와. 옳지, 여보. 얼른 와, 시루 왔어, 여보. 자, 일로 와, 시루 와, 자.
2: 결국 어쩔 수 없이 강제 포획 결정.
1: 아이고, 아이고리.
2: 시루 녀석 제법 날렵한데요?
1: 아이고리. 시루 가만히 있어.
2: 뛰는 시루 위에 나는 남편. 한바탕 추격전 끝에 드디어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1: 얼굴 부럽다. 아, 목을 부럽다. 가만히 있어. 아, 목을 부럽다.
2: 어우, 이를 어째요?
1: 가만히 있어. 발톱 파봐, 지금. 가만히 있어, 지금.
5: 어, 피 흘린다.
1: 피 흘러?
2: 아, 결국 피를 보고 말았는데요.
1: 제가 많이 물렸어요.
2: 이 정도는 거뜬하다는 남편.
5: 응, 자, 얼른 가, 얼른 가. 일로, 일로.
2: 곧장 설기 포획에 들어갔는데요.
1: 가다가.
5: 놀랐어. 오이, 오이, 오이.
1: 가만히 있어, 괜찮아, 괜찮아.
5: 괜찮아, 괜찮아.
1: 그만.
5: 어, 예. 안 돼, 안 돼. 오야, 오야, 괜찮아.
1: 무서우면 어떻게 할 거야, 잡아. 응, 응. 설기야.
5: 어,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1: 좀 편안해.
5: 아, 발톱 봐요, 이거.
1: 좀 편안해졌어, 이제. 설치면서. 아빠 그만 좀 죽겠다.
4: 아무리 그래도 무섭다니까요.
2: 아유, 발톱 한번 깎이는 게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5: 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냥 이런 일이 가장 힘들어요, 저희가. 아이들 이렇게 강제성을 두고 잡아서 발톱을 깎고, 물론 저희들을 위한 일이지만 아이들은 그 마음을 모르니까 너무 힘들죠. 이런 일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은.
2: 한바탕 소동을 치른 후
5: 잘 있었어, 맘마. 맘마, 맘마. 맘마, 맘마.
2: 집 근처에 살고 있는 개들을 찾아온 아내.
5: 무서웠어. 우리 해피가 무서웠어. 아이고, 무서웠어. 응, 응. 아이고, 무서워.
7: 이 친구들은 누가 키우는 개예요?
5: 지금 이 밭 주인. 밭 주인이 있어요. 그 저희들이 밥을 주면서부터 이제 완전 포기를 해가지고 애기들 밥도 아예 안 주고, 근데 저희가 다 전담으로 맡아서 애기들을 지금 케어해주고 있어요.
2: 사람 대신 밭을 지키던 개들. 하지만 정작 녀석들을 지켜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런 녀석들을 부부는 2년 반 동안 돌봐주었는데요.
6: 어우, 잘 먹네.
2: 그러다 얼마 전 소유권을 포기한 밭 지킴이 개들의 보호자.
5: 이 지금 두 아이는 저희 지인분이 예, 밭 지킴이로 살던 아이들이라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두 아이를 모두 입양을 하시겠다.
2: 요 녀석은 아직 가족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실 이곳에는 밭을 지키던 개가 더 있었는데요.
5: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데려가 보니 아이들이 많이 아팠어요, 노견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데리고 가서 저희들 품 안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2: 얼마 전 밭에서 구조한 후 새 식구로 맞이했다는 엘리. 아, 그런데 무슨 일인지 좀처럼 짖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아내를 보자마자 짖음 뚝. 아, 뭐야? 너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5: 엘리 앉아. 구조된 이후로 저희들이 함께 자고 함께 먹이고 하면서 계속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2: 엘리의 추정 나이는 15살. 평생을 밭에 묶여 살았다는 녀석은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집 한 칸 없이 온전한 밥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8: 맛있었어?
2: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진 엘리는 안타깝게도 심장 사상충 3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5: 24시간을 안고 치료를 하고 먹이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이가 분리불안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2: 현재 약물 처치 중인 엘리. 치료는 시작됐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흥분을 하게 되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자리를 비우자 곧장 분리불안 문제를 보이기 시작하는 엘리.

0: 하지만 엘리 말고도 돌봐야 하는 식구가 40마리.
1: 엘리 있어?
0: 하루 종일 엘리만 돌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아이고 엘리야, 제발 진정 좀 해.
2: 엘리야,
1: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했나 했나 했나 했나. 지금 엘리가 계속 지더대니까 뭐 일이 손에 안 잡히지요. 놀래서 애기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0: 한 집에서 지낸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도 깊어진 애착관계.
1: 이래가지고 무슨 안정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받겠냐고요. 애기가 저러다가 갑자기 잘못될까 봐 무섭기도 하고. 아니 왜 불안한지를 모르겠네.
0: 이러다 정말 쇼크가 올까 봐 조마조마. 엘리의 분리불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며칠 후 41마리 대가족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산골을 찾아온 설생.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유,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5: 여긴 쪼끼미들이구나. 아유 이뻐라.
0: 일단 집 구경부터 해보는데요. 아,
3: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와 여기 너무 좋은데. 해도 잘 듣고 여기 시원하고 너무 좋다. 오 시원해. 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평지에 운동장 애들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냥 평지인 것보다 약간 입체적으로
4: 거기 엄마가 다
3: 네. 그 밑에 저기 다 그늘이고. 네. 으, 귀여워.
4: 타고 시원합니다.
3: 와 여기 너무 시원하다. 지금 공간이 이렇게 쫙 봤더니 더울 때, 추울 때. 뭐 자기 쉬고 싶을 때 있을 공간들이 충분하게 다 있어서 이게 너무 좋은데요. 좋다. 너네 좋겠다. 어?
0: 삼시세끼 직접 만든 밥상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람 음식보다 더 손이 갈 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식사. 매끼니가 진수성찬이었죠.
6: 이게 혹시 하나이다 한 그릇이에요?
3: 하나이다 한 그릇이에요? 이거 애들 한 하루 반끼, 보통 칼로리로 하루 반끼는 되겠는데? 아니 애들이 보니까 다 배가 끌리려고 하더라고.
0: 유독 토실토실한 산골 아이들. 푸짐하게 먹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7: 저희가 처음부터 정상적인 아이를 구조를 한 건 아니잖아요. 모두 아픈 아이, 거의 뭐 무지개 별 떠나기 직전에 아이들을 구조를 하다 보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통통하고 예뻐졌고 회복이 됐는데도 저의 마음이나 저의 눈의 카메라는 항상 처음 구조할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채워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라.
3: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건사료라는 게 사람으로 보면 쌀 먹는 거예요.
7: 네, 그렇죠.
3: 밥이 아니라 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 부피감이 있잖아요. 수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위가 확장되고 배부름을 느껴요. 근데 건사료는 수분이 적으니까 이 배부름을 느끼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정량의 20% 적게 먹는 애들이 오래 산대요. 정량의 20% 적게 먹는 애들. 조금 줄이셔야 돼요, 조금. 네, 애들 배고파해도.
4: 좀 줄여봐야지.
3: 쟤만 몸매가 좋아.
4: 이정하잖아.
3: 그러니까요.
4: 쟤도 조금 있으면 아마.
3: 저 몸매가 베스트예요. 진짜 저 몸매가 베스트예요. 오래 사는 베스트 몸매.
0: 식사량은 조금 줄이는 것이 더 건강해지는 길이랍니다.
3: 얘가 안 잡혀가지고 어휴 빨러라 어휴 빨러라.
1: 시루야 시루야.
0: 시루와 설기는 가족이 된 지 4년이 지나도록 부부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구조 전 두 녀석은 산속에서 먹고 자고 출산까지 했다죠.
3: 저 산까지 들어가서 낳았다라는 거는 사람을 진짜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4: 아, 얼굴 물었다. 아, 목을 물어볼까요?
8: 가만있어. 발톱 봐봐, 지금. 떨기야.
1: 괜찮아. 괜찮아. 아, 발톱 봐요, 이거.

0: 참 편안해졌어요, 이제. 슬프면서.
1: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감각처리 과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왜 저거 갖고 그럴까라고 하는데 똑같이 건드려도 더 이렇게 심한 자극이 오는 거예요.
2: 예민하네요.
1: 네, 감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이건 병이 아니라 유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잡는 걸 싫어해요. 지금 간식 주고 이럴 땐 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본능적인 행동과 학습한 행동이 충돌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사람을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학습적으로 간식도 주고 나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
3: 사람의 손길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시루와 설기. 아, 설쌤, 그럼 발톱은 어떻게 하죠?
1: 우리가 최대한 좀 스스로 발톱이 좀 더 갈리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발톱 깎기 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3: 합판과 사포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1: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탁하지를 한번 해볼까요?
3: 발톱을 사포에 스스로 긁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데 까끌한 사포 발바닥이 괜찮을까요?
1: 이게 또 발바닥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강아지들의 발바닥 자체가 각질층이에요.
2: 아, 패드가요?
1: 네, 패드가 각질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 이런 데 많이 안 다니고 산책 안 하고 그 실내에서만 사는 애들 보면 발바닥에 과곽학증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늘처럼 이 각질이 못 뛰어나져서 오히려 각질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병적인 경우도 있고 환경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있으면 오히려 발바닥도 더
2: 얇으니까 한마디로 각질이
1: 네, 잘 생길 수 있어요.
3: 발톱은 물론 발바닥 각질까지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이제 알맞은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요. 이곳은 평소 아이들이 간식을 먹던 공간.
1: 간식 한번 여기서 줘보시겠어요?
4: 간식 먹자. 이게 뭐야? 시루야. 설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3: 간식 먹자는 유혹에 안 넘어올 강아지는 없겠죠. 그런데 시루와 설기는 좀 다릅니다.
4: 됐어. 옳지. 자, 시루도 일로 와. 옳지. 설기야. 옳지.
3: 선뜻 다가오지 않는데요.
1: 네, 저런 애들이 겁도 많아가지고 여기도 안 올라오려고 해.
4: 설기, 설기. 어, 설기 올라왔어요. 설기. 옳지. 자, 시루, 시루, 시루, 시루, 시루.
3: 시간이 지나자 발톱 깎기 존에서 익숙하게 간식을 받아먹는 시루와 설기. 아유, 발톱 깎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요.
4: 설기야, 일로 와, 설기, 얼른 와.
1: 이런 서걱서걱 소리만 나도 이렇게 자국 나는 거도 되게 세게 간 거고 이렇게 서걱서걱 소리만 나도 조금 조금씩 갈리는 거예요.
3: 선명하게 남아있는 발톱 자국. 어우, 효과도 정말 좋은데요.
2: 많이 갈렸다.
0: 많이 갈렸어. 네.
5: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잡지 않아도 되고 그럼 아이들도 두려울 일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도 편해지고 저희들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루야, 설기야, 좋지? 엄마는 좋아. 엄마는 너무 좋으네.
3: 산골엔 걱정되는 녀석이 한 마리 더 있었죠. 15살로 추정되는 엘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을 밭 지킴이로 살아왔는데요. 다행히 구조는 됐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엘리는 심장 사상충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하게 흥분하면 쇼크가 올 수 있어서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눈앞에 없으면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 가족이 된 지 단 2주 만에 생긴 심각한 분리불안.
0: 창문 뛰어올라가 본대요.
2: 엄마가 이렇게 처음 봤어.
0: 나도 처음 봤대요. 어머.
2: 야.
0: 야, 창문을 점프해서 올라간다고?
2: 난 이렇게 긁은 줄 알았더니
0: 올라가서 그래.
1: 얘는 저 안에 넣어놓으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탈출할 겁니다. 얘 위로도 탈출할 거예요.
0: 그럴 거예요.
2: 와,
1: 얘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0: 그러니까.

0: 그걸 고르려고.
1: 이야, 진짜.
2: 하루 종일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철쌤, 얘를 어쩌면 좋죠? 이러다 정말 잘못될까 겁나네요.
3: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감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올바른 솔루션으로 갈 수가 있어서 네. 불안뿐만 아니라 좌절 막 이런 것도 이 분리 관련 문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한번 우리 보호자분들이 아예 좀 사라져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진짜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명확하게 엘리의 감정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지금 가보세요. 숨어보세요, 아예. 네. 네. 엘리도 모를 정도로 숨으셔야 돼요.
2: 보호자와 분리가 되면 반려견들은 불안, 좌절, 공포, 외로움 같은 다양한 감정을 보이게 되는데요.
3: 이게 원래 분리불안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탈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보호자를 찾아서 약간 공황이 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또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여요.
2: 엘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느슨하게 목줄을 잡고 계속 따라가 보는 설쌤.
3: 보호자님들 왼쪽으로 가셨다고요?
2: 멀리 숨어있는 부부. 그리고 냄새를 맡는 엘리.
3: 냄새를 맡고 막 찾는 것 같긴 한데. 뭐야 얘?
2: 엘리야. 너 코감기라도 걸렸니? 엄마는 그쪽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잖아. 황당하기는 부부도 마찬가지.
3: 못 맞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행동이 아주 단순한 분리 관련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좀 더 볼게요.
2: 설쌤도 의아한 엘리의 미스터리한 행동.
3: 발걸음이 빨라졌어. 친구예요? 어?
2: 아는 얼굴인데요?
3: 풀어줘 볼게요. 얘 여기서 왜 이렇게 표정이랑 꼬리가 좋아요? 표정이랑 얘 꼬리랑 표정 봐.
2: 이곳은 엘리가 평생을 살았던 밭인데요. 집에서 밭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보호자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할 때는 언제고. 엘리 녀석 부부는 안 찾고 왜 밭으로 온 걸까요? 이제야 아내를 발견하고 반가워하는데요.
3: 약간 알 것 같아.
2: 설쌤, 감 잡으셨나 봐요.
3: 지금 엘리 원래 여기 살았던 거죠?
4: 예.
3: 그러다가 집으로 간 지 얼마나 됐어요?
5: 3주.
3: 3주? 얘 여기서 몇 년 동안 밥 주셨다고 했죠? 애들 챙겨주셨다고 했죠?
4: 2년.
5: 3년 정도?
3: 얘는 여기 있을 때부터 두 분을 보호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여기서 두 분이랑 있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기 인식 속에선.
2: 열악했지만 이곳은 엘리에게 진짜 집이었고 밥을 챙겨준 부부는 이미 가족으로 생각했을 거라는 엘리.
4: 맛있었어?
3: 그래서 저는 풀어줬을 때 원래 대부분의 분리불안, 분리 관련 문제를 가진 아이들은 풀어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 저쪽 가봤다, 저 위쪽 가봤다가 아마 두 분을 찾을 것 같다. 근데 얘가 안 그랬어요. 밭으로 와서 이 친구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팍 피더니 꼬리가 확 올라가더니 되게 즐거운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엘리는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조금 인지를 하고 있다.
2: 자, 최종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집으로 향하는 부부를 지켜보는 가운데 집으로 갈 것인지 밭으로 갈 것인지 과연 엘리의 선택은?
3: 고민 중. 그 뒤에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저 저기 싫어해. 저 저기 싫어해. 진짜 어이없게도 그 고생한 거길 잊지 못했어. 꼬리도 봐요. 다 내려갔어.
4: 내려갔지. 진작 내려갔지.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했는데 아이가 결국에는 그 있던 자리 밭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서운도 하고 예, 좀 복합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3: 거기 가서 예전에 밭지키미로 있었던 곳을 가서 보니까 줄에 묶여 있었고 아주 짧은 줄이긴 했겠지만 좀 오픈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방이 막히고 시야가 제한되는 공간에 있으면 조금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공간보다는 엘리가 여기에 있을 땐 두 분 다른 아이들 챙겨줄 땐 좀 그늘이 있고 오픈된 공간에서 줄을 좀 길게 해줘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2: 시야를 차단했던 하우스에서 벗어나 사방이 탁 트인 곳으로 이동. 엘리의 시야에 보호자가 항상 들어오게 했는데요. 어우 뭐야, 아내와 떨어지면 안절부절 못했던 엘리 맞나요? 너무 조용한데요.
3: 한번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시야에서 사라져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보호자님이 저쪽으로 들어가셔도 얘가 보호자님이 어디 갔는 줄 알거든. 그리고 또 금방 나오면 나온 걸 볼 수 있고. 그렇지. 응. 그렇지. 응. 봐봐, 계속 쳐다보지만 줄도 안 당겨져 있고 안정된 상황에서 잘 있고.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네.
2: 하우스 안에 있을 땐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면 목청껏 짖던 엘리. 이젠 멀리서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조용한데요. 머무는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녀석 정말 확 달라졌습니다.
3: 안정된 자세가 나오잖아요.
4: 엘리 자리 썼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거 먹을까? 옳지. 아그 잘했어.
2: 아휴, 이제 한 시름 났네요.
3: 우선 이렇게 아이들을 다 우리 두 분 보호자님들 이름 밑으로 다 동물 등록을 해서 가족으로 사는 일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4: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아주 아이들한테 많이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알게 돼서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아유, 아닙니다.
2: 솔루션 그 후. 엘리는 한층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호자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고요. 시루와 설기는 열심히 셀프로 발톱을 깎고 있답니다. 얘들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렴.

0: 저희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우와.

0: 이다야.
1: 뭘 그만해. 여기만 밀어. 여기 지금 심각해.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3: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0: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매일 가는 화장실. 누군가에게는 홀로 괴로움과 씨름하는 공간이다.
1: 가장 오랫동안 화장실 못 간 레벨은 얼마나?
2: 한 10일 정도? 약을 먹고 제가 준비를 안 하면은 그냥 열흘은 그냥 지나갑니다.
1: 5일. 그때 제가 이제 배가 너무 부풀고 그러면서 갈비뼈도 부러지고 두레져 속옷이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변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3: 변이 붉고 좀 뭐랄까 조금 딱딱한 면이 있다 그러면서 덩어리로 나온다래나?
4: 변이 너무 딱딱해서 아픈 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저기로 항문으로 변을 파내시더라고요.
0: 몸 안에 쌓여가는 불편함, 그 뒤를 잇는 건 복부 팽만과 통증이다.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매일 반복되는 배변의 고통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2: 변을 눌리면 안 나오니까 진짜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땀이 쭉 나오고
5: 남들은 우유 뭐 한컵 먹으면 설사하는데 그 900ml짜리를 한꺼번에 진짜 그 자리에서 다 먹어도 효과를 먹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서
6: 배가 이만 크렸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걸 못 먹죠. 배가 너무 부르니까 터질까 봐 우리가 돼가지고
7: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 돌덩이 같습니다. 약을 안 먹었으면 항문이 막혀서 죽었겠죠.
0: 나이 탓이라 여겼던 변비. 하지만 그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8: 장폐색이라 그래서 장이 막히는 현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드물지만 이제 거대 결장증 같은 것도 올 수 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9: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참을수록 독이 되는 변비. 그 위험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소화기 질환의 권위자 정기욱 최창환 교수. 수많은 변비 환자를 치료해온 두 명의와 함께 노년의 변비, 왜 더 위험한지 알아본다. 오랫동안 화장실을 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이 막히기 직전까지 악화된 상태. 68세의 이상남 씨는 분변 제거술을 받기로 했다. 진정제 투여 후 조심스럽게 진입한 대장 내시경 카메라. 장 안의 상태가 확인되자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대장 안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분변으로 가득 차 있다. 특수기구를 이용해 거대한 분변 덩어리를 하나씩 부수고 액체를 주입해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장 폐색이 생기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이 올 수도 있다. 마침내 막혔던 대장의 통로가 다시 열렸다.
10: 이상남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장의 일부가 늘어나 있고 그 대변이 정체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항문 쪽에 단단한 차도 같은 대변이 막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장은 직장 끝에 있는 대변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변을 좀 제거를 하고 있고요. 잘게 부수거나 석션을 통해서 흡입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대변을 좀 녹여가지고 이렇게 대변이 잘 나오게 도와드리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시술을 마치고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온 이상남 씨. 60대 중반 이후 없던 변비가 찾아왔다.
11: 이런 증세는 24년도 1월 달부터 한 뭐 2년 6개월 정도?
1: 가장 오랫동안 화장실 못 간 거는 얼마나 못 가셨었어요?
11: 한 10일 정도? 뭐 열흘 만에 응급실 가고 일주일 만에 응급실 가고 뭐
0: 이상남 씨를 괴롭히는

0: 고질적인 만성변비의 원인은 무엇일까?
1: 좀 어떠세요, 환자분? 고생하셨죠? 검사하신다고. 네. 예, CT 봤더니 횡연결장 중간 부분에서 약간 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움직임이 떨어지는 부위가 관찰되고 있고요.
0: 네, 네. 2년 전보다 호전됐지만 횡연결장은 여전히 6.8cm 늘어나 있다.
1: 배가 불러지거나 변비가 심해지면은 이것 때문에 폐혈증이 생겨서 이제 생명에 위험한 경우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외래에서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 보다가 증상이 조금 계속 호전이 없으면 그때 가서 수술까지 한 고려해보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2: 폐혈증이란 말씀을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이거든요.
1: 똥이 안 나가고 쌓이고 쌓이면 나쁜 균이 피를 타고 돌다가 그게 이제 혈압 떨어지고 그런 게 폐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변이 혹시라도 안 나오고 배가 불러지고 하면 그때는 응급실로 오셔야 될 수도 있으세요. 네.
0: 처음엔 노화의 증상인 줄 알았던 변비. 장을 절제할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변비의 또 다른 얼굴을 알게 됐다. 대변은 대장과 골반적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배출된다. 하지만 대장의 운동 기능이나 항문, 직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변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부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변비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치료가 필요한 변비는 무엇일까? 대변 횟수가 주 3회 미만이거나 대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변이 딱딱하고 잔변감이 남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1: 변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배변 횟수가 작은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배변하거나 잔변감이 있는 경우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게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치핵이라든지 분면 매복이라든지 직장 탈출증 같은 것도 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심한 경우는 장 폐색이라든지 그런 것도 올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0: 여기 변비라는 두 글자 앞에 매일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여성이 있다. 이러면 화장실을 더 잘 가지 않을까. 30분씩 하루에도 3, 4번 매일 찜질을 한다.
3: 하면은 제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게 있어요. 어느 날부터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느 날부터 시원하게 못 보는 거예요.
0: 젊은 시절 라이브 가수로 활동하며 무대를 누볐던 이수연 씨.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건강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요즘 그녀의 일상은 온통 폐에 집중돼 있다. 좋아했던 밀가루와 자극적인 음식은 일절 끊은 지 오래. 채소 위주의 건강 식단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응급실에 실려간 횟수만 무려 7번에 달하기 때문이다.
3: 거의 실신 9라 해야 되나 10이라 해야 되나 거의 실신 직전이었으니까 네. 그냥 복통이 너무 심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엄청 부풀어서 정말 만삭처럼 부풀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막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랬으니까.
0: 그날이 있던 작년 9월 이후 매일 먹는 변비약. 그녀에겐 매일의 숙제와 같다.
4: 한번 그렇게 복통이 시작되면 좀 얼마 동안 지속되시나요?
3: 제일 오래 갈 때 25일 정도? 예, 한 달 내내 거의 아픈 거죠. 매일 볼열이는데 가끔가다 한 번 딱 안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0: 지옥 같았던 그 순간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복통은 평범한 일상마저 흔들고 있다. 이수연 씨는 과연 이 불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1: 좀 어떠세요, 환자분? 괜찮으신가요?
3: 네. 배도 부풀고 계속.
1: 일단 요 CT 처음에 9월 달에 가져오신 CT를 보면은 자장이 좀 이렇게 심하게 늘어나 계시고
3: 네.
1: 대변도 좀 차 있었는데
3: 네.
1: 11월 달에 저희가 입원하셔가지고 찍었을 때는 다행히 조금 좀 좋아진 추세였었고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거대 결장이 있으면서 대변이 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 생각이 됐고요.
0: 환자는 장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대변과 가스가 장기간 정체됐고 대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 있다. 특히 횡연결장은 최대 약 7cm까지 늘어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변비와

0: 복부 팽만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복부는 만삭 산모처럼 팽창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수차례 응급실을 찾았다. 현재는 대변을 무르게 해주는 약물과 장운동을 도와주는 약물 치료 중이다. 이처럼 대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장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 거대 결장증이란 무엇일까? 대장벽에는 장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절이 분포한다. 하지만 신경절이 부족하면 일부 대장의 장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을 밀어내는 기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변비가 발생하는데 심하면 변과 가스가 쌓이면서 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거대 결장증이 발생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호전되기도 한다. 하지만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진 부위와 심하게 늘어난 대장 일부를 수술로 절제해야 한다.
1: 거대 결장증은 이제 결장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비나 이런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드시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동반된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대 결장증 때문에 저희가 한 17번 정도 이렇게 분변 제거술 내장이식 했던 분이 기억나고요. 반복적으로 장폐색 같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응급실로 자주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까지도 저희가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게 아플 때 제가 너무 좀 미련스럽게 참는 편인데 저희 아이가 그 응급실에 가자고 저한테 한 거만 지금 3개월 안에 7번이에요.
1: 차라리 이렇게 분변 제거술 해가지고 대변을 빼주는 것도 도움되긴 하거든요.
2: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1: 코에다 콧줄 꽂아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감압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해요. 일단 이렇게 약 좀 드시면서 볼게요 그러면은.
0: 변비가 이렇게 큰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다니 수술만은 피하고 싶다.
2: 대장을 다 드러내야 된다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눈앞이 캄캄했고 정말 일반 사람들은 그 변비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변비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0: 참고 넘긴 시간이 병을 키울 수 있다. 변비의 조용한 경고. 평범한 증상 뒤에 큰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병. 81세 우춘자 씨도 변비를 방치한 끝에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3: 밤에 자는데 이상하고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니까 피가 보여요. 여보, 저기 병원 좀 갑시다. 그럼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가까운 데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갔더니만은 거기서 다 썩었다고. 내장이 다 썩었대요.
0: 긴급했던 그날, 변비가 출혈로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4: 지금은 배 아프진 않으시죠?
3: 네.
4: 네. 요새는 대변은 몇 번 보세요?
3: 하루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4: 하루에 한 번?
3: 예.
4: 네, 좋으시네. 그때 이제 입원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내시경 사진인데,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게 생겨서, 장에 염증이 생기고 혈변도 보고 좀 그랬던 거고요.
0: 검사 당시 우춘자 씨의 대장은 염증으로 인해 궤양이 생기고 헌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허혈성 대장염은 어떤 질환일까? 우리 몸의 대장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고혈압, 심부전 등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심한 변비로 인해 대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다. 그 결과 장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허혈성 대장염. 특히 혈관 분포가 적은 좌측 대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갑작스러운 복통과 혈변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장마비와 함께 장점막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4: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것은 대장의 상대적인 혈류 부족에 의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요. 대개 한 60세, 65세 이상 고령에서 잘 발생을 하고요. 변비도 그 허혈성 대장염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변비가 생기면 아무래도 대장 내강 내 압력이 좀 올라가고 장내 혈액순환이 좀 부족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0: 당시 오충자 씨는 장의 연동 운동이 감소된 장마비 상태였다.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로 소장은 크게 팽창돼 있었다. 항생제 치료와 꾸준한 변비 관리로 염증은 거의 가라앉은 상태다.
3: 저는요, 그 짝에서 그 진짜로 다 썩었다 소리 나중에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래도 선생님이 잘해주셔가지고요.
4: 허혈성 대장염에 대한 약은 더 안 드셔도 되고 변비약은 좀 일단 당분간은 좀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비 증상이 계속 또 안 좋아지면 그게 나중에 또 이런 장애,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져서 또 장, 허혈성 대장염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3: 네.
4: 이런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0: 병의 시작이었던 변비는 평생의 숙제다.
3: 자주 못 가서 이제 변이 딱딱하지요. 딱딱하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피가 이제 그다음 한 4일간 이렇게 싹 멎어요. 너무 좋은 거 있지요. 날아갈 것 같아요.
0: 시간도 한결 느리게 흘러가는 곳. 그곳에서 유유자적 밭을 일구며 노년만큼은 고향에서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얼마 전 팔순을 맞은 민현숙 씨도 허혈성 대장염으로 큰 고비를 넘었다. 염증은 호전됐지만 만성 변비는 아직 진행형이다.
5: 15년 전 그때 갑자기 한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약으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꼭 가요. 다른 과 가면서 소화기내과도 꼭 들려요.
0: 변비약을 먹은 지도 10년. 약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다. 변비로 응급실을 찾은 것만 3번. 변비약 없는 하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는 약들. 고령이 되면서 챙겨 먹는 약은 계속 늘고 있다.
6: 약 드시는 거 뭐 다른 것도 있으세요?
5: 심혈관 약 하나라고 고지혈 하나라고 당뇨약 하나 아침 저녁 먹어요.
0: 20년째 앓고 있는 당뇨. 이제는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 당뇨에 맞춰 음식은 가려 먹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운동은 쉽지 않다. 자식들에게도 점점 미안한 마음이 커져간다.
5: 변비가 너무 심해지면은 볼일 보기가 어렵잖아요. 화장실이 막힐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걸 다 저기로 해서 뚫어주고 막 그러니까 아 식구들 다 불편하죠.
0: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이 점점 늘어난다. 쉽게 끝나지 않는 노년의 변비. 왜 고령의 변비는 이처럼 오래 지속되고 더 위험해지는 걸까?
4: 젊은 층에서 생기는 변비는 주로 스트레스라든지 다이어트 아니면 일시적인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생기는 기능성 장애인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당뇨나 신경계 질환 등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다인성 질환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은 민현숙 씨가 정기 진료를 받는 날. 민현숙 씨는 3개월에 한 번 장내 수분을 늘려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변비약을 처방받고 있다.
4: 요새 변비 증상은 좀 괜찮으세요?
5: 한 번 먹어갖고 나면 한 3일 정도를 먹어야 돼요.
4: 아, 그럼 3일 동안 대변 못 보시는 거예요?
5: 보기는 다 보는데 네. 너무 단단해가지고.
4: 아, 그래요?
5: 단하고.
4: 아, 그래요?
5: 너무 저기가 변기가 막히고 막.
4: 아, 네.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 받으셨을 때 네. 네, 예전에처럼 염증이 심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염증이 좀 있거든요. 네.
0: 허혈성 대장염이 발생했을 당시 심한 염증으로 정상 점막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4: 이런 좌측 대장의 염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해서는 뭐 장 벽이 거의 썩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괴사가 심하게 생겼었고요.
0: 괴사로 인해 장 벽은 검게 변해 있었다.
4: 최근에 5월 달에 시행한 대장 내시경 검사 소견은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이 왼쪽 부위 염증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위가 비교적 괜찮은 부위고요. 이제 여기가 염증이 생긴 부위. 아직도 좀 염증이 좀 남아 있습니다.
0: 2024년과 현재의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면 당시 대변과 가스로 장이 심하게 늘어나 있었다. 지금은 장의 팽창이 줄며 호전됐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4: 그때처럼 다시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 대변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5: 아, 그 정도 되기 전에?
4: 네, 되기 전에 미리 좀 약을, 변비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지난번 당화혈색소가 8.1로 좀 올랐네.
5: 그러게요. 그래서.
4: 네. 당 조절이 중요할 것 같은데.
5: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4: 그 내분비내과 교수님하고 좀 상의해서 네. 식단 조절, 체중 조절 이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노년의 변비가 쉽게 낫지 않는 이유는 다른 질환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 같은 기저 질환과 여러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비가 만성화되고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진다. 게다가 고령의 변비 환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4: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는 유병률이 20, 3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노화로 인한 장 근육의 위축이나 신경세포의 감소, 그리고 활동량이 좀 되게 떨어지게 되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 수분이나 식이 섭취도 좀 부족하게 되고 또한 고혈압약이라든지 진통제 이런 약제를 또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런 뭐 뇌졸중, 당뇨, 파킨슨과 같은 이런 질병들이 또 변비 증상 유발에 또 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특히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변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좀 오랫동안 누워 계시거나 활동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아서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변비가 왔을 때는 단순한 변비일 수도 있겠지만은 혈변이라든지 뭐 몸무게가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또 갑자기 안 만져지던 배에 뭐 만져진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대장 내시경 같은 걸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장 같은 것도 감별하는 게 좋겠고요.
0: 노년 이후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79세 최도연 씨도 없던 변비가 생겼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잔변감이 늘 남아있다.
7: 한 3, 4년 됐습니다. 네. 처음에 보는 게 시작할 때도 어렵고 조금씩 이래 봐도 갈 것이 조금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시원하지를 않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0: 가족의 권유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일. 용기를 내 병원 문을 두드렸다.
4: 대변을 며칠에 한 번 정도 보셨죠? 그때도 매일 보셨나? 매일 보기는 하는데 예.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시원하게 잘 안 나오고 뭐 좀 대변이 남아 있는 것 같고
7: 약간
4: 좀 대변을 보려면은 좀 힘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대변이 좀 이제 딱딱하기도 하고요.
7: 많이 걸어야 나오고 안 걸고 이래 앉아 있으면 또 안 나.
4: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만성 변비 증상인데요. 대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이라도 좀 시원한 대변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0: 매일 화장실을 가도 변비일 수 있다.
4: 주요한 변비 증상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미만의 배변, 그리고 과도한 힘주기, 단단한 대변, 그리고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듯한 느낌, 잔변감이 되겠고요. 항문이 막힌 듯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 항문 주변을 누르거나 손으로 파내는 등의 어떤 수조작이 필요한 경우 특히 여섯 가지 증상을 대표적인 변비 증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
8: 만성 기능성 변비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0: 원인에 따라 변비의 치료법도

0: 달라진다. 최도연 씨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세 가지 검사를 받기로 했다. 먼저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대장 통과 시간 검사. 3일간 표지자가 들어있는 캡슐을 한 알씩 삼킨 뒤 4일째, 7일째 엑스레이를 촬영해 장 안에 남아있는 표지자의 개수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대장의 운동 기능을 평가한다. 두 번째는 배변 조영술 검사. 감자 전분가루에 조영제를 섞어 인공 대변을 만든다. 인공 대변을 항문으로 주입한 뒤 배출하는 과정을 실시간 엑스레이로 관찰해 배변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아낸다. 다음은 항문 직장 내압 검사. 직장과 항문 근육의 힘과 움직임을 평가하는 검사다.
1: 항문에 힘을 한 번만 쫙 줘보세요. 항문을 쥐어보세요. 항문 쬐어보세요.
0: 검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
2: 대장 통과 시간 검사가 되겠는데요. 대장의 이제 연동 운동 기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들이 얼마나 대장을 빨리 통과해서 내려가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문 직장 내압 검사가 있는데요. 고령층에서는 직장의 감각이 둔화되어서 변의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직장의 감각 상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배변 조영술은 환자분이 힘을 줄 때 그런 배변 과정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혹시 있는지 배변 조영술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0: 일주일 뒤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이번에도 가족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다.
3: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4: 어머니와 네. 며느리입니다.
3: 원래 며느님이랑 사이가 되게 좋으세요?
4: 원래 좋아해요. 왜 사랑해요?
0: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긴장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한다.
2: 지금 이제 서행성 변비가 좀 있으신 건데 대변이 이렇게 장을 잘 통과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통과 시간 자체가 많이 지연돼 있어요. 그래서
0: 변비는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상적인 경우 소화된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데 약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져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를 서행성 변비라고 한다. 반면 대변 장애형 변비는 변이 직장까지는 도달하지만 밀어내는 힘이 약하거나 항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변을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다.
2: 이게 이제 다 원래는 거의 다 상당히 뭐 한 20개, 30개 미만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다 빠졌어야 되는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먹은 게. 그러니까 장 통과 시간이 많이 지연돼 있다. 그래서 대장 통과 시간을 약 한 80시간 정도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정상 사람은 한 20에서 30시간 정도 대장 통과 시간이.
0: 검사 4일째. 96시간이 지나도 60개의 캡슐이 남아있었고 7일째에도 6개의 캡슐이 배출되지 못했다. 하지만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다.
2: 배변 조영술 검사를 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이제 대변이 이쪽으로 잘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3: 예.
2: 여기는 뭐가 좀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이걸 이제 이런 걸 직장류라고 하거든요.
0: 잔변감의 이유는 대변이 3cm 크기의 직장류 주머니에 고였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직장은 벽면이 매끄러워 대변이 자연스럽게 항문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만성 변비와 노화, 출산 등으로 직장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배변 시 직장 벽 일부가 바깥으로 밀려나 돌출될 수 있는데 이를 직장류라고 한다. 대변이 주머니 안에 고이면서 아무리 힘을 줘도 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변감이 지속될 수 있다.
2: 직장류는 특히 직장하고 질 쪽에 그런 벽이 중격이 좀 약해지면서 질 쪽으로 직장 벽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성들에서 굉장히 흔하고 아무래도 이제 고령에서 수술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로 증상이 완화된다면은 굳이 꼭 수술을 할 필요가

0: 햇볕 안 먹으면 일주일 동안도 변을 못 봅니다. 변을 한 3, 4일 정도 못 보면 그때부터 복부 팽만감이 있고 배가 통증이 또 시작이 됩니다.
1: 현직에 있는 동안은 마음 놓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퇴직 무렵 극심한 변비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로 살아온 시간은 여전히 그의 자부심이다.
0: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입었던 정복 하나 남겨놨습니다. 기념으로. 이건 이제 큰아들, 원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아들, 큰아들 교도관이고, 이거는 현직 경찰관 둘째 아들 거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1: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장 폐색이 반복되는 상태. 그가 짊어진 마음의 무게도 컸다.
0: 약 한 2년 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관내에 배터리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그 많은 공장의 그 사원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제가 근무하는 데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자책도 들고 그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변을 잘 못 봐가지고 그 병원을 이곳저곳 가봤는데 해결 방법을 못 찾고.
1: 그의 병명은 장이 비대해진 거대 결장증. 반복되는 장 폐색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0: 진단을 처음에 받고 좀 당황스럽고 한번 장이 늘어난 거는 복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1: 그저 심한 변비라고 생각했던 병. 예상치 못한 진단 앞에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라면 꿋꿋이 마주하려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수술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 장 절제 수술을 앞둔 안상우 씨를 다시 만났다.
2: 마지막에 대변 보신 건 언제였어요, 그러면요?
0: 이틀 됐습니다.
2: 이틀 전에. 그 앞에는 언제 보셨어요?
0: 그 전에도 3일 전에. 예. 변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2: 그렇죠. 지난번에 엑스레이 찍은 거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이번에 CT 찍었을 때보다 지금 배가 많이 불러져가지고요, 안 잡고.
0: 예, 예.
2: 저희가 1년 사이에 또 이게 좀 장이 좀 많이 좀 상태가 나빠진 것 같아가지고요.
0: 예, 예.
1: 2년 전부터 배변이 어려웠던 안상호 씨. 대장의 한 부분에서 장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부족해 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변을 밀어내는 기능도 저하됐다. 이로 인해 대변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대장 안에 분변이 쌓였다. 변비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변과 가스가 계속 쌓이면서 대장은 최대 13cm까지 늘어나는 거대 결장 상태가 됐다. 대변이 오래 머물면서 대장은 더욱 늘어나고 장 운동 기능도 점차 저하됐다. 대변과 가스가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해 장 폐색이 반복됐다. 결국 안상호 씨는 대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3: 정상적인 대장이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생각이 되고요. 거의 뭐 13cm, 14cm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MRI 찍었던 거 보면 여기 보면 일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좀 직경이 좀 좁아지는 부분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그 신경절이 좀 분포가 적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신경절. 신경절은 장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구조로 대변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신경절은 아무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장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근육하고 협정해서 우리가 대변을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소신경절이 분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대장 운동이라든지 근육 운동이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대변을 보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수술은 피할 수 없지만 안상호 씨에게

0: 다시 찾고 싶은 일상이 있다. 화장실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나는 것. 변비가 심해진 뒤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제는 변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
1: 변비약을 먹으면은 갑자기 설사가 나오면 대처할 수 없고 낯선 음식을 먹기가 조심스럽고 해외여행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수술 잘 돼서 음식 잘 먹고 변을 잘 보고.
0: 마침내 안상호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수술은 대장항문외과 김찬욱 교수가 집도한다.
2: 변비 환자 중에서 이행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보면 장 운동이 안 좋은 부분을 넘어가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대장을 한 40cm 정도 남기고 다 절제를 하고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해주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0: 수술 예정 시간은 2시간. 기능을 잃은 대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수술이다. 먼저 복강경을 이용해 신경절이 부족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대장 부위를 확인한다. 이어 장운동 기능이 떨어진 부위를 포함해 문제가 된 대장을 절제하고 이후 남아있는 정상 대장과 소장을 연결해 새로운 배변 통로를 만들어준다. 이는 정상적인 배변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수술 직후에는 잦은 배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안정된다.
3: 잘 맞으세요.
4: 네.
0: 작은 절개창을 통해 복강경 수술이 시작됐다. 문제가 된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수술의 첫 단계. 신경절이 부족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대장을 주변 조직과 혈관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한다. 오랜 시간 변이 머물면서 탄력을 잃은 대장. 마침내 몸 밖으로 나온 대장은 예상대로 크게 늘어난 상태였다. 출혈을 최소화하며 대장을 안전하게 절제한다. 늘어난 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안상호 씨를 괴롭혀온 변비의 원인이 드러났다. 거대 결장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이제 기능 회복을 위한 봉합이 이어질 차례. 남아있는 소장과 대장을 연결해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 일반적으로 대장을 한 150cm 정도를 보는데 저희가 보통 절제를 하는 거는 직장을 한 15cm로 봅니다. 그래서 직장 위로 해서 한 30에서 40cm 정도 남기고 절제를 하는 거니까 한 1m 좀 넘게 그 정도 절제를 하는 겁니다. 대장이 그렇게 큰 대장이 들어있으면 배가 항상 불러있고 불편한데 그런 것들이 일단 사라지게 됩니다.
0: 원인에 따른 변비 치료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변비 환자 3명 중 1명은 장의 기능엔 이상이 없지만 배변할 때 힘을 잘못 써서 변비에 시달린다. 변을 밀어내려는 순간 엇박자처럼 오히려 항문에 힘이 들어가 배변을 스스로 방해하는 것이다. 배변 장애형 환자에게 필요한 건 배변 습관을 바로잡는 재활치료, 바이오 피드백이다. 73세 조돈수 씨도 변비를 앓는 내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문제는 그의 장이 아니라 배변 방법에 있었다.
5: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 먹고 뭐 검사도 하고 했는데 원인을 못 밝혀가지고 가서 자니까 배도 아프고 많이 먹으면 더 안 좋으니까 조금씩 먹어요.
6: 변 참듯이 꽉 조여보세요. 다시 한번 조여보세요. 꽉, 그렇죠. 힘 빼고 힘 빼세요. 자, 다시 한번 꽉 오므리세요. 오므리고 힘 빼고. 좋아요.
0: 조돈수 씨는 지금까지 3번의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받았다.

0: 배변 장애형 변비 환자는 배변을 다시 배우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복부엔 패치, 항문엔 센서를 부착해 근전도를 측정한다. 실시간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잘못된 힘주기를 교정한다.
1: 바이오 피드백은 우리가 이제 배변 습관이 잘못된 분들을 교정하는 거라고 재활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변비 환자의 많게는 3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면서 우리가 동시에 항문하고 이렇게 골반적 근육은 이완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문이 오히려 수축이 되고 항문이 이렇게 이완이 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문 직장 내압 검사 같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통하면 우리가 배변 습관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조돈수 씨처럼 오랜 변비가 잘못된 배변 습관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많다. 병원까지 오는 길은 멀지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다.
2: 조돈수님이시죠? 좀 어떠세요? 요즘에 좀 어떠신가요, 환자분?
3: 예. 요즘에 살만 납니다.
2: 다행이다, 그죠? 예. 장 통과 시간 했을 때 환자분은 장 통과 시간 캡슐이 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으시거든요. 장 운동은 굉장히 잘 되고 계신데 반해서.
0: 장은 잘 움직였지만 변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했다.
2: 항문에 이렇게 압력이 좀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오히려 반대로 힘을 주시는 게 좀 보셨던 것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감각도 조금 떨어져 계시는 것도 연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0: 재활치료를 거듭하면서 배변을 방해하던 잘못된 항문 근육의 움직임이 조금씩 정상에 가까워졌다.
2: 아마 바이오 피드백 같은 재활치료가 환자분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하세요. 예, 환자분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대변 모양이 이제 우리가 1번 같이 약간 염통같이 나오고 좀 불편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좀 4번 같이 많이 좋아졌다, 그죠? 예, 다행이네. 정상적으로 대변을 잘 보고 계시고, 예.
0: 심한 변비를 의미하는 땅콩 모양의 변, 1형에서 소시지처럼 길고 부드러운 4형으로 배변의 질도 달라졌다.
3: 그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집에서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저기, 생활하니까 더 자꾸 좋아져요. 첫째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0: 노년이라고 변비를 참을 필요는 없다. 치료하면 달라질 수 있다.
4: 지금 저기 하면 하루에 한 번 많이는 안 노니까요. 조금 조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요.
5: 아주 편하죠. 오히려 편한 편이에요. 자주 봐도.
6: 5분, 10분 앉았어도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나오질 않으니까 힘만 들어가고 아프기만 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병 부는 것만으로도 약을 먹어서 받은 뭐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죠.
0: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산뜻한가요? 변비는 원인에 맞는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좋은 배변 습관은 하루하루의 실천으로 만들어진다.
1: 결국은 이제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채소나 뭐 과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푸른이나 키위 같은 게 논문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또한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 같은 것도 생활 습관 변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잘 안 나온다 싶으면 5분이나 10분 정도 이상 오래 앉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나오시는 게 오히려 대변 습관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굳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평소에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 경우에도 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무시고 수면과 함께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많은 이들이 겪고 있지만 부끄러움 속에 묻혀온 병. 참고 견딘 변비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말 못할 불편을 겪고 있는 변비 환자들에게 소화기내과의 두 명의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1: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병원에 오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셀프 자가치료하시다가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대장암의 경고 증상의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0: 이제는 치료와 함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0: 잘 비우는 건강땅.
1: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질환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변비는 올바른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고요. 자, 오늘부터 물 한 잔 걷기 한 걸음, 그 규칙적인 배변 습관 실천으로 건강한 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거 두 개 박는,
3: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2: 뇌에 뭐 시험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나.
4: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는 사망한다라고 알려졌어요.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들과의 그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아, 커피를 마시다가 차갑게 식잖아요. 네. 얘들아, 왜 그런지 말해줄까?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1: 야, 이 엔트로피를 하나 딱 넣었더니 아이고, 요즘 과학 MC 한다고 되게 터뜨리네. 세상이 복잡한 거. 이게 다 엔트로피.

0: 때문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엔트로피가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아주 그냥 괜찮은 소재예요.
1: 그런데 엔트로피가 증가를 한다는 게 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건 알아요?
2: 연력학이요?
0: 알아야 돼요? 난 그런 거 몰라요.
3: 너무 답답해.
0: 무질서. 무질서. 겉으로 이제 약간 무질서함.
1: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 개념을 되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2: 어려워 보이는데요?
1: 쉽게 가면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오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열역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쉽게 설명을 해줄 엔트로피 1타 강사분이 나오십니다. 나와주시죠.

0: 김빵준 교수님.
1: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야, 뭐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네.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취미는 가게 제 사회 멤버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이고요. 전공은 통계 물리학입니다.
0: 아, 아유, 네, 사냥을 하는데 박수를 쳐드립니다만 네.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MC 스퀘어, 뭐 중력. 뭐 전자파 네.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전문가로 오셨었는데 엔트로피도 교수님이 전문가세요?
2: 사실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네.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중에 오늘 이야기할 엔트로피가 제 전공이 통계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0: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2: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0: 아, 시간이라든가 MC특계, 이런 MC특계 이런 걸요? 일단 녹화 떴다 이거죠. 방송은 나가고. 아, 좋습니다. 아, 원래 오리지널 나의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는 종목은 엔트로피다.
2: 맞습니다.
0: 아, 엔트로피가 통계물리학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2: 통계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계물리학은 사실 엔트로피로부터 출발해서 엔트로피로 끝나요. 그런 의미에서 통계물리학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0: 아, 그게 약간 뿌리 같은 거네요.
2: 예.
0: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다는 느낌이 좀 오기는 오는데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2: 포기 안 할 겁니다.
0: 주락할지 우리 시청자들도 어디쯤에서 주락할지 예,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쨌건 오늘 엔트로피 끝장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열역학을 아까 말씀하셨죠. 열역학 네. 그게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2: 열역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것들을 기술하는 양 사이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 이 기차칸을 그 가득 채우고 있는 기체의 부피 우리가 볼 수 있고 잴 수도 있잖아요. 압력도 잴 수 있고 온도도 잴 수 있죠. 그래서 온도, 압력, 부피 같은 것들을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하거든요. 큰 것들을
0: 설명하는. 거시적인
2: 양. 큰 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양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열역학이고요.
0: 열역학.
2: 통계역학은 이렇게 큰 것들이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뭐 온도, 압력, 뭐 부피 같은 양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서 어떻게 보면 통계역학이 열역학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이론 체계라고 해도 돼요.
0: 아, 어쨌든 열역학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 통계학도 중요하고 열역학도 되게 중요하다. 통계 물리학이 엔트로피를 정통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 맞습니다.
0: 그러면 통계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이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뭡니까?
2: 좀 걱정인데요.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3: 시작부터
0: 약간 불안해.
2: 통계 물리학에서의 엔트로피의 정의는 주어진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0: 네.
2: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미시적인 상태의 숫자에 관련된 게 엔트로피예요.
0: 네.
2: 사실은 그 미시적인 상태의 숫자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라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0: 미시적인 게 경우의 수라는 네. 겁니까?
2: 육가락을 던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육가락 네 개를 던졌을 때 네 육가락 모두 다 등을 보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0: 없어요.
2: 모라는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경우의 수는 모의 경우는 한 개예요. 그런데 한번 개를 생각해 보세요.
0: 개.
2: 네 개 중에 어떤 두 개가 등을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오케이. A, C도 있죠.
3: 그렇죠.
0: A, D.
2: A, D 있죠. B, C.

0: 있죠.
1: BC 있네. 그 BD.
0: CD. 그래서 개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가능한 상태의 숫자는 6이에요.
1: 6.
0: 이게 그냥 경우의 수라는 게 그냥 그게.
1: 그게 경우의 수인 거야.
0: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 개라는 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시적인 제한 조건으로 생각하면 돼요. 모는 네 개 모두 다 등을 보이는 것. 개는 네 개 중에 두 개가 등을 보이는 것. 근데 개는 여섯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 여섯 가지 어떤 것도 다 가능하죠.
2: 맞아요.
0: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편을 둘로 나눠서 뭐 족구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두 팀을 나눌지를 생각하면 편을 똑같은 두 명, 세 명으로 나눈다라는 조건이 거시적인 규정이고요. 근데 누가 그러면 A팀, 누가 B팀인지를 여러 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시 상태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일반 그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요.
1: 경우의 수, 경우의 수.
0: 자, 근데 육가락을 던져봐요. 예. 그럼 뭐가 잘 나와요? 개가 잘 나와요.
1: 개가 잘 나와요.
0: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1: 아, 그러면 당연히 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엔트로피가 더 크게 생기는 겁니까?
0: 그래서 개가 나오는 더 확률이 더 크다는 게 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숫자가 높은 거고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확률이 큰 상황을 흔들었다 놓으면 우리는 확률이 큰 걸 볼 수밖에 없다.
1: 당연히 확률이 큰 것만 볼 수 있다.
3: 근데 보통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까 무질서라고 하는 개념하고
1: 그렇지. 퍼지는 거.
3: 많이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방금 설명해 주신 사례에서는
0: 무질서가
3: 질서에
0: 없죠.
3: 대한 이야기가 없죠. 전혀 없었잖아요.
0: 저는 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를 무질서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조금 반대하거든요.
1: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무질서 얘기를 많이 하셨죠? 저희도 무질서라고 그러는데.
0: 그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아는 주변 분 중에는 집에 책장에 책을 꽂을 때 독특하게도 빨주노초 파남보로 꽂는 분이 있어요.
4: 제가 그렇게
1: 해요. 네. 아, 진짜요?
0: 그런 거죠.
1: 책을
4: 까만색, 하얀색,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책.
1: 취향이지, 취향.
0: 저는 색깔별로 안 하고 주제별로 하거든요. 장홍재 교수님 제 책장을 무질서하다고 해요.
4: 아, 엉망진창이죠.
1: 이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네.
0: 저는 장홍재 교수님의 책장을 보면서 무질서하다고 하겠죠.
1: 그렇죠.
0: 무질서란 개념을 물리학자들이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질서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1: 그렇죠.
2: 사실 이렇게 엔트로피가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되게 나쁜 의미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4: 이게 최근에 그렇게 물리 쪽에서 바뀐 거예요. 저도 배울 때 옛날 책은 왠지 물리책도 무질서도란 단어가 써 있었는데
0: 그게 대중과학책들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무질서라는 개념을 쓰긴 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그 엔트로피의 정확한 정의에서는 무질서라는 얘기는 쓰지 않아요. 아까 그냥 그 개가 뭐보다 엔트로피가 더 큰 상태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무질서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1: 그렇다면은 제가 그 모임에서 저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엔트로피를 얘기를 하고 누군가한테는 무질서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엔트로피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네. 근데 이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엔트로피라는 개념까지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해요. 어차피 그냥 다 일어날 일은 일어날 일인데.
0: 엔트로피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이 사실은 19세기고요. 19세기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다들 기억하시는 산업혁명. 그러면서 산업혁명 때 등장한 아주 뛰어난 공학적인 산물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그렇게 증기기관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열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열기관이 하는 일들은 다 열이라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걸 일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일로 바꾸는. 그런 열기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계속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열기관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효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
1: 열부터 시작이 됐구나. 네.
0: 근데 재밌는 건 당시엔 열이 어떤 건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열이 전달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보진 않았고요. 어떤 물질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손을 대보면 어떤 건 뜨겁고 어떤 건 차갑잖아요. 이건 우리가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물질 자체가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지는 다른가?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4: 이것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화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라부아지에 라플라스라는 수학자 겸 과학자와 함께 연구를 해서 열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0: 근데 열도 마찬가지로 많으면 뜨겁고 적으면 차가운 거다. 또 빛 같은 경우에도 많으면 밝고 어둡다. 그러니까 빛이나 열도 사실 원소의 한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일종의 최초의 그 원소 표에는 빛이랑 열이 들어있었어요.
1: 원소 표에 열도 들어있어요?
0: 열소라고 부르면서.
1: 아, 원소라는 것처럼 열소라고?
0: 네, 이 열소가 많으면 뜨겁고 적으면 차가울 것이다. 아. 여기서 이제 화학자들은 이게 진짜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어떤 에너지나 양일 것이다. 알갱이가 아니다. 이게 계속 충돌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19세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1: 근데 이제 그냥 열이랑 에너지랑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2: 아, 이게 그 다른 분야의 분들은 이걸 명확하게 구별하진 않는데요. 네. 통계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열하고 일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1: 가지고 있다. 일을 가질 수는 없죠. 일을 소유할 수 없죠.
2: 이상하잖아요.
1: 네. 맞죠.
2: 그래서 열은 일 같은 거예요. 열은 내가 전달할 수는 있지만 열을 내가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 그 어떤 특정한 형태가 열이고 일이지 열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에너지는 갖고 있을 수 있죠.
1: 아, 그러네요. 네,
2: 에너지는. 그래서 그렇지. 이런 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에너지는 어떤 거시적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기술하는 변수로 얘기하고요. 열과 일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변수, 상태 변수로 나누기는 해요.
1: 열은 전달에 대한 거고 에너지는 에너지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2: 그쵸.
1: 그리고 언제든지 방출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이제.
2: 그래서 물리학에서 열역학, 우리는 주제가 열역학이잖아요. 열역학의 1법칙이 있어요. 열역학 1법칙이 혹시 뭔지 아세요? 대표님?
1: 열역학 1법칙이요?
2: 1법칙이 있습니다.
1: 그 법칙은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2: 제가 대표코님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죠. 네. 전달은 열과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만 원 있어요.
1: 어, 우와.
2: 돈을 드렸어요.
1: 네. 그럼 전 만 원이 생겼죠.
2: 받으시려고요?
1: 네. 일단 받았다. 자, 받았어요.
2: 그럼 생각해봐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만 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시고, 네. 데프콘님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만 원이 늘었죠.
1: 참고가 이렇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데프콘님이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죠.
1: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네. 이게 돈의 흐름이에요, 원래.
2: 이렇게 생각하면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사실 별게 아니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데프콘님이 저한테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달은 가능하지만 전체는 일정하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입니다.
1: 그러면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 거다.
2: 예,
1: 내가
2: 맞습니다.
1: 주거나 받을 수는 있지만
2: 전체
1: 에너지는 분명히
2: 똑같다.
1: 동일하다. 예. 라는 그런 얘기죠.
2: 네, 그럼 연력학 1법칙은 끝났습니다.
1: 네. 이게 연력학 1법칙. 1법칙이 끝났대요. 아니, 근데 식은 커피도 다시 뜨거워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2: 그러니까 이거를 그 따뜻한 커피가 있고 따뜻한 커피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까지 합해서 전체를 생각해봐요. 예. 그럼 따뜻한 커피가 식으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올라가겠죠.
1: 그렇죠.
2: 근데 아까 우리가 제가 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따뜻한 커피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그죠? 그 주변에 그 공기에는 더 차가워지는 것도 얼마든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3: 가능은 하네요. 네. 네.
2: 그런데 변화의 방향은 에너지 보존 법칙만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게 식고 차가운 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지만 네. 뜨거운 게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거 더 차가워지는 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 그거 못 보죠. 네.
2: 그걸 설명하는 게 열역학 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1: 근데 법칙이에요. 못 보는 걸 설명하려고 왜 하시지? 아니,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뜨거운 커피가 더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과 그럼 그 밖의 것들은 더 차가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기다는 얘기예요.
4: 확실히 과학을 하려면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진짜 돌아야 돼요.
2: 사실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렇죠. 생각해보면 아니 그게 왜 당연하지?
4: 그렇죠.
2: 왜 반대의 과정은 왜 발생하지 않지? 라는 걸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그렇죠. 과학이 출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1: 자 그러면 네. 이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제 누가 처음으로 이제 꺼냈냐?
2: 아, 예, 예.
1: 누가 제안을 했냐?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다 아버지가 있어요. 라부아지에 우리 화학의 아버지 다 있잖아요. 이렇게.
2: 있습니다. 예, 예. 그 엔트로피가 예. 사실은 없던 단어예요. 누가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신조어로 만들어냈는데요. 네. 이걸 만든 사람이 클라우지우스 과학자예요. 네. 뜨거운 거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거 더 차가워지는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끊임없이 늘어만까지 줄지 않는 어떤 양을 생각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4: 줄지 않는. 예.
2: 이것도 열역학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에너지랑 돌림자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3: 오, 에너지랑. 에너지에서 약간 그 개념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네.
4: 엔트로피.
2: 그 다음에 모든 물리학의 단어들의 끝에 Y로 끝나면 되게 어떤 정량적인 거거든요, 에너지. 그래서 그렇네. 에너지처럼 EN으로 시작하고 끝이 Y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더 담고 싶어서 그리스어에서 트로피라는 개념을 갖고 와요. 그게 변화라는 뜻이에요.
4: 변화. 이름 짓는 것도 되게 고뇌를 했네요.
2: 고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네. 이 클라우디우스가 만들어냈는데요. 클라우디우스의 아이디어는 사실 간단한 거였어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만 그쪽 방향으로만 열을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줄어드는 양을 생각해보자. 그 줄어드는 양을 엔트로피라고 부른 거고요. 그 엔트로피의 수식적인 표현은 온도 분의 들어온 열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하면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생각한 엔트로피가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이대한 교수님, 제가 손 좀 줘보세요.
1: 네? 갑자기 손을? 갑자기.
2: 오, 저보다 좀 따뜻하시죠?
4: 숨겨왔다. 아, 이게 따뜻해요?
2: 아니, 저보다 좀 따뜻해요. 그래서 이대한 교수님은 온도가 높고, 네. 저는 온도가 낮죠. 낮잖아요. 네. 그때 이대한 교수님이 저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면 저는 그 에너지를 똑같이 받아요. 아까 우리가 생각한 에너지 보존 목적에서 생각한 준 것만큼 받아요. 근데 그때 클라우디우스가 생각한 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체온이 높은 쪽이 더 작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4: 체온이 높은 쪽이 더 작다?
2: 네. 그래서 약간 수식을 좀 적고 싶은데요.
4: 이거 잴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2: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클라우디우스가 온도 분의 열로 적은 거예요.
4: 온도 분의 열.
1: 네. 온도 분의 열.
2: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대한 교수님이 온도가 100이라고 할게요. 아, 200이라고 할게요.
4: 200. 네. 200짜리 열을 가지고 있고.
2: 네. 그리고 저한테 네. Q를 100을 줬어요.
4: 아, 에너지를. 네. 열을 100을 줬어요.
2: 네. 근데 줬죠. 이대한 네. 교수님. 네네. 그런데 저는 이걸 받은 거예요.
4: 네, 받았어요.
2: 준 거는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3: 그렇죠. 그렇죠. 뺏겼으니까.
2: 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보니까 제가 더 온도가 낮아요. 100이라고 할게요.
3: 네네네.
2: 근데 요 Q는 똑같아요.
3: 플러스 100.
2: 예, 왜냐면 아까 열역학 1법칙 생각하면 준 것만큼 저는 늘죠.
4: 200 아니에요?
2: 100이에요.
4: 100이에요? 제가 100을 만원, 줬으니까.
2: 만원, 네, 아까 만원 그.
4: 아, 맞아요. 만원하고 똑같으니까.
2: 그러면 클라우디우스의 아이디어는 이대한 교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200이라는 온도가 있었고요. 네. 근데 마이너스 100을 준 거잖아요.
4: 네.
2: 그래서 이대한 교수님은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3: 오, 그러네요. 마이너스 0.5밖에 안 되네요. 네.
2: 저는 100이잖아요. 네. 100인데 저는 받았어요. 받았을 땐 플러스로 적어요.
4: 네. 플러스?
2: 이게 플러스 100. 네. 그럼 저는 1이죠.
4: 우와.
2: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줬는데 이대한 교수님은 엔트로피가 0.5. 2분의 1로 줄고,
4: 줄고
2: 저는 엔트로피의 증가가 1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을 더하면
3: 2분의 1.
2: 이 과정. 온도가 높은 사람이 저한테 에너지를 주면 그 열을 전달하면 이대한 교수님과 저의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0보다 크다는 거야.
4: 그러니까 뜨거운 쪽, 이 뜨거운 네. 쪽은 열을 조금 잃어도 네. 엔트로피가 그냥 조금 네, 네, 떨어진 게, 거고 네. 이쪽은 애초에 이제 그
2: 온도가
4: 부족하니까 낮아요. 온도가 네, 낮으니까 네, 네. 이쪽은 당연히 받으면은 엔트로피를 좀 많이 받는다.
2: 그렇죠. 네. 아,
4: 그렇게 네. 보면 되는 겁니까?
2: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면 네. 이대한 교수님과 저 전체 엔트로피 늘어나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에너지를 주면 저는 준 게 100인데 온도가 네. 줬으니까 저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4: 그렇죠.
2: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4: 네.
2: 이대한 교수님 온도는 200인데 받은 게 100이잖아요. 네. 그 이때는 이대한 교수님이 2분의 1이 들어요.
4: 네.
2: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저는 엔트로피가 줄어든 게 마이너스 1. 이대한 교수님 늘어난 엔트로피가 2분의 1이라서 전체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음수죠.
4: 그렇죠.
2: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전달될 때는 전체 엔트로피가 늘어나고 거꾸로 온도가 낮은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열을 전달하면 네. 그럼 전체 엔트로피는 줄어들어요.
1: 그러면 영도에 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 영하의 온도가 있고 그럼 이것도 엎어뜨리면 영하 쪽으로 흐를까요?
2: 아,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1: 이거 너무 궁금하네 또.
2: 엔트로피를 정의할 때 네. 온도 분의 열로 정의했잖아요. 네. 근데 이 온도가 절대 온도예요. 섭씨 온도는 온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항상 플러스예요.
1: 항상 플러스. 네.
0: 그게 클라우지우스가 그럼 엔트로피라는 건 항상 증가하는 거다라는 거에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맞아요.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네. 거죠.
2: 맞아요. 정확히는 그거예요.
5: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정의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온도가 뜨거운 물체,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가는 패턴을 뭔가 이 값이 증가하는 네. 방향의 변화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1: 네. 우리 교수님이 예전에 시간도 그 흐른다. 예, 나는 예. 얘기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
2: 예, 예.
1: 엔트로피가 계속 시간을 흐를 때마다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2: 예, 예. 예. 엔트로피는 증가하니까 항상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한다.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1: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예전에는 이제 그 제가 좀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 다 얘기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결국에 모든 게 다 엔트로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클라우디스는 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를 뭐라고 본 겁니까?
2: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양을 생각해 보자 정도예요, 사실은.
1: 아, 늘어나는 양을 네. 그냥 생각해 보자.
2: 증명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1: 아, 증명은 아니고.
3: 클라우디우스는 정말 자기가 만든 증가하는 양을 설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몰랐던 거네요.
2: 아마 클라우디우스는 그 진정한 의미를 궁금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19세기에서의 물리학은 거시적인 어떤 열역학적인 양들 사이에 관계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거시적인 양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1: 그러면 이제 이 엔트로피가 왜 증가하는지를 연구한 예. 본격적인 그 누군가가 또 있을 거예요.
2: 예, 그게 바로 누굽니까? 볼츠만이라는
1: 볼츠만.
2: 물리학자예요. 볼츠만.
1: 아, 볼츠만 선생님이요? 예.
2: 볼츠만을 그 통계 물리학자들은 통계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통계 물리학을 만든 사람.
1: 예.
2: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통계 역학은 가장 밑바탕에는 원자 수준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볼츠만은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의 미시적인 근거를 처음 이론적으로 생각해낸 사람. 그 저 같은 한국의 통계 물리학자는 볼츠만의 직계 자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어, 그래요?
0: 사실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
1: 진짜?
0: 만든 사람이니까.
3: 라부아지의 직계 자손인가요?
1: 라부아지의 몇 대 손이죠?
0: 10대, 11대 될 거예요. 그냥.
1: 이쪽은 볼츠만의 몇 대 손입니까?
2: 저는 6대 손인데.
3: 이게 여기 알고 계시네요?
2: 이게 딱 알아요, 다.
1: 아, 그래요?
2: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볼츠만의 학생 중에 에렌페스트가 있었고요.
1: 네.
2: 에렌페스트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울렌벡이에요.
1: 울렌벡.
2: 울렌벡은 이제 미국 미시간 대학에 있다가 한국인 학생을 받아요.
1: 오?
2: 그분이 작고하신 조순탁 교수님. 조순탁 교수님이 이구철 교수님을 가르치시고
1: 네.
2: 이구철 교수님이 최무영 교수님을 가르치시고
1: 더치는군요. 네. 예.
2: 최무영 교수님의 제자가 저거든요.
1: 거의 직계네요. 온라인. 온라인.
3: 저도 뿌리를 찾아봐야겠는데요.
1: 뿌리 어딜까? 블랙홀 아닐까? 아니 근데 둘 다 엔트로피 이야기를 했어요.
2: 네.
1: 근데 희한한 게 클라우디스는 열역학이에요.
2: 맞아요.
1: 볼츠만은 지금 통계 물리학이란 말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왜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이거?
2: 클라우디스의 엔트로피를 보면 네. 뭐 온도, 열 같은 거시적인 것들밖에 없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거는 미시적인 정보가 없는 정의고요. 볼츠만은 이제 입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 입자.
2: 원자 분자로부터 출발해서 클라우디우스의 엔트로피를 입자의 수준에서부터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를 찾아낸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람인 거죠. 당시에 그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요.
1: 네.
2: 압력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거시적인 거잖아요. 압력을 기체 분자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1: 압력을?
2: 네, 그래서 압력이라는 게 그냥 돌아다니는 입자가 더 자주 더 큰 속도로 때리면 그게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던 볼츠만이 엔트로피도 이런 미시적인 입자의 수준에서부터 설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1: 아니 근데 분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데 이게 왜 엔트로피 증가로 이어지죠?
2: 아까 우리 클라우디우스 엔트로피 얘기할 때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볼증은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인데 네. 생각해보니까 더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기차 칸이 있는데 네. 이 칸을 나눠서 장홍재 교수님 뒤쪽에 네. 모든 기체 분자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3: 있었다.
2: 그다음에 여기 칸바퀴를 치웠어요. 네. 그럼 기체 분자가 확산돼서 이쪽까지 더 퍼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려있던 기체 분자는 확산되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1: 그럴 수 있는데.
2: 확산되어 있던 게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몰려가는 거 못 본다는 거예요.
1: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이 갑자기 네. 공간을 열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뭐 네, 가진 네, 않는다.
2: 그것도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 한쪽만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래서 아, 그러니까, 아. 볼츠만의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0: 열만 보던 걸 벗어난 거네요.
2: 네. 네. 그래서 볼츠만이 착안한 게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냥 그거예요. 윤돌이에요.
1: 어? 뭐예요? 확률이요?
2: 네, 한번 생각해봐요. 이 방 전체에 예를 들어 100개의 분자가 있었다고 할게요. 네네. 100개의 분자 중에 저쪽을 왼쪽, 우리가 있는 쪽을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1: 왼쪽, 오른쪽, LR.
2: 네, 네. LR.
1: LR.
2: 그럼 100개 모두가 왼쪽에 다 있을 수도 있죠.
1: 네.
2: 그건 가능한 경우의 수가 한 개밖에 없죠. 그런데 저쪽에 50개, 이쪽에 50개 있는 건 LLR로 되든 LRLR로 되든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가 가능하죠. L과 R이 똑같이 50개 있을 수 있는 건 100개 중에 어떤 50개로 고르는지의 가짓수가 무진장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건 경우의 숫자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츠만이 생각한 게 잠깐 L만 다 있던 기체 분자들이 L과 R이 똑같은 숫자로 변하는 게 기체 분자의 확산이라고 생각한 거죠.
1: 아, 그럼 그게 엔트로피 증가한다. 아.
2: 근데 그게 확률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머니 안에 동전을 앞면과 뒷면이 있는 동전을 가득 넣어요. 네. 처음에는 다 모든 동전 100개가 다 윗면을 보이는 상태의 주머니에 제가 얌전히 나왔어요. 그다음 그걸 막 흔든다고 생각해 봐요. 막 흔들어요. 그다음 주머니를 열어봐요. 그럼 제가 처음처럼 모든 동전이 앞면을 보이는 동전을 보겠어요? 아니면 앞면, 뒷면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걸 보겠어요?
3: 섞여 있는 걸 보겠죠.
2: 섞여 있는 걸 보겠죠. 그 이유가 섞여 있을 확률이
4: 높으니까.
2: 가만히 앞면을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 큰 거잖아요. 이게 막상 이해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확률이 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걸 볼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할 뿐이에요.
1: 근데 완벽하게 앞이든 뒤든 싹 다 그럴 확률이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2: 이게 얼마나 확률이 작은지는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동전 하나당 예. 앞면, 뒷면에서 두 가지가 있죠. 동전이 100개예요. 예.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숫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을 100분 하면 돼요. 확률이 2의 100승 분의 1이에요. 예. 불가능하지 않아요.
1: 불가능하진 않는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2: 해보세요. 대나게.
5: 방금 그 기차 얘기도 한번 예, 생각을 예. 해보면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예. 몇 가지 것들이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자들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간이 흘러야지만 엔트로피가 변화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개념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2: 그게 같은데. 이것도 사실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을 통계물리학에서는 섞임성질이라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다 뒤죽박죽 움직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다가 눈을 뜨고 보면 얘는 왼쪽에 있을 확률과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같아지는 상태로 간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에요. 이걸 만족할 때만 사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엄밀하게 맞아요.
1: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항상 증가하는 건지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2: 얼마든지 일어나요.
1: 아, 얘기해 주세요.
2: 이게 여기에 기체 분자가 10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네. 100개가 다 왼쪽에 있는 거는 못 보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거는 봐요.
1: 네.
2: 그런데 여기에 입자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엔트로피를 생각하면 두 개가 저쪽에 있고 네. 여긴 하나도 없는 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두 개가 다 저쪽에 있는 상황 얼마든지 볼 수 있죠.
1: 그렇죠.
2: 저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는 게 가짓수는 더 높긴 해요.
1: 네.
2: 근데 그 확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명확히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입자가 많아야 돼.
1: 많아야 돼. 말아야 되는구나.
2: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통계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입자의 숫자가

0: 충분히 많을 때만 통계적으로만 성립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또 있어요. 아까 우리 제가 동전을 놓고 막 흔드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상해 보세요. 이 주머니 안에 무슨 요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 네, 요정.
0: 제가 막 흔드는데 어쩌다가 그 중에 동전이 앞면이었던 애가 뒷면으로 될 때마다 요정이 그걸 다시 앞면으로 바꿔. 라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럼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엔트로피가 늘어나지 않고 처음 상태로 계속 유지돼요.
2: 아.
0: 그래서 조건이 필요해요. 그런 요정 없다.
2: 계속 되돌려놓는 그런 애가 없다.
0: 그거를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명확히 성립하려면 네. 여기가 고립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2: 고립.
0: 완전히 고립돼 있어서 네. 누가 그거 와서 막 틀어놓으면 안 된다.
2: 중간에 개입자가 없어야 된다. 네. 개입하는
0: 고립,
2: 게.
0: 맞아요. 네. 고립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입자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얘기한 섞임 정리도 사실 요구하긴 해요. 그걸 다 만족하면 엔트로피 늘어난다라는 거죠.
3: 그걸 만족하지 못하게 하면 줄어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항상 절대 안 된다 했던 시간 여행도 고립계를 풀고 뭔가를 하면 가능한 수도 있는 거죠.
0: 좋은 개념인데요.
2: 아, 시간 여행.
0: 엔트로피 증가하고 시간의 화살이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3: 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0: 아닐 수도 있다면 그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해서 시간이 과연 과거로 가는 걸까라고 물을 수 있게 되거든요.
3: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0: 그건 아직 몰라요. 근데 아마도 아닐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볼츠만이
2: 볼츠만.
0: 아주 의미 있는 수식을 제공해요.
2: 뭐 수식을 또 봐야죠. 예.
0: 이게 볼츠만의 엔트로피 식인데요. 이게 어떤 상수고요. 여기에 로그가 있고요.
2: 로그요?
0: 그다음에 W. 이 W가 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냥 그 경우의 수예요.
2: 경우의 수?
0: 네, 그냥 경우의 수에다가 로그를 하면 그게 엔트로피 비례한다. 그 비례상수를 자기가 KB라고 부르겠다. 자기 이름당. 그래서 이게 그게 그거예요.
2: 근데 엔트로피를 왜 S로 표현을 했나요?
0: 이게 사실은 그 우연이에요. 명확히 왜 S로 했는지 잘 몰라요.
1: 그래요?
0: 네, 제가 알기로 그래요.
1: E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 에너지가.
0: 에너지를.
2: 에너지가 있으니까.
4: 너무 강력하게 그치. 자리 잡고
2: 그러네.
4: 있어요.
2: 그러네.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네.
0: E를 누가 갖다 썼으니까.
2: 아. 근데 S로 했을까, 왜?
0: 이게 독일어로 예. 어떤 정리라는 뜻이 있기도 하대요. 다츠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예. 여기서 온 S가 아닐까?
3: 뭐 클라우디우스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
0: 아, 클라우디우스부터 S를 썼어요. 네.
2: 근데 이 로그 있잖아요, 로그. 네. 저 로그는 왜 나오는 겁니까?
0: 자, 볼츠만의 아이디어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엔트로피는 네. W의 네. 경우의 수의 증가함수예요. W가 크면 그러면 엔트로피가 큰 사건이죠.
2: 이거는 대학교 그 제 공부용이다.
0: 고등학교.
2: 고등학교요? 이거는
0: W를 생각해 보세요. W는 곱셈이 돼요. 왜? 와. 주사위 던지면 뭐 1부터 6까지 6가지. 동전을 던지면 앞뒤에서 2가지. 가능한 경우 하면 12가지거든요. 근데 엔트로피는 덧셈이에요. 로그 함수가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거든요. 볼츠만 이걸 유도한 거예요. 이게 왜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이 식을 보면 이렇게 흥분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W는.
5: 지금 되게 흥분하신 게 느껴져요. 옆에서. 네. 옆에서.
0: W는 그냥 숫자 세는 거예요. 맞잖아요. S는 연력학의 의미가 있어요. 그 숫자만 셌는데 연력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1: 이거 다시 누가 나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0: 네? 통계물리학자들이 제가 아까 네. 통계물리학의 엔트로피를 출발하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네. 통계물리학은 그냥 이걸 계산해요.
5: 도대체 W가 경우의 수라고 하면 네. 그게 뭐가 되는 건지.
0: 그 통계물리학에선 에너지가 주어져 있을 때 네. 그 에너지는 이제 입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에너지가 얼마다라는 것도 거시적인 정보죠. 그 에너지가 얼마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W가 몇 개가 되는지를 세요.
2: 아.
0: 그러면 얘가 엔트로피가 에너지의 함수로 적히거든요. 그럼 이걸 알면 끝이야.
4: 그 에너지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경우의 수만 세면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에너지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 아, W 경우의 수를 이렇게 셌는데 연력학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아, 제가 이 식을 진짜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예요. 이거는 잴 수 있는 양, 이거는 잴 수 없는 양. 게다가 이건 미시적인 양이에요. 이거는 거시적인 양이다. 그러니까 미시하고 거시를 연결하는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식이 그 볼츠만의 묘비에 있는 식이에요.
4: 아, 묘비 상단에 딱 이렇게 한 줄 겁나 멋있게 적혀있어요.
2: 아, 그 볼츠만 공식 S는 K, 로그, W가요?
0: 네. 네.

0: 고립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생명, 뭐 나무, 뭐 제 손톱이 자라는 거 이런 건 고립계가 아니잖아요. 외부랑 연결되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도 흡수하고 정보도 받아들이고 하는 특히 생명 같은 것들은 엔트로피가 일방향으로 늘어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모순은 아니다 라는 게 물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답이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를 물리학자들은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1: 저는 생명에 대해 좀 부정적이긴 해요. 오히려 생명이 이렇게 우리가 낮은 엔트로피로 뭔가 만들어져 있다는 건 어딘가 더 큰 고립계로 본다면 그쪽에서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전 생명은 일종의 우주라는 시스템의 에러였고 유지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딘가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되게 경이로운 일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걸까라는
2: 메일론이 맞네요.
1: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2: 아니 근데 이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면 예. 우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3: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이렇게 에너지의 차이라든지 뭐 늘 차이가 필요하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고 하든지. 근데 이 차이가 없이 엔트로피가 커지면은 모든 게 평형이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우주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작아진다라는 소리예요. 천문학에서는 이거를 열죽음이라고 해요.
2: 열죽음.
3: 많은 사람들이 열죽음 하니까 이게 막 열이 막 가득 차가지고
0: 그래서 그렇게 오해요. 네,
3: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쪄 죽거나 뜨거워져서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 죽는 거 아니야?
3: 아 맞아요. 차갑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서
2: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3: 그런 상황을 우리는 우주의 열죽음이라고 부르죠.
2: 그러니까 이런 법칙 하나, 볼츠만의 법칙 하나가 작은 원자부터 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광활한 우주까지 다 통한다라고 예, 예.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 있잖아요. 이게 예. 진짜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볼츠만한테 딴지 건 사람 없어요?
0: 볼츠만의 아이디어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런 에너지 손실이 없고 아무런 그 방해가 없으면 엔트로피는 늘 늘어난다라는 네. 게 볼츠만의 주장인데요. 네. 그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2: 맥스웰이요? 네.
0: 맥스웰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사고 실험이에요. 실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우리 기차칸에 또 가운데 어떤 그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주 희한한 존재여서 네. 저는 그 벽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저쪽에서 우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빠른 애가 와요. 기체 분자가 빠른 애가. 아. 그럼 살짝 문을 열어서 이쪽으로 보내줘. 근데 저쪽에서 오는 분자를 가만히 보니까 느려요. 그럼 문을 닫아서 얘를 다시 저쪽으로
2: 돌려보내.
0: 예. 그리고 거꾸로 이쪽에서는 내가 보고 있다가 이쪽에서 빠른 애가 오면은 돌려보내고 느린 애가 오면 문을 열어서 저쪽으로 보내죠.
2: 잠깐, 그럼 나누는 거 아니에요? 느린 애는 있죠? 네. 빠른 애는 있죠?
3: 그렇죠.
0: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저는 사실 입자에 아무런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거든요.
2: 판단만 하는 거죠?
0: 네, 판단만 했어요. 네. 그런데도 나중에는 이쪽은 빠른 애만 있고 저쪽은 느린 애만 있으니까 최종 상태를 보면 엔트로피가 감소했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사고 실험을 제안해요. 그래서 이게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공격으로 여겨지다가 이제 현대 물리학의 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이 도깨비조차도 정보를 파악할 때 도깨비를 포함한 전체 엔트로피는 늘어난다라는 걸 보이게 돼요.
2: 왜냐면 도깨비가 설치니까. 아니 이게 도깨비가 엄연히 설치는데 엔트로피가 늘어나야지 이거를 안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0: 이 맥스웰의 도깨비에서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배운 놀라운 교훈이 정보를 알아내는 것 자체, 빠르고 느리고 그거 자체가 이 전체 엔트로피를 늘리거나 줄이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2: 도깨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엔트로피를 뭐랄까
0: 양에 낮출 수 있다라고
2: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0: 그건 아니다
2: 안 됐다라는 거죠. 맥스웰도 대단하신 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도 볼츠만에 제대로 대적할 수는 없다. 이 정도면 볼츠만 같은 경우는 그럼 과학계에 어마어마한 슈퍼스타 아닌가요?
0: 지금은 모든 통계 물리학자들이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네. 당시에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서 많이 힘들어했던 건 잘 알려져 있어요.
2: 공격받았어요?
0: 그때는 원자라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볼츠만이 미시적인 입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걸 설명해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봤어?
2: 안 본 거 얘기하지 말라고.
0: 그때 이 분을 공격

0: 번역했던 논리실증주의의 과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른스트 마흐라는 과학자이자 과학철학자가 있었는데요.
1: 공격했어. 그분이 대표적으로 공격한 사람입니까? 네,
0: 이분이 갖고 있는 논리실증주의 철학의 그 근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들만이 과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 아, 증명 한 것들만 얘기하자. 팩트만 얘기하자.
0: 보세요. 엔트로피는 측정할 수 있어요. 아까 클라우지우스 엔트로피. 그 화학자도 측정할 거예요. 그죠? 네,
2: 저희도 하죠.
0: 근데 W 측정할 수 있는지
1: 경우의 수. 아.
0: 경우의 수를 어떻게 측정을 해? 그래서 이식만 갖고도 마흔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1: 판타지다. 과학이
0: 측정할,
1: 아니라.
0: 그렇죠. 측정할 수 없는 걸 갖고 어떻게 과학을 만드냐. 그래서 볼츠만이 살았을 때만 해도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사실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볼츠만은 원자의 기반에서 자기의 통계학과를 만든 거고요.
1: 원자랑 경우의 수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군요. 당신 사입이다.
3: 에른스트 마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해.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마하 1.
1: 마하 1.
3: 마하 2.
0: 그 사람 이름이에요.
1: 마하 1, 마하 2의 속도로 괴롭힌 거 아니야, 볼츠만. 어?
0: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그 볼츠만이 1906년에 그 이태리 북부에 그 트리에스테 위에 있는 거기 휴양지에서 자살을.
1: 아, 참 이거 말도 안 된다.
0: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논문을 네 편을 쓰는데 쓴 논문 중에 한 편이
1: 하나가 뭐예요?
0: 예, 원자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거의 확신시킬 수 있을 수 있는 연구를 발표해요.
1: 아, 1905년에 네, 아인슈타인이. 볼츠만이 죽기 전에 아인슈타인이 원자의 존재를 밝혀냈네요. 그러면
0: 그런데 볼츠만은 그 이야기를 잘 몰랐던
1: 거예요. 이거 못 봤어요?
0: 못 봤던 것 같아요.
3: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면
1: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예 그냥 이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최신 이런 뉴스 같은 거를 그쵸.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묘비에 막 새겨지고 하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더 괄괄거려야 돼. 살아있을 때 더 짖어야 돼요. 더 짖고 더 싸우고 해야 돼요. 100년이 지난 오늘의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0: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계 물리학을 만든 시기. 통계 물리학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로 시작해서 이거로 끝이에요. 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그냥 확률이 큰 사건은 우리가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뿐이어서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일종의 메타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바뀌더라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위배할 수 없는 이론의 이론 같은 입장이어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어긋난 그런 실험 결과가 관찰되는 미래를 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요.
1: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엄청난 그 업적을 올리신 건데 이 살아있을 때는 참 힘드셨는데 과학이 결국에는 볼츠만을 증명해줬어요. 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숙제 하나를 좀 끝낸 느낌입니다. 네, 늘 어렵게만 느껴졌던 엔트로피가 우리 김범준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런 또 결론이 났습니다.
4: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리 각각의 존재들 혹은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되게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들이 맞아요. 일어난 결과물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이 재밌게 공부해보면 생명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 사실 우리가 만들어져 태어나서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물감통에 섞인 물감이 가만히 놔뒀는데 갑자기 색깔별로 분리되는 일보다 더 희귀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교수님은요?
0: 그 엔트로피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확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무작위성 확률.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좀 좋겠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굉장히 나쁜 사건이 우연이라도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자꾸 아 내가 도대체 전생에 뭘 잘못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일이 생겨도 일단은 너무 내 탓을 하지 말고 네. 엔트로피로 돌려라.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네. 어쨌건 오늘 진짜 뭐 우주를 지배하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또 네.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6: 젊은데 나한테 치매 약간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5: 요새는

0: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1: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2: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 초기는 더 심각한 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100% 알츠하이머로 가요.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2: 네? 아, 완전 간단하네. 희망이 막 넘치네요. 치매 예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1: 일단은 저는
2: 체계적으로 치매를 붙잡을 수 있는, 아예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3: Call me Ishmael.
4: All things have already been ordained. Oh God, have mercy on them.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0: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바다는 뭐예요? 산업?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2: Oh, shit! 아!
1: 정말 살다 살다 간이 화장실을 다 만들어보고.
3: 한번 가짜 할까요?
1: 오케이, 한번 덮을 수도 있겠다.
4: 퇴비통을 여기다 햇빛 들어온 데 놔야 돼.
1: 다들 시드는 몇 개 있어요? 우리 시드 부자 씨가 있잖아요.
5: 두 개가 있습니다.
1: 두 개. 저도 두
6: 저는
1: 개.
6: 다섯 개입니다.
1: 와.
7: 한결님 몇 개 있어요?
8: 여섯 개요.
7: 와, 저는 네 개 있습니다.
1: 어, 우리 근데 다들 많이 있네요.
9: 탕진했어, 둘도.
10: 아, 용돈.
11: 미스터리 박스 뽑으러 간다.
1: 도파민. 도파민.

0: 따라라라 따라.
1: 오, 뭐야? 뭐야?
2: 라이언 게임.
1: 뭐예요?
3: 뭐야? 뭐야?
4: 어, 폴라로이드.
1: 대박, 대박, 대박.
5: 우와. 하나, 둘, 셋.
2: 아, 어, 귀여워. 아, 여기가 강원랜드가 아니에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6: 노래방이다. 오. 오. Oh, you don't forget me.
1: 어, 노래 왜 이렇게 잘해?
7: 보세요, 즐겁지 않아요?
8: 즐거워요.
7: 이게 미스터 랩박스의 힘입니다, 보세요. 이거 안 하면 멸망을 좀 미룰 수 있어요.
9: 다음 미스터리 박스는 제가 뽑습니다.
2: 근데 몰랐는데 승우 씨 오늘 좀 느낌이 의상이 달라서
10: 네.
2: 되게 섹시하시네요.
7: 존재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2: 그러니까요.
5: 그럼 제 역할은 섹시인가요?
2: 아니 우리가 지금 지내줄게 됐으니까 첫인상과 지금 지내본 뒤의 인상.
5: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2: 네. 승우 씨가 형서 씨 지금 지내보니까 이렇더라.
5: 아, 제가 형서님이요?
2: 네.
5: 약간 사랑둥이?
2: 어?
5: 분위기 메이커? 이런 느낌의 사랑둥이?
2: 네요. 짠!
8: 별명을 지어준다면 할리퀸처럼. 네.
5: 둥이 어때요? 괜찮죠?
11: 좋아요. 막내 둥이, 사랑둥이.
2: 둥이로 가시죠. 아니, 세균맨이 나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어땠어요?
8: 새침한 소녀 느낌.
2: 너무 좋아요.
8: 그런데 이제 보면 볼수록 약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읽고 어허. 모든 상황 파악을 하고
2: 어허.
8: 그래서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모두의 세상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2: 맞아요. 네.
12: 할 수 있어요, 이스트 선!
2: 그런 디테일을 잡으신 우리 낙준쌤에게 덤스업 할게요. 둘, 셋!
5: 모세라고 하시죠.
2: 모세, 모세. 사랑인걸, 사랑인걸.
7: 모세, 모세 좋다.
2: 모세 좋아요. 모세, 모세. 모두의 세상을 본다, 모세.
9: 저는 한결님. 오. 첫인상은 미국 여군.
7: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총기분에 막 5초 막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UDT 약간 되는
11: 그런 관심이 있긴 해요.
5: 어, 툰레이더.
2: 어,
5: 툰레이더. 라라 크로프트.
9: 라라라는 게 예쁘겠다.
5: 귀엽다, 라라.
2: 라라. 아, 낙준 작가님은 굉장히 뭔가 똑 부러지는 스마트.
7: 아, 그래요?
2: 그런 느낌?
13: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 어. 근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오히려 개그맨 선배님 같은 느낌이 드나요? 희극인 바이브.
7: 희극인 바이브 있죠.
2: 생각보다 저희들을 너무 잘 보듬어 주셔서.
13: 맞죠. 저 여기 습진약도 발라.
11: 이게 혀바늘 약도 들고.
7: 혹시 평상시에 속 쓰려요?
2: 안 쓰려요.
7: 어디가 아프십니까?
9: 오른쪽 손목에 살짝.
7: 뭐 하다가?
9: 손을.
2: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7: 아, 그래요?
2: 핫팩 어때요?
13: 핫팩?
7: 오, 핫팩. 너무 좋다.
13: 좋다.
7: 수중냉증 있는데 핫팩이네.
2: 은재쌤.
8: 저는 첫날의 인상이 너무 강력해서 길리 수트.

0: 길리보이 어때요? 길리보이.
1: 어, 길리보이. 어, 넘어가면서
2: 길리보이. 좋다.
1: 마음에 드는데.
0: 승우 씨 첫인상 어땠어요? 낙준 씨?
2: 잘생겼어요. 솔직히 너무 잘생겼어요.
0: 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3: 저도 도와줄게요.
4: 잠깐만. 어. 저 팀 무전기 안 가져왔죠?
0: 어, 그러네.
5: 천재다.
4: 좋아, 좋아.
0: 좋은 생각.
6: 마치 한 그루의 나무 같달까?
0: 나무 중에 또 유명한 나무가 조밥나무. 이게 되게 유명하고 귀해요, 조밥나무가. 와,
4: 유조밥이 되는 건가요?
0: 유조밥! 오!
4: 아, 오, 잠깐만, 동선님.
0: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저는 가장 좋은 건 세균맨.
7: 세균맨이 짱이긴 해요.
0: 이미 뭐 세균맨 그 캐릭터도 약간 비슷한 귀여운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세균 입장에서 세균도 세균이 세균과 세균이 제가 세균 얘기한 건
0: 제가 내일부터 혹시 세균맨이라고 불러줄게요.
7: 약간 닮았어요.
4: 세균맨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유조밥입니다.
1: 길리보이입니다.
8: 길리보이 너무 귀여워.
1: 하는데 마음에 들어.
2: 너무 어울려.

0: 김라라입니다.
1: 아, 이쁘다.
2: 안녕하세요, 둥이에요.
3: 안녕하세요, 모세입니다. 사랑인걸, 사랑인걸.
4: 전 이하팩입니다.
3: 이하팩. 네.
1: 귀엽다, 귀엽다.
2: 이하팩. 노스. 노스. 볼까요?
5: 이 실험기지에는 여러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구역이 단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2: 응? 우리가 안 가본 단 한 군데가 어디죠?
4: 뭐 있었나 봐.
5: 그곳엔 오래전 심긴 씨앗이 있지만 아직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벌거벗은 땅에 잠들어 있는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생명의 온기를 건네십시오.
2: 아, 벌거벗은 땅이 뭐지? 싹을 틔워라, 씨앗을 틔워라. 아, 뭔가를 내가 심어야 되나 보다.
5: 여러분의 손길이 이 돔의 다음 계절을 바꿀 것입니다.
6: 계절을 바꾼다.
2: 심어놨는데 싹 트지 못했다는 건 거기가 굉장히 추운 곳 아닐까요?
7: 화성처럼?
1: 물이 없거나.
2: 없거나.
6: 빛이 없거나.
2: 아, 벌거벗은 땅이면 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네. 그러면 어쨌든 또 중요한 또 미션이 나온 것 같아요.
4: 가시죠.
2: 승호 씨 무전기 챙겼죠?
1: 네, 챙겼어요.
2: 좋아요.
8: 양옆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2: 네.
8: 이쪽 길 아닐까요?
2: 아, 오케이, 오케이.
9: 이쪽인가 봐요.
10: 빨리.

0: 이런 공간이 있었어?
1: 와, 꿀냄새, 자연냄새.
0: 와.
1: 야, 자연냄새야. 이런 데도 있었어.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우와, 이게 뭐야?
2: 와, 냄새가 너무 좋아.
1: 우와!
3: 진짜 벌거벗은 땅 같아.

0: 이게 뭐지? 뭐라는 데지?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감이 안 잡혔어요.
1: 색깔 같은 것도 좀 낯설고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2: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을까요?
3: 경사가 져 있어야죠. 그래야 물이 흘러내리니까.
1: 아, 물이 가라고?
4: 이 흙이 뭐야? 누스다. 누스 어딨어?
5: 이곳의 흙은 아직 어떤 생명도 머물지 못한 태초의 흙입니다.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4: 태초의 흙?
3: 태초의 흙이라는 건 이 흙 자체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4: 그런가 보다.
1: 태초의 흙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4: 태초의 흙이라는 건 아마 유기물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흙이라 그 큰 바위가 풍화돼가지고 뭐 물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깨져서 그냥 정말 그 무기질 상태만 있는 유기물이 좀 있어야 초기에서 이제 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0: 입니다. 아, 이게 싹이 안 튼 거네.
1: 저 씨앗들이 오늘의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죠.
2: 씨앗을 틔우는 곳이 맞는 것 같긴 한데
0: 심어뒀는데 안 텄다는 거 보면 우리가 저거를 제대로 싹 트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죠.
3: 그 지금 보면은 1층이 있고 2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리프트를 띄우는 게 제가 봤을 땐 저기에 있는 저 리프트 아닐까 싶거든요.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4: 일단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0: 같이 움직일까요?
5: 한번 보고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지 다시 누군가가 올라오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2: 대박이다.
3: 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0: 거기 문이 있어요?
3: 네, 여기 문이 있어요.
6: 아, 문이 있네.
5: 와, 아, 여기가 방금 우리가 지도 찾은 데 바로 그 쾌적해. 위쪽인 것 같아요. 아,
1: 우리 밑에구나.
2: 너무 좋아.
5: 네. 오,
2: 어? 오.
3: 뭐야?
2: 와.
6: 이 돌은 왜 있는 거예요?
4: 그러게요. 봐볼까? 이게 뭐지?
6: 뭔가
5: 밟으면 안 될 것 같이 돼 있어.
1: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0: 묻어 있어.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4: 여기 암석 종류도 되게 여러 개가 있다.
3: 저 부자연스러운 바위들은 뭐지? 바위가 왜 저렇게 있을까?
7: 좋은 땅을 알아보려면 좋은 바위를 봐야 되나?
4: 저기도 막 뭐가 많이 있는데?
6: 이 공간에 뭐가 있는지 보면 우리가 뭘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4: 오, 이런 것도 있어.
6: 근데 여기 망치도 있는데요?
4: 망치?
6: 이거 오빠마. 아,
0: 저 바위 깨야 되는 것 같은데?
6: 이거 바위 깨나 봐요.
5: 어, 물이다. 물.
4: 이거, 어, 이거, 어, 선생님.
0: 어, 이거 흙인데?
4: 흙이다.
6: 흙이에요?
5: 커피 같은데요? 커피예요. 커피 찌꺼기.
1: 커피 찌꺼기네요.
5: 커피 찌꺼기가 비료가 되나요?
0: 되죠. 엄청 좋은 비료가 돼요.
1: 비료죠.
0: 엄청
1: 좋아. 많은 것을 자랄 수 있죠.
0: 어, 딱이다.
3: 뭐야?
5: 어? 누스. 누스다.
8: 자연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을 만듭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33개의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전원이 합심하여 33개의 시드볼을 빚으십시오.
2: 전 아예 몰랐어요. 시드볼 뭔지.
7: 원래 보통 집에 뭐 화분을 키워볼게 하면은 그냥 흙 깔고 씨앗 넣고 또 흙 깔고 물 주면 끝! 이거였는데 시드볼을 만든다라는 거는 전 처음 알았어요.
3: 누가 설명을 좀 정확히 개념이 안 서요.
4: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 유추는
2: 네.
4: 여기서 싹이 안 텄다 했잖아요.
2: 어?
4: 그러니까 뭔가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을 보호하는 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2: 아.
4: 좀 영양분도 가까이 있고
2: 어?
4: 그래서 씨가 가운데 있고
2: 음?
4: 옆에 이제 좀 영양분이 충분한 동물들이나 새가 주워 먹거나 하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이렇게 뭔가 보호를 하는 그거를 만드는
1: 겉에는 그치? 딱딱하게 속에는 말랑하게
4: 그렇죠.
1: 겉바촉 속촉.
4: 어, 겉바속촉. 네, 그럼 비가 내리면 이게 분해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맞아요.
0: 시드볼을 맞아요.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었어요.
4: 어디서요? 오.
0: 옛날에 만드는 거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싹을 트는 게 식물한테 제일 힘들어요. 우선 싹이 나와서 뿌리를 내리면 살 수가 있는데 그 심을 때도 항상 싹을 따로 튀워서 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5: 아, 모내기 하는 것처럼?
0: 맞아요. 척박한 땅에 멀리서 던지거나 뿌려서 여기저기서 자랄 수 있게 한 게 우리 목적이라.
5: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있는 게 화성에서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화성의 토양에서도 살 수 있게
2: 어?
5: 에너지가 응축돼서 요것만 딱 넣으면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4: 맞아요, 맞아요.
7: 머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점점 살다가 보면 척박한 땅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럴 때 가장 최적으로 싹이 나올 수 있는 씨앗. 그게 시드볼인 것 같아요.

0: 지금 씨드블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1: 또 씨앗이 당연히 필요해서 우리가 씨앗을 구해야 되고.
2: 위에서 그럼 구하는 거네요?
1: 그리고 영양분이 있는 흙이라든지 점토 같은 걸 살짝 적셔서 경단처럼 빚어내요.
0: 경단처럼. 흙이 없잖아요. 흙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3: 저쪽에 흙이 있는 것 같은데요?
0: 어디요?
3: 흙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에는 유기물도 필요하고 네. 낙엽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0: 미로움이 있어요.
2: 이거 벌레가 왜 이렇게 커?
3: 요거는 염분인 것 같습니다.
0: 우리 어제 봤던 산호들은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4: 칼슘 때문에 이게?
1: 석회질이니까 가루내가지고 넣으면 우리 조개껍질 같은 거 화분에 넣는 것처럼 가루내 여기 있는 것들 가루내서 섞어야 될 것 같아요.
0: 가루내러
5: 흙에 뿌려서 약간 식물 잘 자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들이 많아서 약간 비료, 생체, 뭐 친환경 비료 같은 느낌이 들었죠.
2: 근데 저 바위들은 이게 왜 있는지 사실 솔직히 감이 안 잡혔어요.
0: 모래가 막 있어. 위에 모래가 있어요.
6: 모래가 있는 걸 봐서는
0: 이 흙을 조금 이렇게 모아야 되나 우리?
6: 지리겨서?
4: 근데 이거 부서져 있는데
3: 제가 볼 때는 이미 저걸 깨줘도 좋을 것 같은데
6: 아니 근데 모래가 많이 있는데 우리 33개만 하면 되잖아요.
1: 모래 33개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6: 이 돌을 깨서 모래를 만드는 데는 몇억 년이 걸릴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하면?
7: 얼핏 봐도 얘가 잘 깨지지 않는 종류의 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들었어요. 저거 깨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시간이 많이 없는데
0: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션을 하면서 이게 머리잡이 있었고 몸잡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 이건 몸 앤 머리잡이였어요. 세상에.
6: 근데 선생님 돌을 깨면 흙이 돼요?
1: 깨면 되죠.
6: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1: 그러니까 뒤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기물만 있으면 고르게 형태를 잡거나 안정화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0: 진짜 죄송한데 유기물은 뭐고 무기물은 뭐예요?
6: 무기물은 그러니까 탄소가 없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네랄, 돌. 쉽게 말하면 생물체가 죽었던 거는 유기물. 유기체.
0: 나 유기물?
6: 그렇죠. 탄소와 질소가 있는 거.
0: 나 유기물?
6: 살았던 거.
0: 살았던
6: 혹은
0: 거?
6: 죽은 거.
0: 죽은 거.
6: 없는 거는 돌.
0: 무기물.
6: 무기물.
0: 오케이.
6: 유기물.
0: 무기물.
6: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유기물?
6: 무기물.
0: 저희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우리 다 나눠져가지고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할 시간이 없거든요.
3: 일단 시드볼에 뭐가 들어갈지는 나라님과 히리보이 두 분이
0: 승호 씨 우리 씨.
2: 씨.
0: 씨가
2: 씨앗을 구하러.
3: 저는 돌 깨는 걸 할게요.
8: 보고 장갑.
9: 땡큐.
0: 가보시죠.
9: 화이팅. 모래가 없으니까 바위를 깨서 그걸 갈아서 모래로 만들어야겠다.
6: 돌 깨는 거 진짜 오래 걸릴 텐데. 아 얘는 좀 잘. 아니 얘네들 약간 아 이거. 얘가 좀 잘 깨지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일단 작은 거부터 한번 깨볼까요?
9: 오케이.
3: 나와 있어요. 좀 더.
8: 어렸을 때 돌 깨고 노는 거 좋아하긴 했어요. 돌 깰 수 있을 것 같다.
0: 아이고.
3: 어렵다.
0: 왜 안 깨요?
3: 자꾸 안 돼. 내 팔이 짧아. 큰 거부터 맞춰볼게. 작은 거 맞추기 위해서 어려워.
0: 오케이. 좋아.
8: 우와, 내가 이 일 해냈어. 내가 돌 깼어. 깨지는 순간 처음 몇 번은 꽤 쾌감이 있었고요.

걱정됐어.

0: 어쩐지 좀 적성이 맞았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오히려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와 허리 힘으로 이걸 이렇게 들어서 탕, 이걸 이렇게 들어서 탕,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 힘이 중요하지 않아요.
1: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됐어. 이걸로 이제 좀 자잘자잘하게 깨볼까요?
2: 네, 그렇게 하시죠.

0: 뭐뭐 할지 나눠봅시다. 깨고. 제가 슬슬 갈게요,
1: 이거는
0: 그럼.
1: 반죽할 때 같이 쓰면 될 것 같고.
0: 그럼 깨는 걸 골라서 미러미나 산호나 이런 것 중에 각자 하나씩 갈아봅시다.
2: 우선 태초의 토양이라고 했으니까 유기물이 없을 거라는 건 저희가 모두 직감을 했고 유기물과 뒤섞여 있는 그 씨앗을 던지는 그런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모든 걸 다 갈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3: 네, 저는 뭐 갈까요?
0: 원하는 거 하세요. 그 벌레 갈든지.
3: 아, 벌레.

0: 이거 되게 완벽한 유기물이 된 것 같아요. 보실래요?
1: 봐봐, 같이 하자.
2: 오, 대박!
0: 완전 후기야.
3: 이거는 잘 안 갈릴 것 같은데? 이걸로 해볼까요? 이거?
0: 아, 그게 있어요? 가위도 있어, 가위. 가위를 좀 자른 다음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전기가 있어요?
3: 아니, 이거 손으로 하는 거예요.
0: 아, 오.
3: 어, 좀 되는 것 같은데?
1: 생각보다 중노동이야.
0: 이게, 아.
3: 이 활성탄이 있으면 물 흡수도 잘 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한소기도 하고. 어제가 산호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다니.
0: 귀한 산호가.
1: 엄청 함께 되거든.
0: 아, 근데 이거 왜 생각지 무겁게 만들었을까? 생각보다 절구통이랑 그 빻는 게 되게 무겁더라고요. 저 약간 CPR 할 때 흉부압박 하는 느낌으로 무릎을 꿇고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수직으로 힘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그쪽에 리프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와, 아, 여기 다 있네요.
5: 있네. 잠깐만.
4: 어, 탑승 인원 최대 2명, 이용 시간 최대 30분.
5: 일단은 하네스를.
4: 네.
5: 네. 입으세요.
4: 아, 네.
5: 헬멧 됐어요?
4: 네? 네.
5: 안전장치가 더 있을 거예요.
4: 어, 얘한테 매는 것 같아요.
5: 네, 그 등에 매야 될 거예요, 아마.
4: 일단은 승우님부터 해드릴게요.
5: 등에 고리 있죠?
4: 네.
5: 여기다 매는 걸 거예요, 아마.
4: 아, 네. 맸어요, 지금.
5: 됐어요?
4: 네.
5: 됐어요?
4: 네.
5: 고 이게 좋게 올릴게요.
4: 네.

0: 우리가 지금 33개 주어야 되는 거죠?
1: 네. 33개.
0: 잠깐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 헷갈려, 이게. 좌우 반전이라. 이렇게 힘들 줄이야.
2: 아무래도 제가 그 작동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간 뒤에 뭔가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허비하는 시간이 좀 꽤 길 것 같더라고요.

0: 리프트로 올라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안 보이더라고요.
1: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 그 혹시 들리시나요?
0: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아까 무전기를 하나 전달을 했어요.
3: 네. 아이고,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되지? 네, 들립니다.
4: 그 저희 여기 위에 리프트 타고 올라왔는데
2: 그 생각보다 그 씨앗이 좀 잘 안 보여서 한 분이 무전기 들고 와서 좀 지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1: 뭐 해야 된대요?
3: 무전기 들고 올라가서 씨앗 위치를 알려달래요.
5: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1: 방금 우리가 있었던 2층 있잖아요. 저희 그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
6: 그러니까.
1: 왔다.
5: 내 말 들려요?
1: 잘 들려요. 지금 오케이. 박사님 있는 쪽에 아마도 씨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7: 혹시 승호 씨 여기 옆에 번호 적힌 거 보여요? 오른쪽에? 내일 보여요? 번호 적힌 거?
2: 네, 보여요.
7: 22번까지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 22번. 그러면 제가 업할게요.
7: 그냥 이렇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다 다 마킹을 해놨더라고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거리를. 씨앗이 어느 쪽에 있냐면 왼쪽, 오른쪽은 약간 다 22번부터 27번까지 계속 있거든요.
2: 왼쪽부터 갈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1: 네,
2: 이렇게?
1: 네, 나 이거 맞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2: 시도.
7: 그만.
2: 좀만 더. 제가 앞으로 좀만 갈게요.
1: 네. 내릴게요.
7: 네, 그대로 내려가세요. 조심. 오케이.
1: 저쪽에.
2: 와, 잠깐만, 너무 흔들린다. 조심.
0: 씨앗을 주우려면 되게 가까이 가야 했었고, 그리고 리프트는 꽤나 생각보다 많이 흔들렸고.
1: 그 조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로 토할 뻔했어요, 진짜로. 바이킹 타는 것 같았어요.
2: 와, 잠깐만, 너무 흔들린다. 조심.
7: 19분 남았는데요?
1: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19분 남았어요.
7: 20분? 와. 20분? 빨리 씨를 배달해야 될 것 같아.
1: 조심하세요.
7: 28번 올라오셔서 쭉 풀트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와. 제대로 다 잘 있나?
2: 네.
7: 씨가?
1: 소중한 씨앗.
7: 등이 잘한다, 등이 잘한다. 팀워크, 오케이.
2: 바로 갈게요.
7: 혹시 반동 이용해서 주머니 하나 던져주면 제가 얼른 뛰어갈까요?
1: 그것도 좋은 것 같아.
7: 크게 안 닿게. 나이스! 내려갑니다.
1: 씨는 넉넉하게 구했으니 다행이네요.
2: 잠깐만, 이랬는데 이거 네. 하나에 두 개 들어있거나 막 그러진 않겠죠?
1: 아, 그러면 어떡해요.
2: 가끔씩 작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1: 맞아요. 오케이. 두 개 있는 거가 있어요.
2: 진짜로요?
1: 미치겠다.
0: 저는 무조건 3개에서 4개는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형사님이 확인을 하시고 나더니 부족할 것 같다고.
1: 미쳤다. 일단은 다 분해해가지고 까보고는 있는데 워낙 랜덤이라

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와,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 방심한 거. 아, 큰일 났다. 저거 다 주워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수율 뭐야?

0: 잠깐만요.
1: 어때요? 지금 될 것 같아요?
0: 저희 됐어요.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1: 아, 땀나.
2: 주우랴, 까보랴, 그 안에서 흔들흔들 거리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3: 치아 채집이 완료되었습니다.
1: 아, 다행이다.
4: 나이스.
5: 모세, 우리 첫 씨 지금 몇 개 구해왔거든요? 오! 이거 조립을 좀 시작해주세요.
6: 형제쌤, 이거 한번 해주실래요?
7: 우선 모래랑
5: 밀웜이랑 섞어서 내 생각에
7: 각각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한 판 할게요, 이만큼.
5: 네.
7: 오케이. 이 정도.
5: 1대1대1 맞는 또.
7: 이거 마지막이니까
5: 물은 한 반으로 해볼까요? 반 컵? 네, 반쪽 들어갑니다. 아, 반컵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선배.
7: 어, 물 부족해요?
5: 아니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7: 나도 안경 벗고 해야 되겠다. 병단처럼 해보죠. 아. 좀 더 돼야겠어. 그렇죠? 너무 아직 무너지니까. 아, 얘를 조금 섞을까? 얘가 물을 잘 흡수할 것 같은데? 어, 된다, 된다. 물을 먹으니.
6: 우와! 그게 우리가 만드는 일단 시드볼.
5: 네.
8: 일단 벌레를 좀 갈았고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유기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숲 같은 거는 물을 잘 머금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건조한 지형에 물을 좀 발화할 수 있을 때까지 머금으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커피 찌꺼기 같은 거를 조금 넣어서 질소를 추가를 해서 그거를 잘 다 섞어서 안에 씨앗을 넣고 이렇게 경단처럼 빚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칼슘 같은 미네랄을 보충해 줄 수 있으면서 조금 더 딱딱한 겉면이 될 수 있도록 어제 그 산호초 석회지를 조금 갈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굴리듯이 뿌려줬습니다.
5: 아, 잠깐만, 밭으로 지는데? 아, 그럼 수술도 추가할까? 물을 흡수하는?
9: 아니면 칼슘.
6: 칼슘, 갖다 드릴게요.
5: 아니, 칼슘은.
7: 칼슘은 가장 겉에다 할까 했었어요.
6: 아, 이 뾰족뾰족한 애들?
5: 어, 얘가
6: 섞어. 짠띠 있는 걸 더 넣어봐요.
5: 어,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9: 왜요?
7: 너무 그 환경 성분이 바뀌어버려서.
5: 소금기라, 그쵸?
7: 네.
10: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필요한지는 몰랐어요.
1: 오늘 일단은 씨를 가져왔거든요.
5: 아, 이게 잘 안 뭉쳐지는데?
9: 제가 힘으로 한번 뭉쳐볼까요?
7: 아, 힘으로는 안 되고 힘 아니어도 잘 돼. 점토 성분이 있으면 좋은데.
5: 진흙?
1: 막 계속 옆에서 들렸던 거는 아, 왜 이렇게 안 뭉쳐? 막 너무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뭔가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거. 우리 화장실? 그때 떠오른 게 우리 잘 뭉쳐지는 그거 있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6: 승우 씨 어디 가게요?
1: 화장실?
6: 왜요?
1: 우리 거름 만든 거 그게 좀 더 잘 뭉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6: 괜찮은데?
7: 그거 괜찮다.
6: 어, 그거 괜찮다.

0: 그래서 너무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1: 아, 저 똥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젠가 비료로 쓰겠지라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당장 필요하게 될 줄 몰랐어요.
2: 어떤 일? 돌을 더 깨자고요?
3: 돌을 더 깨라는... 오, 왔다! 송 왔다!
2: 이거!
3: 고마워요, 승호 씨. 우리의 자, 비료.
4: 이것은
0: 우리의 덩이에요.
4: 어제 그 촉감이 아닌가. 네. 미칠 듯이 잘 뭉친다.
5: 아, 이 똥이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구나. 이게 아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게 사실 인류가 가장 생산하기 쉬운 유기물은 변이고 또 의학의 역사를 보면은 대변이 찐득찐득해서 그런지 사실 연고로도 쓰고 그러면 안 되지만 상처에도 바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변을 보는 건데 승호 씨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가져와 줬죠. 아,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4: 됐다, 이뻐.
5: 팔아도 되겠다, 팔아도 되겠어.
1: 아, 이거 진짜 두 쫑쿠예요.
5: 앞으로 두 쫑쿠는 못 먹겠구만.
3: 아니,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명절날 저기 동그랑땡 빚는 것 같다.
5: 그러니까. 한 30년 전 생각나네.
3: 아, 정말
5: 전에.
3: 웬일이야. 아니, 홍지혜는 어쩌 이렇게 공부를 잘해, 홍지혜 엄마?
4: 타고났지.
6: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 지가 알아서.
3: 진짜?
6: 나는 공부하지 말라고.
3: 하지 말라고. 아유, 웬일이야. 아, 낙준이는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한대요? 의사인데?
6: 걘 작가 한자. 그렇게 속을 쓰고요.
3: 웬일이야, 진짜.
5: 민지는 뭐 한대?
3: 민지 학교 안 다닌대. 어메. 우리 몇 개 만들었어요, 지금?
4: 1, 2, 3, 4, 5, 6, 7, 8. 우리 8개밖에 못했네, 아직.
0: 사실 실패할 줄 알았어요.
4: 시간이 제일 촉박했죠.
1: 우리 지금 여기 다 달라붙었어. 이것만 만들어야 돼요.
3: 아, 승우 씨, 지금 모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2: 모래? 모래 어떻게 구해요?
4: 돌을 깨야 돼.
3: 돌을 깨야 돼? 돌을 좀 깨요.
2: 아, 돌을요?
7: 지금 돌을 깨라고 하셔가지고 한국 남자들은 또 군대를 또 다 가지 않습니까? 이 곡괭이질과 망치질에 또 익숙하거든요.
4: 멋있다.

0: 땀이 피어서 흐르고 근육이 땡겨지고 힘차게 갈아줘야지만 이게 뭉칠 수 있는 정도의 정도가 나오는 그 정말 잘게 부서진 밀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으로 네.
1: 여기 이런 거?
2: 지금 우리 완전 새똥구리 모드로 굴려야 될 때거든.
3: 진짜 지금 새똥구리 그 자체.
4: 오케이, 됐다.
5: 차분하게.
4: 좋아, 좋아, 아주 좋아.
1: 아, 손에 감각이 없어.
5: 진짜, 손 저려 엄청. 이걸 이렇게 촉박한 미션이었어?
2: 진짜 미쳤네. 촉박하네, 미쳤네.
5: 사막보다 훨씬 힘든데?
3: 그러면 이건 내가 부실게.
4: 잠깐만요.
5: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제.
6: 어, 괜찮아요?
5: 그것까지면
1: 하고. 꽤나 더해야
2: 우리 지금 여기 다 달라붙어서 이것만 만들어야 돼요.
3: 둘, 넷, 여섯.
2: 하나만 더 만들어야 돼. 딱 하나만, 딱 하나만.
3: 오케이, 오케이.
2: 석회! 마지막, 마지막! 오, 찹, 찹, 찹, 찹, 찹, 찹, 찹!
5: 조금 줘. 네, 석회 다 뿌려버려. 됐다.
2: 예! 예!
7: 시드볼 33개. 스캔 완료. 모양과 크기 양호. 토양 소생의 시작점이 될 시드볼을 33개 이상 만드는 데 성공했기에 시드 15개를 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그러면.
4: 고생했어요.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8: 많이 수고했어요.
4: 와, 제일 힘들었어.
5: 어, 잠깐, 뒤에, 뒤에.
7: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벌거벗은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릴 시간입니다. 시드볼을 힘차게 던져 메마른 땅에 새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1: 드디어 왔다. 토양아, 우리가 씨를 주러 왔다.
8: 아니, 우리 결국엔 만들긴 만들었네요.
3: 그러니까요.
9: 생명을 품게 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10: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1: 맞아, 맞아.
2: 던질 때 잘 자라라 하고 던질까요?
1: 좋아요.
2: 잘 살아나?
1: 좋아요.
2: 둘, 셋!

0: 아예 황 터졌어요.
1: 그래?
2: 터졌어요?
1: 엉덩이 쪽이 터졌어요.
3: 터졌다.
4: 진짜 어디
3: 여기
5: 아까 돌을 워낙 세게 깨긴 했어.
0: 그러니까.
5: 아 왜 나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 바지가 왜 찢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바지가 찢어질만 했다.
6: 또 새로운 별명 지어주려고 그래요?
5: 자크맨 어때요? 자크맨.
6: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안 돼요?
5: 왜요?
6: 너무 열심히 돌을 깨다가 옷이 그냥 쫙 찢어진 거예요.
5: 왕.
1: 자크맨이 됐어요.
5: 와. 왜? 근데 생각보다 돌을 좀 못 깨시던데요.
6: 네, 맞아요. 네.
3: 저 궁금한 게. 네. 그 아까 형사님이랑 이제 리프트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흙이 제가 아는 흙의 색깔이 아니었거든요.
7: 맞아요.
3: 검정색이었어요.
7: 맞아요.
3: 근데 저는 그런 흙을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종류의 다른 종류의 어떤?
7: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초기 흙이니까 그런 화산에서 나온 거의 멘틀에 가까운 돌이
6: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이라든가 그런 게 갈려서 모래처럼 되면 이런 흙이 될 수 있겠네요. 까맣게 돼요.
7: 근데 이런 초기 토양을 약간 레골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냥 무기질만 있는 아까 공부했죠 우리?
5: 유기질?
7: 무기질. 무기는 돌만 있는 그러니까 전혀 탄소가 없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작은 이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거는 빨리 발화를 하고 빨리 죽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탄소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제 좀 큰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하는데 그런 유기층이 있고 그게 5층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밑에 토양을 A가 이제 표토라고 좀 식물들이 뿌리를 놓는 좀 중요한 그 크기인데 그게 만들어지는데 1cm 깊이가 막 몇 100년 몇 천년 이렇게 걸린다 하더라고. 왜냐면은 큰 암석이 막 이렇게 쪼개져서 거기 유기체가 섞일 때까지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땅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콩이었잖아요. 근데 그 질소를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로 넣는 게 굉장히 특정 식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로젠 픽세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뭔지 잘 모르는데
8: 질소 고정.
7: 아,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콩 종류가 그거를 굉장히 잘한대요.
0: 아, 맞아. 콩이 그렇다고 들었어.
7: 그래서 그게 있어야 정말 그 질소가 전체적으로 순환을 하고 우리도 이제 질소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신기하다.
8: 그래, 흉작 들었을 때도 콩을 많이 넣잖아요. 밥 지을 때. 이런 환경에서 키우기엔 제일 좋았던 식물인 것 같아요.
0: 말씀하신 대로 아까 콩 같은 게 한반도 지역에서 처음 자생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콩이. 근데 그 콩을 심으면 지력이 다시 살아난다. 질소를 잡아갖고 땅에 넣어주니까. 그때 많은 식물들은 특히 대표적으로 담배 같은 거는 땅에 있는 질소를 엄청나게 소모하거든요.
5: 아이고.
0: 그래서 질소비라고 나오기 전에 담배 농사는 땅을 계속 망가뜨리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배를 심으니까 땅이 망가지고 또 서쪽으로 와서 또 담배를 심고 망가지고 뭐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5: 저는 오늘 담배가 지력을 뺏어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3: 저도 처음 알았어.
5: 콩은 지력을?
0: 반대로 키워주는 식물이죠. 엄청 좋은 식물.
5: 그럼 우리가 오늘 콩 심었으니까 우리가 지력을 좀 그래도 키운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게다가 콩은 단백질이 많으니까 우리가 혹시 나중에 단백질 부족할 때
4: 고기용으로
0: 예, 보충할 수도 있죠.
5: 큰일 한 거네요. 그러네.
9: 루스. 벌거벗은 땅에 숨결을 불어넣은 공로를 기려 시드를 드립니다. 지금 시드룸에서 수령하세요.
5: 오! 좋아.
6: 시드룸.
5: 시드룸 내려온다.
6: 오, 콩으로 내려오네.
8: 시드 나온 걸 처음 봤어.
0: 와, 와 많다.
3: 왜 이렇게 많아?
8: 15개.
1: 와 진짜 많다.
5: 나눌까요? 얘 하나 넣고.
1: 오케이.
5: 두 개.
1: 와,
5: 두 개.
3: 감사합니다.
5: 고생했어요.
1: 수고했습니다.
0: 수고했습니다.
5: 그거 식물 뭐예요?
0: 이거 아까 승호 씨가 갖다 놓은 거 아니야?
5: 아, 승호 씨가 뭐예요?
3: 뭐야? 나 모르는데?
0: 아까 퇴비 갖고 오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3: 아니요.
0: 이제는 말해주세요.
3: 아니, 진짜 아닌데, 나? 귀여워.

0: 희달력으로 바뀌었어.
1: 어?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어? 어?
2: 안해 안해 안해.
1: 어 저거 불.
2: 아
1: 진짜 진짜 놀랐어. 기준 놈으로 가봅시다.
0: 어? 어? 어? 가보자.
3: 시스템 키를 획득한 김한결님은 장동선님은 비비님은 이낙준님은 장홍재 유승훈 이은지님은 지금 즉시 점등된 보스로 오십시오.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든 관문을 넘어선 현재 가장 많은 시드를 보유한 사람은 님입니다.
0: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6: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7: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8: 아, 뭐야 이거?
7: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두 분 거기서 뭐 하셔요?
1: 해 들면 보기 좋은데 이게 들꽃도 보다 보면 예쁜데 몇 번 잘라봤는데 자르니까 좀 미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불쌍한 풀들
2: 불쌍한 누나
0: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못 꺾어서 정원을 정글로 만든 건축주 마음 약한 내향인 남자가 오래된 집을 고쳤답니다.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이 집을 고쳤을까요? 이 집은 천장에 다리 하나, 둘, 달빛 아래 저녁 식사 중이시구나.
3: 잘 먹을게요.
2: 맛있게 드세요.
3: 그래서 우한된장찌개.
0: 찌개까지 보글보글. 어우, 고침 돌아요. 근데 밖에서 다 보이는 거 아닌가 몰라. 이거 괜찮아요?
3: 근데 누가 뭐 빨리 보나요? 오히려 그분이 또 민망해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0: 나 아니면은 절대 못 고치는 집. 오늘은 9억을 고쳐서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9억을 찾아서 경기도 가평으로 먼저 왔습니다. 고민 소장님, 집 안 찾으시고 물가에서 뭐 하셔?
4: 아, 오늘은 산 좋고 물 좋다는 가평에 왔는데요. 아, 가평에 와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MT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정말 아련하게 나네요. 어? 이게 뭐지?
5: 오늘 만날 건축주들이 다 고쳐본 집들이에요.
4: 아, 정말요? 이 집들이 다요? 아니, 하나는 이거 뭐야? 양철욱 집. 이거 폐교를 고쳤고? 또 심지어 컨테이너? 아니, 집 세 개가 다 종류가 다른데요?
5: 이번에는 좀 더 특이한 집을 고치셨대요.
4: 아, 이 집들보다 더 특이한 집을 고쳤다고요? 이야, 이거 보통 분들이 아닌데?
0: 이 정도면은 집의 장르를 넘나드는 수준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고른 집이면은 버려진 물탱크 어때요? 아니면 폐축사?
4: 어? 어, 저기 표말 있다. 어, 설마 이 집? 이야, 근데 너무 평범한데? 아이고, 저기 뭐야? 제비집은 또 있네?
0: 어, 설마 제비집을 고치신 거는 아니죠?
4: 저 계세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3: 아, 안녕하세요. 네,
4: 반갑습니다.
3: 아이,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3: 네, 어서오세요.
4: 건축탐험가 네. 김호민입니다.
3: 아이, 네. 반갑습니다. 네.
4: 아니, 되게 여러 종류의 집을 고치셨더라고요. 이 집 거치게 하다 그랬거든요. 어, 근데 좀 너무 밋밋한데요?
6: 막국수 집이었어요.
4: 막국수 집이요?
6: 네.
3: 안녕하세요. 막국수 집을 아트하우스로 환골 탈퇴 중인 남편 이정인입니다.
7: 아내 이재은입니다.
3: 사실 지금도 가끔 차들이 이렇게 우리 마당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창문 내리고 혹시 여기 막국수 하던데 아니냐고 아직까지도 찾아오세요.
0: 손님들한테는 맛집이 분명했는데 이걸 사람 살 집으로 고친다고 생각하면은 많이 심란했을 것 같은데요.
3: 의자, 테이블, 막, 그 식당이다 보니까 먹을 거리들 막 남겨놓은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서요.
6: 냉장고가 네. 7대였어요.
3: 그렇죠. 이 건물 외벽에다가 또 증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 다 집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 보니까.
7: 이거 지금 철거비가 한 거의 13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0: 이 집 고치는데 든 돈이 5천. 철거에만 1,300만 원을 썼으면은 아는 뭘 바꿀 수가 있었나 몰라.
3: 네, 들어오세요.
4: 아, 예, 예. 창틀만 특이한데?
3: 그럴까요?
4: 오! 와! 야, 여기가 막국수집 맞아요? 와! 대반전. 와.
0: 와, 이거야말로 완전 성형 수준이네. 그런데 어째 집같지가 않다. 이게 뭔 작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혹시 여기 미술관이에요?
4: 혹시 두 분 갤러리 사장님? 맞나요?
3: 사장님까지 일하고
4: 있는. 제가 맞춰볼게요.
3: 네, 맞춰보세요.
4: 사모님은 영락 없는 갤러리 사장님 맞고요.
3: 네. 저는
4: 우리 사장님 셔터맨. 아, 맞나요?
3: 아... 둘 다 작가입니다. 그림 작가.
4: 아, 둘 다 그러면은 예, 예. 아티스트.
3: 네.
0: 원래 목가구 작가였던 정인 씨는 버려지는 나무 조각들이 항상 마음에 쓰였대요. 그래서 그 나무들로 물고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의 연목구어. 저게 물고기떼구나. 야, 제인 씨가 주목한 것은 버려진 마네킹이래요. 두 분 다 남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를 살려내는 재주가 있으시네. 그리고 문 닫은 막국수집을 고쳐서 사람 사는 집을 만들었다. 뭔가 묘하게 통하는 게 있는데요.
4: 오, 여긴 또 다르네요?
3: 예.
4: 와, 여기 뭐야? 여긴 또 아뜰리에네?
3: 여기가 이제 홀입니다.
4: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 놓고 예, 식사하시던 공간?
3: 그렇죠. 이 공간이 이제 주방으로 썼던, 막국수집에 주방으로 썼던 공간이고요.
4: 그래서 그러면 부엌이라 저렇게 배관이 많은 건가요? 왜 이렇게 노출 배관들이 많은 거죠?
3: 저 배관들은 이제 우리가 2층에는 주택 공간이에요.
4: 주택이요?
3: 네, 주택의 그 배관들이 여기로 이제 지나가는 자리였죠.
4: 아, 근데 다 노출을 저렇게 하셨어요? 천장을 저쪽은 마감을 보통들 하시던데.
7: 네, 천장을 막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또 저렇게 노출을 해야지만 저희가 뭔가 탈이 났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0: 집 좀 살려본 달인들의 노하우네. 고장을 대비해서 설비나 배관은 감추지 말고 노출을 해라. 기억하겠습니다.
3: 자, 그럼 올라가 보실래요?
4: 아, 예. 올라가볼까요? 오.
0: 이 층에서는 또 어떤 집 고치기 노하우들이 쏟아져 나오려나? 와, 그때 예술가들이 직접 고쳐서 그런지 계단 하나도 느낌이 남다르다.
4: 바닥도 마감을 따로 안 하시고 에폭시도 직접 하신 거예요?
7: 네, 여기가 네. 원래 장판으로 다 깔려 있었어요. 몰딩도 있고.
4: 근데 여기가...
7: 다 뜯었어요.
4: 이야.
3: 그러니까 구석구석은 이제 이 사람이 칠해주고요.
4: 네.
3: 저는 또 롤러질하면서 전체적인 것도 맞추고.
7: 칠하면 저희죠.
4: 아, 그래요?
3: 칠쟁이잖아요, 저희들이.
4: 아, 표현이 재밌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우리 계속 신발 신고 가고 있는데 혹시 여기가 그러면 현관이 요 계단 끝이 현관 끝인가요?
0: 계단을 가장한 현관에는 그들만의 애환이 담겨 있대요.
7: 예전에는 항상 집이라는 공간이 그 작업실이 1순위였어요. 그래서 항상 슬리퍼 신고 거기다 벽 하나 놓고 침대에서만 슬리퍼를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었죠.
4: 거의 외국이네요.
7: 그렇죠.
3: 아, 그렇죠. 네.
8: 내가 맨발로 내가 발 비비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눈물 나게 절실했었어요. 보일러가 깔려져 있는 공간에서 살아본 지가 언젠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슬리퍼를 신고 그러니까 침대에 올라갈 때만 신발을 벗는 거예요.
0: 맨날 집에서도 신발 신고 종종 따뜻한 아랫목을 맨발로 밟아보고 싶다는 꿈 품을 수 있죠. 그 꿈이 담겨서 그런가 이 현관 뭔가 애잔하다.
4: 이걸 직접 하셨다니 대단하시다. 아, 그리고 여기다가 신발을 벗고 신개념 현관인데요? 와, 이거 뭐야? 주방이 스테인리스?
0: 일부분을 스테인리스로 만든 주방은 종종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테인리스인 주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제품이 따로 나오나요?
4: 이거 엄청 비싼 건데?
7: 메이커로 하면 엄청 비싸죠.
4: 이야,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7: 스테인리스 업체에다가 직접 설계해가지고 주문 넣었어요.
4: 아, 저렴하게 하신 거예요?
7: 그렇죠. 아,
4: 저한테만 연락처 알려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지 말고.
7: 여기가 막국수집이어서 여기 사셨던 분들이 아마 밑에 홀이 있어서 그쪽에서 그러셨는지 주방이 없었어요.
0: 2층은 살림집이었는데 거실에 방이 전부였대요. 1층 식당을 부엌으로 쓰신 거죠.
7: 우리가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이 공간을 부엌, 2층에 부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방도 필요했고 아이들이 쓸 방도 필요했고 여러 공간이 필요한데 그 안방이 되게 넓었어요, 여기는. 근데 그거를 7:3의 비율로 잘랐고, 잘라서 3은 부엌으로 쓰고.
0: 셀프인데 벽까지 새로 세우는 것도 처음 봐요. 이 정도면 고치는 거 말고 이거 짓는 것도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안방의 일부를 잘라 만든 부엌이고, 여기는 원래 거실이었던 거죠? 근데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내 눈엔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4: 잠깐 있어부터 이게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몰딩이 한번 문틀하고 벽 사이 돌아가지 않아요?
7: 네, 맞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딩을 둘러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저희가 그림 작품을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싸워요.
4: 뭐랑 뭐가 싸운다고요?
3: 그 화려한 모양이 오히려 그림하고 싸울 것 같아서 차라리 거친 맛이 오히려 작품을 더 살려주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0: 오늘 처음 보는 거 맞네. 무문선, 무몰딩까지는 봤는데 몰딩을 파낸 집은 또 처음 봐요. 걸레바지도 다 떼어냈네요. 이게 다 벽에 걸 작품을 위한 배려란 거죠?
4: 와, 오, 아들들 방 같지 않은데요? 깔끔한데? 야, 가구도 좋고 창호가 되게 좋다.
7: 네, 창호에 신경 많이 썼어요. 창호가 거의 철거비 다음으로 철거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0: 창호 돈 많이 들죠. 거기다 알루미늄 창호는 더하고 그래도 무리해서 이렇게 비싼 창호를 쓴 이유가 있대요.
7: 화천에 살 때 컨테이너 하우스를 한번 지은 적이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 하우스도 단열이 안 되잖아요.
4: 그쵸.
7: 근데 진짜? 거기도 저희가 물론 약간 단열을 하기는 했지만 춥기 때문에 창호를 시스템 창호로 했었어요. 그걸 사용을 할 때 저희가 한번 일이 있어서 서울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왔는데 제가 문을 열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매캐한 게. 그리고 나서 문을 너무 무서워서 문을 확 닫았는데 근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4: 집에 불이 났다고요?
7: 그때 그 컨테이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훨씬 몇 배 더 비싼 가격으로 그 창호를 썼는데
3: 연기가 태우고 있었던 거죠. 살살. 그래서 불꽃은 없지만.
7: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밀폐 상태가 그 시스템 창호였던 거예요.
0: 밖으로 불이 크게 번질 뻔한 상황을 막아준 게 이 창호였대요. 창호 빼고는 이 컨테이너 집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의 작품. 대체 두 분은 어떤 인생을 사신 거예요?
3: 아마 지금 이게 11번째인가요? 11번째로 이곳을 오게 된 거죠. 서울 살고 뭐 고향 살고 안산 살고 할 때는 다 되어 있는 건물들. 그런데 들어가서 살았었던 건데 홍천 살 때부터는 진짜 그 옛날 그 양철집을 고치면서 흙을 만지고 돌을 만지고 쌓아 올리다 보니까

0: 보니까 아, 그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직접 내 손으로 만진다는 거.
1: 이집 1년 연세가 단돈 10만 원. 난치병이 있었던 정인 씨 때문에 산 좋고 물 좋은 홍천까지 간 거래요. 거기서 다 쓰러져가는 양철 흙집을 기사회생 시켜낸 거죠.
0: 우리끼리 이제 의논을 할때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오, 집 손보러 가자. 집 살리러 가자. 이런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거. 아마도 제 작품의 거의 화두는 살리다에 있다 보니까 이 집도 살릴 수 있을 거야라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1: 그 강한 의지로 달려들었는데도 집을 살리는 일은 쉽지 않더래요. 특히 화장실, 애좀 먹었죠.
2: 이 화장실이 인테리어의 핵이거든요.
3: 맞아요. 저희가 찐으로 1부터 100까지 다한 거는 저는 화장실 1부터 100까지 다 하고 우리 신랑은 베란다를 1부터 100까지 다 했어요.
2: 아니, 뭐 사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수도 있는데
0: 아유, 아니요.
2: 제가 오늘 또두분 관계가 너무 좋고 하니까 갈라도 놓을 겸 한번 승패를. 자,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3: 욕실부터 볼까요?
2: 욕실부터? 네. 아, 좋습니다.
1: 설계부터 방수 타일까지 다 해냈다는 이 욕실이 이거죠? 정말 재훈 씨 혼자 다 했다고요? 근데 타일이 저렇게 작으면 기술자들도 힘들어한다던데. 맞죠, 소장님?
2: 너무 어려운 타일을 또 고르셨어요.
3: 맞아요. 그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에 그냥 집착을 하는 바람에.
2: 근데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3: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제가 붙여놨어요.
1: 해요. 엄마 병 날까봐 아들도 손을 보탰대요. 하지만 타일 붙이는 일은 온전히 재은 씨의 몫. 어떻게 이걸 직접 하겠다는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
4: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저보다 훨씬 작죠. 훨씬 작지만 그때 붙여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이게 다 석고보드여서 면이 다 깨끗해요. 그래서 붙이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만만.
1: 그래서 과감하게 옛날 타일을 뜯어냈는데 여기는 벽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거죠. 사서 고생은 이거를 두고 하는 말이래요.
4: 다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안 된대. 원래 그렇대. 그리고 할수 없대. 왜 그렇게 하냐? 왜 어렵게 하냐? 근데 AI는 제가 하면 할수 있어. 저 정도면 너무 훌륭하고.
0: 저한테 그러더라고. AI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야. 잘했대.
2: 덮방하고 또 타일을 붙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호텔은 사실 그렇게 해요. 굉장히 저렴한 타일을 크게 붙여놓고 그 위에 저런 타일들을 붙여야 우리가 원하는 평활도가 나오는 거라. 만일 남편한테 이런 거로 짜증 한번 안 냈다면 멘탈 승자다. 그리고 AI 정말 너무 고맙다.
3: 정말
2: 나도 AI랑 상담해야 되겠네.
1: AI한테 멘탈 케어받은 최첨단 공법 화장실 봤으니 이번에는 정인 씨 베란다 구경 좀 해봅시다.
2: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콩자갈 미장마감이라 그래야 되나? 와, 이거 함부로
3: 함부로
2: 초보자가 하는 건 아닌데. 와,
0: 그림 그리듯이, 예, 그림을 항상 그려봤으니까요. 그 붓의 그 민감함을 이렇게 손끝으로 늘 느끼거든요.
1: 콩자갈은 카페에서나 볼 법한 바닥. 아, 이 부분은 평범함을 거부하시네.
2: 그 워낙 그 요새 공법이라 저도 이제 직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보기만 했지.
0: 처음엔 이제 우레탄 시공으로만 끝내려고
2: 아,
0: 했었어요.
2: 그러니까.
0: 예,
2: 원래 들어가는
0: 그랬었는데.
2: 훌륭한데.
0: 근데 이제 사실 바닥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했었어요.
1: 데크를 벗겨내고 보니 이 지경. 바닥이 저 상태인데 콩자갈에 epoxy만 깔면은 물 뿌리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0: 대신 그 베이스에는 충분히 방수를 했어요, 또.
3: 프라이머를 다 발라야 돼요.
0: 프라이머를 여러 번또 덧칠해 가지고 누수 걱정은 크게 없지 않을까.
1: 야, 이 정도면 막상막한데요.
2: 자, 이제 드디어 승패를 가릴 시간이 왔습니다.
0: 네.
2: 와, 과연 누굴까?
0: 긴장되네요.
2: 과연. 자, 이 결과 제 손바닥에 써봤거든요.
3: 어머, 어떡해.
2: 오, 자, 우리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아, 우리 아내분께 한점딱더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
4: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2: 아이 화장실은 네. 아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0: 그 공사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뭐 이제 업자를 온 부분도 이제 일부 있으니까 대부분이 하시던 말씀이 이건 안 되었어요.
4: 다 안 돼.
0: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흔한 얘기로 대한민국에서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 내 집이니까 가능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하자 이렇게 됐었던 거죠.
2: 와 근데 저 아까부터 저 테이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0: 이것도 다 이제 짜맞춤으로 작업을 한 거죠.
2: 이야
0: 직접 만든 겁니다.
2: 어? 선생님 직접 만드셨다고요?
0: 네 제가 만든 거예요.
2: 와 완전 멋쟁이 테이블인데요? 천장이 마감재가 뭐길래 좀 이상하다. 아니, 보통 이렇게 좀 맨들맨들하거나 거친 화 거칠어야 되는데 뽀송뽀송.
1: 본 적 없는 재질 새로 나온 마감재인가요?
2: 단열재예요?
0: 네 맞아요.
2: 어 단열재 위에다가 바로 그런 페인트.
0: 네네네.
2: 와 과감하시다.
3: 여기도 저 벽돌 있는 곳까지 다 천장이었어요.
1: 이게 바로 철거 전 모습. 나무 상까지 떼어놓고 보니 연화조 벽돌의 단열재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덕분에 이렇게 높은 천장고를 얻었다는 거. 근데 다 뜯어낸 진짜 이유가 있대요.
0: 옛 것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다시 들춰내서 우리 그 속살을 보듯이 너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벽지도 뜯고 이게 천장이라 그러잖아요. 천장도 뜯었을 때 노출된 곳에서의 그 옛것에 처음에 그 나왔었던 그 모양을 보고 싶었어요.
1: 그 탐구 정신 때문에 고생 좀 했죠. 때마다 본드로 덧방을 해서 벽지와 벽이 한 몸이라 뜯는 데만 두 달이 넘게 걸렸대요.
0: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그림이 걸 벽이라면 그림하고 잘 이렇게 그 흡수가 되는 거, 또 이제 빛에 따라서 색이 잘 받아줄 수 있는 페인트가 뭔가를 열심히 찾았는데
4: 이름만 들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바닐라 쉐이크 딱 느낌 오잖아요.
1: 무자 아이스크림 이름인 줄 알았네. 흰색도 다 같은 흰색이 아니구나. 거기다 롤러 대신에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쓰신 거예요? 어우 고수 많네요. 몰딩도 없애, 걸레바지도 떼어내, 거기다 페인트까지 피, 땀, 눈물로 만든 벽이니 이렇게 작품이랑 찰떡이죠.
2: 와, 베개? 이거 안방이에요?
0: 네.
2: 아니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아니 창문은 있구나. 네. 커튼도 없고, 네. 등도 없네?
0: 네.
2: 이야, 이런 게 안방이 있나? 두 분 뭐 수행하세요, 여기서?
4: 오, 그 수행 좋네요.
0: 네. 뚫어놓고 어느 날 침대에 누웠는데 저 앞에 이 창을 통해서 보이는 산 너머에 큰 보름달이 두둥하고 뜨는 거예요.
2: 와.
0: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밖에 뛰쳐나가서 보고 다시 들어와서 또 보고 하면서
2: 안정적이다.
0: 야, 여기 문 달지 말자.
4: 등 달지 말자.
0: 등도 달지 말자.
1: 등도 없어, 문도 없어. 이거야말로 빼기의 미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덕분에 갖게 된 세상에서 본 적 없는 풍경. 근데 이 집은 하늘에만 달이 뜨는 게 아니었네. 오, 술잔에 달을 담아 마셨다는 이태백도 이런 저녁상은 받아본 적 없을걸요.
0: 건쌈.
1: 이 정도면 두 분 아니면 못 고쳤을 집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호민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 집을 고친다는 건요. 결국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주는 일이에요.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사오는 거랑 같습니다. 어차피 집이란 건 영원히 완성은 없습니다. 완공은 한 번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집 고치는 매력은 바로 거기.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거. 그리고 앞이 기대되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 와도 이상하지 않은지일 겁니다.
1: 막국수집이 이런 아트하우스로 대변신할지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게 바로 이 집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 두 분 아니면 못 고쳤을 이 집 잘 보고 갑니다.

0: 구옥 찾아서 이번에는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갑니다. 소장님, 이번에도 물가에 계시네. 어머나, 연희동에도 이런 곳이 다 있어요? 오래된 동네는 이래서 좋구나.
1: 아, 오늘은 서울의 연희동에 왔는데요. 연희동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골목길과 구옥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그나저나 오늘 갈 집 힌트가 어떻게 되죠?
2: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찾으시면 돼요.
1: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아니, 우리 오래된 집 고친 건 많이 했는데 내향인이 고쳐요? 그건 좀 뭐가 다를까요?
0: 내향인이면 창도 없고 담도 높고 그야말로 동굴 같은 집 아닐까요? 내 말이 맞다니까는 나만 믿고 따라와요. 내향인이 고친 동굴 같은 집 찾으면 되죠.
1: 이 집 맞아요? 이 집 내향인 집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구옥을 고친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애향적인데?
0: 내 말이 그 말이에요.
1: 집이 아니라 카페 아닌가? 창문도 크고요.
0: 창문만 큰가요? 대문도 없어요. 내향인 집 아니라니까는.
1: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악수를 해보니까 내향인 같긴 한데. 두 분 혹시 부부신 거예요?
3: 부부는 아니고 저희 남매.
1: 남매요?
4: 남남매.
3: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고쳐서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작업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세원이고 콰야라는 이름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콰야 작가의 누나 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6: 내향인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3: 내향인이죠. 내향적인 편입니다.
0: 대표 내향인을 자처하는 콰야실은 요즘 한창 떠오르는 MZ세대 화가인데요. 젊은 미술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완판 작가로 더 유명하대요. 어머, 그림도 완판이 되는구나. 근데 어쩌다가 구옥을 샀대요?
5: 동생이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거의 1년 가까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제 임장을 같이 다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3: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그 필지가 좀 올바른 느낌이어서 아내가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부 봤을 때는 작업하기에 되게 편하겠다.
0: 세입자가 3대였는데요. 세입자가 살아서 그런가 집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어렵게 보게 된 날 이 집 사면은 안 되는 이유를 줄줄이 읊으시더래요.
3: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춥고 벌레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지하 공간이 있는데 지하는 집수정 문제가 있다.
1: 야, 근데 이 세 가지 다 신경이 엄청 쓰이는 요소들이거든요.
3: 다 잘 듣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근데 외부는 거의 손을 안 대셔서 심지어 마당은 방치 상태인데.
0: 이게 정원이야, 정글이야. 마당만 보면 딱 폐해 같대요.
1: 집안도 혹시 방치 상태인가요?
3: 방치는 아니고 어떻게 제 취향에 맞게 좀 고치긴 했는데.
1: 고치셨어요?
3: 네.
1: 내향인 작가님의 집 한번 탐구해 볼까요?
4: 네, 좋습니다.
0: 속내를 내보이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은 대표 내향인의 집. 이게 또 안 보이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1: 되게 반전이네요. 와. 야, 되게 색감이 살아있는 집인데요? 오, 포인트들이, 곳곳에. 와.

0: 오, 진짜 아틀리에 갔다.
1: 집이 팔레트도 아니고 곳곳에서 상상 못할 색깔들이 막 튀어나오네. 어우, 눈이 간다, 눈이 가.
0: 건축은 프레임의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이렇게 구획이 시야적으로는 시선적으로 다 튀어 있지만 프레임으로 잡아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고. 와, 근데 보라색 강렬한데요?
1: 내가 봐도 보라색의 집이 제일 튀더라고요. 덕분에 벽이 없는데도 벽이 있는 것 같은 착각 든다는 거. 이렇게 색으로도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거구나.
0: 혹시 BTS?
2: BTS도 좋고, 네. 뭐 좀 재밌는 색을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H빔 색을 정할 때는 좀 어렵긴 했는데 여러 가지 색들을 조합해보다 보니까 보라색이 좋겠다.
1: 총 천연색 알록달록 하우스 본격 탐구 시작해볼까요?
2: 재밌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게 저한테는 우선순위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색이 많아진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런지 바닥이 참 눈에 띄어요. 네, 이 리놀륨 맞나요?
3: 아, 네, 맞습니다.
2: 한 가지 색으로 바닥을 깔까 하다가 좀 색이 고민이 많이 돼서 그러면 이런저런 색들을 섞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제 세 가지 색을 구획을 나눠서 넣게 됐습니다.
1: 덕분에 방 위에 방이 떠있는 느낌이랄까요? 알록달록에도 격이 있구만요. 한마디로 집이 캠퍼스. 역시 화가의 집답네요.
0: 혹시 직접 공사하셨나요?
2: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 뭐 그건 이제 또 사연이 있어서.
0: 아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직접 안 하신 거죠?
3: 좀 사기를 당했죠. 제 동생이 이제 작업 시작하는 초기에 이제 작업실을 이전 집 이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제 직접 셀프로 수리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샷이나 아니면 전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름아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샷시에서 좀 사기를 당했죠.
1: 공정별로 작업자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일 시작했다는 표시로 창호만 떼어놓고 진척 없이 하세오리더래요. 그럼 돈을 주지 말았어야지. 설마 다 줬어요?
2: 어쨌든 잔금이 보내져야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 지금 생각하면 되게 멍청하긴 했는데 뭐 많이 비용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3: 아, 왜 이렇게 돌아가지? 아, 나는 이거는 좀 돈을 주고 집중을 해서 이걸 고칠 텐데 내 동생은 이제 모든 걸 다 본인의 작업실이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손을 대고 싶어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1: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울 뿐 지향은 누구보다 확고한 사람이니 그럴 밖에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많았던 거죠.
2: 공간을 옮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등을 바꾸는 거였는데 전기가 손에 통한 적도 꽤 있었고.
3: 아, 그랬어?
2: 전기 오고 하는 정도는.
0: 와, 여기가 작업실이구나. 오, 진짜 화실은 느낌 난다. 이야. 오, 그리고 이 파란 벽, 혹시 벽인가? 어?
2: 이건 캔버스.
0: 아, 캔버스를 이렇게 벽으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2: 네.
0: 아니, 그럼 이 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방이 뭐죠?
2: 아,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0: 아, 화장실이에요?
2: 네.
0: 아, 오, 타일 이쁘네.
1: 이쁘긴 이쁘다. 그런데 화장실에 쓰기에는 좀 튀는 색깔 아닌가? 내 생각만 그래요?
3: 전 처음에 뜨악했거든요. 화장실에

0: 왜 이렇게 어지러운 색깔을 많이 넣었어? 그것도 세 가지나. 그 타일은 보통의 아파트는 굉장히 큰 타일을 선호를 하는데, 제 동생은 되게 조그만한 타일에 화장실에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은 색깔.
1: 이게 마음대로 붙인 것 같아도요, 나름 정교하게 색깔을 조합한 디자인이래요. 소장님은 알아보셨으려나?
2: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쓰인 색들이 이집 안에도 다 쓰인 색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밑에 계신 붉은색 있죠?

0: 보니까 이 합판으로 마감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1: 역시 호민 소장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보이네요. 이 정도 색이 섞이면은 산만할 만도 한데 안성맞춤처럼 보인 이유가 그거였구만요.
2: 그거를 처음에 고려를 하고
0: 그러셨구나.
2: 다른 자재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타일색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선택을 했습니다.
0: 아, 이렇게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송우주네요.
2: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나만의 공간. 아, 여기서 정말 선생님의 그 내향인, 작가님의 내향인 성격이 좀 드러난다.
1: 하나하나 뜯어보니 아, 소리가 절로 나는 집이네요. 근데 이거는 뭐래요?
0: 근데 여기도 아일랜드 주방을 두셨어요?
2: 저쪽에 뭐 창이 엄청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밖을 볼 수 있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1: 보통 대면형 주방은 주부 구단들이 가족과 소통하면서 설거지하고 요리하려고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과야 작가는 다르네. 풍경이랑 소통을 하려고 대면 주방을 활용하시는구나. 집을 탐구하는데 왠지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나뿐인가요?

0: 좀 낭만을 추구하며 사는 젊은이.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그냥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그렇고, 느리게 느리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1: 그런데 인생의 100m 달리기도 아니고 전력 질주할 필요 있나요? 남들이랑 비교 안 하고 나만 보면 이게 나다운 속도. 이 집이 과야시만 고칠 수 있는 집인 것처럼요.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생각 한 가지. 부끄러움 많은 내향인 예술가한테는 주택보다는 아파트 아니었을까요?
0: 저희가 둘이서 평생 아파트에만 살다가 주택에 산 적이 한번 있었어요. 1년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층에 있었고, 동생이 이제 옥탑에 있었는데, 막 뉴스에 오늘 뭐 별똥별 떨어진다, 이런 뉴스가 나면은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의자 하나씩 들고 나가서 옥상에 앉아서 별똥별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살았던 그 1년의 기억이 그렇게 좋았던 건가?
2: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고, 혼자 뭔가 나만의 공간을 가진 느낌이 그때는 되게 컸던 것 같은데.
1: 난생 처음 가졌던 나만의 공간에 대한 기억, 두근두근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수도 없이 별을 헤던 옥탑방 그 방으로 돌아가고 싶은 날은 또 얼마나 많았게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소년 소녀가 사는 법이니까요.
3: 오, 파티션이 되게 특이하다. 야, 무슨 실내 창문 같기도 하고 픽셀로 이렇게 해놓으셨네.
1: 사각구멍 하나가 평범한 주방 가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구나.
3: 이 사각형들이 굉장히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의외로.
2: 곡이 많거나 좀 유선형의 형태가 취향이다
3: 아,
2: 보니까
3: 원래
2: 이제
3: 그래요?
2: 네.
0: 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진짜 괜찮겠어를 계속 물어봤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1: 내향인 예술가 집이 사각사각 하우스가 된 까닭. 탐구해 볼까요?
2: 누나는 별로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능적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0: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좀 뾰족뾰족한 거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 성격도 그렇고. 내가 만약에 직접 했다면 이런 거는 평생 해보지 못하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셨는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네모네모한 거는 저쪽에 따로 있어요.
3: 이거 말고 더 네모네모하다고요? 지금도 네모네모한데요?

0: 사각형이 있다 그랬죠? 사각형에. 아, 어? 설마 이 테이블?
1: 파티션을 잘라내고 남은 조각인가? 테이블도 사각사각이네. 어, 독특하다.
2: 뭐 한 10명이 앉는 테이블이다 하면은 너무 꽉 차는 느낌이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가까이 앉게끔.
0: 누구는 이렇게 쏙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앉을 수 있고, 멀리 있고 싶으면 약간 이런 쪽에 앉을 수 있고. 예, 되게 다양하게 또 가까이 있고 싶으면 이렇게 두 분이 앉으면 되고. 되게 재밌는데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두 분 뒤에 있는 배경이 이제 한쪽은 좀 두꺼운 테라코타 타일 써서 이제 만드시고, 한쪽은 이제 원래 있던 그 벽돌벽. 네. 예, 시멘트 벽돌벽에 페인트를 칠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잘 어울려요.
1: 계단 안간마저 사각사각. 이 집 참 일관성 있네. 사각 사각 벽돌 벽을 그대로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알고 보니 더 재미난 집. 이게 집 탐구하는 맛이죠. 근데 저거는 사각이 아닌 것 같은데.
0: 이런 건 처음 봤어요.
3: 아.
0: 와, 저 다리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난간에 이상하게 난간을 되게 두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중에 있던 일부분 맞죠?
1: 이런 다리를 또 어디서 구해오셨대? 엄마야, 설마 이 집 계단 난간에서 떼어온 거예요? 하기는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알아보는 이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죠.
2: 그 공사하다 보면은 되게 예전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벽지를 뜯었는데 안에 또 벽지가 있고, 또 뜯으니까 또 벽지가 있고, 그래서 다 뜯다 보면은 엄청 오래된 진짜 첫 집에 있었을 것 같은 벽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1: 보물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과야 씨가 발견한 보물이 2층에도 있답니다.
0: 문이 엄청 특이하네요. 이야. 오, 야, 이게 완전히 무슨 시간 여행이네. 야, 이 집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때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와,
1: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나무 천장이야. 나 이런 천장 아래 살아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 문은 낯설다. 이것도 이 집 거예요? 나무나무 하우스의 숨은 비밀 좀 알려줘봐요.
3: 네,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 천장의 체리 색깔, 80년대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 그때에만 쓸 수 있는 재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 팀에서. 그래서 아, 되게 예쁘다.
4: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느낌에, 아, 이거는 좀 보존을 하는 게 좀 좋겠다.
0: 80, 90년대는 목수님들이 이 내장하고 창호까지 다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천장을. 지금 보니까 천장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요?
2: 이거는 1층 주방 쪽에 있던 천장을 떼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1: 이 문은 1층 주방 천장이 고향이래요. 이건 역시 보물을 알아본 과야 씨의 해안. 창고에서 빛볼 날만 기다리다 나무나무 하우스에 씬 스틸러로 등극을 한 거죠. 특히 2층에 열을 지켜주는 중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 아,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 부분이 이 선생님, 작가님 되게 디자인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처럼 집도 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돼야 이게 항상 행복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건데, 왜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이런 목재 마감을 쓰지 않는데, 보고 나면 되게 친근하게 느낄까. 우리 어렸을 땐 봤거든요. 근데 두 분 어렸을 때는 아마 없었을걸요, 이미?
4: 저희도 체리 몰딩 세대이긴 합니다.
0: 아, 그래요? 네. 오, 생각보다 가깝네.
1: 과거의 시간 위에 현재의 안목이 더해져서 탄생한 집. 어떻게, 지혜 씨는 좀 마음에 드셔요?
3: 제가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동생한테. 잠깐 2층에서 애들 데리고 살아도 될까?

0: 왜냐하면 주택을 내가 매매를 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애들 학교 가기 전까지만 좀방 하나 여기 비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서 나랑 매형이랑 애들 둘이랑 좀 지내도 될까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1: 근데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네, 아닌 건또 아니라고.
0: 전 진짜 진지했거든요.
2: 내향인의 집이라고 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대문도 없고 창문도 너무 크고. 근데 집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목수의 손들이 좋았을 때 만들었던 어떤 천장제, 그 격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것처럼, 아마 오늘 우리 이제 작가님도 집주인분도 이 건물 외부보다는 이 내부가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게 훨씬 중요한,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사실 전 처음에 이 집을 내향인이 숨어들기 위해 고친 도움굴 같은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산란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결계 말이죠. 근데 이집다 탐구하고 났더니 알겠어요. 이 집은 결계가 아니라 과외라는 사람 그 자체란 걸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시나요? 그곳엔 나란 사람이 있나요?
4: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5: 아니.
4: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5: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피게 됐어요.
4: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5: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6: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7: 살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8: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9: 빡세까지 살아야지.
8: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10: 와, 이거 진짜야?
11: 에이, 설마. AI겠지?
10: 오, AI로 만든 거네.
1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펜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급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메간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Competition입니다. 네,
0: 경쟁입니다. 경쟁 또는 경연대회, 컨테스트 등을 다 Competition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Mm-hmm. 자, 오늘 핵심 내용 바로 공개하죠.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am a fierce competitor.
0: 네, 저는 경쟁심이 아주 강해요 라고 yeah. 말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자신을 묘사해 보세요.
1: I'm a fierce competitor.
0: 저는 절대로 뭐 지고는 못 살아요 이런 말인데
1: right.
0: 네, I'm a fierce competitor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Richard입니다.
0: 네, 자 그럼 먼저 리차드 씨의 요약 문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1: Okay, Richard 씨 나와주세요.
2: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0: 리차드 씨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문장 읽어볼까요?
1: So Richard said,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0: 저는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입니다.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Mm-hmm. 경쟁할 때 이겨야만 하는, 이기고만 싶어 하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only wants to win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제 I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mm-hmm. competitor라는 뭔가 중립적인 명사가 나왔다 보니까 who want to가 아니고 wants to, 3인칭이 된다는 거. 이건 처음에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Yeah.
0: 그래서 저는 경쟁할 때 이겨야만 하는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1: You're awesome, Richard.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3 more times.
2: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sound in soften.
1: 네. 그래서 soften, soften. 그래서 and I do believe 그리고 뭐뭐라고 생각하긴 해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mm-hmm. 예전에는 이랬는데 I do believe now 이렇게 할 때도 쓰고 mm-hmm. 물론 I do believe that you are right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다른 말을 좀 단서를 붙여주고 싶을 때 mm-hmm.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어떻게 I've softened over the years mm-hmm.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또는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해요. Mm-hmm. 그런데
0: He says, but as a child, I could not handle losing.
1: Mm-hmm. 네, 그래서 지금 자라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그런 경쟁심 면에서는 부드러워졌는데 But as a child, 어렸을 때는 I could not
0: handle losing. I couldn't handle it.
1: 네, 그래서 losing, 지는 것을 다룰 수 없었다, 다스릴 수 없었다라기보다는 견딜 수 없었어요.
0: Yeah, like you can't work through it. Yeah, I don't know how to describe.
1: He couldn't tolerate it.
0: Yeah, you can't tolerate 네, it.
1: 참을 수가 없었어요.
0: Yeah, 또는, it's just not ideal. You don't 네. want to be in that situation. Like I cannot handle
1: 맞아요.
0: this.
1: Handle 하면 진짜로 다루다, 다스리다. Can you handle this kind of software?
0: No.
1: Can you kind of device 이런 것 물론 쓸 수 있죠.
0: Oh yeah, 네. it's like do you know how to use it?
1: 네, 여기서는 아니에요. Mm-hmm. 여기서는 정말 이거를 견뎌내고 침착하게 mm-hmm. 흥분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것을 핸들이라고 하는데 mm-hmm. 지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0: Yeah, he can't handle losing. Mm-hmm.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t didn't matter if we were playing some small game with family or friends in the house or if I was competing in a sport. Competition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 drives me to the point where I want to win or I'm simply unhappy. And I don't know why this is. I can remember this one example when I was really young.
0: And it didn't matter if we were playing some small game with family or friends in the house or if I was competing in a sport.
1: 그리고 it didn't matter 상관없었습니다. Mm-hmm. 이거든지 저거든지 상관없었어요. 무조건 경쟁심이 심했고 mm-hmm. 경쟁하려는 마음이 심했고 무조건 지는 걸 못 참았어요. 그 A, B 상황은 뭐냐면 If we were playing some small game with family or friends in the house 집에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 그냥 간단한 놀이를 하고 있든지 mm-hmm. 그래도 지는 거 싫어했고 Or if I was competing in a sport, 스포츠 경기에서 지는 거든 아무튼 상관없이 무조건 지는 걸 싫어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competing in a sport는 직역하자면은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참고로 mm-hmm. 스포츠라고 우리가 하는 거는 스포츠 우리말로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yeah. 영어에서는 sport라고 yeah. 해야 하나를 가리키고.
0: Yeah, it's just sport.
1: 네, T로 끝나죠.
0: Sport.
1: Sport. Mm-hmm. 우리가 티셔츠도 티셔츠라고 하게 되었지만 셔츠도
0: shirt.
1: shirt. 네, 티셔츠도 t-shirt.
0: t-shirt.
1: 네, 한 개일 때는 t로 끝나지만 mm-hmm. sports 하면 여러 개가 된다는 거죠. Mm-hmm. 그래서 아무튼 지는 걸 싫어했고요.
0: Mm-hmm. He says, competition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 drives me to the point where I want to win or I'm simply unhappy.
1: Competition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 drives me to the point where 경쟁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경쟁심, mm-hmm. 경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항상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 뭐뭐 하는 무언가였습니다. Drives me to the point. Drive가 이제 어떤 거를 누군가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 여기서는 아니고요. 밀고 나가는. Yeah.
0: 네, It 그렇게, pushes you 네. or encourages you to do something.
1: 네, 만들어주는 거예요. Yeah. 그래서 drives me, 네, 어떤 뒤에를 좀 봐야겠습니다. To the point where I want to win or I'm simply unhappy. Mm-hmm.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의 원동력이 되는 존재였는데 mm-hmm. 그냥 이겨야 되고 안 이기면, 지면 simply unhappy.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0: He's unhappy, right? Yeah. Hmm. And he says next, and I don't know why this is, I can remember this one example when I was really young.
1: 항상 경쟁심 때문에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and I don't know why this is. Mm-hmm. 이 문장은 이렇게도 좋고요. I don't know why로 끝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I can

0: remember this one example. 한 가지 예는 기억이 납니다. When I was really young.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예를 지금 말해 줄 거예요.
1: My mom signed me up for a baseball team and I was playing out in the field. The ball came to me and I didn't catch it. It fell and I literally started crying right there, even though we hadn't lost the game.
2: My mom signed me up for a baseball team and I was playing out in the field.
0: My mom signed me up for a baseball team. 저희 엄마가 저를 야구팀에 signed me up, 가입시켜 주셨고요. Mm-hmm. 네, 그리고 and I was playing out in the field. 야구 경기장, 그 필드에 mm-hmm. 나가 있었어요. 투수 아니었고 타자 아니었어요.
2: Yeah.
0: 포수도
2: so
0: 아니었어요.
2: He wasn't the batter or the pitcher.
0: Yeah.
2: Right?
0: Or the catcher.
2: Or the catcher. He was one of the people playing in the outfield.
0: 네, 그래서 그 필드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내야수나 외야수 아니면 뭐 그 베이스에 있었겠죠? Mm-hmm. 아무튼 그랬는데
2: He says, the ball came to me and I didn't catch it.
0: 이제 타자가 공을 쳤을 거예요. Mm-hmm. 쳐서 공이 the ball came to me, 공이 오고 있는데 and I didn't catch it. 야구는 이게 바운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잡아야
2: yeah.
0: 되잖아요.
2: 그런데 you have to catch it.
0: 예, 못 잡았어요. 그래서
2: mm-hmm. He says, it fell and I literally started crying right there even though we hadn't lost the game.
0: That's intense.
2: Yeah.
0: 좀 심한데요.
2: You gotta finish the game first, 네. Richard.
0: 공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공이 it fell.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고요. 공이 떨어지자 and I literally 그냥 진짜 말 그대로 started crying right there. 바로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대요. Mm-hmm. 너무나 이겨야만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mm-hmm. even though we hadn't lost the game. Mm-hmm. 우리가 아직 경기에서 진 게 아닌데 내가 못 잡았기 때문에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 Let's look at the last part.
1: We were going to lose and we did lose that game, but the game was still going on and I lost my marbles. So, I'm ready to compete at all costs and I only accept winning in my mind.
2: We were going to lose and we did lose that game.
0: We were going to lose. 우리가 질 거였고 mm-hmm. 이건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we were going to lose. 이거는 리차드 씨 생각이잖아요.
2: Yeah.
0: Nobody knows.
2: Yeah. 네. We don't know.
0: 네. 그래서 지금 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mm-hmm. and we did lose that lose that game. 실제로 그 생각 그 경기에서 졌어요.
2: Mm-hmm.
0: 그런데 아직 그 상황에서는 아직 경기가 끝난 게
2: yeah.
0: 아니었죠.
2: The game was still going on. And then Richard says next. But the game was still going on and I lost my marbles.
0: 그런데 경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는데 사실은 야구는 끝까지 모르는 건데 the game was still going on, 진행 중이었는데 and I lost my marbles. 네, 제가 흥분을 한 거예요. Why do you say lose your marbles?
2: I don't know, but when we usually say you lose your marbles, we mean you went crazy. It's like you got really, really angry, upset, yeah. or started crying. Mm. I have no idea why we say lose your marbles.
0: Okay, marble can refer to many things.
2: Yeah.
0: Marble can, you can, it can be a kind of stone, or it can be 구슬 같은 것도 marble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2: Okay, okay. Maybe the little tiny marble stones, 네. like they're not collected together, they're all over the floor.
0: 아.
2: That's the only theory I have.
0: 네, marble, 대리석 같은 거 이렇게 모았는데, 그걸 다...
2: They're all like... onto the floor. So it's like, oh,
0: 아무튼,
2: I gotta get it. Okay.
0: 네.
2: That's all 구슬, I got.
0: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런 작은 구슬 같은 것들을 모아놨는데 이게 흩어지니까 흥분을 한다.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원래 어원이 뭐든지 간에 흥분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2: yes.
0: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대부분 영어권 사람들은 알고는 있을 거예요.
2: Mm-hmm.
0: 네. 그럼 다음 문장 바로 볼까요?
2: Mm-hmm. So, lastly, he says, so I'm ready to compete at all costs and I only accept winning in my mind.
0: So, I'm ready to compete at all costs. 반드시 무슨 수를 mm-hmm. 써서라도 다시 한번.
2: At all costs.
0: At all costs.
2: At all costs.
0: 네. At any cost하고 좀 비슷해요.
2: Mm-hmm. 네. At any cost. Basically, you're willing to put in or to pay anything to get it.
0: 네.
2: So, at all costs.
0: Any가 들어가면은 costs라고 보통 안 하고 cost로
2: yeah.
0: 끝내고요. all이 들어가면 costs, 복수가 되는데 mm-hmm. 여기서는 at all costs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앞에서 소개한 일화에서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compete 할 준비가 되어 있고 mm-hmm. I

0: 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볼 건데요.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My friends have always said I'm a fierce competitor. Even the way I walk will intimidate my competitor. I'm a fierce competitor. It's a severe issue at times, but still, you should never shy away from competition.
0: 네, 먼저 앨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m-hmm. My friends have always said,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I'm a fierce competitor. Mm-hmm. 제가 경쟁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even the way I walk, 이 부분 재밌네요. Will intimidate my competitor. Mm-hmm. competitor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하는 상대가 있을 텐데 내가 걷는 모습만 봐도 이게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상대방이 오,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래요.
1: Yeah.
0: Very cool in a way.
1: Very fierce. Like,
0: yeah, very fierce.
1: I'm gonna win.
0: 네. 그 다음으로
1: Jacob
0: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a fierce competitor. 전 경쟁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It's a severe issue at times. 가끔씩은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심해서. But still, 그래도 you should never shy away from competition. Shy away, shy가 이제 수줍은 거를 가리키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동사로 shy away 이렇게 쓰게 되면은 피하는 거,
1: yeah.
0: 마다하는 거.
1: You just kind of avoid it, yeah. right? Or step down, right? Back away.
0: 경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네요. Mm-hmm. 기회가 있으면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Well, yeah, there are many people who think that way
0: yeah.
1: as well. Okay, so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But I do wonder, do you tend to shy away from competition or are you a fierce competitor? Yeah. Do you like competition?
0: 네, 여러분은 어떤 편인지 경쟁을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편인지 아니면 경쟁은 안 하고 싶어하는 편인지 영어로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글 남겨주세요.
1: That would be great. And for now, that's all we have for you today. But we'll be back with another episode next time, right?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Bye.
0: Bye-bye.

네, 뮤즈. 완전 그냥 제 음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음악을 만들 때나 그 음악의 어떤 스타일을 그냥 저는 율무 음악이라고

0: 제일 좋을 때요?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을 때 되게 좋아요. 그 이제 휴일에 이제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얘 이렇게 있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자체로 좀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디션 보러 왔는데요.
0: 너 종족 좀 찡그린 표정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좀 끌렸던 것 같아. 그 산책할 때 계속 뒤를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먼저 갔다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돌아보는 그 순간에 이제 그게 강아지들이 얘 잘 오고 있나 안전하게 오고 있나 계속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되게 통하는 게 되게 고마워요. 예.
2: 예. 예, 예.

0: 안녕하세요 여러분, UBS 생활영화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화.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Hello.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We're talking about competitions.
0: 네, competition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 또는 대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공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s topic,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like competitions when they're fun.
0: 네, I like competitions when they're fun. Competitions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회들이 될 수도 있겠고 경쟁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when they're fun, 재미있을 때 저는 경쟁하는 거 좋아요, 겨뤄보는 거 좋아요라는 말입니다.
1: Alright.
0: 자, 이 핵심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리카 씨, who is from Germany.
0: 네, 리카 씨입니다. 리카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리카 씨, 나와주세요.
2: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0: 네, 경쟁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뭔가

0: started rolling, I got really into it, and our team ended up winning. So I just remembered that I do like a good competition.
1: Ooh, I'm also quite competitive. Mm-hmm. So sometimes we'll start out with a good friendly competition, mm-hmm. but I get so serious that it becomes not fun.
2: 네, 사실 누구나 그러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Yeah.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해볼까 했다가 이게 좀 시작되면 열심히 하게 되는 거.
1: I'm gonna win.
2: 네, 메란 선생님도 그런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yeah. 자, 그러면 리카 씨가 했던 말을 한 줄 한 줄 보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Okay.
0: Whenever I do anything that involves any sort of competition,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that I do actually have quite the competitive streak. So I recently did something called a campus challenge.
1: Whenever I do anything that involves any sort of competition,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2: Whenever로 시작되는 이 부분을 쭉 따라서 보시다가 이제 competition까지 하나로 묶어서 보면 뭐뭐 할 때마다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Mm-hmm. 저는 제 스스로가 긴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m-hmm. 긴장을 하게 됩니다라는 뜻이고요. Mm-hmm. 그 whenever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whenever I do anything,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를 할 때 that involves. Mm-hmm.
1: Involve.
2: 네.
1: Involve.
2: Involve. 포함하다를 가리켜요. 그래서 involve 하면은 어떤 사람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he is involved in this. 어떤,
1: oh yeah, 네. he's involved in this project as well.
2: 사실
1: Let's call him about
2: 그렇죠.
1: it.
2: 프로젝트로 말을 하면은 이게 좀 더 가벼워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participating인데
1: yeah, you're kind of participating, you're involved.
2: You know, you can also get involved in some kind of crime.
1: Oh yeah, he was involved in a crime.
2: 네. crime, 범죄로 이야기할 때는 연루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mm-hmm. 여기서는 이 anything 자체에 competition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Mm-hmm. 그래서 그 경쟁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mm-hmm. 경쟁, 뭐가 됐든지 간에 경쟁 요소가 있는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을 할 때마다 저는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긴장을 하게 됩니다.
1: Hmm. Well, why? She says next.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that I do actually have quite the competitive streak.
2: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그때서야 기억이 나요. Mm-hmm. I then remember. 여기서 then이 딱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제서야 기억이 난다라는 느낌이 mm-hmm. 좀 더 사는 것 같고요. That I do actually have.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걸 못 느끼고 있다가
1: yeah.
2: 평상시에는 못 느끼고 있다가 mm-hmm. 뭔가 competition, 경쟁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걸 하면 갑자기 mm-hmm. 왜 긴장하게 되지? 아 맞다,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1: I want to win.
2: 네, 맞아요. 그 I want to win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 저에게는 I have quite the
1: competitive streak.
2: 네, competitive는 경쟁심이 있는 mm-hmm. 또는 경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뜻인데 streak 그러니까 경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1: Yeah, streak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yeah. it can mean something is just straight through. So if you if your team has had a winning streak, mm-hmm. it means you just continue to win. In between you didn't lose not
2: 네.
1: even once.
2: 그래서
1: right?
2: streak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winning streak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승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학습 앱이나 mm-hmm. 게임 앱 같은 거에서
1: oh, yeah.
2: 사람들이 계속 접속하게 하려고
1: You're on a streak.
2: 네, you're on a streak. 계속해서 yeah. 지금 자주 접속하셨군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학습 앱에서 많이 보는 문구인데요. Mm-hmm. 이제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 날도 켜서 공부를 하면은 mm-hmm. You are on a 3-day streak.
1: Yeah.
2: You're on a 5-day streak.
1: 10-year streak.
2: 10년째. You're on a, 예를 들어서 30-day streak 한 다음에 그 yeah. 밑에 Don't break it.
1: Don't break it.
2: 네, 뭐 그 이 흐름을 깨지 말아라.
1: Use the app tomorrow.
2: 내일도 들어와라. 이런
1: And
2: 것들을.
1: The day after.
2: 그때 많이 쓰는 게 streak인데 mm-hmm. 여기서는 그 연속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Competitive aspect.
1: Yeah, it's more like her tendency, right?
2: 네.
1: An aspect about her that's always the same,
2: 네.
1: right? It continues to be the same.
2: 네, 그런 maybe. 구석, 그런 면. 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mm-hmm. 단어인 것 같고요.
1: Yeah.
2: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1: Okay. So, I recently did something called a campus challenge.
2: 이제 so라는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anything that involves를 이용할 건데요. 첫 번째 문장, 과거형입니다. Anything that involved가 될 거예요. 수학과 관련된 건 뭐든지 어려웠어요. Anything that involved math was hard. 그 당시에 과거에 관련되어 있었던 거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 Anything that involved math was hard. One more time. Anything that involved math was hard. Great. Let's look at our next sentence.
0: 다음으로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슈퍼 영웅이 나오는 건 저는 뭐든지 볼 거예요. I will watch anything that involves

0: 네, 오늘도 경쟁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like competitions where the contestants help each other and have fun. The only games I like to be a part of alw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sports and fun competition.
0: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Beavis says, I like competitions where the contestants help each other and have fun.
0: 네, 여기서 competitions는 경연대회를 가리키고 있고 어떤 경연대회들을 좋아하냐면 where the contestants.
1: Contestants, 네. The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0: In a contest.
1: In a contest,
0: contest라는
1: yeah.
0: 말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right. contestant는 contest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mm-hmm. 참가자들이 help each other, 서로를 돕고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mm-hmm. 그런 경연대회들을 좋아합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Mm-hmm. 두 번째.
1: And Joy says, The only games I like to be a part of alw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sports and fun competition.
0: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a part of부터 우연히 눈이 그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에요. Mm-hmm. A part of always have.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right. 좀 전체를 보면은 The only games I like to be a part of. Of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예요.
1: Yeah. When you're a part of something, you participate in it.
0: 그렇죠. 내가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유일한 종류의 게임들은 뭐냐면 mm-hmm. Alw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항상 뭐와 관련이 있습니다. Mm-hmm. 뭐와 관련이 있죠? Sports and fun competition. Mm-hmm. 스포츠 그리고 재미있는 경쟁과 관련이 있는 게임들, 놀이들만 참가하기를 좋아한대요.
1: I think most people like to be a part of good competition, right?
0: Some people, you know, don't really like competitions, you know, altogether.
1: Altogether? But, even
0: yeah,
1: good ones?
0: But a lot of people do.
1: All right. Most people like to be a part of good competitions. All right, perfect.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을 한번 좀 가볼까 합니다.
1: 가봐야죠. 가봐야죠. 네네.
0: 예. 제목이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 파트 1인데요.
1: 네네.
0: 어떻게 좀 쓰고 다니세요? 제가 미국에서는
1: 네.
0: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1: 그쵸.
0: 다들 쓰고 다니는데 오히려 저는 한국에 왔더니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1: 이게 선글라스도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0: Right, right.
1: 저도 손에 잡히는 곳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바깥 활동을 막 오래 하지 않으니까
0: 네.
1: 선글라스를 잘 안 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안경을 끼니까
0: 그렇구나.
1: 안경이랑 선글라스랑 이중으로 껴봤거든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아니, 네. 제 주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착용하는 거가
1: 네.
0: 살짝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1: 저도 선글라스 한번 꼈다가 너무 연예인인 척한다 이런 소리 조금 들은 적 있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0: 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1: 예.
0: 자, 아무튼 오늘은 선글라스 파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응?
0: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왜냐면, 저거 하나 주세요. 이런 경우 보통 없잖아요.
1: 그쵸.
0: 자기 얼굴 이렇게 모양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따져보죠.
1: 네, 그리고 또 이게 눈으로 봤을 때랑 착용을 해서 내가 거울로 내 모습을 봤을 때랑 또 느낌이 달라요.
0: 저 완전 다릅니다.
1: 그래서
0: 제가,
1: 꼭 트라이 해봐야 돼.
0: 예전에 온라인으로
1: 예.
0: 잘못 썼다가,
1: 아이고.
0: 괜찮아서 했더니, 눈알만 거의 가리는 수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1: 반품행.
0: 아, 그렇습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와우.
1: 아하, 또 컬러 문제로 뭐 여러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0: 맞아요.

0: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겠죠. 한번 다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요거 선글라스 요거 써봐도 될까요?
2: You like these?
1: Yes.
2: Yeah.
1: 써봐도 될까요?
2: Sorry?
1: Try.
2: Oh, can you?
1: Yeah, yeah, yeah.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Just came in?
2: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ry them on.
1: Brand new.
2: New.
1: New.
2: Yes.
1: One new. Wow,
2: really
1: wow.
2: Fresh.
1: 아, 근데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혹시 흰색으로 있어요?
2: Style.
1: My style?
2: Very
1: yeah, my
2: yes.
1: style. But do you have a white color?
2: White.
1: A white.
2: White.
1: White. White color.
2: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Pair?
2: We might have a pair.
1: Have a pair.
2: We might.
1: You might.
2: I'll go and check.
1: 아, 오케이, 체크. 오케이, 오케이, 체크.
0: 자,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대화를 좀 풍부한 표현을 활용을 해서
1: 네.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4: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3: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4: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오, 그 선글라스 파는 데 갔는데
1: 네.
0: 너무 예쁜 게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있는 거죠.
1: 써봐야죠.
0: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네.
0: 네.
1: Can I try on? 여기서 왠지 끊어도 될 것 같아요.
0: Okay.
1: 네. 할 수 있을까요? 이 선글라스를
0: yeah.
1: 그러면 these sunglasses예요. 이거 또 함정으로 두신 것 같은데
0: 속지 않아요.
1: 그럼요, 제가 잘 okay. 빠져나왔습니다.
0: Alright, so can I try on 뭐를요? These sunglasses. 정답 맞습니다.
1: Mm-hmm.
0: 그렇죠. 우리가 선글라스라고 해버리면은 R이 한쪽만 있는 걸 얘기를 하게
1: 네.
0: 되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렇게 또 이걸 복수로 써야 되는 걸 설정해 놓은 것도 되게 좀 야속해요. 가끔은. 아니 당연히 이걸 한쪽만 쓰는 사람이 어딨지?
0: 그렇죠.
1: 네, 그런 생각해요.
0: 영어에서는 그 단수 복수를 좀 맞추는 편이어가지고
1: 맞아요.
0: 두 쪽을 얘기하면서 sunglasses. 이건 마치 바지를 pants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1: 네,
0: 생각하시면
1: 네.
0: 돼요. Sunglasses. Alright. 자 그런데 써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사로요?
1: Can I try?
0: Mm-hmm.
1: Try.
0: Try. Okay. Yeah. 자, try 뒤에 on까지 사실은
1: try
0: 덩어리입니다.
1: On. Yes.
0: 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1: 네.
0: sunglasses를 쓰거나 단순히 뭐 glasses를 쓰거나 hat을 쓰거나 신발을 신거나
1: 예.
0: 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착용한다라고 할 때 동작을 강조할 때 예를 씁니다. Remember this?
1: 네.
0: Okay, put on.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I'm putting on my shirt.
1: Yes.
0: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Okay? She's putting on her hat. 막 한참 이렇게 쓰고 있다든가.
1: 네.
0: So 뭔가 착용하는 동작을 강조할 때 put on인데, 이 put on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1: 네.
0: 그 아래 조금 더 세부적인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try on.
1: Try on.
0: Try 하는 게 뭐예요?
1: 시도하다.
0: 시도하다.
1: 네.
0: 그래서 얘는 동작 중에서도 한 번쯤 한번 써보다,
1: 네.
0: 한 번쯤 착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한번 입어보던가.
1: 그래서 can I 하고 물어보게 되는
0: 맞아요.
1: 거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가게 같은 데에서는 보통 put on보다는 try on을 많이 해보죠.
1: 네.
0: 한번 해보고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말고니까.
1: 에헤.
0: 그래서 한 번쯤 입어보다, 뭐 착용해보다. Throw on and however 이것도 입는 거긴 한데 동작 강조인데 뭘까요? 어떻게 입는 거일까요?
1: 근데 솔직히 얘는 조금 생소한데
0: 네.
1: throw on은 뭔가 걸치는 느낌?
0: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 살짝 걸친다기보다는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1: 네.
0: 던지는 거죠, throw가.
1: 네.
0: 그래서 보통 급하게 걸쳐 입고 어딜 나간다라고 할 때.
1: 아.
0: 그렇죠. 그래서 뭐 안경 같은 것도 빨리 나가야 돼서 그냥 throw on 한다든가.
1: 아.
0: 재킷 같은 거 throw on. 후다닥. 내가 마음에 드는 거든 아니든 내가 급한 거예요.
1: 예.
0: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내 거가 아닌 거 한번 써볼게요.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하려고 try on을 썼고요.

0: So try on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를 착용해 보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명사다. 예를 들어 eat this 그런 것들은 명사가 가운데로 와야 돼요.
1: Try it
0: Try
1: on.
0: it on,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그럼 어떡할까요?
1: Try on this skirt.
0: 그렇죠. Try on this skirt. This skirt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가운데 넣을 수도 있어요. 원하면
1: 아,
0: try
1: 그래요?
0: this skirt
1: Skirt on.
0: on도 가능은 합니다.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스카프를 한번 착용해 봤어. 과거로.
1: I tried it on
0: The
1: the scarf.
0: scarf. I tried
1: Yes.
0: on the scarf. 한번 해봤지? 어울리나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오케이?
1: Yes.
0: 동작 강조입니다, 이 친구도요. 자, 읽어볼게요. Hey, try on the skirt.
1: Try on the skirt.
0: Oh, I tried on the scarf.
1: I tried on the scarf.
0: Alright, 자, 여기서 응용 들어갈게요. 아까
1: 네.
0: 대명사는 try와 on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 이거 입어봐도 돼요? 저 이거 한번 써봐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1: Can I try it on?
0: Try it on, yes.
1: Yes.
0: This면요.
1: Can I try this on?
0: 그렇죠. There you go. So 이걸 해본 이유는 아 대명사는 가운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Try on this 어색합니다. Alright? 읽어볼게요.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론이죠. 뜨끈한 신상이에요.
1: You can. They just came in. 오, 지금 막 왔어요. 네, 그런 느낌이라 진짜 신상과 연결이 되나 봐요. 근데 you can. 너는 당연히 할수 있어.
0: 맞아요.
1: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은 뭔가 you absolutely can. Absolutely can. 뭔가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될것
0: 와,
1: 같아요.
0: 이 단어 스펠링 계속 틀렸었는데
1: Yes.
0: 막상 맞네요. 오케이.
1: 중간에 쉬면 틀려요. 거침없이 가야 돼요.
0: Alright, absolutely라는 단어 썼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어요. 저거
1: 네.
0: 좋아요.
1: 예.
0: Absolutely도 좋고 확실히 분명이라고 해서 certainly.
1: Certainly.
0: 들어본 적
1: 아,
0: 있나요? 오케이,
1: 네.
0: 여러분들 이 단어도 같이 적어 두셔야
1: Certainly
0: 됩니다.
1: can.
0: Certainly라고 하는 거. Certainly. 자, 그런데 얘는 강세가 앞에 이에 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1: 네.
0: 어떤 경우에는 certainly 이렇게 깔끔하게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T를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certainly처럼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try 해볼게요. Certainly, certainly.
1: Certainly, certainly.
0: 자, 이 certainly가 어려우신 분들은 더 쉽게
1: Surely,
0: surely라고 하는 거. 이게
1: 아하.
0: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1: 네.
0: 확실히,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죠. You surely can, or you sure can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다쓸수 있습니다. 자,
1: 네.
0: 지금 보세요. 신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몇 개가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물건이 방금 이제 들어온 거다. 이거
1: 예.
0: 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신상을 썼어요. 자, 어떤 동사 썼을까요?
1: Came, come.
0: come.
1: 네.
0: 그다음에
1: In,
0: in.
1: come in.
0: 인이 뭐예요?
1: 안으로.
0: right. So come in은 오다가 아니라 들어오답니다.
1: 네.
0: 근데 사실 우리말로도 이거 방금 들어왔어요. 이렇게도 좀 쓰지 않나요?
1: 그죠,
0: 그렇죠?
1: 그죠.
0: 그래서 come in 같은 경우에 재고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아예 신상으로 들어온 거다. 가능합니다. Alright, so come in. 들어오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모델 방금 들어왔어요. 완전
1: 아,
0: 뜨끈뜨끈 신상이에요.
1: this model
0: Just?
1: just come in, just came in.
0: 그렇죠. This model just came in. How about this?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1: When did you come in?
0: 그거는 너는 언제
1: 아,
0: 들어왔냐죠.
1: 그러네요.
0: 그게 언제 들어왔냐.
1: When did it come in?
0: 그렇죠. Oh, when did
1: 아,
0: it come in? I didn't
1: yes.
0: know.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뭐 단골 손님이 있었나 보죠.
1: 네.
0: 그거 언제 들어왔지? 이러면서. Okay, very nice.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model just came in.
1: This model just came in.
0: When did it come in?
1: When did it come i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물건, 어떤 뭐 상품이라든가,
1: 네.
0: 혹은 특히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1: 새로운
0: 그
1: 영화가
0: 영화 언제 나오지? 나못 기다리겠다. 이럴 때는 보통 무슨 어디에 재고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come out을 많이 쓰게 됩니다.
1: come out.
0: Okay, so the
1: come
0: movie
1: out.
0: just came out.

0: about.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Certainly, 여기 강세 주고요. You certainly can. Mm-hmm. They just came in.
1: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 네.
0: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맞아.
0: 이런 경우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나 사이즈가 안 맞아요.
1: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집에 검정색이 있어요.
0: 아.
1: 그러면 이 디자인만큼은 화이트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랄까요?
0: 그렇죠.
1: 있거든요. I like th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하얀색으로 그거가 있나요? 그런가 봐요. 그럼 I like the style.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까 스타일이 I like 하는 거죠.
0: 스타일이 스타일이니까.
1: Yes.
0: Okay, so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Mm-hmm. Yeah.
0: 그렇죠. 외래어로 아예 스타일이라고 쓸 때, 그렇죠? 보통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fashion items 같은
1: 맞아요.
0: 데 많이 쓰게 되죠. Style. 읽을 때요. 너무 스타일 해서 T 사운드를 너무 세게 내려고 하지 말고 걔를 된소리 좀 비슷하게 내주면 좋아요.
1: 쌍디귿으로.
0: 그렇죠. 스타일에 오히려 더 가깝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Style, style,
1: style, style.
0: 그렇죠. So I like the style, but 자, 이 뒤에 나온 패턴은요.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글라스를 살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드는데 다른 색으로 뭐 있냐?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필수 패턴이죠. 바로 have something. In 어떤 색상.
1: 아하.
0: 네. 그래서 이게 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쓸 수 있어요. 저희 그거 있다. 이 색상으로 있다. 또 될 수 있고.
1: 네.
0: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1: 오케이.
0: 자, 여러분들은 요거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We have it.
0: Yeah, we have it. 근데 검정색으로.
1: We have it in black.
0: 그렇죠. We have it in black.
1: 음흠.
0: 이번에는 질문해 볼게요.
1: 네.
0: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1: 오.
0: Right? 혹시 이 모자 가지고 있나요? 혹은 이 모자 있나요?
1: Do you
0: 초록색으로.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1: Yes.
0: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있다. 그럼 그걸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나쁘지 않죠? 슬기 씨가 이거 한번 나눠보실래요?
1: 나눠요. Do you have it?
0: Mm-hmm.
1: Yes. We have it. Do you have this hat?
0: 그렇죠.
1: Yes.
0: 무슨 색상으로가 뒤에 들어가죠.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1: We have it in black.
0: Uh-huh.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All right. 자, 그리고 부정문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바로 저희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노란색으로는요. 저희 그거 노란색으로는 없어요.
1: Oh, we don't have it in yellow.
0: 그렇죠. We don't have it in yellow. 이렇게요.
1: 와우.
0: 요즘에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 그 패션 아이템스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1: 코스메틱부터
0: 그럼요.
1: 패션 아이템도 진짜.
0: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 종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1: 보통은 뭐 이제 마트나 시장을 가도 영어를 다들 우리 상인분들이 하실 줄 알더라고요.
0: 맞아요. 요즘에는 진짜 그 어떤 직종이든 간에 기본적인 거는 다 하시더라고요.
1: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뭔지 알아요? 그런 분들이 왕초보 잘 봐요. 나 왕초보 우리 슬기 씨 영어 정말 잘해. 하시면서 또 알아봐 주시니까
0: 너무 좋아요.
1: 정말 우리가 큰일 하고 있구나. 우리 마유쌤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0: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교재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1: 진짜 감사합니다.
0: 멀리서 약간 평 쳐다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Okay,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and this is very important. Check this out.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가서 확인할게요. 재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1: Yes. We might have a... I'll go and check.
0: 네.
1: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아. 우리 또 go and
0: 맞아요.
1: something.
0: 가서 뭐 하겠다.
1: 그렇죠. 오, 근데 저 이거 진짜 조금
0: 이거 헷갈리죠.
1: 네.
0: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1: 저는 왜냐면 여기가 어. 하나니까 그냥 we might have one.
0: 맞아요. 그거를 그러려면 어가 이상하죠.
1: 그러니까
0: we might have one. 오, 예, 좋아요. 그러면은 보통 보세요. 그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그리고 양말도 그렇고요.
1: 예.
0: 그 바지도 그렇고요.
1: 예.
0: 하나의 뭘로 이루어져 있죠?
1: 하나의
0: 하나의
1: 면으로. 바지가 면.
0: 저 죄송한데 선글라스는 면으로 만들기 좀 힘들죠.
1: 하나의 물건.
0: 아니요. 하나의 묶음인데
1: 한 묶음.
0: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한
1: 쌍. 아.
0: You know what it is.
1: 어, 하나 그러면 트윈? 쌍둥이.
0: 네.
1: 트윈.
0: 그냥 제가 답을 열 걸 그랬어요. 여러분 불편하셨죠? We might have a 한 쌍, right? I'll go and check. 정답은
1: 아, 아.
0: Yes.
1: Pair of gloves. 알아요.
0: 그렇습니다. A 예. pair of gloves, right? So a pair, one pair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을 단체처럼 마치 그룹인 것처럼.
1: 쌍이니까 이게.
0: 맞아요.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We might have a pair of these sunglasses, you know?
1: 오.
0: Okay.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조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확실한 중요한 이병적 패턴입니다.
1: 네.
0: 바로 확신 훅 떨어지게 만든
1: might.
0: Might. Might 동사 원형.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입에서 나오죠?
1: 그죠.
0: 네. Might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확신이 있다, 없다?
1: 없다.
0: 확 떨어져요.
1: 네.
0: 아, 일지도 모른다. 내 말을 너무 믿진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있을 수 있는데 가서 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1: 네네네.
0: 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뭐 슬기씨 하나 주려고 샀어요. 근데 당신이 그거 좋아할지도 몰라요.
1: 어.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요.
1: You might in mind?
0: 아?
1: In your mind.
0: 자, 마음에 드는 건 좋아한다고 하면 되죠? 저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 You might like it.
0: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예, 그러네요.
0: You might like it.
1: 네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걸로 제가 또 많이 앞서갔네요.
0: 가슴을 막 치고 싶은데. 예. So you might like it. 자, how about this? 그녀가 집을 살지도 몰라. 근데 확실하진 않아. 그녀는 집을 살지도 몰라.
1: She might buy a house.
0: 그렇죠. 자, 처음에는 어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might의 동사 원형 그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1: 그쵸.
0: She might buy a house. 처음엔 출발하지만 연습이 되면서 더 편해질 겁니다.
1: 그리고 이게 might가 물론 may의 약간 과거죠.
0: No.
1: 아니에요?
0: may보다 더 확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어쨌든 형태는 과거니까 she 다음에 올 때 s 안 붙여도 되는 거죠.
0: she 다음에 올 때 she might. 그런 건 없어요.
1: 아, 얘 조동사니까.
0: 조동사잖아요.
1: 아, 맞네요.
0: will도 맞아요. 보세요. 아, she wills.
1: 아,
0: 이상하지 않아요?
1: 그런 역사가 없네요.
0: 그런 전혀 상관이 예. 없습니다. 자, might은 아, 그대로 무조건 주어가 뭐든 간에 똑같고요.
1: So 네.
0: she might buy a house.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방금은 엄청 어색하게 했지만 나중에 연습을 하면서 본인도 노력해야 돼요.
1: 네.
0: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1: 없어요.
0: 그러면 보세요. 어, 그녀는 올지도 몰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예.
0: She might buy a house. 표정이나 이런 거.
1: 예.
0: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연기하면서 나 확신 없단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You might like it.
1: You might like it.
0: She might buy a house.
1: She might buy a house.
0: 아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하지만 확신이 확 떨어질 때는 might을 썼어요. 그렇죠?
1: 네.
0: 근데 뭔가 정황상 이게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강력하다면 자, 보여드릴게요. She might like it. 그녀가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분명히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는 걸 거야. 강하게 확신이
1: 강하게.
0: 올라가면.
1: She must like it. Yes.
0: 볼게요.
1: No.
0: Alright. So might은 확신이 아주 떨어지고 must는 확신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1: 우후.
0: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oh, she must like it. 이러면 아,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나 보구만. 이렇게 강해집니다.
1: Yes.
0: 이런 거마저도 방금 제가 했었던 표정이나 억양이 있었죠? 다 따라오셔야 돼요.
1: Yes.
0: Okay. So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복수로. Mm-hmm. 자,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2: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Ne,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프런의 동생이죠. Try on something.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명령어로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1: Try on this skirt.
0: Try on this skirt. Mm-hmm. 자, 두 번째. 나 그 스카프 둘러봤어. 한번 해봤단 얘기예요.
1: 네. I tried on the scarf.
0: Scarf. I tried on the scarf. Mm-hmm.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그렇죠.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같이 읽어볼게요. Try on this skirt. I tried on the scarf.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Very nice. 자, 다음은요. Have something in 어떤 color.
1: Yes.
0: 가보겠습니다.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가지고 있어요.
1: Oh, we have it in black.
0: 그렇죠. We have it in black.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shirt가 될 수도 있고
1: yes.
0: 다양하죠,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어? 이 모자 초록색으로 있어요? 이 모자 초록색으로 가지고 있나요?
1: Oh,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저는 초록색 모자 되게 좋아하는데.
1: 그래요?
0: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자, 일단은 나눌게요. 저는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1: I like the style.
0: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흰색으로?
1: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In white. 여기서는 이제 sunglasses 복수기 때문에 댐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4: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3: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4: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Oh,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Oh,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2: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Okay.
0: Oh, great job.
1: Wow.
0: Great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Only if you work hard.
0: There you go. 조건을 세게 걸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ave something, 그 다음에 in 뒤에 색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어떤 가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님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좀 해볼 건데요. 오. 자, 친구들끼리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예.
0: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습니다. 어. 뭐,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죠?
0: 피자 때문이에요. 피자의 진심인 내 친구.
1: 오.
0: 우리 이상하게도 작은 거 하나에
1: 네.
0: 갑자기 너무 막 흥분하고 이럴 때 있지 않나요?
1: 당연하죠. 그리고 아하. 또 먹을 거 앞에서 약간 아하. 빈정 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0: 맞아요. 에이. 저는 아마 이거는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피자 관련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피자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불고기 관련된 거, 뭐 파인애플
1: 포테이토.
0: 관련된 거. 근데 예. 그게 저도 왔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1: 아 그래요?
0: 무조건 피자는 짜야 되고
1: 예.
0: 이렇게 정해진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1: 토핑도 한정돼 있고.
0: 네. 근데 피자가 갑자기 짜다가 달다? 그러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1: 피자가 거예요. 아닌 것 같죠.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 근데 피자 되게 네. 다양한 종류로 잘 드시던데.
0: 저도 올해 이제 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젠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1: 예, 예.
0: 다 맛있어요.
1: 네. 네.
0: 자, 아무튼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은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지금 읽으면서 너무 숨이 차요. 힘들어요.
1: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0: 뭐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예, 예. 원래 사실 처음에는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1: 그래요?
0: 이거는.
1: 근데 이거 하와이안 피자 아닌가요?
0: 아, 근데
1: 있지 않아요?
0: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미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저는 페퍼로니 피자.
1: 아, 그렇죠.
0: 아, 뭐 그런
1: 컨비네이션.
0: 무조건 짜야 돼요.
1: 아. 네.
0: 자, 아무튼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휴,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0: 의견이 서로 안 맞고 있는 내용이죠.
1: 또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0: 맞습니다.
1: 네.
0: 오케이.
1: 아, 안 되겠네요. 이 네. 피자에 대한 다양한 생각도 토크로 한번 풀어봐야겠어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슬기롭게
1: 도전!
0: 아,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2: Are you talking about pizza?
0: 피자. 피자, 그 파인애플.
2: Pineapple?
0: On 피자. That is the best. Best
2: What?
0: Tasty.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Ruin?
2: Yeah, ruins the flavor. No way.
0: 어? 뭐야, 망친다는 거야? 잠깐만, 서로 생각이 다른 거를 인정해야겠다.
2: What?
0: 서로 생각이 달라. We are different thought.
2: Yeah.
0: Yeah, so, 서로 인정해주자. 파인애플 피자, okay?
2: No.
0: Okay. 인정해주라고, understand m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어머, never sweet?
2: Can never be sweet, period.
0: 스윗한 거 안 된다는 거야?
2: Period.
3: 제가 개인적으로 피자에 진심인 편이기 때문에
0: 네.
3: 오늘 굉장히 진심 최선 다해서 강의해보겠습니다.
0: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3: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5: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4: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5: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3: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3: 자, 지금 미션 문장은 뭐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0: 예.
3: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0: 라고 했습니다. Yes.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정말 이 피자 위에 파인애플 올리는 것만큼 뭐 최고는 없어.
3: 최고는 없다. 최고다.
0: 약간 에버가 들어가가지고 그럼 저는 여기에 파인애플이 없어요. 그럼 파인애플.
3: 오케이.
0: 파인 E-P-P-L-E.
3: 사과할 때.
0: 예.
3: 오케이.
0: 이렇게.
3: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네.
3: 파인애플 아니에요?
0: 파인인가?
3: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봐서 네, 자, 바꿀까 해서
0: 예.
3: 자 지금 맞는지 스펠링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정답 맞습니다.
0: 아유, 잠깐 흔들렸던 제가 너무 수치스럽네요.
3: 그러니까요. 자, pineapple on pizza. 이게 결국에는 피자 위에 올라가 있는 파인애플이 되겠죠. 그렇죠?
0: 네.
3: 그게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The best thing 하면 최상급 형용사를 명사 앞에 넣음으로써
0: 네.
3: 진짜 이 명사 자체를 최상급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최고의 것이다. 최고의 것. Right? The best thing.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을까요?
0: Ever.
3: Ever.
0: Yes.
3: Right. 자, ever가 들어가면 더욱더 최고라는 걸 강조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최고의
0: 엄청나네요.
3: 무엇. 네. 여태껏 최고의 무엇이다. 라고 엄청 좋아함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0: 와우.
3: 네. 자, 이것으로 예문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3: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0: 오.
3: 이건 최고의 영화다, 여태껏. 어떻게 해요?
0: This movie?
3: This
0: is the best movie ever.
3: 그쵸?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Yes.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다음 거는 제가 제 입으로 하기 민망하지만, 마유는 여태껏
0: 네.
3: 최고로 쿨한
0: 네.
3: 선생님이다.
0: 오. Mayu is the best cool teacher.
3: 자, 쿨을.
0: The coolest teacher.
3: 여태껏 ever.
0: Yes.
3: Right? So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0: Mm-hmm.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거는 막 신나서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0: 네.
3: 그래서 ever 부분에 억양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0: 연기를 좀 넣어서.
3: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This is the best movie ever.
3: 지금 우는 줄 알았어요.
0: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3: 아, 그렇군요.
0: 네.
3: 자,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0: Yeah,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3: All right. 하고 갑자기 뚝 하는 거 아니죠?
0: Sorry.
3: All right.
0: This is my mistake.
3: 자, 지금 여태껏이라고 하는 걸 ever로 했었는데요.
0: 네.
3: 이거 말고 조금 더 뭐 격식 표현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두 개만 보자면 of all time.
0: Yeah.
3: 혹은 in history.
0: 오.
3: 예로 갈수록 더 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대 뭐 최고의 뭐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왕초보 영어 is the best English program of all time.
0: Yeah.
3: 이러면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Mm-hmm. 혹시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
0: 아우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베스트 thing은 아니죠.
3: 어? 뭐가 베스트예요?
0: 저는 베스트가 저는 좀 퍽퍽한 거. 저 원래 치킨도 가슴살 좋아하거든요. 전 포테이토.
3: 어.
0: 전 포테이토 피자 진짜 좋아요.
3: 뭐 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not my style.
0: 예, 그럼요. 취향이 다르니까요.
3: 그렇습니다.
0: 싸우려고 그러네요.
3: 아, 그러니까 예. 흥분하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3: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3: 자, 이랬을 때 마유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Hello, 마유.
3: 말도 안 돼. 그게 맛을 완전 망친다고.
0: 아, 정말 이 피자의 단맛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3: 안 됩니다.
0: 네. No way. It completely the flavor. 어, 플레이버는 맛인데
3: 네.
0: 맛을 완벽하게 망친다.
3: 네.
0: 망친다고.
3: 망치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0: 망치다, 파괴하다. 저 좀 어려운 거 지금 좀 생각난 거 있거든요.
3: 오케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제가
3: 안 보고 있을게요.
0: Ruin. Yes.
3: 오, 오케이, 오케이. Are you sure?
0: Yeah.
3: Okay. All right. 자, no way. It completely ruined the flavor. 90% 맞았습니다.
0: 어? Where is 10%? 아우.
3: Ruins. 이시니까요.
0: 그러네요.
3: 3인칭 단수는 네. 동사 뒤에 S가 붙게 되죠. 그렇죠? All right. R-U-I-N.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망치다라는 동사입니다.
0: 네.
3: U의 강세가 좀 가면서 ruin, ruin 이렇게 되는데요. Ruin. 이 flavor, 맛을 완전 ruin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망친다라는 비슷한 표현 중에 이런
0: 아, mess
3: 것도
0: up.
3: 또 나오게 될 거예요.
0: 네.
3: mess up 시킨다. 얼핏 보면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둘 다 망치다라는 뜻으로 나오게 돼요.
0: 예.
3: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망치느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3: 이 ruin 같은 경우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0: 어머.
3: 이건 끝나버린 수준. 네. 아, 근데 mess up은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마음에 썩 안 들어요. 그냥 엉망이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대사 중에서 뭐 당신이 내 삶을 망쳤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0: 예.
3: 때문에 보통 mess up을 쓰지 않고 ruin, you ruined my lif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0: Yes.
3: mess up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케이크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 약간 옆에 찌그러지고 마음에 안 들어. I messed it up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0: 네.
3: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아, 완전 맛을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그만큼 감정이 들어갔죠.
0: 네.
3: Right?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오랜만에 나왔어요.
0: 네.
3: No way. 길이 없다. 이거 아니죠. 뭐예요?
0: 말도 안 돼.
3: 말도 안
0: 말이
3: 돼.
0: 안 돼.
3: 네. No way는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뭔가 반박하는 겁니다.
0: 음흠.
3: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뿐이에요. No way. 그래서 의역이 여러 개 되죠. 왜? 말도 안 된다. 뭐 절대 싫다. 절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0: 예.
3: 여러분들한테 연기를 좀 제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0: 음흠.
3: 자, alright. 한번 읽어주세요.
0: No way. Are you serious?
3: 이거 뭐예요? 말도 안 돼. 진심이야?
0: 오.
3: 이거란 말이에요.
0: 네네.
3: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억양을 왕창 주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이런 느낌. 어? 슬기 지금 먹고 있는 그 쿠키 약간 맛있어 보이는데 나 좀 같이 먹으면 안 돼?
0: 응? No way. I won't share it.
3: 그렇죠. Share는 같이 나눠 먹다.
0: 네.
3: 나누다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혼자 먹고 싶으니까 No way. I won't share it. 나 안 나눠 먹을래. 이렇게 해서 좀 연기도 가능해야겠죠.
0: Yes.
3: Alright, very nice.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 막 이래도 돼요? No way. Are you serious?
0: No way. Are you serious?
3: No way. I won't share it.
0: No way. I won't share it.
3: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Flavor는 맛이라는 뜻입니다.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3: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겁니다.
1: 그죠?
0: 지금 여러분들도 이걸 도대체 뭐라고 써야 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직접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1: 인정해야 되겠다니까. 그러면 인정하다가 agree.
0: agree가 인정하던가요?
1: 아니, 이거 동의하다인데. 인정하다는 뭐죠? 인정하다. 힌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이거 너무 길어.
0: admit.
1: 아!
0: acknowledge.
1: 그쵸. 이런 거? admit.
0: 자, agree가 사실, 오케이. 제가 가져온 거는 agree가 들어가기는 해요.
1: 아,
0: 근데
1: 그래요?
0: agree는 원래는 동의하다.
1: 동의하다잖아요. 네. 네. 근데 we'll have to admit, 인정해야겠다. 서로 different, different 맞죠? different thinking. 다른 생각. Yeah.
0: 네.
1: 이렇게.
0: 오케이. 자, 물론 이렇게 하면은 원어민들은 100%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지만 노력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1: 네.
0: 아름다운 거예요.
1: 여러 번 설명하면 돼요.
0: 네, 맞아요. 예. 오케이. Let me try again. 예. 이러면서 아, 그러면 당연히
1: Listen.
0: 최악인 건 never mind. 이게 최악이에요. 설명, 노력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agree가 오늘 들어가고요. 근데 이걸 봐도 에? 이러실 겁니다.
1: 예.
0: 자, 오늘 정답은 I guess we'll have to, let me just show you. Agree to disagree.
1: 우와!
0: 처음 들어봤죠, 이 표현?
1: 완전요.
0: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한다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자, 보세요. agree하는 게 뭐라고요, 원래?
1: 동의하다.
0: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disagree는 뭐예요?
1: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0: 맞아요.
1: 네.
0: 서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agree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파인애플 피자 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1: 예.
0: 나는 반대로 뭐 이거 이런 식이고.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에 대해서 agree를 하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이 여자의 육감이 무서운 게 직감이 무서운 게 이게 툭 적었잖아요. 저도
0: agree
1: 모르게.
0: 바로 들어왔네요.
1: agree 딱 적었잖아요.
0: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해요. 틀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1: 먼 길을 돌았어요.
0: 자, 그래도 비슷했죠. So agree to disagree가 아 이거 그냥 하나의 동사구나. 각자 다른 거 인정한다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 네.
0: 이 표현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항상 패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없으면 아무리 이런 표현 알아도 쓸 수가 없어요.
1: 네.
0: 바로 여기에
1: will
0: 요겁니다.
1: Have to.
0: Will have to. will도 배워봤고요. have to도 해봤죠?
1: 그렇죠.
0: 그것을 지금 섞은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will, 말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he will do that, I'll do that.
1: 할 거, 의지.
0: 뭐뭐 할 것이다.
1: 할
0: 그죠?
1: 거야.
0: 할 것이다. 근데 have to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have to.
1: 해야 돼.
0: 해야 돼.
1: 해야 한다.
0: will이랑 have to를 합치면 그 말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1: 네.
0: 해야 한다에서 조금 더 말을 바꿔서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그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오케이, 당신은 그에게 연락을 취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will과 have to 여태껏 했었던 것을 섞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고급 패턴에 가까워요.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아 우리가 agree to disagree 해야 할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더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하면 더 지불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1: 네.
0: 지불하다가 뭐예요?
1: Pay.
0: Pay. 더 많이?
1: Pay more.
0: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아 당신은 더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1: 그러니까
0: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뭘 고치는데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 예.
0: 이거 다 따지고 봤더니 한 15만 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1: 그런 경우 많죠.
0: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내야 할 겁니다.
1: You will have to pay more.
0: 원어민인 줄 알았어. You'll have to pay more.
1: Yes.
0: 자, 이번에는 와,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야. 왜냐면 그 콘서트가 아예 연기가 됐대.
1: Yes.
0: 막 이러면서 그녀는 그것을 취소해야만 할 거다.
1: She will have to cancel.
0: 그렇죠.
1: It,
0: right?
1: Yes.
0: So she will have to cancel it.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Okay?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1: You will have to pay more.
0: She will have to cancel it.
1: She will have to cancel it.
0: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병장을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제일 뭐 교재에도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 바로 요거죠.
1: Yeah.
0: I gues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모든 문장을 출발을 해버리면
1: 네.
0: 정황상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네. 뭐뭐인가 보네. 이 정도 느낌. 그래서 예전 아마 이런 예문 드렸을 거예요. 정황상 분위기를 딱 보니까

0: A라는 친구가 B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I guess he likes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런 것 같구만. 이런 말투. 그래서 조금 양념을 친 것뿐이에요. Okay?
1: Yes.
0: So, 그러니까 우리는 agree to disagree 해야 될것 같네.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1: Yeah.
0: 저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Okay.
1: Yeah.
0: 피자는 절대 달수 없다고. 논쟁 끝! 더 이상 말 걸지 마, 이거예요.
1: 네. Pizza can never be period.
0: 네. 네.
1: Yeah. period는 이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뭔가 끝이란 얘기고 이거는 그러면은 결코 달수 없다니까 여기는 sweet 형용사 sweet을 넣어 보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So, 피자는 절대 스윗 할 수가 없어. Period. 맞습니다.
1: 오호.
0: 달콤한, 사람 성격을 얘기할 때, you're so sweet. 이건 다정한에 가장 가깝겠죠.
1: 네.
0: 자, sweet 나온 김에 여러분들 교재에 같이 반대로도 같이 써주세요. 짠 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1: 짠 거는 솔트인데 솔트는 소금이니까 솔티 아닌가요?
0: salt에다가 y 붙인 거 perfect.
1: 오.
0: salty, right? 이왕 나온 김에
1: 예.
0: 같이 하나 써놓고요. 자, 지금 보세요. 절대 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1: 네.
0: Alright. 그래서, 뭔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할 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게 can't예요. 할수 없다니까.
1: 예.
0: So pizza can't be sweet.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1: 네.
0: 그러면 can't보다 더 강한 게 cannot이에요. 얘가
1: 오.
0: 튀어나오면서 좀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pizza cannot be sweet.
1: 말할 때 억양도 다르네요.
0: 맞아요.
1: can't와 cannot 이렇게 되니까요.
0: 그럼요. 튀어나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never 쓰면 심지어 더 강해집니다.
1: 오.
0: not보다 never 쓰면 pizza can never
1: never.
0: be sweet. 그렇죠. 말할 때도 지금 강조를 내가 해야 되기
1: 맞아요.
0: 때문에 억양이 많이
1: 머리를
0: 올라가죠.
1: 흔들게 되는데요.
0: can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 never.
0: Alright.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이거 활용해서
1: 네.
0: 넌 절대 내 남자친구가 될수 없어. 와. 영화 주인공인 거예요. 어떤 남자가 슬기 씨 너무 좋아한다고요.
1: Sorry about that.
0: 넌
1: You can never be my friend. My boyfriend.
0: boyfriend.
1: Sorry. English이 짧아요. 미안.
0: 사귀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렇죠. Alright, so you
1: Yes.
0: can never be my boyfriend. 이거는
1: Yes.
0: you can't be my boyfriend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을 준다. 자, 그리고 이거를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의미를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1: 네.
0: period는 뭔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죠?
1: 네.
0: Alright,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period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1: 네.
0: 그러면 논쟁 끝. 더 이상
1: 아.
0: 토를 달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반박 불가다. 나한테 뭐더 이상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 이거야. 이렇게 확신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네.
0: 계속 저한테 당근 먹으라고 슬기 씨가 하시는 거예요. 눈 좋아진다. 왜 이렇게 당근 싫어하냐.
1: 그럼요.
0: I just don't like carrots, period.
1: 와.
0: 이러면 더 이상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알았어요. 카레로 만들어줄게, 당근. 그럼 드시죠?
0: 그건 이제 빼줘야죠. 네, 그러면서 요거 발음할 때요. period는 앞에 이에다 강세를 좀 많이 주시면 좋아요.
1: 네.
0: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iod, period.
1: Period.
0: 네, 제가 그래서 예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1: 네.
0: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who's the best singer in the world? 누가 제일 최고 가수냐 친구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oh she is 누구누구 얘기하고 나서
1: 네.
0: she is the best singer.
1: Period.
0: period. 오케이. Okay. 반박 불가야. 말하지 마. 자, 두 번째는 hey, I'm not going. period. 이거 나 진짜 안 가.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그렇지. 아.
0: 강하죠. 느낌 강하죠. 네, 같이 한번 그 느낌 살려볼게요.
1: 네.
0: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1: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0: Alright. I'm not going. Period.
1: I'm not going. Period.
0: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Very nice.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All right.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최상급 명사 뒤에 ever.
1: Yes.
0: 억양 많이 살리셔야 돼요. 자, 이건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This is로 시작하세요.
1: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Very nice. 자, 두 번째. 마유는 여태껏 가장 쿨한 선생님이야.
1: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0: 네, 어디 숨고 싶네요. 네, 세 번째.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자, 이거는 피자 위에 파인애플은 최고의 thing이다, 여태껏.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best movie ever.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오케이,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We'll have to do something.
1: Yeah.
0: 뭐뭐 해야 할 것이다.
1: Mm-hmm.
0: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돈을 더 내셔야 할 겁니다. 당신은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거예요.
1: You will have to pay more.
0: Mm-hmm. You will have to pay more.
1: Mm-hmm.
0: 그분은, 그녀는 그걸 취소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예요.
1: She'll have to cancel it.
0: Alright, she'll have to cancel it.
1: Mm-hmm.
0: 세 번째,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1: Yes,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She will have to cancel it.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Alright,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4: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3: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4: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Yes.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1: 아, 대단하셨습니다.
0: Alright.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0: 네.
1: 마침 또 핑크색으로 입으셨네요. 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this shirt in pink.
0: There you go. in이 들어가야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1: Mm-hmm.
0: will과 have to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will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뭐뭐
1: 네.
0: 해야 할 거예요.
1: Uh-huh.
0: 이거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만들어
1: 오.
0: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토픽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쓰기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집중해서 이 유형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20강 유형 14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맥락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3급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토픽 51번과 52번이 이 유형에 묶여 있는데요. 사실 쓰기 같은 경우에 이 앞에 51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중에 뒤에 조금 더 길고 복잡한 글쓰기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또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1번과 52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점수를 확보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실용적인 짧은 글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51번, 52분의 지시문은 다음 글에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는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이 문제의 유형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빈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어휘, 그리고 그 어휘를 이 문장 안에 넣기 위해서 적절한 문법을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어휘, 정확한 어휘를 이 빈칸에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런 실용문과 관련된, 51번에서는 실용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이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의 종류와 두 번째,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철자들, 그러니까 글씨를 틀리게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파악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어미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 뭐, 드리겠다, 이렇게 반말체의 형태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어미체가 어떠한 표현인지도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글의 종류와 두 번째, 목적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이 지문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핵심 키워드들을 동그라미를 좀 쳐가면서, 여기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글인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런

그림 기호들도 여러분들이 글의 종류와 목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통 이런 편지 봉투의 그림은 이메일과 같은 형태에서 자주 쓰이는 기호지요. 자, 여러분, 지원자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접입니다. 또 일정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고요. 일단 빈칸의 앞에 있는 뒤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죄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원자님 면접이라는 글들을 보시면 보통 이 글은 이렇게 공지된 면접 일정에 대해서 사과, 죄송하다라고 하는 사과하는 안내문 형태의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완성해야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자님 안녕하세요. 면접을 며칠 앞두고 일정이 죄송합니다라고 되어 있지요. 보통 우리가 사과를 할 때에 저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 사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을 고려하신다면 여러분, 일정이 변경되어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경되어 혹은 뭐 취소되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빨리 일정을 다시 여러분 뭔가요? 다시 무엇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때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빨리 일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와 같은 형태도 가능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요, 답이 될수 있는 것들은 보통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휘와 문법의 사용이 한 중급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울리게끔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로 마무리하는 이 이메일의 형태를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두 번째,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들, 네, 저희 카페에서, 그다음에 일하다, 그리고 모집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무 시간 평일 오후 1시 5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력서를 작성하다, 그다음에 지원 바란다라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짧은 글이 카페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 형태의 안내문이라고 하는 글의 종류를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은 제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 모집. 그런데,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좀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제목이 없다면, 이 내용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글인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카페에서 함께 일할, 여러분 보통 카페에서 이런 일할 사람을 찾는, 그죠? 모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은 일할 뭐 직원을 혹은 여러분 아르바이트 직원을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누구를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이런 조사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관심이 있다면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력서를 작성해서 여러분 니은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어휘와 표현을 사용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지원 바랍니다를 통해서 이 글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기억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혹은 직원들과 같은 내용이 사용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형태들도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 유형들을 좀 학습했는데요. 이번에는 연습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1번이기 때문에 이런 안내문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뭐 문자 메시지와 관련된 짧은 글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자,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여러분, 글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자, 지금 핸드폰 모양의 어떤 그림 형태로 나와 있지요.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글일까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그림들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핸드폰을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식당은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사전 연락 없이, 여러분,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연락 없이 예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약이 기억이 빈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식당의 어떤 뭐 이용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내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예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는 형태의 종류 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기억을 살펴보려면 여기에 예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 뭔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써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예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다음 예약이 여러분, 이 다음에 무엇무엇이 뭐안 됩니다. 라는 형태의 표현이 와야 할것 같습니다. 자, 기억을 먼저 보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이 어렵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런 격시체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빈칸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문법 표현들을 사용해서 표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로 표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약을 취소하거나 그리고 변경하실 때는 자, 니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안 가나요? 아니죠. 여러분, 제 식당이 전화해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사장님. 제가 뭐 일정이 생겨서 지금 예약된 걸좀 취소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날로 좀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연락을 하게 되죠.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토픽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쓰기, 또 자주 듣는 듣기, 자주 읽는 읽기의 문제들이 출제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쉽게 여러분들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취소하거나 변경하실 때는 여러분 미리 연락해 주세요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태도 가능하고요. 뭐 주세요 정도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에 알려주세요와 같은 표현들로 다양하게 답안을 좀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예약

혹시 주의사항 안내문에 대해서 빈칸을 채우는 것들을 진행했는데요. 빈칸 앞에 있는 내용 혹은 빈칸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잘 매끄러운지 꼭 확인하시고 또 틀린 글자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 글도 어떤 제목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도서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보통 우리가 도서관 이용 안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후에는 여러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책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날짜를 기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늦게 반납하면 연체료를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연체료는 뭔가요? 어떤 날짜를 지키지 않아서 도서관에 며칠까지 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밀린 일수대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연체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대학에서 또 책을 빌리고 또 이런 반납 기간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에 연체료가 발생하는 경험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체료가 무엇인지 단어를 모르더라도 이 앞뒤의 맥락을 좀 파악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는 연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체료는 너무 쉽지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후에는 반납 날짜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확인하거나 잘 기억하거나 이러한 표현, 생각들을 좀 떠올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에는 여러분 도서관 규칙 준수 안내에 따른 기역에는 꼭 지켜주세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납 날짜는 우리가 또 연체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세요 혹은 잘 확인해 주세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체료를 니은은 어때요? 돈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돈은 내다와 같은 표현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용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니은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단어를 선택한다면 납부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늦게 반납하면 여러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낼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더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정도로 우리가 정답을 쓸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핸드폰 그림이 같이 나오면서 자, 민수야라고 하면서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어떤 격식체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어떤가요? 안녕, 네, 반말체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이 구어체 반말을 사용하는 표현이 이 뒤에 연결이 될 텐데 그 부분까지 살려서 적절하게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민수야 안녕. 민수에게 왜 연락을 했나요? 내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혼자 뭐 해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혹시 네가 시간이 괜찮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뭘 봐야 되나요? 네, 물음표. 물음표를 했다는 것은 뭔가 민수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짐이 너무 많아서

하기가 어려워. 그죠? 혹시 네가 시간이 괜찮으면 뭐뭐 할래라는 어떤 제안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종류와 목적은 사실 개인적인 도움 요청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자,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 네, 다못 옮길 것 같아. 옮기기가 어려워. 이런 표현들이 정답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혼자서 어려우니까, 그쵸? 시간이 괜찮으면 나좀 어떡해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을까? 혹은 도와줄래? 등의 형태들로 우리가 다양한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요 기억과 니은의 내용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민수 씨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책을 이라고 해서 뭔가 고마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 씨에게 지금 뭔가 개인적으로 고마웠던 일을 보내는 문자 메시지의 종류인 것이죠. 그쵸? 고마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책을 언제 여기 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또 물어보는, 요청하는 내용인 것 같지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빌린 책을 돌려주기 위한 연락, 그리고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책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기 때문에 책을 아마도 뭔가 빌려주다 정도 단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빌려주셔서, 그리고 책을 전해주셔서라는 표현도 정답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자, 민수 씨의 책 덕분에 발표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목적이 끝났죠. 책을 보고 발표를 해서 잘했다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자, 그런데, 그런데라는 표현. 뒤에는 이제 좀 자기의 어떤 본 목적이 나올 것 같아요. 책을 언제, 자, 물어보고요. 그다음 시간을 알려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책을 돌려주는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돌려드리면 될까요? 혹은 갖다 드리면 될까요? 라는 말을 쓰면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빌리고 나서 그 빌려준 물건 때문에 잘 써서 고맙고, 그다음에 이걸 또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묻고 묻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였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텍스트는 지금 건강검진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확인하면 어떤 종류의 글인지 한 번에 알 수가 있지요. 안내문인데요. 무엇을?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검진 안내에 대한 종류, 그리고 그것을 안내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학생 건강검진,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주대학교 학생은 여러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주대학교의 학생이라면 전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기억에 들어갈 표현은 예를 들어 누구나, 그다음에 누구든지, 모두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주대학교 학생 누구나 누구든지 이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예약을 한 후에 학생증을,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자, 학교 보건소로 오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약을 하고 나서 보건소로 오는데, 여러분, 학생증 보통 어떻게 되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보여줘야 하는,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증은 가지고 와야 된다. 가지고,

학교 보건소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표현하면 적절하겠죠. 그리고 뭐 챙겨서 혹은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면 지참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가지고와 챙겨서 지참하고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표현들, 문법들을 사용해서 완성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연습 문제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보낸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달리기 모임 대표의 김민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달리기 모임은 태풍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나오면서 특히 날씨와 관련해서 뭐 태풍, 폭설 이런 것들 때문에 달리기는 조금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뒤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끝까지 좀 읽어보시면 이 글의 종류나 목적을 좀 파악할 수가 있지요. 자, 이 글의 종류는 일정을 취소하는 왜? 태풍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로 일정을 취소하는 안내의 형태인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리기 모임이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취소되었다라는 표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날다 미뤄져서 연기되었습니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임 날짜가 새로 정해지면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공지한다라든지 아니면 알려준다라든지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일을 자주 확인해라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공지하겠습니다. 와 같은 표현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형 14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51번에 한해서 실용문의, 공지문, 안내문, 이메일, 메모 등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 또 그것을 읽고 여러분들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표현들을 넣는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선택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를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전략을 제시를 해봤는데요. 자, 실용문의 목적과 대상을 파악하라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실용문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실용문의 목적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는지 이 종합적으로 파악하시면서 쓰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요, 여러분, 이 문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쓰기 향상 전략에 나와 있는 문법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주 많은 문법들이 더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가능의 표현, 으면 을수 있습니다. 이가 가능합니다. 혹은 관접합법 다라고 합니다. 자라고 합, 아, 다 자고 합니다. 냐고 합니다. 그다음에 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감사와 사과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단어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경고와 관련된 것, 고장과 관련된 것, 혹은 관람, 구매 후기, 변경 취소, 분실, 이러한 표현들은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쓰기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주 출제가 되는 단어들, 그리고 이런 매표소나 관람하다, 관람객이 나왔을 때 관람과 관련된 주제들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기 때문에 쓰기 교재 안에 쓰기 향상 전략에 나와 있는 단어와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쓰기 유형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51번은 조금 쉬운 문제였습니다. 쉽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0: 어? 어? 댕댕아, 가만히 있어.
1: 왜 그러는 거야?
0: 아, 놓쳤다.
2: 뭐야 너? 원래 팔이 없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지?
0: 아니, 진짜 있었거든. 아, 미안해.
3: 파리는 오늘 주인공이 잘 잡는다. 옛날에 허풍치기 좋아하는 한 재봉사가 있었는다.
4: 귀찮은 녀석들, 파리 때문에 바느질을 할 수가 없네.
5: 왼쪽에 네 마리, 오른쪽에 세 마리, 가운데로 모일게. 한 방에
0: 잡은 거야?
2: 아, 동동이처럼 놓쳤나? 몇 마리나 잡은 거야?
3: 몇 마리 잡았는지 친구들이 세어줘.
6: 재봉사가 한 방에 잡은 파리는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일곱 마리.
4: 우와, 한 방에 파리를 일곱 마리나 잡다니. 역시 난 대단해.
3: 재봉사는 이를 기념하려고 한 방에 일곱! 이라고 새긴 허리띠를 만들어 찼지.
4: 멋지다, 멋져. 아, 이 엄청난 일을 나만 알고 있을 순 없어. 좋아! 세상을 여행하며 자랑하는 거야.
3: 재봉사는 실과 바늘, 도시락으로 먹을 삶은 감자를 가방에 넣고 집을 떠났지.
4: 한 방에 일곱! 귀찮게 하는 나쁜 녀석들을 한 방에 혼내줬죠.
0: 우와, 엄청 세시네요. 아주 나쁜 산적이었나요?
4: 예? 아이고, 대충 그렇죠 뭐. 왼쪽에서 네, 오른쪽에서 셋이 달려드는데 한 방에 치웠죠.
8: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한 방에 일곱? 이야, 나쁜 사람들을

0: 중에 용산에. 용산에.
1: 그렇게 재봉사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갔지. 한편 한 왕국에 갑자기 거인들이 나타나 마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
2: 임금님은 저 큰 거인들을 나보고 어떡하라고.
3: 자자, 오늘도 신나게 놀아보자.
2: 좋아.
3: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굴짝굴짝 노래.
4: 거인들 또 시작이네. 아유, 못 살아.
2: 사람 날려. 멈췄나?
4: 저 거인들 때문에 집도 부서지고 밤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2: 임금님이 당장 거인을 잡으라는데 어떡하죠?
5: 이 마을에서도 자랑을 좀 해볼까?
4: 그 한방에 일곱? 그 요즘 소문이 자자한 그 한방에 일곱?
5: 아니, 벌써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나요?
2: 그럼요. 정말 무시무시한 적들을 한방에 일곱 명이나 해치우시는 용사님 맞으신가요?
5: 무시무시한 적. 아니, 그렇죠. 제가 바로 그 한방에 일곱.
2: 용사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6: 제발요.
2: 잠깐만 도와주십시오.
5: 네?
2: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5: 거인을 물리치라고요?
7: 그렇소. 한방에 나쁜 자들을 일곱 명이나 해치울 실력이라면 거인도 문제없을 것이오.
5: 아니, 그게 실은 그 한방에 일곱은 맞지만 일곱 사람을 물리쳤다는 건
7: 뭐요? 설마 거짓이란 말이오?
8: 네, 이놈!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라면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5: 벌이요? 아니, 그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거인을 물리쳤다고요. 한 방에 일곱! 거인을?
7: 우리가 제대로 된 기사를 찾았구나.
5: 그니까요. 여기가 거인이 있는 곳?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9: 너 뭐야?
5: 난 한방에 일곱! 너 같은 거인도 한방에 일곱을 해치웠지?
9: 뭐야, 이 허풍쟁이는! 쿵쿵 공격이나 받으라! 너 같은 쬐끄만한 녀석이 나를 해치우겠다고?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 한번 볼래?

0: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가방에 그게 있었지? 아니, 삶은 감자가 없어. 어디 갔지?
1: 아까 삶은 감자가 대굴대굴 굴러갔잖아.
2: 삶은 감자로 뭘 하려는 거지?
3: 우리가 빨리 찾아주자. 친구들, 삶은 감자를 찾아줘.
2: 어? 이건가? 아, 이것도 돌이네.
4: 어? 이것도 돌? 감자, 감자. 어? 삶은 감자는 여기 있다.
0: 찾았다. 난 돌을 이렇게 으깰 수 있지.
5: 아니, 돌을 한 손으로 으깨다니. 저 녀석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가?
0: 당연하지. 난 한 방에 일곱.
5: 한 방에 일곱이고 뭐고 그냥 한 방에 과지 밟아 주겠어.
0: 실로 묶어주마! 이리와.
5: 이게 뭐야? 이 조그만한 게?
0: 이제 못 밟겠지?
5: 분하다! 두고 보자!
0: 거인도 별거 아닌데. 아이, 근데 거인이 둘이라고 했는데. 숨어서 기다려볼까?
6: 재봉사는 몰래 숨어서 거인들이 나타나 잠들기만을 기다렸지.
7: 한숨 잘까? 나도.
0: 지금이 기회야. 이 알밤만 있으면.
7: 누구야? 야!
8: 뭐야?
7: 왜 때리냐? 무슨 소리야? 나 안 때렸거든. 장난치지 마라.
8: 뭐래?
0: 그래, 한 번 더.
8: 야! 넌 왜 때리는데?
7: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잠만 자고 있었는데.
8: 한 번만 더 장난치면 안 참는다.
7: 누가 할 소리?
0: 그렇다면 한 번 더. 좋아.
6: 참을 싸우다가 결국.
8: 아우! 하지 마.
6: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지.
8: 야, 건드리지 마라.

0: 이차, 이차, 여기 꿈이고, 아, 진짜 크네. 여기는 이렇게 꿈이고, 아, 힘들어. 에이? 크긴 크네. 드디어 다 꿰맸다. 이봐, 거인들! 늦잠 그만 자고 일어나시지!
1: 뭐야? 어? 넌 저번에 그 한방에 일곱?
2: 어? 네가 말한 그 한방에 일곱?
0: 그렇다. 난 한방에 일곱? 아, 이제 싸우지 마. 실은 너희 잘 때 내가 알밤 던진 거야.
1: 이 조그마한 녀석이.
2: 가만 안 둔다. 이거 왜 이래?
0: 내가 마법으로 너희들을 딱 붙여놨거든. 아니 뭐 화가 나면 이쪽으로 오시던가.
3: 거기 꼼짝마.
2: 이거 왜 이래?
0: 한 방에 일곱. 나한테는 안 되지.

0: 그렇게 거인들은 마을에서 도망갔고.
1: 아, 뭘 제시했을까?
0: 재봉사는 왕국의 영웅이 되었지.
1: 고맙소.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요.
2: 거인을 물리친 영웅 만세!
3: 만세!
2: 만세!
3: 만세! 만세!
0: 허풍을 떨다 위기에 처했지만 지혜롭게 거인을 물리친 재봉사는
4: 그만해요.
0: 왕궁 사람들의 옷을 만들며 왕도 지키는 기사가 되었다.
2: 드디어 온 세상에 날 알렸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방에 일곱.
0: 딩딩과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알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4: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2: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요정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나?
4: 물론이죠, 박사님!
2: 전 어제 실수로 핫도그에 고추장을 뿌려 먹었어요.
1: 전 아까 실수로 접시를 깼어요.
0: 전! 방금 실수를 하고 말았군요. 미안.
3: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지. 그런데 엄마가 실수를 할 때마다 버럭버럭 화를 내는 어린이가 있어.
4: 네?
2: 누구니? 너니?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4: 응?
3: 당장 출!
4: 출동다!
5: 출동기 상속사!
6: 아, 그러면요?
3: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엄철이의 엄마.
6: 들어가세요.
3: 그리고 그의 아들 노엄철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6: 아유, 유치원 잘 갔다 왔어? 아유,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7: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6: 아니, 모르지.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7: 양말이 짝짝이잖아요, 짝짝이. 엄마가 아침에 양말을 짝짝이로 주는 바람에 이게 뭐예요? 유치원에서 얼마나 창피했는데.
6: 아이고, 엄마가 아침이라 정신이 없어서 실수했네. 미안. 잠깐만. 엄철아, 이거 엄마가 만들었다. 엄철이가 좋아하는 햄버거.
7: 맛있겠다. 햄버거에 양파 넣었어요?
6: 아니, 너 양파 싫어하는 거 알아서 안 넣었는데.
7: 엄마는 맨날 실수, 실수. 무슨 엄마가 맨날 이렇게 실수만 해요.
6: 노엄철, 엄마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너 그렇게 말하면 엄마 섭섭해?
7: 나도 섭섭해요. 엄마가 실수해서 나도 섭섭하다고요.
6: 그래, 실수쟁이 엄마라 미안하다. 어디 가서 실수 안 하는 훌륭한 엄마 찾아보시던가요. 참나.
7: 나도 그러고 싶네요. 뭐,
3: 그런데 이런 엄철이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실수할 때마다 짜증내는 저런 친구 이 크크는 정말 좋아해요. 기다려라 엄철아, 엄철이가 원하는 그런 엄마 곧 만나게 해줄 테니 카카카카카카카카카.

0: 어우, 깜짝이야.
1: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0: 누구?
1: 저는 악당 크크라고 합니다. 저.
0: 이게 뭐야?
1: 지금 이 스타일 마음에 드십니까?
0: 아, 제 스타일이요?
1: 예. 지금 덤벙덤벙 실수쟁이 스타일 아주 지긋지긋하시죠? 제가 한 번에 쫙 바꿔드릴까 하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안 실수 엄마로요. 캐캐캐캐캐캐캐캐.
0: 안 실수 엄마? 아이, 그게 무슨...
1: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예! 안 실수 엄마로 뾰로롱.

0: 아이 깜짝이야.
1: 나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안실수 엄마. 우리 엄철이의 완벽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마트에 가야겠군요. 그럼 이만.
0: 대박. 기다려라 노 엄철. 안실수 엄마가 나가신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0: 맛있는 냄새. 응? 무슨 간식이길래? 우와! 이게 다 뭐야? 엄마!
1: 아들, 이제 그 너저분한 실수쟁이 엄마 잊어요. 이제부터 절대 실수하지 않는 이 안실수 엄마가 우리 엄철이와 함께할 거야.
0: 안실수 엄마요?
1: 우리 엄철이의 입맛을 AI로 완벽하게 분석해 5대 영양소를 꼭꼭 채워넣은 완벽한 간식이야. 어서 먹어보자.

0: 당연하지. 이 안실수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1: 그렇게 안실수 엄마는 실수라고는 없는 완벽한 엄마였지. 안실수 엄마가 청소를 하면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했고, 안실수 엄마의 손길을 거친 옷장은 고급 옷가게 진열대 같았어.